무슨 냄새지? 어? 햄버거다! 하나 사 먹어야지! 사장님, 햄버거 하나 주세요. 여기요! 햄버거 하나 주세요! 사장님! 저기요, 사장님이 핸드폰 보느라 주문을 안 봤는데 실례지만 그 햄버거 어떻게 사셨어요?

0: 방해하지 마세요.
1: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상해. 다 유령 같아.
2: 그럴 수밖에. 여기가 핸드폰 유령 마을이니까.
1: 아, 어쩐지 무섭더라.
2: 참. 얘, 너가 더 무서웠거든. 너 말이야. 걸어다닐 때. 밥 먹을 때. 길 건널 때도 핸드폰 보는 아이잖아. 그런 네 모습도 꼭 유령 같았다고. 그래서 널 이 핸드폰 유령 마을로 초대한 건데 왜 여기가 싫어?
1: 아, 싫어요. 나 집에 갈래요.
2: 이미 늦었던데. 참. 그럼 이만 둘삿뿅.
1: 누가 좀 도와주세요.
2: 아유, 신나라. 아니, 딩동댕 삼총사.
3: 아따 캐캐. 너 또 우리한테 혼나려고 어린이를 괴롭히냐?
2: 하, 내가 니들한테 왜 혼나냐? 그리고 나 오늘 혼자 온 거 아니야?

0: 되겠어. 사라져라 폰. 오프리딩딩.
1: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요.

0: 것만 보고 다니니까 넘어져서 여기저기 다치고 눈도 나빠진 거잖아요.
1: 자, 모두 여기서 탈출해요. 어서!
2: 이놈들아, 어디 가? 내가 핸드폰 빌려줄게, 가지 마!
1: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0: 공동!
3: 딩딩!
2: 악당은 언제나 외롭다. 둘, 셋, 뿅!

0: 나영아, 이제부터는 핸드폰 보며 걸어 다니지 않을 거지?
1: 응, 핸드폰 보면서 걷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깨달았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2: 그래, 나영이 최고!
3: 기동대사 조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2: 우리가 누구?
3: 기동대사

0: 커피의 특별한 사진.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 그럼 표정 좀 봐.
3: 다른 사진도 보자.
4: 낚시하러 갔을 때네.
5: 로디 멋지다.
2: 잘났네.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3: 맞아.
5: 눈사람 크다. 하루 종일 만들었지.
2: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3: 또 가고 싶다.
4: 잘 가.
2: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4: 카메라?
2: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4: 그래, 잠시만. 자, 여기.
2: 고마워.
3: 무슨 사진 찍으려고?
2: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4: 멋진 사진?
2: 응, 기대해.
1: 다음 날. 루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6: 루피!
3: 우와!
2: 어서 와!
3: 우와! 이게 다 뭐야?
2: 파티를 준비했어.
3: 파티?
2: 응. 사진 찍고 싶어서.
3: 정말 재밌겠다.
2: 자, 여기 앉으면 돼.
4: 맛있겠다.
2: 잠깐! 어? 아직 먹으면 안 돼.
3: 왜? 배고픈데.
2: 사진부터 찍으려고.
6: 알았어.
2: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5: 오래 걸릴 것 같은데.
4: 배고파.

0: 좀 먹을까?
1: 그래.
2: 자, 이제 찍는다. 응?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0: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2: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3: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2: 응, 그럼. 고마워.
0: 루피도 같이 먹자.
2: 그래, 알았어.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3: 배불러.
2: 잘 먹었다.
4: 사진은 안 찍어.
2: 사진. 빨리 찍자. 응, 알았어.
5: 찍으려고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2: 응. 빨리 와, 루피.
3: 응. 와, 우리야.
2: 어떡해?
0: 야, 잠깐만. 야,
2: 로비. 이제 그만해.
1: 그래, 불 다 꺼졌어.

0: 내일 봐, 루티.
1: 안녕.
2: 안녕.
1: 멋진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네.
3: 다음 날 친구들이 다시 루피를 찾아왔어요.
4: 루피!
1: 어?
4: 안녕.
1: 안녕? 다들 옷이?
5: 아하, 사진 찍으려고. 크랑! 어제는 멋진 사진을 못 찍었잖아.
0: 소풍 가서 찍으려고 준비해왔어.
1: 정말?
5: 응, 빨리 가자.
1: 좋아, 잠깐만.
5: 루피, 어때?
1: 정말 예뻐. 이제 사진 찍을까?
4: 좋아.
1: 그럼.
3: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5: 이제 다 그쳤나 봐. 그냥 크랑.
0: 다행이다.
1: 전부 엉망이 됐잖아.
5: 그래도 멋지게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0: 그러자. 미안해.

0: 너무 재밌었다. 그치, 크롱?
1: 크랑크랑.
0: 어, 루피, 우리 응? 사진 찍어야지.
2: 아, 사진.
3: 그래, 빨리 찍자.
0: 응.
2: 그래. 찍는다.
4: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2: 멋진 노을이네.
0: 정말 예쁘다.
2: 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0: 그래, 크랑크랑. 빨리 와.
2: 이게 무슨 일이지?
5: 뻔했어.
2: 다들 괜찮아?
0: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3: 맞아, 썰매 같았어.
2: 또 타고 싶다.
3: 나도.
2: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4: 다음 날이 됐어요.
6: 보비, 해리.
5: 어서 와.
6: 안녕.
2: 안녕.
5: 루피, 자.
2: 이게 뭐야?
5: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2: 고마워.
3: 오,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봐.
2: 꼭 봐야 해.
0: 그럼 같이 찍은 거잖아.
5: 그래, 루피.
3: 우와, 다들 입 좀 봐.
0: 크랑크랑.
2: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3: 맞아.
7: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0: 그것도 보자.
2: 아, 이게 뭐야?
3: 케이크 납작한 거 봐. 크랑크랑.
2: 그래도 포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0: 다른 사진도 보여줘.
3: 옷이 엉망이네.
5: 비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0: 맞아.
2: 다음.
7: 얼굴만 찍혔어.
3: 어휴,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5: 전부 멋진 사진 같아.
2: 정말?
0: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3: 맞아. 고마워, 루피.
6: 고마워.
2: 아니야, 나도 고마워. 우리 또 사진 찍을까?
6: 좋아!
2: 그럼 끝낸다.
4: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0: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0: 로봇 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윙윙윙 꿀벌 로봇.
1: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2: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1: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3: 저게 뭐야?
1: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기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인부가 생겼나 본데?
2: 기가 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주위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빌더 출동!

0: 하지만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1: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1: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2: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0: 동물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막대. 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2: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3: 효과가 있잖아. 빨리 마이티, 어서 따라와.
0: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3: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4: 근사하겠죠?
5: 예, 그럼요.

0: 집이 마음에 드나 봐.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도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조던지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보탱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이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탈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야!
1: 이제 어떡하지? 안 돼!
2: 아, 안 됐네.
0: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3: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 빌다. 출동!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4: 절대 그럴 순 없지.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야, 내 꿀통!
5: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3: 나한테 맡겨!

0: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2: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 허성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로 영상 만드는 법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컷, 컷들을 이어붙이는 것에 그쳤다면 오늘은 그걸 가지고 좀 더 긴 스토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현강민 PD님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현강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와!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좀 어떤 것들일까요?
1: 아, 오늘은 1분짜리 쇼폼을 한번 만들어보죠.
0: 오, 쇼폼. 요즘 또 쇼폼의 시대잖아요.

0: 그렇죠?
1: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잖아요.
0: 네.
1: 오늘은 초등학생의 일기를 한번 재미있는 쇼폼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써볼게요.
0: 네.
1: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고 했다.
0: 네.
1: 마트에서 두부를 샀다.
0: 네.
1: 오다가 넘어졌다.
0: 아, 실화인가요?
1: 비밀입니다.
0: 아, 예.
1: 네. 두부는 부서졌지만 나는 안 다쳤다.
0: 아하.
1: 엄마는 두부 걱정을 먼저 했다. 나도 좀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0: 아, 어우, 정말 솔직한 감정이 담겨있는. 그렇지만 두부는 자연 회복이 안 되지만 우리는 자연 회복이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이 좀 옳은 걱정일 수 있다.
1: 그리고 나는 안 다쳤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 보면 다치진 않았으니까.
0: 다행이네요.
1: 네네네.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아,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0: 네, 약간 막막한데요.
1: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콘티라는 거예요.
0: 아, 콘티.
1: 네, 콘티가 뭐냐면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막 너무 많잖아요, 해야 할 게.
0: 네네.
1: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0: 설계도, 설계도. 영상의 설계도.
1: 네, 영상 설계도, 설명서. 그래서 설명서를 먼저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면 되는데요. 제미나이를 일단 우선 키고요.
0: 네.
1: 그리고 요 일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이 일기로 영상 콘티를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가 또 그냥 인물이 나오면 또 조금 심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주인공은 고슴도치로 한번.
0: 아, 좋습니다. 어, 귀여울 것 같은데요.
1: 네, 주인공은 고슴도치로 바꾸고. 그렇지. 네, 일기 한 줄에 한 컷씩 지금 여섯 줄이니까 총 여섯 컷으로 구성을 해줘. 그리고 대사가 또 길면 우리가 또 힘드니까 대사는 짧게 만들어줘.
0: 아.
1: 장면 번호, 화면 모습, 대사로 이루어진 표로 만들어줘.
0: 오.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네요. 콘티를 만들 때는.
1: 네,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조금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콘티 만들 때는 약간 이렇게 공을 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아, 콘티가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0: 장바구니를 든 고슴도치가 집을 나서는 모습. 오케이. 두부 사올게. 마트에서 커다란 두부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 맛있겠다. 길을 걷다 돌뿌리에 걸려 공중으로 붕뜬 모습.
1: 아이고.
0: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1: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 그리고 엄마 고슴도치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는 모습.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
0: 나도 아픈데.
1: 네, 요 이제 여섯 컷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영상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하나 만들고 또 동영상 하나 만들고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0: 네네.
1: 한 번에 이미지 여섯 개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섯 개를 또 한 번에 다 동영상으로 바꾸고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0: 좋습니다.
1: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플로우 3에 들어가서 이미지로 설정을 해주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느낌으로. 네. 고슴도치가 한국의 아파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또 고슴도치니까 꼭 네 발로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뒤에 두 발로 서 있다고 또 추가로 써줄게요.
0: 아, 그래야 좀 더 리얼하겠네요.
1: 네. 네네. 그리고 저는 약간 실제 고슴도치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뒤에 어떤 느낌으로는 굳이 적지 않을게요.
0: 네.
1: 적지 않으면 실사로 나오니까요.
0: 맞습니다. 꿀팁이군요.
1: 네. 프롬프트를 적는 게 콘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콘티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설계도이고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지 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됩니다.
0: 아, 저 설계도는 참고만 하고 우리.
1: 네네.
0: 스타일대로 좀 맞춰서 하면 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자, 네,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0: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1: 두 번째 그림으로.
0: 두 번째 게 좀 더 리얼한 것 같습니다.
1: 네. 요 고슴도치가 그대로 마트에서 두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요 이미지에서 수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고슴도치 슈퍼마켓에서 두부를 들고 기뻐한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아,
1: 아이고,
0: 순두부.
1: 아, 너무 귀엽네요.
0: 네.
1: 아, 딱 기뻐하는 얼굴까지 좋습니다.
0: 아, 귀여워.
1: 자, 그러면 세 번째 커트가 뭐죠? 한번 콘티를 다시 볼까요?
0: 돌뿌리에 걸려 공중에 붕 떠야 돼요.
1: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지 투 비디오잖아요.
0: 네네.
1: 이미지의 첫 장면인데 첫 장면부터 넘어져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좋습니다. 네.
1: 그리고 그 넘어지는 것은 이따 동영상 만들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만들어 볼게요. 고슴도치 두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 신난 표정. 네, 두부를 잘 샀으니까. 네, 그 다음 컷은 이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이제 요 컷으로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서 또 기술이 하나 들어갑니다. 어허. 바로 기술의 이름은 클로즈업입니다.
1: 클로즈업.
0: 네, 가까이서 보듯이 아니면 이제 크게 확대해서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만든 화면들을 보면 화면 사이즈가 다 비슷해요. 네네. 풍경이 있고 고슴도치가 있고 풀샷. 풍경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풀샷이에요. 네. 근데 이제 풀샷만 나오면 조금
1: 우리가 재미가 없죠.
0: 맞아요. 고를 때 이런 기교가 한 번씩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2: 와, 여러분들 이거 너무 꿀팁입니다.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앵글, 구도를 좀 우리가 지시해 볼 수 있다는 거.
0: 클로즈업의 기능이 또 강조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가 넘어져서 두부가 으깨졌으니까 으깨진 두부를 한번 클로즈업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으깨져 있다. 추가로 클로즈업.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안 돼!
0: 아니, 두부가 너무 껍데기까지 엄마가 좀 슬퍼하실 만한데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이제 다음 컷. 엄마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전 컷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부서져 있고 엄마랑 아기 고슴도치가 같이 있는 모습. 엄마 고슴도치, 어린이 고슴도치, 땅에 떨어진 으깨진 두부를 보고 서 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 근데 죄송한데 애가 너무 작아졌는데 갑자기? 제가 저 두부를 어떻게 들고 갔죠?
0: AI적 허용이라고.
2: 아, AI적 허용.
0: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또 두부만 보니까 어린이 고슴도치 친구가 좀 화가 날 거잖아요.
2: 속상할 거죠.
0: 속상하고. 네. 이 친구의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2: 좋습니다.
0: 왼쪽 어린이 고슴도치의 얼굴 클로즈업이라고 쓰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2: 와, 근데 제가 고슴도치가 아니라 그런지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시무룩한 건지 좀 기쁜 건지 화가 난 건지
0: 요 애매한 표정인데 요 네. 표정은 저희가 동영상 만들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2: 아, 그렇군요.
0: 네, 요게 시작 그림이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섯 커트를 다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창을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고요.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이니까 프레임을 선택해 주고 한 컵당 그림을 6초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네.
0: 네, 드래그를 해서 우리 저번 시간과 다르게 대사가 있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프롬프트에 두부를 사올게 라고 말한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2: 대사까지.
0: 네네.
2: 내가 대사도 치나요?
0: 네. 두부 사올게.
1: 아, 뮤지컬 영화였군요.
0: 아, 근데 우리가 또 뮤지컬로 하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앞에와 뒤에 음악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음악은 없다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3: 두부 사올게.
0: 아, 좋아요, 좋아.
2: 오, 귀여워, 귀여워.
0: 2번부터 6번 컷도 똑같이 네? 네, 드래그를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2: 네.

0: 네, 6개의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제 무료 편집 툴로 이 6개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영상을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영상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 네, 좋아요.
2: 두부 사올게. 맛있겠다.
3: 아이고, 두부가 으깨져서 어떻하냐.
4: 나도 아픈데.
1: 우리가 이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한 영상인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네. 아유, 다행이네요.
1: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만약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0: 요즘은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꼭 보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0: 달콤한 바자회.
1: 와, 끝났다.
2: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바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0: 내가 빠질 순 없지.
3: 물건을 직접 판다고?
0: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4: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3: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0: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5: 전형적인 과잉 보호네. 응? 부모님의 과잉 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6: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7: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8: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9: 좋았어? 담배 시작!
0: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7: 뭐지? 가보자.
4: 말미잘 왕국에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7: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0: 반가워, 오렌지.
8: 어쩜,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뭐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0: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5: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8: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7: 줘봐.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0: 포상은 누가 하지?
1: 너희 뭐해? 어?
2: 아, 배우가 있었지?
1: 어?
2: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1: 그래.
2: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3: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가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1: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2: 글쎄.
4: 포장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2: 오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잠깐만! 뭐가 묻은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 전화!
1: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0: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2: 불쌍한데 머핀들.
4: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팔아도 되지 않을까?
2: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던가?
0: 넌 정말 뭐가 문제야?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1: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5: 둘. 감사합니다.
6: 저도요.
1: 네, 여기요.
0: 팔아요?
1: 맛있게 드세요.
2: 신난다! 엄청 잘 팔려! 엄마, 엄마 딸 오렌지가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머핀을 팔았어요.
7: 도망가면 어떡해요?
2: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엄마!
0: 버블 타임 스타!
1: 어?
0: 오렌지! 오렌지는 내가 잡을게! 글로벌 캐릭!

0: 너무 쫓아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고!
1: 나 해볼게! 버블버블 블라썸!

0: 변신했어. 뺄 거야. 이제 뭐 할까? 야!
1: 잘한다.
0: 그냥 막 나.

0: 작업인데?
1: 그러게, 혼자서도 잘하네.
2: 버블잼이다.
0: 버블잼이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3: 그나저나 타임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0: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볼게. 새로 구운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4: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5: 저도세요.
6: 혼자서 해내게 하다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조그마왕에게 암흑보석을 넘긴 사람. 뒤늦게 조그마왕의 속셈을 눈치채고 아웅다웅 쟁탈전을 벌였는데 맙소사, 암흑보석이 반쪽이 됐지 뭐야?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구화,

0: 사랑이를 사랑해.
1: 안 돼! 내 아홉 보석. 잡았다. 빨리, 빨리 나 죽으면 대견하죠. 지구도 돌아온 거 맞지? 어? 방귀의 치안.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얘들아! 한만개쌤!
2: 노정!
1: 너 어디 갔었어?
3: 얼마나 걱정했다고.
1: 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4: 사랑해, 다친 데 없는 거지?
1: 아, 네네, 괜찮아요. 어, 그런데
5: 번개쌤은 어딨지?
3: 근데 사랑아, 너 머리가 왜 그래? 너 누구랑 싸운 거야?
1: 또라니? 아, 됐고, 번개쌤, 한번개쌤 어딨어?
4: 어휴, 우리 사랑이 찾으러 나갔지. 너 사랑, 혼자서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1: 안 돼.
4: 자자, 사랑이도 돌아왔으니까 우리 사랑이와 태평이의 생일 파티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6: 네!
4: 좋았어! 뽀뽀뽀! 드디어 선물 주기 시간이에요. 만들기 시간에 완성한 선물들 다 가져왔죠?
6: 네!
1: 태평이 선물 안 가져갔다.
3: 봉기맨한테 복수할 생각만 하느라 깜빡했네.
6: 여기 선물.
7: 나도 사랑이 선물.
4: 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자,
1: 할 수 없지. 한 번만 더 암흑보석이 힘을 빌리자. 아, 태평이가 좋아하는 지렁이 모양 젤리. 그거 만들어줘.
8: 사람 어딨니?
1: 번개.
8: 네,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9: 번개맨, 암흑보석의 움직임이 두 곳에서 감지됐다.
8: 예? 두 곳이요?
9: 하나는 지구로 이동했는데 다른 하나는 암흑 포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일단 지구로 가라, 번개맨.
8: 네, 알겠습니다.
10: 돌려봐.
1: 돌려요?
11: 나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이렇게요?
10: 아까 찍은 영상을 돌려!
1: 네!
10: 멈춰! 스톱! 확대! 역시 대중머리는 믿을 게 못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줬건만. 박사 데려와! 사실대로 말하랄지! 암흑보석, 저 지구 꼬맹이에게 밀어준 거 맞지?
12: 맞지?
8: 아,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10: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라지.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그 벌을 줄 수밖에 없지.
8: 제발, 제발 그 벌만은. 설마 그 벌이라면.
5: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0: 벽 보고 생각을 자 앉아있기. 와, 너무 무시무시하지.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1: 무시무시한.
2: 사랑이가 준비한 태평이 선물은 뭘까? 빨리 보여줘, 사랑아.
3: 아, 네. 태평아, 생일 축하해.
4: 네가 좋아하는 거야. 어서 열어봐.
5: 오, 땡큐. 혹시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 젤리? 가 아니라 진짜 지렁이잖아.
6: 우와!
3: 지렁이는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친구야. 잘 봐. 귀엽지?
7: 귀여워. 야, 노사랑. 그럼 너무하잖아. 지렁이가 선물이야?
3: 아니, 그게 아니다. 내 선물은 진짜 지렁이가 아니고.
7: 암흑 보석이 번호를 쪼개줘서 고장났나?
3: 아, 어떡해.
8: 사랑 친구.
3: 허몽드 쌤.
9: 미안하다.
3: 뭐가요? 허몽드 쌤한테.
9: 거짓말쟁이라고 한가?
3: 네. 그리고 악당 배신자. 한 것도요.
9: 그래. 선생님도 미안해. 사랑이 마음보다 암흑보석을 더 챙겼네. 아, 근데 사랑아, 어디 갔었니?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3: 아니.
10: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보석을 주겠다고 해서 지하 본부 나는 데 갔는데요.
9: 오, 잠깐. 어디? 지하 본부?
10: 네. 암흑 포털. 지하 본부?
9: 거기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뭘 보고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10: 네네. 뭐였냐면요.

0: 그랬어요.
1: 뭐? 그러니까 조그마왕이란 녀석이 암흑보석검을 만들고 있었다고?
0: 네! 거기다 암흑보석만 끼우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 우주 정복? 그래서 그 녀석들이 암흑보석을 그렇게 뺏으려 했구나.
0: 근데 하봉개쌤 머리가...
2: 사랑합니다, 조그마왕.
1: 머리? 왜 또 뭐 왜?
0: 지하본부에서 본 어떤 아저씨랑 머리가 똑같네요.
1: 내 머리랑 똑같다고? 그래! 이 머리가 이게 되게 세련된 머리라니까!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0: 그 머리를요?
1: 아무튼 사랑 친구 걱정 마. 조그마왕 내가 꼭 찾아낼게. 알았지?
0: 네.
3: 위키폰만 있으면 지하본부 주소쯤이야.
1: 자, 암흑포털 지하... 아니 지하본부. 검색.
3: 조그마왕 저 녀석 옛날부터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고. 알지 모르지라는 도둑이랑 갑자기 사라지더니 지하에 숨어있을 줄이야.
1: 드디어 찾았다. 넌 최고의 친구야. 최고. 번개대장님, 조그마왕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가서 암흑보석과 암흑보석검을 회수해야겠습니다. 좋아! 응. 출동!
3: 이번에도 우리 같이 지구를, 아니 우주를 지키는 거야!
1: 저, 핑키? 아. 너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0: 봉개맨! 어디 가요?
1: 사랑친구. 내가 어제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지하본부로 가서 암흑보석을 가지고 올 거야.
0: 그러면 암흑보석관 왕상도 맞고 봉기유치원도 지킬 수 있는 거죠?
1: 그럼. 그리고 사랑이는 이 친구가 지켜줄 거야.
0: 핑키요?
3: 사랑아, 안녕.
0: 네가 지금 말한 거야?
3: 말하는 게 처음 봐?
0: 당연하지. 어디서 소리 나?
3: 야, 어딜 만져?
1: 핑키는 마법도 쓸 수 있다고.
0: 마법이요?
1: 응.
3: 그러니까 걱정 못 들어 매셔.
0: 우와. 저도 줄 게 있어요, 번개맨.
1: 이건 사랑이가 가지고 있어.
0: 제가요?
1: 응.
0: 그래도 어떡해. 저 때문에 다 엉망이 된걸요.
1: 아니, 용감하고 씩씩한 사랑이 덕분에 조그마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는걸. 이 암흑보석도 끝까지 잘 지킬 거라 난 믿어.
0: 네,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도 번개맨 믿어요.
1: 고맙다. 금방 다녀올게.
3: 행운을 빈다, 번개맨.
0: 번개맨, 암흑보석 반쪽 꼭 찾아서 돌아와야 해요.

0: 사랑 친구 안녕. 나도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1: 어?
0: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사랑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
1: 사랑이요?
2: 운동 잘하는 거요. 솔직한 거, 당당한 게 뭐 있어요?
3: 사랑이요? 안 이뻐진 거? 귀엽다고나 할까?
2: 이름이요.
0: 이름?
2: 네, 노사랑. 사랑이 이름이... 이름이 예뻐요!
0: 어? 사랑아, 잘 봤지? 친구들이 이렇게 널 좋아하네. 안녕.
1: 얘들아, 한봉개쌤, 나도 좋아해.

0: 좀 그날 난 쓰레기통을 한참 뒤지고 있었지.
1: 뭐야? 어? 생쥐잖아. 이 조그만해서 안 보였네.
2: 어머, 다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어, 귀여워.
1: 아유, 만지면 안 돼. 지지야,
2: 잠깐만.
1: 지지.
2: 어, 생쥐 안녕.
0: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아, 그때.

지구에서 실수로 암흑 포털을 열어 이곳에 떨어진 박사. 이봐, 고소한 냄새 맡고 정신 차리라고.

0: 먹으라고 나는지.
1: 그때 난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하고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암흑 포털만 열어봤지.
0: 그 암흑 포털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게 나야, 이 저그마 왕. 근데 나를 배신해?
1: 이봐, 나를 먼저 배신한 건 조그마 왕 너야. 네가 나를 구하고 얼마 뒤 일이었지.
2: 조그마 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0: 암흑 포털 근처에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다는데? 근데 암흑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2: 암흑 에너지를 아주 많이 모아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0: 강력한 무기?
2: 무기.
1: 넌 그 말을 듣자마자 찍찍 마법으로 날 좁은 방에 가두고 강제로 암흑 보석검을 만들게 했어. 그래야만 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
0: 사둘라 박사,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암흑 보석검 다 만들기 전에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지.
1: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3: 아빠 어딨어?
1: 내 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0: 박사, 네가 빨리 만들었으면 됐잖아.
1: 암흑 보석검이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0: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서 암흑 보석을 노사랑 그 꼬마한테 쓱 밀어줬다.
1: 맞아, 암흑 보석 너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0: 그래봐야 남은 반쪽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슈퍼 크드라마 왕이 되어 우주를 정복할 거라지.
1: 아니, 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번개맨이 그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0: 네, 뭔데? 지구 영웅 번개맨 아빠라도 되냐? 응? 나는 헛소리 못하게 찍찍 마법 찍찍.
4: 조그만 날 꺼내, 날 꺼내줘서.
0: 조그만
4: 꺼내줘.
0: 안돼. 나의 우주 정복을 방해한 자다.
5: 10화 지구로 온 조그마 왕.
6: 노사랑, 내 말 잘 들어. 번개맨이 쥐아본부로 갔지만 그 사이 악당들이 암흑 보석을 찾아 이곳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함께.
7: 핑키, 잘 됐어 핑키.
8: 근데 한 번개쌤이 유행 가면서 핑키를 왜 하필 너한테만 끼셨지?
6: 저기, 내가 사랑이를 맡은 거거든.
9: 나를 어떻게 믿긴. 내가 핑키랑 얼마나 친한데. 그치, 핑키야.
10: 핑키, 언니랑 더 친하게 지내자.
9: 제 친하게 지내자.
8: 어쩌대? 동생한테 하면 되면 안 돼.
10: 넌 나를 화나게. 핑키야,
9: 아 만지지 마.
8: 핑키가 네 강아지야?
9: 그럼 언니 강아지야?
8: 너도 만지지 말라고.
9: 아 싫다고. 아!
11: 사랑이 왜 아직 잠옷이야?
9: 이분도 잠옷인데요?

0: 언니, 이따가 태권도 대회 있어서 오늘 학교 안 가거든.
1: 사랑이 유치원 가야지. 얼른 준비하고 나와.
2: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3: 맞아. 강아지 아니면, 다른 동물이라도.
4: 아빠!
0: 강아지! 나중에 엄마 오면 엄마랑 얘기하자. 지금 아빠 지금 전화하고 있어. 잠깐만. 사랑아, 빨리 준비하고 나와.
2: 핑키도 안녕, 밥 먹으러 가자.

0: 뭐야? 이거 왜 두고 갔어?
1: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있어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징크스라고.
0: 이거 오늘은 내가 필요해. 나 암흑보석을 지켜야 하니까.
2: 자, 모두 지구로 떠날 준비됐지?
3: 네, 조그마님.
2: 좋았어. 그럼
3: 가자.
2: 지구로.

0: 여긴 뭐지? 어딘가에 암흑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뭐야? 얘네들 내 팬이야? 참나.
1: 개미니? 우리 아들 말이 컸구나. 개미야.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0: 지킬 수 있어. 봉개민이 도달 때까지만 무사히.
1: 어머나 저게 뭐야?
0: 어떻게 된 거지? 봉개민이 지하범 보러 갔는데? 안 걸렸나?
2: 저 사람들, 지난번에 왔던 그 악당들이야.
1: 너희들, 좋은 말로 할 때 와서 가버려! 어쭈, 안 가? 아고!
3: 아주머니 빠지시지. 우린 너 사랑. 저 녀석의 암흑보석만 가져가면 되지.
2: 사랑이도 암흑보석 가지고 있었어?
0: 맞아.
3: 마해! 알린 차단!
4: 패션! 네, 조명님!
1: 백조회장!
5: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다들 안으로 피해요!
1: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숨어!
6: 연구실이다. 누군가 여기 갇혀 무언가를 연구했어.

0: 방포석금을 만든 사람이 아버지?
1: 근데 우리 여기 숨어있으면 안전한 거 맞아? 그러게.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악당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2: 헐, 그럼 지구 망하기 전에 고백해야지. 지구야, 나 너 좋아해.
3: 뭐야, 갑자기?
4: 갑자기가 아니야. 너 예전부터 지구 좋아했잖아. 그치?
5: 응. 오이.
3: 야야,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악당 오면 어쩌려고 그래.
1: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돼서.
3: 괜찮아. 우린 다 친구잖아. 암흑보석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5: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1: 얘들아.
6: 푹 주무세요. 내일은 야호! 대충 무대죠?
7: 아, 그래요.

0: 번개 유치원 원장실은 이 조그마원이 접수했지. 이제 유치원에 남아있는건 뉴규?
1: 자꾸 힘없는 꼬맹이들 뿐이지요.
0: 그렇다면 너 사랑의 암흑보석을 뺏는 건?
2: 쉬워도 너무 쉽겠지요.
3: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팽원장님이 다 물리쳤나?
4: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다녀올게.
5: 괜찮겠어?
4: 응. 나한텐 이게 있잖아. 반쪽이긴 해도. 안녕.
5: 조심해, 사랑아.
6: 조심.
4: 뭐지? 악당들 정말 다 갔나?
1: 알지는 다 알지. 이제 암흑보석은
2: 우리 거지.
7: 사랑이가 이 암흑보석을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8: 번개맨, 미안해요. 나 암흑보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0: 사람구 상수리로 10-15. 이 집이군.
1: 할머니, 여기 다음 달 월주차고요.
2: 아이고, 성금해도 되는데.
0: 마당에 벽을 헐어서 주차 공간을 만들었군. 다달이 월주차 임대 수익을 얻고 있어.
2: 2층 202호 청각이지요. 보일러 고장난 거 고치줄라 가는데.
0: 2층엔 두 집에 세를 줬다는 소리군. 벽을 쳐서 두 각으로 나눈 거야.
3: 옥길씨, 잡숙고 해요.
2: 들어가요, 모건씨.
4: 쌤은 돈 욕심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0: 욕심이 없는데 이렇게 능숙할 리가요, 오소은씨.
5: 깨진 시계는 노란 상자, 고장난 워크맨도 노란 상자, 이것도 노란 상자, 그리고 이건...
2: 그게 와, 그 있노? 분명 장롱에 넣어뒀는데.
5: 부군 얼굴을 처음 뵙는군요. 옥길씨와 함께한 분이니 좋은 분이셨겠죠?
2: 좋은 사람이었지요. 집에서 정해준 결혼이었지만 내한테 참 잘해줬어요. 이게 뭔데요?
6: 제가 그 말주변에 없어가 편지를 써봤는데 가방끈이 짧아가 어설플 깁니다. 보고 엉망이 뭐 버리피도 되고.
7: 나중에 읽어볼게요.
6: 그럴래요?
8: 주문하시겠어요?
7: 그냥 아무거나요.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요.
6: 옥길씨, 28번 파란버스 보이지요? 내릴 때는 도리 방지, 빨간감 반 도토리 그려진 거 그거 딱 보고 내리면 됩니다. 돌아올 때는...
7: 전정국씨, 여기 다니는 버스 저거 하나인데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내는 올라가 아이예요. 바보도 아이고. 이제 출퇴근할 때 이래 따라오지 마세요. 숨 막힌다, 가이.
8: 내일 보자.
7: 기사님, 이거 28번 버스 아닙니까?
9: 28-1번 아인겨. 젊은 세대가 와 이래 정신이 없노?
10: 아유, 옥길씨.
2: 타일 기술도 남편한테 배웠지요. 맨날 실수하면서 자존심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내한테 면박 한 번 안 주고 참 차근차근 잘 가르쳐줬지. 차장암 걸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둘이서 전국에 집을 몇백 개는 지었다잉겨. 우리 센터 1층 어린이집 안 있어요. 거기 꽃무늬 벽타일도 우리 둘이서 한기라. 그 끼라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0: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라 집착하는 건가? 유독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2: 버건씨, 센터 좀 다녀올게요.
0: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일 텐데 또 무슨 일로... 도대체 도토리 문화센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11: 승리해, 얼른 가셔이.
2: 무슨 노치 빼는 줄 알았다.
0: 꿀밤 문화센터. 개관한 지 1년 차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 복합문화센터. 연면적은 도토리 문화센터의 3배 이상. 전면 통유리층으로 둘러싸인 수영장과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확실히 도토리 문화센터에 비해 시설도 쾌적하고 강좌 구성도 트렌디해. 하지만 비싸다. 이런 강좌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우리라니. 나 참... 저기 있었군, 지옥길씨. 근데 저 가방은 뭐지?
11: 아, VIP 멤버십 전용 스위밍백 말씀이시죠? 저희 수영장 1년 회원권 구매하시면...
0: 아, 괜찮습니다. 수영장은 5층이죠?
11: 네.
0: 지옥길 선생, 타면 팔수록 황당한 게 튀어나오는군.
2: 꿀밤 문화센터, 여기 아찔한 놈들을 봤나? 동네 문화센터가 무슨 청사를 쳐알라두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도토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불매! 불매! 불매!
0: 여기서 더 파버리면 소은씨가 필요하겠어. 지옥길씨가 꿀밤문화센터 VIP라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12: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0: 이상하네. 사무실에 있을 시간인데.
2: 먹고? 어디서 많이 보던?
13: 아따, 성님 아는 아가씨요?
2: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구경만 하락했어요. 자꾸 회원들이 꿀밤으로 가쁘니까 보고 좋은 건 좀 배울라 했는데.
13: 채광이 정말 멋지죠. 우리 꿀밤 수영장의 하이라이트. 관절염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2: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만 있었어도 내 여기 안 왔다. 믿어주이소, 둘이 회원님. 진짜로 내한테는 도토리 문화센터밖에 없다.

0: 예.
1: 그래서 말인데 거두리 회원님.
0: 알겠습니다. 비밀 지켜드리죠.
1: 예? 또다 또. 저번에 온 신입 홀랑 꿀밤으로 갚았단다. 도토리 그만두고 어머 꿀밤이 특별 할인을 해준단가나. 뭐고? 언니야는 화도 안 나나?
2: 어? 어? 화나지 그러면 그 꿀밤이 나쁜 것들 에라이 홀랑 망했비라.
1: 아니 소원 총각은 와 안 왔노?
0: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뭘 잘했다고 도망쳐?
2: 아니다. 소원 총각 몸이 아파가 이번 주 못 온다고 내한테 전화 왔다.
0: 수혜 교실엔 전화까지 해놓고 상사인 나한테 사직서만 덜렁 던져도.
2: 우리 회원님 반에 몰아지겠네.
0: 아예
1: 오야 추석에 못 온다고 많이 바쁘나? 그럼 네 좋아하는 잡채 좀 애가 보내줄까?
3: 됐어요. 저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1: 야야. 에이, 정 없는 가스나. 아니야, 시작됐다.
2: 아이고, 보청기 깨지겠다, 가스나야. 뭐가 시작됐는데?
1: 우리도 시작했다고.
2: 설마 모기 특공대 뭐지?
4: 모기 특공대?
2: 모기 방역하는 주민 참여 활동이 따위요. 이게 은근 꿀알방이라.
4: 돈도 주나요?
2: 하모. 아침에 딱 3시간만 약 뿌리고 댕기면은 인당 2만원.
5: 아이씨, 그게 무슨 꿀알바예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2: 아이고, 봉사인데 돈도 주면 꿀알바 아이가. 내랑 정순이랑 같이 갈 사람 두 명한테만 기회 있대. 아침에 가면은 크림빵이랑 커피도 준다.
1: 언니야, 모기특공대 명예훈장 주는 건 와 빼는데.
6: 명예모기특공대 자원해주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충방제 활동 운영을 맡게 된 소스코의 김매미 팀장입니다.
2: 둘이 회원님 같이 해주가 땡큐예요. 저번부터 내가 신세를 많이 지네.
0: 아닙니다.
4: 기옥길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내.
0: 저도 용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2: 그자 꿀알바라니까.
1: 게다가 진짜 재밌어요. 둘이 회원님.
0: 혜미 회원님?
1: 옥길 언니가 나 불러준 거 처음이잖아. 완전 감동.
2: 부를 사람이 통 없어가.
6: 작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방제 활동에 토리구에서 들어온 모기 민원이 20%나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활동비를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 그럼 구호 시작!

0: 엉덩이 패널 가수군. 누리회원님, 힘들면 천천히 와요.
1: 괜찮습니다. 무슨 노인네들이 지치질하나. 이게 무슨 꿀알바야. 알량한 크림빵이랑 3만원으로 노동력 자처하는 거지. 오소은 지옥길은 자기한테 맡겨두라더니 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곳생은.
2: 저기요, 제가 이 근처 어린이집 원장인데요. 아이들이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모기 특공대가 와주시면서 몇 년 사이에 모기가 많이 줄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너무 귀엽대.
3: 오리
0: 자, 이쯤에서 구호 한번 갈기고 가야겠지.
4: 우리는 용감한 모기 특공대. 우리의 목표는
5: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잘 지내시는 건데요.
0: 자, 묵자.
6: 역시 우리 언니 김치 지짐이가 최고다.
1: 맛있습니다, 선생님.
0: 그렇지. 날도 꾸물이 한 개 비도 올 것 같고 딱 좋다. 그러고 보이, 인자 쌤이 니도 금방 70이네. 니도 운동 좀 해야 된대.
6: 아유, 난 언니처럼은 못 살아. 하루에 스케줄이 몇 개야?
0: 야, MZ 세대가 내같이 사는 걸 뭐라 카니지 니 아나? 갓생 산다 간다. 갓, G.O.D.
6: 남들보다 빨리 갓 만나러 간다고. 갓생 아니고.
0: 뭐라 카니 갓은 아가.
1: 독립해서 각자 삶을 잘 꾸리고 있는 자식들. 가까운 친구들, 새로운 연애, 고정 수입과 나이에 비해 건강한 몸까지. 어쩌면 유니버스가 제시한 거액의 돈을 거부한 건 지금의 안락함이 현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인지도.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걸 살짝 일깨워주면.
0: 수지는 잘 살더나?
6: 그럼요. 이제 유니버스에 땅도 팔고 노후 걱정도 없지 뭐.
0: 유니버스?
6: 유마트 만든 회사.
1: 잠깐요.
6: 그래서 언니 땅에도 관심 있잖아요. 벌써 4분자 교실 노라 회원님, 갱년기 교실 모미란 회원님이랑 수지까지 전부 거기에 땅 넘겼어.
1: 그만, 제발 그만해.
6: 내가 듣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정신이 좋으면 다들 믿고 땅을 넘겼겠어. 유니버스가 아주 괜찮은 기업이더라고. 도토리 문화센터 없애는 일 절대 없다고 계약서에 딱 명시를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0: 이 그 회사에서 뭐 받아먹었나. 대기업 놈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 쓰면서 내 좋은 일을 와 해주겠노.
6: 이 세상에 나쁜 회사들만 있다는 것도 편견이야 언니. 안 그래요 두리회원님?
1: 이윤과 함께 공공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7: 맞다, 언니야. 쌤이 말 들으니까 괴하는 것 같구만. 연락 오면 한 만나나 봐라.
8: 아, 여보세요.
1: 역시 방심할 수가 없군, 남성씨.
6: 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가! 날 더운데 땀 뻘뻘 흘리가며 네 좋아하는 잡채비비가 보냈는데 뭐 누가 보내달랬냐고. 이 못된 가수나. 내가 네한테 뭐 잘못했다고 맨날 엄마한테 툴툴거리노.
9: 엄마는 진짜 하나도 기억 못하는구나.
6: 뭐?
9: 나 잡채 좋아한 적 없어.
6: 그게 무슨 소리고? 잡채 묻혀놓으면 지가 드뭇게 닦고 지구 오빠랑 맨날 첫날 싸워놓고.
9: 그거라도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거지. 어차피 아빠랑 오빠만을 위한 밥상이었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6: 오빠는 잡채 만들지도 않고 왜 많이 가져가?
7: 니는 오빠야가 더 먹는 게 그래 안겄나?
9: 난 최소한 공평하게라도 먹고 싶었어. 근데 다들 나한테 뭘 했어?
7: 저 욕심 많은 거 봐라.
9: 나 엄마 반찬 하나도 안 반가워요. 나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사 먹는 게 편해.
6: 이뻐해준 건 다 이자 먹고 그런 건 언제 그리 잘 기억하노? 내 딸내미라고 혼낼 때도 궁뎅이 한 대 안 때리는데 쥐는 말로 내를 막 혼으로 뺀다.
0: 자식이 용은 없고 화만 남는다.
6: 그래, 정순 언니. 자식들은 부모 마음 절대 알 수가 없어. 누리 회원님도 엄마한테 잘해드려요. 부모도 다 처음인데 실수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뭐.
1: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간단히 미워할 수가 없어서.
10: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거.
11: 스티커판 다 채웠구나. 중간에 선물로 안 바꾸고 끝까지 다 채운 학생은 처음 봤어. 넌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가서 5,000원어치 학용품 골라오렴.
12: 언니, 나 이거 향기 나는 볼펜.
10: 안 돼.
12: 왜?
10: 3학년 되면 새 공책도 사야 하고 살 거 엄청 많단 말이야. 하나야, 향기 나는 볼펜이 없다고 당장 죽을까?
12: 죽어! 내 마음이 부서져서 죽어! 알았어, 언니. 공책은 다 내 맘에 드는 것만 고를 거야.
10: 엄마, 오늘 공휴일인데 출근해?
13: 마트가 쉬는 날이 어딨어.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뭔지 백화점이고 마트고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 다들 아주 돈이 썩어 넘치지. 그렇게 정신 빠져서 쓰다간 네 아빠처럼 쫄딱 망하는 거 순간이야. 둘이 응? 너도 정신 단단히 챙기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해, 알았지?
12: 언니, 우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 안 오지? 응? 연주가 그러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트리에 양말을 걸어놔야 자기를 반기는 줄 알고 선물을 두고 간대.
10: 언니랑 트리 주우러 갈까? 밖에 누가 조그만 트리 버려놨더라. 좀 더럽긴 한데.
12: 언니 빨리 빨리. 누가 주워가면 어떡해. 우리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생겼다. 산타 할아버지 오시겠지?
10: 우리 번개문구 가자.
12: 카드에서 노래 나와.
10: 반짝이 풀이야.
12: 입체 카드 만들기도 있어. 우와, 도로마비도 사자, 언니. 안개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14: 퇴근 준비하세요. 4번 버스 캐셔.
15: 전데요, 점장님.
14: 잔액이 안 맞아요. 1,000원 비잖아.
15: 언니, 찾았대. 돈통 박스 뒤쪽으로 넘어가 있었대. 4번 포스가 자주 그러더라. 언니도 독하다 진짜. 그까 1,000원 더러워서 내 돈 주고 말지. 얼른 가서 쉬어. 점장이 미안하대.

0: 상처 준 쪽은 기억 못해요. 주고 나면 손에 안 보이니까. 받은 사람만 손에 든 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죠.
1: 사과하모. 가가 받아줄까요? 둘이 회원님 같으면 받아줄 수 있겠나?
2: 안 받아주면 사과 안 할 끼가. 니는 어찌했었노, 쌤이야? 창수가 니 때문에 사춘기 때 막 상담도 다니고 그랬다며.
3: 아니, 뭐야, 언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사과하고 혼자 방에 있게 가만 내버려 뒀죠. 미워할 만큼 하고 나면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사과하고.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참 가여워요. 기회만 되면 부모를 용서하고 싶어 하니까.
4: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뻐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0: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나한텐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귀에 못 박히게 잔소리하더니.
4: 좋아.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랬던 거.
0: 가요. 너...
5: 야, 고부장! 소은이가 왜 잠수 탄 건데? 나한테 단련돼서 웬만해선 꼼짝도 안 하는 놈인데? 얼마나 갈궜길래? 밑에 딱 하나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해서 난린데. 본부장 돼서 몇백 명을 어떻게 지휘할래?
0: 면목 없습니다, 사장님.
5: 비서실 일도 아직 소은이 손 가는 거 있고 나도 필요하니까 고부장이 책임지고 소은이 제자리에 갖다 놔! 도사님 말이 맞아. 이상하게 고부장이랑 둘만 있으면 긴장되는 게 꼭 날 뜯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불쾌하단 말이야. 소은이 오면 안전빵으로 부적 몇 개 더 심어둬야. 뭔데 이거? 내가 보낸 건 눈치챘을 거고 지금 사장 매기는 거냐?
0: 사장님께서 주신 거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 알아봤습니다. 제 부족한 기운은 채우고 넘치는 기운은 누르는 훌륭한 부적이라더군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기운 받으라길래.
5: 자넨 잘 몰라. 도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이 홍수 난다면 나고 코스피 폭락한다 하면 해. 그분이 불난다고 하면 불나는 거야. 도사님 문제로 나 도발하지 마라. 우린 그냥 그분이 주는 데이터를 믿으면 되는 거야.
0: 제 사주를 아시고도 내치지 않으신 건 제 능력이 필요해서 아니십니까? 부족이고 구시고 모두 응하겠습니다. 저를 제 자리에만 둬주십시오.
5: 네 자리? 난 저 살려놔라.
6: 우리 시가더니 완전 시크해졌는데 간만에 완전체로 놀아보자. 오늘 내가 힙한 대로 모실게.
7: 호텔?
6: 요즘 여기 풀파티 진짜 최고야. 가끔 연예인도 온다. 아, 뭐해 빨리 안 오고.
7: 여긴 카드 할인이랑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데. 우와! 오늘 배추 호텔 라운지 애프터눈티 평일 할인 30%나 된다. 대박! 4시 타임은 아메리카노 두 잔 서비스래.
8: 방금 제 적립이라 그랬냐?
9: 서비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 인증하시면 추가 할인 5% 들어가는데 하시겠어요?
7: 할게요. 정가로 하면 우리 주문한 거 10만 원 넘는데 거의 반값밖에 안 나왔어. 할인받은 금액은 따로 적금 통장 만들어 모으면 숫자가 눈으로 보여서 돈 모을 때 더 동기부여 같아.
10: 적금을 넣어? 네가?
7: 우리 부장님이 알려주셨어. 재테크 지식이 엄청나시거든. 이거 말고도 꿀템 많은데 궁금하면
6: 공유. 소은아, 너 혹시 뭐 투자하다가 망한 적 있냐?
7: 에? 뭔 소리야?
6: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돈 가지고 이러는 게 이상하잖아.
8: 맞아. 눈만 뜨면 쇼핑하러 가던 놈이 변했어, 너?
11: 얘들아,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어른이 된 거란다.
8: 뭐래? 돈 모으겠다고 쿠폰 찾는 게 어른이냐?
6: 너처럼 돈 많은 놈이 그러는 거 완전 기만이다.
7: 너네 말이야. 화장실 휴지 36롤짜리 사서 수납장에 꽉 채워본 적 있어? 화장실 휴지통 비우고 비닐 씌워본 적은?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처리할 줄 알게 되는 거란다.
6: 웃기고 있네. 야, 우리 뭐 집에서 노냐? 부모님 재산 지키느라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

0: 거든 옷 자랑할 데 없어서 회사 간다던 주제에 진정한 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 그게 진짜겠냐? 나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대충 대답한 거지. 너네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냐? 뭔가를 미친 듯이 원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기분. 거래처를 저랑 같이요?
2: 제대하고 2년 놀았으면 엄마 많이 기다려준 것 같은데. 아니 뭐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엄마가 도와주고.
1: 그런 건 아닌데.
3: 유마트랑 재계약했다면서? 아드님까지 합세하면 더 잘 되겠어. 아, 이게 무슨 복이야?
2: 복은 무슨?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시면서. 그래도 내 새끼 살아갈 기반은 만들어놨으니까 부모 숙제는 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둔 거 잘 지키기만 하면 돼.
3: 복은 아드님이 받으셨구만.
1: 나도 알아.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땐 그냥 다 답답하고 흐릿했어.
0: 오, 사업가 데뷔한다고 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1: 내가 뭘 원하는지 단숨에 고를 수 있는 게 옷밖에 없더라.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굳이 집을 나간 건지. 그냥 흐린 안개 밖으로 나가면 뭐라도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다 드디어 만난 거지. 누구보다 선명한 사람을.
2: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듭니다.
1: 모든 게 그렇게 명확한 사람은 처음 봤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확실하고. 그래도 음악은 좋아하시죠?
2: 집중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
1: 영화는요?
2: 3시간 너무 길어.
1: 여행은?
2: 내 돈 쓰고 모은 고생?
1: 어떤 질문에도 늘 자신만의 대답이 있는 사람.
4: 부장님은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뭐예요?
2: 크리스마스.
4: 오, 부장님 의외로.
2: 대목이니까. 소은 씨, 마케팅 업무에 뜻이 있었군요.
4: 네? 아, 네. 재밌어 보이긴 했습니다.
2: 소은 씨는 그쪽에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1: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2: 어여 잡으시게!
1: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
4: 응? 부장님 최고!
1: 그게 바로 우리 K 부장님이신 거지.
3: 너 설마 우냐?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0: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펫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야, 빨리 와!
1: 나 오늘 알아보고 싶은 사람 생겼다.
0: 누군데? 누군데?
1: 프리드리히 2세.
0: 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일으킨 사람이지?
1: 딩동대.
0: 근데 형아, 프리드리히 2세는 두 살이라 2세인가?
1: 야! 재밌었어! 이제 빨리 알아보자.
0: 알아보자.
1: 이겼다!
0: 시간을 날리는 프리드리히 2세 이야기.
2: 1756년
1: 불경!

0: 안녕하세요.
1: 너 누구니?
0: 전 영길인데요.
2: 전 승환인데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 시간을 달려서 왔다고?
2: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4: 아, 잘해라, 잘해라.
3: 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3: 그렇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열어라! 3회.
2: 아이, 4밖에 안 나왔네. 아이. 아,
0: 근데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1: 오, 신기하다.
3: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대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겠다고 합니다.
7: 뭐? 프랑스랑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아?
3: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은 무엇일까요?
8: 또 전쟁이 일어나요?
2: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 가장 큰 이익을 본 건 우리 프로이센이었으니까.
9: 슐레지엔을 빼앗았잖아.
2: 그럼 그럼. 프로이센만 그냥 신이 났지.
7: 다들 황제가 되겠다고 덤벼서는 나처럼 실속 있게 자원이 풍부한 알짜배기 땅만 쏙 가져와야지.
2: 근데 저렇게 알짜배기인 슐레지엔을 빼앗겼으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땠겠어?
9: 슐레지엔!
8: 여보! 자존심 상하지만 프로이센을 따라할 거예요. 여봐라! 군대부터 강하게 만들 거라!
2: 슐레지엔을 찾아오겠다고 오스트리아는 8년 동안이나 군대와 제도를 개혁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 프랑스에서는
10: 지난번 전투에서 보니까 프리들이 이세그 보통이 아니던데 전투의 천재더라고.
11: 네. 근데 페야, 슐레지엔이 이제 프로이센 땅이니까 옆에 있는 폴란드까지 차지하면 어떡하죠?
10: 그러면 맘만 먹으면 오스트리아도 폴란드도 꿀꺽? 그럼 너무 커지잖아.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2: 큰일 나. 프로이센이 커지는 걸 막겠다고 앙숙이었던 오스트리아에게 손을 잡자고 제의를 하지.
12: 지난번엔 프로이센과 손을 잡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번엔 우리랑 손을 잡자고요?
13: 전 반대요. 프랑스는 우리 오스트리아의 적이라고요.
11: 프로이센이 커지면 오스트리아도 힘들어질 텐데요.
12: 동맹 맺읍시다.
2: 이렇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으면서 나중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 16세가 결혼을 하게 돼.
6: 배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겠다고 합니다.
7: 뭐? 프랑스랑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아? 아니, 지난 전쟁 때는 프랑스가 우리랑 같은 편이었잖아.
6: 그게 우리 프로이센이 너무 막강해졌다고 프랑스가 오스트리아한테 먼저 동맹을 맺자고.
7: 가만히 있을 마리아 테레지아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자네 같은 스파이를 심어놓은 거라니까.
6: 대단하십니다.
7: 그쪽이 뭉치면 우리도 뭉칠려.
6: 네.
2: 프리드리 2세는 바로 영국으로 사람을 보냈어.
0: 우와,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랑 동맹을 맺어.
2: 그러니까 저희 프로이센이랑 손을 잡으셔야.
0: 좋아. 프랑스도 적이랑 손을 잡았는데 우리도 못 잡을 이유가 없지긴. 그럼 이 프로이센이랑 같이 프랑스를 무찌르록
2: 영국과 동맹을 맺어버려. 그리고
0: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돌격! 돌격!
2: 1756년에

0: 프로이센이 먼저 오스트리아의 동맹국 작센을 공격하면서 다시 또 기나긴 7년 전쟁이 시작되지.
1: 아, 정답!
2: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큰 전쟁은?
1: 7년 전쟁!
2: 네, 정답 맞습니다.
1: 예!
2: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3: 아니 근데 7년 전쟁은 어떻게 돼요?
0: 아, 이 전쟁이 일어난 게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이 가져간 흉내지엔을 찾아오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잖아. 근데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랑 다르게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랑 한편, 프로이센이랑 영국이 한편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프랑스와 영국의 자존심 대결로 가게 됐어. 이번엔 꼭 프랑스한테 이기고 말 거야.
4: 영국에 질 수 없지. 군사들 다 보내!
1: 다 같이 공격!
4: 영국한테 질 수 없다. 모두 발사하라! 물러서지 마라!

0: 두 나라는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 남미, 인도, 필리핀 등 식민지 있는 곳마다 싸우면서 대립마다 난리가 났던데요.
1: 돌격해! 우리에게 후퇴는 없다! 전환 돌격해!
0: 한편 유럽에서는 서로 밀고 밀리며 몇 년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중에 왕도 바뀌기까지 해. 그러다가 7년 만인 1762년 전쟁이 끝이 났어.
1: 우리가 이겼어!
0: 유럽에서는 영국과 동맹을 맺은 프로이센이 이겨서 슐레지엔을 완전히 갖게 되지.
2: 아까운 슐레지엔.
0: 자, 빨리 주사위 던지고 해. 빨리 나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3: 잠깐만요.
0: 어?
3: 아저씨, 일어나세요.
2: 다 끝났니? 나 필요 없으면 갈까?
0: 아니에요. 내가 애들한테 힌트 좀 주느라.
4: 그렇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2: 이번엔 제가 굴려볼게요. 아우까!
4: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와!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4: 1762년에 드디어 7년 전쟁이 끝나는데요.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두 개의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3: 오, 7년 전쟁 후유증?
0: 오, 생각해봐. 전쟁 때 어땠겠어? 그냥 나라 돈 다 쓰고, 그리고 나라가 전체가 전쟁터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지.
2: 아, 그렇겠다.
0: 근데 우리 프리드리히 왕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 때문에 힘들었던 백성들의 생활을 보살피기 시작했어.
1: 인생 챙겨! 억울한 사람 없도록 법 집행 똑바로 해!
0: 이렇게 왕이 먼저 백성들을 위해 여러 제도를 바꾸는 개혁을 했지. 그런데 영국은 전쟁이 끝나자 왕실에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2: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5: 오! 오, 좋아. 그래. 세금을 왕창 물려!
0: 바로 미국 식민지에 세금을 무리하게 내라고 했고
1: 이 훔쳐먹으라고!
6: 그럴 순 없지! 싹 다 버려!
0: 이것 때문에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면서
1: 공격하라!

0: 독립전쟁이 터진 거지. 결국 영국은 미국 대륙에서 13개의 식민지를 잃게 돼.
1: 우린 살인다! 대한민국 만세!
0: 한편 가뜩이나 돈이 없는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에 뛰어들어서 미국의 돈이랑 무기를 막 퍼준 거야. 그래가지고 왕실의 돈이 아주 바닥이 나니까 3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게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져 버린 거지.
2: 아, 정답!
3: 과연 7년 전쟁의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두 개의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4: 미국 독립전쟁!
5: 프랑스 혁명!
3: 정답입니다! 예!
6: 진짜 신기하다. 오스트리아 왕이 계승 때문에 7년 전쟁이 일어나고.
7: 7년 전쟁이 미국 독립전쟁이랑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지는구나.
0: 이렇게 역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기도 되는 거야.
8: 아무튼 저 때부터 우리 왕이 잘해서 백성들한테 프리드리 대왕이라고 불렸잖아.
3: 네,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나중에 서프로이센 영토까지 가져와서 현재 독일의 토대가 되는 영토를 만듭니다. 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8: 문 열렸어, 문 열렸어, 문 열렸어.
9: 얘들아!
0: 아유! 아유, 우리 군인은 다치면 안 돼. 조심해야지. 난 머리 조심해야겠다. 아우, 아우, 다리야. 아우, 아우, 다리야.
3: 네, 오늘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3: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근데 유럽은 전쟁 진짜 많이 한다.
0: 그러게.
10: 얘들아, 갈비찜 먹게 내려와.
0: 갈비찜?
8: 갈비찜?
9: 아이, 경아! 같이 가! 같이 가! 아이, 아이!

0: 형아, 형아, 형아, 형아. 나는 남들 몰래 우리끼리 게임하는 거 너무 좋다.
1: 나도, 나도. 우리 빨리 카드 고르자.
0: 그래, 그래, 그래, 그래.
1: 어? 십자군 전쟁? 십자군? 군대 이름인가?
0: 몰라.
1: 군대 이름 같은데. 빨리 해보자.
0: 이게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밌을까? 빨리 해! 에이.
2: 시간을 달리는 십자군 전쟁 이야기. 1096년.

0: 없는데?
1: 야, 이거 어딨지? 니들은 누구니?
2: 전 영일인데요?
3: 전 승환인데요?
1: 응? 어?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아니, 뭔 소리야?
2: 저희가요, 게임을 해가지고 이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요,
3: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어?
3: 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내가
1: 아니, 두 개를 던졌는데 우가 나와?
2: 조금 넣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네, 저희가 문제를 맞추면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1: 오, 잘해라, 잘해라.
3: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야, 잠깐만!
3: 예루살렘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가 있는데요. 1040년에 이 나라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1: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지?
2: 예루살렘, 나도 들었던 것 같은데.
1: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곳인데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가 다 있는 곳이지.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의 땅이었는데 유럽의 기독교 세력과 영토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유럽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할 수 있었어.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6: 아, 성묘 성당 찾으셔?
0: 어?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7: 기독교 신자면 다 거기 찾으니까요. 위로 쭉 올라가세요.
1: 감사하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종교가 달라도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6: 아이고, 정말 신앙심이 깊네. 그 먼 유럽에서도 오고.
8: 우리처럼 저 기독교 신자들도 성지 순례는 해야죠.
5: 네, 맞아요.
1: 문제가 생긴 거야.
2: 무슨 문제예요?
1: 그게 말이지, 유럽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성지 순례를 갔어. 근데 이슬람 세력의 영토를 셀주크 튀르크 제국이 다스리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달라졌어.
9: 어이.
10: 어? 뭐? 어?
9: 성지 순례 뭐 가시나?
10: 네, 네, 네.
9: 그럼 통행세 내셔야지.
10: 통행세?
9: 그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예루살렘이 원래 누구 땅?
1: 셀주크 튀르크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의 성지 순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지.
9: 아, 그러니까 남의 땅 지나가실 거면은 돈을 내시라고요. 통행세?
11: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성지는 마음대로 갈 수 있었는데.
9: 어, 참 말이 많네. 따라와!
11: 아이고, 왜 이러시죠?
1: 이 소식은 바로 비잔티움의 황제한테 전해졌고.
5: 뭐?
1: 성지 순례하는 사람까지 죽였다고?
12: 예, 처음엔 통행세만 받더니 이젠 죽이기까지.
1: 셀지크 체르크, 가만 안 둬. 우리 영토도 자꾸 뺏어가고 부셔버릴 거야. 비잔티움의 황제는 셀주크 튀르크 제국 때문에 크게 분노했어.
2: 아하! 정답!
3: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는?
4: 셀주크 튀르크 제국!
3: 정답! 맞습니다! 우와!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2: 우와, 많이 갔다.
3: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이번엔 제가 굴려볼게요.

0: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셀주키 트리클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는데. 비잔티움 황제가 셀주크 티르크 제국에 대응하면서 일어나는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1: 큰 사건?
2: 아주 큰 사건이지.
3: 예루살렘에서 성지 순례객이 죽은 사건 때문에 비잔티움 황제가 엄청 화가 났었지.
4: 네.
3: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는 셀주크 티르크를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우리 힘으론 도저히 안 되겠는데.
1: 이참에 교황에게 도움을 청해보시미.
3: 교황? 예. 그래. 서유럽 애들이 싸움을 잘하긴 나지. 교황에게 도움을 청했어.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세력이 우리 신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같이 찾읍시다.
1: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5: 그렇죠. 예루살렘 찾아와야겠죠.
1: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어보자.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을 찾으면서 비잔티움도 우리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볼까?
3: 신자를 늘리고 싶었던 교황은 비잔티움을 도와 예루살렘을 되찾아오기로 하고 전쟁에 참가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
1: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되찾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라져 천국에 갈 것이요. 그 주의 영토는 모두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3: 당시 서유럽에서 교황은 하느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 신이 원하십니다.
3: 교황의 한마디로 서유럽이 난리가 그냥 나게 됐던 거야. 수도사들은 곳곳으로 다니며 교황의 말을 전했어.
5: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6: 이건 말이.
7: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8: 그러니까요.
7: 성지순례도 못하게 하다니.
8: 거기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1: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소중한 성지를 이교도들이 계속 찾아가게 둬야겠습니까?
8: 아니요.
1: 이교도를 물리쳤습니다.
3: 수도사들의 말에 사람들은 점점 더 분노했고.
5: 그래서 교황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찾아오는 모든 이의 죄를 사하겠노라고.
1: 예루살렘을 찾아옵시다.
9: 진리 원하십니다.
10: 진리 원하십니다.
8: 그렇습니다.
9: 진리 원하십니다.
3: 예루살렘을 찾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지.

0: 교황이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1: 신이 원하신다! 우리를 되찾자! 흑야!
2: 신이 원하신다!
0: 각지에서 모인 기사단이 십자가 표식을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2: 신의 이름으로 출동! 아! 예루살렘만 찾으면 된다!
0: 이슬람 세력에게서 예루살렘을 찾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2: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0: 이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3: 아, 정답! 비잔티움 황제가 셀주크 튀르크 제국에 대응하면서 일어나는 큰 사건은
4: 십자가 전쟁!
3: 땡!
5: 아우, 홍아!

0: 십자가 전쟁이라니야.
1: 정답은 십자군 전쟁이었죠. 십자군 전쟁은 수차례에 걸쳐 약 200년 동안이나 일어나게 된답니다.
0: 200년?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은 실패! 오늘의 게임이 모두 끝났습니다.
2: 왜 그랬어? 왜 그랬어?
3: 저도 모르겠구만.
4: 아니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0: 실패해서 원래 시대로 못 따라가는 거죠.
5: 사회자 양반, 우리 좀 보내주세요.
1: 네, 안 됩니다. 게임을 성공해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아, 이분들 보내주세요.
1: 네, 보내주세요. 아, 그럼 다음 게임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죠. 자, 받으세요. 오! 다음 게임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5: 아니, 이 카드 있으니까 이거 한 판 더 해. 게임해. 나 집에 가야 된단 말이야.
3: 알았어. 이 받은 카드로.
6: 영길아, 승환아, 양념치킨 먹자.
3: 오? 양념치킨?
5: 무슨 냄새지? 응?
7: 아저씨, 아줌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5: 빨리 와. 난 집에 가야 된단 말이야. 아유.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꿀떨이.
1: 와, 뜨끈뜨끈해. 아, 진짜 맛있다. 와. 야, 야, 진짜 맛있다.
2: 맛있죠?
3: 진짜 맛있어.
1: 나 돌아가면 이거 생각날 것 같아. 와. 아, 이거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게임하자. 아, 나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0: 알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받은 카드로

0: 시간을 달리는 십자군 전쟁 두 번째 이야기. 1096년.
1: 아니, 왜 다 여기 있어요?
2: 왔어? 얘기하려면 기니까.

0: 일단 인사부터 해.
1: 안녕하세요. 전 영길이고요.
2: 오. 전 승환이에요.
3: 오, 그래, 안녕.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시간?
0: 어, 일단 얘기 잘 들어봐. 우리가 얘네들을 도와줘야 우리가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1: 응? 저희가 게임을 해서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2: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4: 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나 좀 많이 던졌게. 많이 나와라, 많이 나와라.
0: 많이 갔다.
4: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가만히 있어보자. 예루살렘을 찾으면? 오호.
4: 1차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 세력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십자군 전쟁이 7차까지 가게 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7: 오? 나라가 세워져요?
0: 그래. 십자군이 신의 뜻이라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면서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
8: 왜 성지를 되찾자! 불교!
0: 네. 이때 다들 성진 예루살렘을 찾는 게 신의 뜻이라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각자의 속셈은 달랐어.
6: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가만히 있어보자.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을 찾으면서 비잔티움도 우리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볼까?
0: 교황은 비잔티움을 도와주면서 기독교 신자를 늘릴 생각을 했지.
8: 신이 원하신다!
9: 이참에 땅 좀 넓혀볼까?
0: 그리고 기사들은 공을 세워서 땅을 얻을 생각을 했고.
10: 전쟁이라면 돈 좀 벌겠네.
0: 그리고 상인들은 전쟁을 통해 돈을 벌 생각을 했어.
8: 신이 원하신다.
0: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서로 다른 신분들의 욕망이 불러온 전쟁이었기 때문에
11: 신의 이름으로 출동!
12: 예루살렘만 찾으면 된다!
13: 신이 원하신다!
11: 예루살렘을 되찾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라져 천국에 갈 것이요. 그 주의 영토는 여러분들의 것이요.
8: 신이 원하신다.
12: 이제 여긴 다 우리 거다.
0: 십자군들은 어떤 짓을 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약탈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12: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0: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십자군들은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크게 희생을 당한 이슬람 사람들은
14: 지금은 우리가 당했지만 저 예루살렘 왕국을 무너뜨리고 꼭 찾아옵시다.
15: 우리 이번에 당한 일 잊지 맙시다.
0: 복수를 다짐해.
1: 아, 정답!
4: 십자군 1차 전쟁이 끝난 뒤 세워지는 나라는
5: 예루살렘 왕국!
4: 네, 정답 맞습니다. 1차 전쟁 때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면서 승리한 유럽 사람들은 더 큰 영토를 더 차지하겠다며 7차까지

0: 200여 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1: 맞아. 이 처음에 성공한 바람에 그냥 더 길어진 거지.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잘 던져, 잘 던져. 이야! 야!
3: 아우카.
4: 와, 많이 갔다.
0: 십자군 전쟁은 200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4: 뭐지?
1: 잘 들어봐. 예루살렘을 찾으려고 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
4: 네. 네.
1: 근데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전쟁이 또 일어나.
4: 왜요?
1: 1차 십자군에 참전하지 않았던 왕들이 배가 아팠던 거야.
5: 또 배야. 에이, 나도 1차전에 참전했으면 용토가 이렇게 확 늘었을 텐데. 아이고 배,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아, 안 되겠다. 나도 이번 2차전에는 출전이야!
1: 하지만 명분도 없이 영토 욕심에 2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가 아무 소득 없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지.
6: 빼앗긴 성지를 회복해서 우리의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자!
1: 이슬람 국가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서
6: 단,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 사람은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된다! 네! 약탈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예루살렘을 찾으러 가자!

0: 결국 이슬람 세력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어. 이슬람 세력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되찾았지. 하지만
1: 예루살렘을 다시 찾자!
0: 그리고 나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100년 동안 4번이나 더 싸웠는데

0: 쳐서 영토도 넓히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버린 거야.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
1: 후추 먹어요.
2: 후추 안 뿌린 고기는 안 먹어, 안 먹어. 냄새 난다고.
1: 그놈의 후추 타령. 후추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여보. 아이고, 저 집도 후추 때문에 난리가 났네.
3: 그러니까 요즘 후추값이 금값이야, 금값. 상인이 나도 못 구해. 가자.
0: 이렇게 전쟁 때 이슬람의 음식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후추와 향신료를 많이 찾게 되면서 상인은 물론 많은 나라 왕들이 후추와 향신료를 구해올 바닷길을 찾게 되고
4: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 부자가 될 거야.
3: 바로 그겁니다.
5: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0: 맞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은 더 크게 발전하지. 그리고 또 이때 아주 중요한 이게 들어오지.
6: 그래, 후추가 하나, 둘, 하나, 응? 아이고, 뭐야. 아니, 내가 적어놓고도 내가 모르겠네.
7: 아이고, 사람아. 아직도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나?
6: 아라비아 숫자? 이 장부적을.

0: 네. 응, 아라비아 숫자가 최고라고.
1: 이야!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어?
2: 바로 아라비아 숫자였어. 3087알.
1: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이렇게.
0: 이슬람 사람들 문화가 아주 잘 발달해 있더라고.
1: 오, 야, 그거 대단하네, 대단해. 아니, 아주 깜짝 놀랐네. 아이고, 대단해. 아니.
2: 이렇게 십자군 전쟁을 통해 이슬람의 문화와 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상인들은 더 부자가 되고 수학, 과학, 예술 같은 문화가 발전하게 되지.
3: 아, 정답!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접하게 되는 것은
4: 이슬람 문화와 지식!
3: 정답입니다! 저때 유럽은 아라비아 숫자와 후추, 향신료는 물론 망원경, 나침반 같은 신문물이 들어와 발전을 하게 됩니다.
5: 근데 저때까지 아라비아 숫자를 몰랐다고요?
0: 몰랐었지. 이 아라비아 숫자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하든지.
3: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6: 문 열렸다.
7: 얘들아, 갈게.
8: 안녕. 잘 있어. 안녕.
9: 나 저 세상 갈 뻔했어.
7: 빨리 가.
3: 네, 오늘 어땠나요?
4: 재밌었어요.
3: 예!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우와, 게임 두 번 하니까 더 재밌다.
7: 맞아.
6: 연기라 하시마나, 엄마가 감자탕 했어.

0: 뭐야? 어, 스마트워치다.
1: 아, 엄마가 시험 잘 봤다고 사줬어. 이번에 95점 맞았거든. 오. 어, 이거 스마트폰 아니야? 봐도 돼?
0: 야, 이거 완전 신형이잖아.
2: 와, 100만 원은 넘겼는데.
1: 뭐야, 나도 갖고 싶다. 쟤는 왜 맨날 좋은 것만 갖고 다니냐.
3: 자, 다들 앉아라.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영빈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우리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자, 박수. 선생님은 영빈이가 나갈 줄 알았다니까.
1: 나도 네가 100점 맞을 줄 알았어.
4: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얘밖에 없지.
1: 선생님도 쟤만 예뻐하네. 애들도 쟤만 좋아하고. 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질투가 날까.
5: 또 더 말할까?
6: 그 다음은 가고 싶은 자리.
7: 나는 우리 반이 특별하게 뭐 정치라는 걸 하거든.

0: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포켓몬 가리 게임이라고 게임이 있거든? 거기 대회 나갔는데 너무 아깝게 져서 너무 경쟁심을 느끼고 약간 조금 너무 아깝고 그런 감정을 난 느낀 적이 있어.
1: 너는 혹시 질투됐던 감정 느낀 적 있어?
0: 누구? 없나 본데? 있어?
1: 순수 그
0: 없대 없대
1: 자체.
0: 흔들흔들 없다는 뜻이야. 이거 좀 어렵네. 질투는 사실 비교해서 시작되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저 사람 거를 비교하지 않고 내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질투가 날 일이 없어.
1: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쟤는 난 95점밖에 못 맞고 쟤는 100점에다가 스마트폰까지 얻었네. 왜 나는 스마트폰 못 받았지? 그런 마음이랑 뒤섞여져서 질투가 된것 같아.
0: 내 생각엔 둘다 합쳐진 것 같아. 그냥 봐봐. 첫 번째, 난 95점 맞았는데 100점 맞는 걸로 부러우고, 그리고 95점 맞았는데도 핸드폰을 사줄 수 있는 그 엄마가 부럽고, 그리고 그 핸드폰 자체도 부럽고,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 나가는 것도 부럽고, 선생님의 칭찬도 부럽고, 많은 다양한 원이 이렇게 복합해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 난.
2: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질투가 외부의 자극을 의해서 건드려져서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부러움이지. 부러움이란 거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생기는데, 그거를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터지는 거지. 부러움은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고, 질투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인데, 부러움이 과해지면 뭐든 과유불급이잖아. 과한 건 그러지 않음과 못지않다.
3: 내 생각에는 똑같이 우리가 축하해라는 말을 했을 때 부러움은 뭔가 서로 상대방도 나도 기분 좋게 축하해 이런 마음이고, 내 생각에 질투는 축하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화도 나고 불만도 있고 이 친구를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질투? 좋은 욕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0: 근데 나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 계속 질투와 욕심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국어 사전을 뭐 봐도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르단 말이지.
3: 근데 나는 욕심은 뭔가 내 스스로가 조금 나쁜 길로 갈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질투는 어쨌든 서로를 살짝 경쟁하듯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0: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질투니까 다 필요 없지.
2: 아무리 나쁜 거라도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근데 그게 평범한 좋은 질투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질투인데, 자동차가 갑자기 막 200km, 300km, 350막 달리는 거야. 그러다
0: 고속인데요?
2: 보면은
0: 화이팅!
2: 그러면은 그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막 속도 위반하고 막 다른 자동차랑 부딪힐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이 질투가 너무 강해져서 내 추진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야.
1: 만약에 이제 질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 그럼 결국에는 이 지구에는 인류가 이제 다 사라질지도 몰라. 그래서 질투는 인간이 꼭 필요해야 하는 감정인 것 같아.
0: 나도 난 오늘 질투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배웠어. 특히 내가 마음에 드는 비유는 그 자동차에 맞는
4: 예쁘고 잘생기고 귀엽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 부러워. 질투.
5: 저기 먼지 날아가요.
6: 근데 먼지
1: 나는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똑같다 하더라도 성격이나 마음 그런 건 다를 거 아니야.
2: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모두가 점수가 똑같으면 나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차가 없으니까. 그래, 그 때문에 나는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질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0: 인간들은 모두 자신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거리를 찾을 것 같아.
1: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가 다 다를 수 있잖아. 점수는 아무리 똑같더라도. 난 그런 걸로도 난 글씨 이렇게 예쁘게 쓰면서 깔끔히 정리하는데 너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이런 식으로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2: 시우 얘기해봐.
3: 왜 그렇게 생각했어?
4: 맞아.
3: 삶은 예측할 수 없는데.
0: 만약에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너 부럽잖아. 만약에 부럽다고 치면은
4: 이렇게 하는데 수학 시험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수학 같은 걸 좋아하나 치는데 0점 맞고 나 100점 맞았어. 똑같은 거지.
5: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조금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4: 모르겠네.
5: 설명해주실래요?
0: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6: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나는 왜 제가 좋을까?
1: 야, 뭐 보냐? 혹시 쟤? 박지음이 예쁘긴 하지. 인기 진짜 많더라. 중학교 형아들도 쟤 보러 온대.
0: 어? 그게 누군데?
1: 어? 너 쟤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0: 난 쟤 보고 있었는데. 저기서 제일 귀엽.
1: 아, 누군데?
0: 저기 안경 쓰네.
1: 안경? 아? 누구야? 처음 보는데? 저기요. 제 말 듣고 계세요.
0: 그러게, 나는 왜 쟤가 좋을까?
2: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3: 맞아, 사춘기 때 되면은 이성한테 끌리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데.
4: 사랑 호르몬 같은 게 늘어나는 그때 시기인 것 같아. 청춘의 시기랄까?
5: 나는 오히려 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살짝 호감? 있는
6: 그게 그거 아니야?
5: 아,

0: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다르지.
1: 근데 호감의 기준이 뭐야?
2: 내 마음에 끌리고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
0: 예전에 살짝 다쳤을 때 막 보건실로 가게 해준 그런 애면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 물통 까먹은 거 챙겨주던가.
4: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 일이 없었어.
5: 충격적이겠지만 여친이 있습니다.
0: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
5: 제가 2학년 때 같이 놀다가 좀 끌리게 돼서 고백을 했어. 그래서 지금 3년째 만나고 있어, 3년 반.
3: 처음에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끌렸어? 친한 친구?
1: 초등학생은 그 사귈 때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3: 근데 얘는 3년이...
4: 나도...
5: 엄청 막 매일 약속 잡고 매일 놀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잖아. 근데 약속을 이제 그렇게 많이는 못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2: 아니, 친한 남자는 있는데 그거 고백했을 때 받아줬어.
5: 막 입꼬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2: 아니, 나 지금 너무 현타.
3: 나는 그냥 유치원 때부터 만난 여자애가 있는데 뭐 사귀는 건 아니고 친해. 같이 친했다가 서로 다른 학교에 갔는데 그 내가 전학을 갔거든? 근데 그 여자애가 있었어.
5: 와, 그 정도면은
4: 우연이네.
1: 운명인 거지, 운명.
5: 운명인 거지, 운명.
1: 다들 유치원 때부터가 뭔가 다 핑크뽕이네.
4: 형은 없어? 형은 없어?
1: 아, 저는 관심 없습니다.
5: 얼굴도 잘생기시고 좀 있으실 것 같은데.
2: 이거 고백을 받아봤다던가.
4: 아니야. 형은.
1: 최근에 있긴 한데.
4: 형은.
3: 스토리.
1: 갑자기 걔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상담 같은 것도 해줬지. 근데 갑자기. 나 너 좋아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연애 관심 없어가지고 찼어.
0: 나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2: 나는 얘가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얘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
5: 감정이 다 색깔별로 나뉘는 것처럼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3: 나는 뭔가 서로 사연이 있어. 뭔가 엄청 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4: 그것도 친해지려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야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3: 서로 비슷한 성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딱 맞지.
4: 친해지기가 1단계, 2단계가 사귀는 거, 3단계가 사랑하는 거 이거일 것 같아, 난.
1: 그냥 너무 간단해. 사귀는 중에서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같아.
3: 맞죠. 근데 형은 친해져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사랑해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좋아해서 사귀고 싶어?
5: 솔직히 우리 학교는 거의 다 친해져서 사귀는 그런 느낌으로.
2: 근데 나는 사귀는 거란 그 서로의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일 때 사귀는 게 정말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왠지 사귀면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
4: 뭐지? 없어!
1: 있지?
2: 그럼 어디부터 놀래?
1: 밤에 못 자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또 들이대기도 하고 너무 막 엄청 좋아하면은 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인생에 뭐라 해야 돼?
2: 바뀌어?
1: 어쨌든 인생에 그게 바뀌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3: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백을 하고 차여보는 게 또 내 인생에 엄청난 경험을 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말을 안 하면.
5: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 속에만 남겨두고 진실로는 꺼내지 않는 게 짝사랑이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모든 걸 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짜 사랑인 것 같아.
1: 근데 나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2: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해버리면 그 감정은 뭐야?
5: 그건 설렘인 거지?
4: 근데 일단 한번 맘먹고 하면은 뭔가 좋을 수 있는 게 아까 현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차이면은 그것도 경험이고 일단 해봐야 그 사람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잖아.
1: 그 연애를 하잖아. 이득이 뭐야?
4: 이득?
3: 이득은 뭐야?
1: 나에게 그...

0: 실질적 그런 가치가 있나?
1: 있지.
2: 인생의 경험.
0: 뭔데 말해봐.
2: 인생의 경험.
3: 그 사람과 내가 나눌 수 있는 감정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추억이 내게 남는 거지.
2: 응, 그리고 막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을 때 막 지켜줄 수도 있고 편 먹어줄 수도 있고.
0: 나는 이미 친구들이 그래 줘가지고 상관없는 거.
4: 늦어.
5: 그럼 형은 언제부터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0: 그래도 빨라도 중학교는 가야지.
4: 형 사춘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많이 긴장했네.
2: 좀
4: 당황했어 이번에.
2: 착하고.
4: 다음은 망설이기. 그 뒤에는 손가락 흔들기.
2: 그냥 좀 착하면 될 것 같은.
4: 많이 불안하지 형.
6: 너부터 얘기해보자.
2: 그래 너부터 얘기해라. 슬퐁이다.
4: 우와 우와 누구야?
5: 하드.
2: 누구세요?
5: 우와.
2: 우와. 오, 세 개 달려 있다. 왔어.
4: 나도 세 개 달려 있어.
2: 감사합니다.
6: 누구한테 줄 거야?
5: 엄마, 저희 엄마한테 딱 촬영 끝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프로포즈.
2: 나는 엄마 아빠한테 동시에 줄 거야. 엄마 아빠 선물이야. 나도 예서희처럼 그냥 그 엄마 아빠한테 그냥 동시에 이렇게 줄 거야.
0: 난 내가 가질 거야.
2: 냄새가 좋은데?
4: 아니 근데 이거 키우는 법 있어요? 키우는 법이 좋은데?
2: 물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

0: 어?
1: 꽃도 사랑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1: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2: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0: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2: 오늘이 무슨 날인데?
3: 응?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어?
2: 아,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4: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2: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아,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기가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6: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7: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4: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2: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8: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의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0: 잘 되고 있어, 얘들아.
2: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4: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9: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2: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3: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0: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1: 누나!
0: 그것 봐! 맞지?
2: 키가 빌더 변신! 호키봇 변신 완료! 라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2: 기가 빌더 뒤쫓아!
0: 너희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잖아!
2: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수는 없어. 다

0: 녹화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더지들은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야 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2: 얘들아! 괜히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0: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우리들은 기가 길더잖아.

0: 기가 막히죠. 임무 완성.
1: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라지 생일 축하해 마이키.
2: 어?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0: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1: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2: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1: 윙윙윙 꿀벌 로봇.
3: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4: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3: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5: 저게 뭐야?
3: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해요.
1: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0: 그만 쫓아와, 저리 가.
1: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0: 키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1: 새로운 인부가 생겼나 본데.
2: 키가 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아,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1: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빌던 출동! 대장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가 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1: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1: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막대. 사탕을 보면 관두자.
0: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1: 효과가 있잖아.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1: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0: 쉬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1: 근사하겠죠?
2: 예,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저게 뭐지?

0: 호부와 두더지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못된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이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사이좋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 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일몬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1: 서랍장?
0: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렴 어때! 던지기나 해!

0: 테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다 출동!
2: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내 꿀통!
3: 어?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1: 나한테 맡겨!
4: 저기 봐.
1: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5: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3: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3: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이고요. 성평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잘 살아온 사람처럼 되게 반듯한 이력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멈춰섰고 방향을 또 잃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다시 걷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저의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멈춰있던 시간도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자라온 것 같은 그런 시간

시간들도 사실은 전부 저를 만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엄청 어릴 때,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될 때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는 편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밥도 혼자 챙겨 먹고 또 집에서는 그냥 컴퓨터로 게임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이 될 때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중요한 걸까, 왜 살아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되게 고민이 많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는 시간들만 이어졌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자퇴를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었고요. 저는 수업마다 그냥 잠만 자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뭐 컴퓨터 켜고 게임만 하기 일쑤였고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등교 시간이라거나 급식 시간 아니면 자습 시간, 뭐 야간 자율 학습까지 하루가 그냥 온통 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였죠. 쉬는 시간에 소음이나 뭐 급식실의 줄이나 선생님의 잔소리나 전부 저를 좀 억압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께 자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우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좀 슬픈 감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네가 왜 자퇴를 해? 학교에서 뭐 잠만 자긴 하지만 다들 뭐 서로 싸우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고 돌이켜보면 재밌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자퇴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면은 뭐 취업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앞길을 제 발로 막는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되게 확신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제가 선택한 길인데도 학교를 나온 뒤에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힘들었어요. 길에서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들이 보일 때나 아니면 학교길에 학생들이 되게 우르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몸이 괜히 움츠러 들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괜히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흥미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게 무섭기도 한데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던 거죠. 그때 뭐 제 방을 밖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작은 닫힌 문이었는데 근데 그 문 안쪽에는 넓은 제 세상이 있었던 거죠. 이제 헤드폰 끼고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은 그냥 몇 시간이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와 음악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가사가 꼭 제게 같은 노래를 만나면은 이상하게 좀 위로가 됐어요. 어딘가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든 사람이 있구나. 또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는 시기였는데 음악이 대신 저한테 말을 걸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영화도 정말 많이 봤어요. 1년에 뭐 수백 편을 봤는데 그런데 남들은 보통 뭐 천만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블록버스터 영화라던가 그런 게 많지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되게 별거 아닌 하루도 누군가에겐 찍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이구나. 뭐방 안에 누워 있는 저의 하루도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철학책도 파고 들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수백 년 전, 뭐 수십 년전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질문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배워 나갔을 뿐인 거죠. 그래도 그 질문 자체를 해도 된다는 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좀 배웠어요. 남들이 보면은 그냥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정말 한량처럼. 오히려 이게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때 빠져들었던 음악이랑 영화랑 철학책들은 지금까지도 제 정체성의 뿌리로 남아 있어요. 겉으로는 좀 멈춰 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제 안에서는 분명히 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랑과 동시에 좀 한편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도 했어요. 우울증이 그 당시에 좀 심했거든요. 스스로 되게 위기감도 많이 느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누가 너 한번 가봐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곳에서는 뭔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게 그 시절 저한테는 되게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를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사회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러 가지고 손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고 쓴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진짜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좀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서툴렀던 인사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되게 편해졌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받아가시면서 웃는 모습을 볼때 저는 오랜만에 정말 제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누구를 웃게 할수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일을 계기로 좀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완전 빠지게 됐어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진집을 하나둘씩 사모으기도 하고 또 카메라를 사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랑 빛을 익히기도 했죠. 근데 결국 저는 사진학과에 진학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 크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꿈이 그때 당시에는 명확히 아,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남들이 봐도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진은 분명 흥미로웠고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매체이기도 한데 그래도 고민 끝에 사진학과도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사실 방황을 좀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이 흐릿해서 무슨 꿈인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나이는 이제 20살을 넘겨서 성인이 됐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좀 돈을 벌고 있기는 한데 또 생활비를 벌면서 자립을 해나가고 있긴 한데 정작 이렇게 긴 미래는 그려지기 힘들었던 시간들인 거죠. 주변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아, 난뭘 해야 되지? 스스로 이제 답을 아직 못 찾았던 거죠. 그게 조금씩 저를

자연스럽게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 같은 청소년이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왜 지금 집에만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문득 들더라고요. 몇 년 만에 센터를 돌아갔는데 여전히 익숙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말 담담한 환대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뭐 학원 멘토링도 주도적으로 맡아서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뭐 크고 작은 행사에 정말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했어요. 제가 하는 이 작은 노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 믿으면서 좀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멘티들이 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고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인 덕분에 여러 기관에서 상도 받게 되고 어느 날에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영광도 얻었어요. 한때 센터 문을 두드리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센터에 다녔을 때 크리스마스 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같이 함께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아직도 이때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센터에서의 경험은 막연하게 크기만 했던 제 꿈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공공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뭐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안내 표지판,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낮은 인도의 턱, 밤길이 무섭지 않게 설계된 뭐 골목의 조명 같은 것들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디자인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좀 덜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이에요. 그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센터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센터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온기 같은 것,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좀 공공 디자인이라고 느꼈어요. 그 순간에 되게 막연했던 제 꿈이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어요.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학교 밖에 있을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이라는 결코 이르지 않은 나이에 좀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 평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이 끝나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말이면은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손에는 늘 연필가루가 묻어있고 그랬죠. 입시학원이다 보니까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기 진도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훨씬 빨랐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제 꿈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곳이 분명해지니까 어색함도 부족함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매달렸고 저는 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아, 이 길은 결코 되돌아온 길이 아니었어요. 자퇴도 뭐 방황도 번아웃도 전부 제 길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더듬으며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밖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0: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였고요. 다시 그 문을 두드렸던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두 번이나 바꿔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지금도 매일 흔들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학교를 떠났던 선택도 그 뒤로 몇 번이나 멈췄던 시간들도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예요.
1: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병원에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한식의 대가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더운 여름의 찰떡인 한식 한상. 여름이면 찾게 되는 시원한 물김치. 오이로 만들어 시원함이 두 배. 고춧가루 액젓 없어도 깊은 맛 가득한 오이 물김치부터 흔한 두부구이가 아니다. 아삭한 채소볶음을 올려먹는 건강만점 두부구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1: 야,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봬요.
2: 네, 반갑습니다.
1: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이를 새콤하게 익혀 먹으면 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신선한 맛도 좋은 오이 물김치.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우선 오이는 105로 준비하시고요. 네. 또 오이를 절임하는 소금과 네. 또 물김치의 맛을 돋궈줄 네. 향채소를 준비했습니다.
1: 그리고 선생님, 네. 이 김치하면 고춧가루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다른 양념으로 해주시네요.
2: 네. 고춧가루는 특유의 그 매콤함과 또 텁텁함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를 갈아서 넣은 시원한 국물로 네.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김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 만든 즙과 네. 그리고 매실청, 소금, 생수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죠.
1: 아, 그렇죠. 네. 이 재료만 보면 물김치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름 제철 오이로 깔끔하게 개운하게 만드는 물김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오이 네. 물김치 오이를 손질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1: 오이는 보기만 해도 뭔가 시원해지는
2: 맞아요.
1: 기분이에요.
2: 맞아요. 제철 또 그 식재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오이는 우선 이제 그 소금에 네. 깨끗하게 이렇게 비벼서 씻어 주셔야 하는 게 좋고요. 네. 진짜 오늘 오이 물김치는요.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고 여기에 참외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네. 김치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1: 맞아요.
2: 여러 가지 양념 뭐 갈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런 거 없이 오늘은 재료만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오이가 저는 이렇게 지금 가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네. 요새 오이들이 좀 굵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1: 맞아요.
2: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4등분을 하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굵다 그러면 네. 반 갈라서 6등분을 하시면 더 좋아요.
1: 6등분을
2: 굵으니까.
1: 네, 네. 너무 두꺼우면.
2: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반을 갈랐어요. 굵지 않아서.
1: 네. 네. 오이 향 너무 좋네요, 선생님.
2: 그러니까요. 오이는 비타민C도 많고 네. 또 무엇보다도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네. 지금 이렇게 오이를 썰었는데 네. 이 오이를 저는 그냥 안 하고요.
1: 네.
2: 여기 씨를 이렇게 도려낼 거예요. 이렇게.
1: 아무래도 뭐 함께 먹으면 좋지만 이게 식감이.
2: 그렇죠. 예. 빨리 물르잖아요. 물김치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네. 한 이렇게 2cm 정도. 왜냐하면 네. 물김치잖아요.
1: 네.
2: 한 입에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써시는 게 좋으니까.
1: 맞아요.
2: 이렇게 써시면 돼요. 네.
1: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네. 좀 미리 썰어놨는데요. 네. 한 몇 개 분량을 저희가.
2: 5개 분량이에요.
1: 5개 분량.
2: 네. 오이 5개 분량의 소금은 2큰술이에요.
1: 2큰술.
2: 그래서 2큰술을 네. 제가 이렇게 해서
1: 계량을 해놓으셨죠?
2: 네, 계량 다 해놔서. 근데 이제 이렇게 버무리려고 그러면 네. 빨리 잘 안 녹아서
1: 네.
2: 물을 이렇게 한 이렇게 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 소금이 빨리 녹아서 빨리 절여지니까 네, 골고루 이것도, 이렇게.
1: 예, 이것도 노하우죠.
2: 네.
1: 또 비결이고요.
2: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절이시면 되는데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뒤섞여 주시면 고루 잘 절여지니까
1: 네.
2: 그러니까 뭐 소금을 풀지 않고 그냥 소금에 이렇게 해서 바로 절이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네. 10분 정도 이렇게 절여놨던 오이가 있는데요.
2: 네.
1: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2: 네. 이거는 바로 한 거라 쌩쌩하고요.
1: 네.
2: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약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배추 절인 것처럼 폭 절여지면 네. 맛이 없죠.
1: 맞아요.
2: 국물을 드셔야 되는 거라서.
1: 수분이 어느 정도 네.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렇지만 네. 조금 식감도 더 좋아지.
2: 네.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물기를 네. 안 씻어요. 씻지 않고
1: 예.
2: 그냥 이렇게 물기만 빼주시면 됩니다.
1: 굉장히 간단하네요.
2: 네네. 이렇게 해서 씻지 않고 그대로.
1: 네.
2: 요거 이제 물기를 좀
1: 완벽하게 빼기
2: 빼질
1: 위해서?
2: 동안에 다른 부재료 썰 동안에만 네. 놔두시면 물기가 빠져요.
1: 받쳐놓을까요
2: 네.
1: 그러면?
2: 네. 네. 우선 여기에 무가 있습니다.
1: 네.
2: 무는 그냥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좀 짧게 무채를 길게 안 썰으셔도 돼요.
1: 네.
2: 그래서 무는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 주시고요.
1: 이 무에 또 식감도 굉장히
2: 그렇지요,
1: 좋고.
2: 그렇지요. 무가 네.
1: 여름,
2: 시원한 맛이
1: 여름 무는 어떤 맛이 나죠, 선생님?
2: 그러니까 여름 무는 물론 가을 무처럼 그렇게 이렇게 시원한 맛은 좀 덜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무가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2: 네, 이렇게 해서 무채를 이렇게 썰겠습니다.
1: 물김치에 네. 꼭 무가 들어가야 돼요.
2: 네, 그래야 좀 시원한 맛이 있어요.
1: 네. 네,
2: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는 여름에는 국 같은 거 끓여도 잘 안 먹게 돼서
1: 더운.
2: 국 대신에 이렇게 물김치 네. 이렇게 한 그릇 딱 떠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1: 국찌개 네. 필요 없을 정도로.
2: 그리고요, 요거 다 익은 다음에 예? 국수 마리로 해서 드시면
1: 예?
2: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
1: 네,
2: 재료가 이제. 지금 무채 썰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파.
1: 네.
2: 양파도 채 썰을 텐데 우선 이렇게 뿌리 쪽은 좀 제거를 해주셔야
1: 네.
2: 이제 가다가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1: 네. 네.
2: 이거는 반 잘라서 썰으셔도 되는데요. 이제 길잖아요.
1: 네.
2: 반 자를 거예요.
1: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길이랑 크기를 맞춰주는 것
2: 네네.
1: 같아요.
2: 네. 이렇게 해서.
1: 물론 오이만 들어가도 맛있지만
2: 그렇죠. 요게 들어가면,
1: 들어가면
2: 맞아요. 네. 아 이제 뭐 광희 씨 이제 음식을 네. 너무 잘하셔서 뭐가 더 들어가면 맛도 좋아지는 것도 다 아시고
1: 아무래도 네. 또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2: 네.
1: 선생님.
2: 그럼요.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지금 양파도 조금 짧게, 오이가 길지 않으니까. 네.
1: 네.
0: 그다음에요. 여기에
1: 네?
0: 요거는 참외예요.
1: 아, 그러게요.
0: 네.
2: 사실 우리 집에
0: 요새
2: 참외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
0: 제철이잖아요.
1: 예.
0: 근데 이 참외가
1: 예.
0: 달잖아요.
1: 맞아요.
0: 달콤하고, 이거 반 잘랐는데,
1: 네.
0: 예, 씨는 이렇게 해서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1: 아무래도 깔끔해야
0: 네.
1: 하니까.
0: 이제 껍질을 벗겨서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 참외도 저는 이제 베이킹소다에다가
1: 예.
0: 담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도 껍질째 들어가야 빛깔이 참
1: 아, 그러게
0: 예뻐요.
1: 또 같아.
0: 또르소름한 색깔이 나서.
1: 예.
0: 그래서 저희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1: 네.
0: 네, 껍질째 하겠습니다.
1: 이런 팁도
0: 네,
1: 감사합니다.
0: 여기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한번더 자르시는 게 좋지요?
1: 예.
0: 왜냐하면 오이가 그렇게
1: 두껍지
0: 크지,
1: 않습니까?
0: 네,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1: 아니, 중간중간
0: 이것도,
1: 이렇게 참외가 들어가면
0: 네,
1: 화끈한 맛도 나고
0: 그러니까요.
1: 좋겠어요.
0: 네, 이렇게 해서 참외도
1: 예.
0: 넣어주시면 됩니다.
1: 또 제철이니까요, 그렇죠?
0: 그러니까, 제철이니까 집에 요즘에 참외들 다
1: 네,
0: 있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남으시면. 뭐, 반 개든 한 개든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1: 벌써 향이 향긋하네요, 그렇죠?
0: 네. 오늘은
1: 네.
0: 참외가 큰 거라서 반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1: 네.
0: 네.
1: 자, 이렇게
0: 참외가 좀
1: 이제
0: 작으면 하나
1: 네.
0: 넣으셔도 되고,
1: 이번에는 뭘 썰어 볼까요?
0: 네. 네. 여기에 이제 부추하고,
1: 네.
0: 왜냐면 우리 오이소박이 담을 때도 부추 들어가잖아요. 이
1: 맞아요.
0: 부추가 들어가야 또이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1: 네.
0: 지금 요즘에 지금 실파 나오는 거가 조금 굵어서
1: 네.
0: 굵은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갈릅니다. 가느다란 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1: 네, 반으로 한번
0: 네.
1: 갈라볼게요.
0: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이 정도의 길이로 맞춰서 써시면 되죠.
1: 네.
0: 이것도 한 2cm로
1: 네.
0: 짧게 써시면 돼요.
1: 짧게, 짧게.
0: 네.
1: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김치 국물을 만들어 봐야
0: 네네.
1: 되는데. 사실 김치 국물 막 이제 믹서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액젓도 들어가고.
0: 그렇죠. 보통 김치 담으실 때는
1: 예.
0: 거기에 여러 가지 풀도 써야 되고 막그 재료 갈고 다
1: 네.
0: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요 배를 반개 정도를 이렇게
1: 집을
0: 갈아서
1: 위해서
0: 즙을
1: 예.
0: 짜니까 한 4분의 3컵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은 1리터
1: 네.
0: 지금 5컵입니다.
1: 네.
0: 여기에 배즙 4분의 3컵이 들어갔어요.
1: 네.
0: 네.
1: 달큰하고, 뭐, 너무 달진 않겠지만, 달큰한 맛을 좀 내주겠어요.
0: 네네.
1: 살짝에.
0: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매실청이 들어가는데,
1: 네.
0: 저는 쓰는데, 매실청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1: 가감하시면 될것
0: 네,
1: 같습니다.
0: 뭐 설탕을 조금
1: 예.
0: 넣으시든지, 배즙을 조금 더 넣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1: 오,
0: 그래서
1: 간을 하는 게
0: 여기에,
1: 소금이 끝이네요.
0: 예, 끝이에요. 그래서
1: 와.
0: 깔끔하게 여기 물김치라서
1: 예.
0: 적국 들어가고 이렇지 않고, 네,
1: 오.
0: 고춧가루 이런 거안 들어가고요.
1: 예.
0: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1: 물론 뭐 고춧가루 넣어서 먹을 때 맛있을 때가 있지만
0: 네.
1: 오늘 요리는 간단하게 해서 먹는 거라
0: 그렇죠. 네.
1: 그 집집마다 이제 김치의 또 염도를 좀 다르게 하시기 때문에
0: 네. 그러니까,
1: 가감하셔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1: 네.
0: 이제 레시피대로
1: 예.
0: 하시면은 거의 맞으니까 그렇게
1: 네.
0: 하시고요. 네. 이제 통에다가 재료 다 넣으시면 끝이에요.
1: 이제요?
0: 네.
1: 와.
0: 네. 이렇게 통에다가. 오이를
1: 예.
0: 지금 아까 물기 이렇게 빼시고
1: 네.
0: 안 헹군다 그랬어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1: 여기 간이 또돼 있네요.
0: 그럼요.
1: 예.
0: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무채,
1: 예.
0: 양파채,
1: 네.
0: 그다음에 참외, 부추 이렇게
1: 예.
0: 다 들어갑니다. 네.
1: 아주 그냥 형형색색 그냥 예쁘네요.
0: 네.
1: 자.
0: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마늘,
1: 마늘 넣고.
0: 홍고추까지 넣으시면 돼요.
1: 이렇게 해서 살짝 뒤적여 주는 거죠.
0: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1: 섞이게끔.
0: 섞인 다음에 지금 금방 만든 이 김치 국물만 부으면 끝이에요.
1: 와.
0: 네, 이렇게.
1: 이렇게 물김치 끝나는 거예요?
0: 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죠?
1: 자, 선생님, 이 상태로
0: 네.
1: 어느 정도 어떻게 숙성을 해야
0: 아,
1: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0: 지금 이제 아침에 담으면 오후쯤에 넣으셔야 돼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김치는, 모든 김치는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언제 숙성을 시켜서 언제 냉장고에다 넣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1: 네네.
0: 예, 한몇 시간 정도
1: 예?
0: 이제 두셨다가 이제
1: 시원하게.
0: 네, 넣으시면 됩니다.
1: 자, 선생님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아, 정말 금세 만들었는데.
0: 네.

0: 지금 드시면은 네. 그냥 싱싱한 오이와 네. 그 맛인데 이게 이제 숙성이 되면 진짜
1: 진한 맛이 나겠죠. 깊은 맛이.
0: 네. 맛이 나죠 여기에.
1: 아, 정말 국물도 깨끗하고
0: 참외까지 네. 네, 들어갔어요.
1: 너무 맛있겠어요. 예.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시원한 오이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이 물김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이는 4등분한 뒤 씨를 제거한 후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이에 소금, 물을 넣고 1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무는 나박 썬 뒤 채 썰고 양파는 채 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참외는 씨를 제거하고 4등분한 뒤 얇게 슬라이스해주세요. 쪽파, 부추는 짤막하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물에 배즙, 매실청, 소금을 섞어 김치 국물을 만들어주세요. 밀폐 용기에 오이를 담은 뒤 손질한 채소, 편 썬 마늘, 송송 썬 홍고추를 담고 김치 국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오이 물김치는 실온에 반나절 숙성한 뒤 냉장 보관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이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반찬이 없는 날 효자노릇 하는 게 이 두부구이인데요. 가성비 넘치는 두부를 폼나게 만들어주신다고요?
0: 네. 보통 이제 두부는 그냥 구워서도 그냥 양념장에서만 찍어 드시는데 네. 오늘 이게 반찬 고민할 때 가장 만만한 게 바로 이 두부잖아요.
1: 맞아요.
0: 이 두부를 부침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네. 이제 부치실 때 좀 부셔지지 않으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두부만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애호박이라든지 버섯 네. 또는 파프리카 이런 것들도 같이 볶아서 좀 얹어주면 네. 훨씬 더 두부 요리가 영양도 좋고 풍성해집니다. 양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조 간장에다가 네. 저는 국간장도 조금 더 넣어서 칼칼한 맛을 주고요.
1: 네.
0: 뭐 고춧가루, 깨, 소금, 마늘, 참기름 뭐 이 정도의 양념만 있으면 되니까 주재료는 두부만 준비하시면 되지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두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오늘 두부는 어떻게 썰면 될까요?
0: 네, 두부는 지금 300g 이게 한 모인데요.
1: 네.
0: 항상 두부를 보시면 부침용이 있고 찌개용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두부를 이제 구울 거니까
1: 네.
0: 아무래도 단단한 두부가 좋으니까
1: 네.
0: 네. 그래서 부침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네. 두부를 이제 작게 썰으면 한입 크기로는 좋은데 지지시려면은 좀 너무 작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했어요. 300g을.
1: 지금은
0: 이렇게 해서 네. 식구가 더 많으면은
1: 네.
0: 더 두부를 넣으시면 더 사용하시면 되는데
1: 네.
0: 보통 2인분은 두부 한 모면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여기에 소금을 좀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소금을 약간. 뿌려주는 이유는 뭔가요?
0: 왜냐하면 밑간도 하면서
1: 네.
0: 그래도 조금 다른 두부보다는 좀 단단하지만
1: 네.
0: 그래도 좀 수분을 더 좀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잠시 놔두고 다른 거 다 준비할 동안에
1: 예?
0: 이 두부에 이제 수분을 더 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잠시 두부를 두고
0: 네.
1: 다른 재료도 한번 썰어볼까요?
0: 네. 이거는 집에 요즘에 애호박들 다 있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자투리 채소들.
0: 네네. 예. 그래서 자투리 채소들 중에 꼭 요 재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1: 네.
0: 어느 거든지 네. 이렇게 쓰면 채를 썰겠습니다. 그래서 채 썰어서 볶아주면 두부만 드시면은 뭐 단백질은 충분하지만
1: 네.
0: 다른 부재료들의 그 이제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니까
1: 네.
0: 여기에 이런 버섯과 채소가 들어가면
1: 네.
0: 비타민 무기질이 충분히 또 많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두부의 단백질에 그래서 영양도 훨씬 더 좋고
1: 네.
0: 또 맛도 있고 맞아요. 지금 이 재료는 같이 볶아서 두부 위에 얹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 이 붉은
0: 색깔은 지금 파프리카인데.
1: 네.
0: 파프리카 없으시면은 당근을 써셔도 되고요.
1: 네.
0: 홍고추 써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름에는 채소들이 풍성하니까
1: 네.
0: 어느 걸 쓰셔도 되니까 지금 호박, 그다음에 파프리카
1: 네.
0: 없으면 당근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불린 표고버섯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불린 표고버섯도 가는 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조금 너무 큰 거여서 두꺼워서 제가 한번 포를 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요것도 반을 잘라서
1: 이 표, 불림표고는, 네. 이 마른표고는 참,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그게 두면.
0: 그렇죠. 이거 이제 불려서 깨끗하게 씻어서 불리면, 예. 육수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1: 맞아요.
0: 이 버섯이 쫀득쫀득하니 맛있잖아요.
1: 식감도 좋고, 향도
0: 맞아요.
1: 좋고.
0: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끝이에요.
1: 와.
0: 네. 그렇죠.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1: 네.
0: 이건 이제 부재료 먼저 쓸게요.
1: 그럴까요?
0: 대파.
1: 네.
0: 이제 다지는 것도 요새 여름에 일이시니까, 네. 그냥, 파가 굵으면 한 번 정도만 갈르셔서,
1: 네.
0: 그냥 이렇게 송송 썰으세요. 이렇게 곱지 않고 조금 이렇게 큼직큼직해도,
1: 네.
0: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네, 지금 대파.
1: 네.
0: 그 다음에 홍고추, 그 다음에 풋고추인데,
1: 네.
0: 또 요즘에는 또 매콤한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청양고추 특히. 저는 청양고추는 익히는 건 괜찮은데 생으로는 굉장히 맵던데.
1: 맞아요.
0: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풋고추 대신에 청양고추 써셔도 괜찮습니다.
1: 네, 기회에 따라 넣으시고요.
0: 그럼요. 네. 여기에 우리 양조간장.
1: 네.
0: 뭐 진간장도 괜찮습니다.
1: 네.
0: 네. 여기에 두 스푼 정도 넣고요.
1: 네.
0: 국간장 있지요.
1: 네.
0: 집간장이 들어가면 좀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서 요거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1: 섞어서.
0: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조금 덜 짜고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조간장으로만 쓰셔도 돼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다진 마늘, 네.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들어가고요.
1: 깨소금 들어가고, 네. 고소하게.
0: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참기름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요거는 고춧가루고요.
1: 네.
0: 네. 그다음에 요거는 매실청입니다.
1: 네. 매실청도 정말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0: 네,
1: 쓰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설탕 대신에,
1: 네.
0: 이제 단맛을 이제 매실청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1: 네. 네. 자연의 단맛으로.
0: 네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양념장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1: 네.
0: 이제 두부 아까 소금에다 절여놓은 거.
1: 네.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어요.
0: 네,
1: 준비가.
0: 맞아요. 예.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볼까요?
0: 네.
1: 예.
0: 여기에 지금 식용유 좀 넣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1: 네.
0: 이제 들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기름으로만 지지셔도 괜찮아요.
1: 오.
0: 그럼 훨씬 더 구수합니다.
1: 그렇죠.
0: 여기에.
1: 자, 물기를 저희가 또 빼놨고요.
0: 네.
1: 오늘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저희가,
0: 네.
1: 구워요.
0: 그래서 이제 드실 때는 물론 이게 잘라주시면 되지만,
1: 예.
0: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자르셔서,
1: 예.
0: 조금 이제 지지셔도 되는데
1: 손이 많이 가요.
0: 손이, 그렇죠? 많이 가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 두부는 제가,
1: 예.
0: 겉바 속촉의 두부를,
1: 네.
0: 만들 거거든요.
1: 네.
0: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지지시면 됩니다.
1: 네.
0: 네. 이렇게.
1: 이야.

0: 두부는 날재료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겉에만 바삭바삭거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돌려주시면 돼요.
1: 두부의 네. 그 고소한 향이라고
0: 그러니까요. 해야 되나요? 네, 근데 기름에 들기름에 치셨으니까 네. 더 고소하지요.
1: 그러게요.
0: 네.
1: 야.
0: 네, 지금 다 됐어요.
1: 예.
0: 지금 바삭바삭거려 보이죠?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근데 얼핏 보면 치즈 같기도 하고.
0: 네, 그렇죠. 겉에는 이제 바삭하지만 속은 또 네, 아주

0: 더 노릇노릇하게 지져도 더 좋아요.
1: 예.
0: 그래서 이 기름 아깝지 않아요?
1: 예.
0: 제가 조금 아까 넉넉히 넣었잖아요.
1: 예.
0: 여기에 이거를 넣어서 이제 볶을
1: 아.
0: 거예요. 네. 그래서
2: 아까
0: 버섯.

0: 이럴 때 냉장고를 비우셔야 돼요.
1: 맞아요. 네.
2: 가끔은...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네. 이렇게 해서.
0: 초보의 향이 좋네.
1: 네, 맞아요. 여기는 굳이 고기를 안 넣으셔도 예.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채소, 버섯만 넣으셔도 되고
0: 담백하게, 그렇죠?
1: 네, 버섯도 뭐 다양한 버섯 어느 거든지 괜찮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재료를 다 조리해봤고요.
1: 네. 이제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0: 담아볼까요?
1: 네. 여기다 양념장 끼얹어주시고.

0: 드시고 그다음에 위에 베이비셋 얹으셔도 예? 그래도 볼품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근데 저는 특별히?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2: 밖에서 먹는
0: 두부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채소를 예. 이렇게 넣어주세요.
1: 사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네.
1: 분위기 이렇게 달라요. 뭐.
0: 네. 이 야채 남는 거 가운데다 넣으셔도 됩니다. 네. 같이 또 드시면 되니까 네. 네. 여기에 양념장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네. 이 양념장은 좀 넉넉히 만드는 거니까 네. 봐가면서 넣으시면 돼요. 너무 짜지 않게 네.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에 뭐 김은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1: 네.
0: 김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1: 해피 채소까지.
0: 네.
1: 이야.
0: 이거 딱 사진 찍어서.
1: SNS 네. 올려도 좋고. 자.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근사한 두부구이가 완성됐습니다.
3: 두부구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는 4등분 한 뒤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두부에 소금을 뿌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단단해져요. 애호박. 빨간 파프리카, 불린 표고버섯은 채 썰어줍니다. 대파, 홍고추, 풋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양조간장, 국간장, 다진마늘,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매실청을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 들기름을 두른 뒤 물기 제거한 두부를 넣어 돌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팬에 손질한 채소,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를 담은 뒤 볶은 채소, 양념장을 얹고 김가루, 어린잎 채소를 올리면 두부구이가 완성됩니다. 오늘 뭐 먹지? 밥상 고민이 싹 사라질 입맛 저격 레시피. 더위에 지친 날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매콤새콤 면 요리. 복숭아가 들어간 특제 비빔장에 슥슥 비벼먹는 비빔국수부터 당면이 안 들어가는 잡채가 있다. 당면 대신 감자를 채 썰어 식감도 잡고 맛도 잡는 감자 잡채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준님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덥지근한 날씨엔 이 깔끔한 국수가 제격이잖아요. 간단하게 먹기 좋은 비빔국수.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아삭함도 많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건강한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그런 비빔국수인데요.
1: 네.
0: 우선 소면국수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필요해서 여기에 지금 네. 고기, 간 고기, 소고기 준비를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양념장에 저는 여기에 천도복숭아를 넣습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여기서 천도복숭아 단단한 거.
1: 네.
0: 이 천도복숭아 없을 때는 왜 딱딱이 복숭아 복숭아 예. 딱봉이라고 하는
1: 맞아요.
0: 단단한 복숭아를 넣으시면 상큼해서 좋고요.
1: 그러게요.
0: 그리고 이제 국수 위에 얹어줄 재료 중에 네. 콩나물이 들어가야 진짜 맛있어요.
1: 콩나물,
0: 그다음에 열무김치 있으시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적양배추, 삶은 달걀, 그다음에 오이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여기다가 비빔장 듬뿍 넣고 쓱쓱 넣으면 네. 진짜 개눈 감추도 먹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자, 시원한 비빔국수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0: 네.
1: 비빔국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0: 네.
1: 일단 재료들이 정말 친근하면서 지금 푸짐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0: 네.
1: 자, 어떤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0: 그냥 고기는 간장 양념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고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작은 스푼으로
1: 네.
0: 한 반 정도만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 조금 넣으시고.
1: 네.
0: 설탕 조금 넣으시고
1: 네.
0: 그리고 후추는 이렇게 한 두 꼬집 정도 이렇게 넣으셔서 네, 이렇게 양념을 하시면 됩니다.
1: 물론 그냥 비빔국수 그냥 채소들하고 먹어도 맛있지만
0: 맞아요. 네.
1: 고기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네.
1: 많은 양이 아니어도 맛있어요.
0: 그래서 고기는 지금 한 2인분으로 예. 뭐 80g 정도니까 있으시면 요거 볶아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1: 네. 네,
0: 양념이 지금 됐고요. 기름 조금 넣고 볶으면 됩니다.
1: 볶을까요?
0: 네. 그래서 올리브 기름 쓰셔도 되고 뭐 포도씨 기름 쓰셔도 되고 다른 식용유 다 쓰시면 됩니다.
1: 네. 네.
0: 근데 이제 양념한 고기를 볶을 때는요. 예. 고기가 왜 뭉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볶을 때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1: 나달라.

0: 남아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1: 그렇죠. 예. 맞아요.
0: 다 못 먹고. 네. 이럴 때 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요즘에 냉면 먹을 때 고기랑 같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1: 그렇죠. 고기 싸서 것처럼. 말아서. 예. 네.
0: 오늘도 저희는 비빔국수에 고기로 얹어서 고명으로.
1: 네. 어우. 네, 됐지요?
0: 고기 볶는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양념도 계속 돼서 그런지.
1: 그렇죠. 네.
0: 이야.
1: 예. 이렇게 해서. 아유, 흐렸네요.
0: 고맙습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오이는 이제 채를 썰을 거예요. 네. 오이채. 그래서 오이 이렇게.
0: 이 비빔국수에 또 오이 빠질 수 없죠.
1: 그렇죠. 네, 오이는 사각사각해서 그 질감과 향이 참 좋아요.
0: 이 여름 음식과 너무 잘 어울리죠. 뭐.
1: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 또 제철 식재료니까 이렇게 해서.
0: 수분이 많아서 사실 여름철에는 수분이 빠져나갈 일이 많잖아요.
1: 맞아요. 갈증도 많이 나기도 할 때라서 시원해서도 좋고요. 수분 보충하기도 좋고. 네.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채 썰어서 같이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0: 아니 저도 사실 이제 국수 중에서도 물론 이제 국물 있는 국수도 좋아하지만 이 비빔국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1: 맞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칼칼하고 매콤한 그런 또 맛을 또 이렇게 잘 드시잖아요.
0: 좋아하고요.
1: 그래서 여름엔 또 이렇게 열무김치 있으면 또 그 열무김치 저기 얼음물에다가 잠깐만 이거 그냥 넣는... 쓰셔도 되는데요. 이게 냉장고에다 넣었어도 쓰르면 이렇게 착 차져 있어요.
0: 맞아요.
1: 차가워도. 근데 이거를 얼음물에다가 바로 쓰실 경우에는 지금 여기 얼음 보이시죠? 얼음물에다가 잠깐 담그면 훨씬 싱싱해져요. 이게 잠깐만 담글게요.
0: 아삭한
1: 식감이
0: 배가 됩니다.
1: 그다음에 이제 적채 있으시면 적채도 이렇게 채 썰어서 곁들이면
0: 색감도 그렇죠. 네,
1: 적채가 없을 때는 그냥 양배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0: 선생님이 해주시는 요리 이렇게 좀 보면요. 이렇게 재료들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또 함께 먹으면 영양성도 풍부하고
1: 그렇죠.
0: 맛도 좋은 재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여기에 지금 채소도 썰어서 준비가 됐고요.
0: 이렇게 잠깐 담아도 되는 거죠?
1: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양념장을 만들면 되죠.
0: 만들어볼까요? 사실은 이 비빔국수의 제일 중요한
1: 양념장.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 돌아오면 이 비빔장 만들어서 모든 비빔국수 같은 거 다들 비벼서 드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비빔장의 역할을 여름철에는 정말 충분히 하는 양념장인데.
0: 근데 오늘은 이 천도복숭아가?
1: 이 천도복숭아가 이렇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이게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도복숭아가 요 정도 크기면은 한 반 개 정도만 제가 다져서 양념장에다 넣을 거예요.
0: 반 개 정도만?
1: 네, 반 개 정도만. 네. 네, 이렇게 해서.
0: 사실 이렇게 보면은 과일이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여름에는 특히 여름 과일이. 근데 이제 복숭아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무른 거는 이런 소스에 들어가는 거는 덜 좋거든요. 좀 짭짤한 게 좋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식감도 좋고.
1: 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재료에다가 이제 얹어주고요.
0: 고명으로 올릴게요.
1: 네. 이거는 이제 그 비빔장에 들어갈 거를 다지겠습니다.
0: 이 비빔장에 천도복숭아 들어가면 확실히 좀 단맛이 좀 진하게 나겠어요.
1: 그렇죠.
0: 은은하면서.
1: 단맛도 있고 씹을 때에 또 상큼하면서도.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과일들은 사과도 좋아요.
0: 맞아요.
1: 사과나

0: 그다음에 딱복, 단단한 복숭아,
1: 예.
0: 천도 복숭아 이런 것들이 더잘 어울려요. 무른 것보다는. 네. 그러면
1: 네.
0: 이게 이렇게
1: 천도 복숭아 들어가서 당연히 기대가 되는데요.
0: 그렇죠?
1: 네.
0: 여기에 이제 고추장 들어갑니다.
1: 네.
0: 네.
1: 고추장 꼭 들어가야죠.
0: 그렇죠? 네.
1: 예.
0: 여기 고추장에
1: 네.
0: 저는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좀 고운 게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1: 편하게.
0: 네. 그다음에 여기에 근데 요거는 좀 새콤달콤 해야 돼서 제가 설탕을
1: 맞아요, 맞아요.
0: 씁니다. 왜냐하면 내시 청만으로는 안 되니까.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다진
1: 다진
0: 마늘,
1: 마늘 들어가고요.
0: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깨소금 들어가고요.
1: 고소하게.
0: 네. 간장은 너무 많이 안 들어가요. 빛깔이 너무 또 이제 검붉으면 덜 좋으니까.
1: 네.
0: 양조 간장, 진간장 넣으시면 되고요.
1: 간장 넣는 게또
0: 네.
1: 비결입니다.
0: 그다음에 여기에 물엿이 들어가야
1: 네.
0: 윤기도 나고 그러잖아요.
1: 네.
0: 달달한
1: 그쵸.
0: 단맛이니까. 네. 조청이나 물엿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지요?
1: 이거 레몬즙인가요?
0: 레몬즙 드시면 더 좋지요.
1: 네.
0: 레몬. 레몬즙 없을 때는 이제 식초.
1: 아,
0: 네.
1: 식초. 맞아요.
0: 식초는 지금 이게 3스푼 정도 들어가는데요.
1: 네.
0: 두 배식초 같은 경우는 한 2큰술 정도 넣으시면 돼요.
1: 맞아요. 두 배씩 갖고 계신 분들도
0: 네,
1: 있으니까.
0: 더 상큼한 맛이 강하니까. 네.
1: 비빔국수에 정말 식초 들어가야 돼요.
0: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1: 자, 천도 복숭아
0: 천도
1: 들어갈게요.
0: 복숭아,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지금, 네.
1: 나머지 재료들은 고명으로 올릴 거죠?
0: 그렇죠, 네.
1: 네. 이거는요,
0: 네, 그것도
1: 열무김치는요?
0: 고명으로 얹을 거예요. 네.
1: 예.
0: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보이죠?
1: 네.
0: 여기 씹는 맛이 있게
1: 네.
0: 사과든 딱봉이든 천도복숭아든
1: 네.
0: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이거 씹는 맛이 있어서 좋아요.
1: 그러게요.
0: 네. 이건 이제 2인분 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자, 선생님.
0: 네.
1: 이제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0: 네.
1: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또 맛있게 한번 비벼봐야 되는데.
0: 네. 지금 이제 삶아서 물기 쭉 뺀,
1: 네.
0: 지금 아주 또 차갑네요. 얼음물에 담가서.
1: 탱글탱글하게.
0: 네. 여기에 그냥 담아서 비비려면 비비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1: 예.
0: 이렇게 미리 조금 넣어서 비빈 다음에
1: 네.
0: 하시는 게 좋거든요.
1: 아, 이렇게 미리 비벼놓으면
0: 네.
1: 간이 살짝
0: 어느 정도는,
1: 되겠어요.
0: 네.
1: 예.
0: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이렇게 비빔국수는 손으로 비벼야 또 제맛인
0: 아,
1: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예.
0: 네. 당연히 손으로 비벼 이제 막 갈라니까.
1: 네.
0: 여기에 이제
1: 재료들 올려볼까요?
0: 네네. 여기에 콩나물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집에서 맛있게 담가놓은
1: 네.
0: 열무김치
1: 열무김치.
0: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1: 네.
0: 네. 열무김치.
1: 네.
0: 그다음에 또 오이도
1: 오이도 넣고요.
0: 네, 이렇게
1: 다 아삭아삭한 것
0: 넣어주시고
1: 같아요.
0: 그렇죠? 네, 여기에 적채도
1: 네, 적채도 넣고
0: 얹어주시고
1: 천도복숭아도 저희가 좀 썰어봤죠.
0: 네, 이거는 어차피 그 양념장에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1: 예.
0: 이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곁들여서 넣은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 고기 볶은 거. 고기
1: 예.
0: 볶은 거를 양념장에다가 넣으셔도 되는데
1: 네?
0: 그래도 고기가 이렇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1: 손에 있다 이런 거
0: 네,
1: 알려줘야 돼요.
0: 맞아요.
1: 예.
0: 네. 그다음에
1: 네.
0: 여기에 삶은 달걀 안 얹으셔도 괜찮은데요.
1: 네.
0: 그래도 여기도 또 이제 하나 딱 얹으면은 더
1: 이거
0: 맛깔나게
1: 비빔국수나
0: 보이니까.
1: 비빔냉면 빠지면 아쉬워요.
0: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고기.
1: 네.
0: 여기에 이제 통깨를
1: 네.
0: 계속 싹 뿌려줘야 아까 양념장에 하는 깨가 들어갔지만
1: 네.
0: 이렇게 통깨 뿌려줘야 훨씬 더 맛있어 보여요. 네.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비비실 때에 이 양념장을 놓고
1: 예.
0: 이걸 더 끼얹어서 더 드시면 돼요.
1: 이렇게 해서 식탁 위에
0: 네.
1: 올려놓으면 조금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비빔국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비빔국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진 소고기에 진간장, 다진 마늘, 설탕, 후춧가루를 섞어 밑간을 해주세요. 식용유 두른 팬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오이, 적양배추는 채썬 뒤 얼음물에 담가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썬후 얼음물에 담그면 신선해지고

0: 식감이 더 아삭해요. 천도복숭아 절반은 채 썰고 나머지는 다져줍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 양조간장, 참기름, 조청, 식초, 다진 천도복숭아를 섞어 비빔장을 만들어주세요. 삶은 소면에 비빔장을 넣어 버무린 뒤 그릇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면 위에 삶은 콩나물, 열무김치, 채썬 오이, 적양배추, 천도복숭아, 볶은 소고기, 삶은 달걀을 얹고 통깨를 뿌리면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요즘은 간단한 밑반찬을 먹어도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영양 만점 감자 잡채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감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네. 우선 주인공 감자, 네. 그리고 당근, 양파, 그다음에 풋고추, 네. 그리고 버섯도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버섯은 이제 간장 양념하는 게 좋으니까 간장 양념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소는 깔끔하게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당면 대신 감자로 만드는 잡채. 밥만 나면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네. 저희 집에도 네. 이 감자를 엄마가 박스로 사두셔가지고 네. 정말 쪄드시고 또 뭐 음식에 넣어서 드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드신단 말이에요.
2: 여름철에는 예. 감자를 진짜 뭐 수제비에도 예? 또 칼국수에도 맞아요. 볶음에도 조림 예. 뭐 또 된장찌개 예? 뭐 여러 가지에 진짜 이게 감초 역할을 하지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2: 근데 오늘은 그 이제 감자가 주인공으로 네. 잡채를 만들어 볼 텐데 네. 이 감자도 이제 전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면 같은 경우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잡채는 당면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당면 안 쓰고 감자로만 잡채를 합니다. 네. 네. 우선 이제 그냥 채를 썰으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요즘에는 강판이 있으면 이렇게 편해서 네. 끝부분 하실 때는 조심하셔서 네. 손 다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감자는 이렇게 모서리 지도록 돌려 하면서 깎으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1: 맞아요. 네, 이렇게. 정말 이 여름 감자 정말 맛있잖아요.
2: 네, 맛있지요. 예? 햇감자로.
1: 그냥
2: 네.
1: 그리고 감자 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도 나고 그렇죠.
2: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감자가 이제 볶으면 네. 쫄깃거리는 그 맛이 참 좋아요.
1: 맞아요, 여기, 맞아요.
2: 여기 보시면 네. 네, 이렇게 됐으면
1: 좀 짧은 면 느낌도 나고요, 그렇죠?
2: 그렇죠? 네. 이 감자가 네. 이렇게 됐으면 지금 보면은 벌써 뿌옇지요. 전분이 나오니까.
1: 네, 전분이 대단하게
2: 이거를
1: 나오네요.
2: 좀 담그셔서 네. 전분을 좀 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1: 자, 이렇게 저희가 네. 또 미리 담가놨던 게 네. 있어요.
2: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릎기만 예. 빼서 이거를 감자를 이제 두 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중간 걸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전분이 완전히 뺀.
1: 네, 전분이 깨끗하게 네. 저희가 씻어냈습니다.
2: 뺐습니다.
1: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2: 네. 잡채 하면 이제 고기가 네. 들어가지만 저는 네. 오늘 고기를 안 쓰고 표고버섯을 써요.
1: 불린 표고를.
2: 네. 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채 썬 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저는 오늘 표고버섯 네. 불릴 건표고를 불려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양념할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건표고를 그냥 쓸어도 되는데 네. 이제 저는 한번 이렇게 포를 뜰게요. 왜냐하면 감자가 별로 안 굵으니까. 네. 근데 이제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곱게 채 썰으셔도 괜찮아요.
1: 맞아요.
2: 네. 이렇게 해서
1: 표고버섯. 사실은 뭐 잡채할 때도 이제 고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네. 오늘은 이 버섯이 표고버섯이 네, 표고버섯 고기의 대용을.
2: 네. 이제 표고버섯을 오늘은 썼는데 네. 오늘 표고버섯 외에 다른 버섯 쓰셔도 괜찮아요. 팽이버섯을 쓰실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색감 때문에 네. 이제 그 감자 자체가 흰 빛깔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썼고요.
1: 집에 있으신 버섯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쓰시면 됩니다. 네.
1: 이 표고버섯의 양념을 따로 하신다고요?
2: 왜냐하면 고기와 버섯은 항상 이렇게 간장 양념 베이스가
1: 잘 어울려요.
2: 예, 불고기 양념이 예.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간장은 뭐 작은 술로 반 스푼 정도만 예. 네. 그리고 파 다진 거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예. 네. 그다음에 설탕 약간, 네.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참기름. 이게 보통 불고기 양념장이잖아요.
1: 맞아요.
2: 네. 이렇게 해서.
1: 네. 네. 조물조물하게.
2: 네.
1: 근데 확실히 이 표고버섯이 어떤 이런 양념들을 이렇게 본인으로 본인 몸으로 싹.
2: 그러니까 흡수를
1: 잘 하잖아요. 네.

0: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예. 것 같아요.
1: 잡채에는 표고가 꼭 들어가야 예. 잘 어울리고 맛도 있고 좋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볶기만 하면은 야. 끝입니다.
0: 아니, 네. 잡채 재료를 벌써 준비가 끝난 거예요?
1: 네. 야. 감자, 채. 예. 아까 강판으로 채칼로 하니까 예. 금방 썰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감자 볶고, 예? 채소 볶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소금간 약간 한 다음에 버섯은 나중에 예. 살짝만 볶으면 되니까. 네.
0: 정말 간단합니다.
1: 네. 네. 이제.
0: 불이 어느 정도 올랐을 예. 때. 네. 자. 전분이 깨끗이.

0: 그러니까 따로따로 볶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1: 선생님 잡채 좋아하세요?
0: 네, 그럼요. 잡채 누구나 좋아하지 않나요?
1: 아니, 저도 외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네. 잡채 그렇게 먹고 싶다고.
0: 왜냐면 예. 외국인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
1: 아, 맞아요.
0: 속 굽는 것 중에 잡채예요.
1: 맞아요. 불고기.
0: 불고기 잡채, 예. 전. 이런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당근, 네. 그다음에 저는 오늘 풋고추를 썼지만 네. 광희 씨가 좋아하는 경우는 청양고추 네. 넣으셔서 칼칼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 저는 기름을 확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기름이 조금은 더 넣어야 되지요. 그렇죠. 아까 기름 많이 안 넣었으니까 예. 요거 기름 조금 더 넣을게요.
1: 넣을까요? 네. 또 들어갈 땐 들어가야 맛있어요.

0: 지금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불 끄고요. 예. 여기에 이제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1: 네. 고소하게.
0: 고소하게 참기름.
1: 아, 정말 밥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금세 네. 준비가 됐습니다.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통깨를 좀 넣으시면 되지요. 네. 끝이에요.
1: 아, 고소하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네.
0: 진짜 고소하고 쫄깃거리고 예. 중간중간에 또 고추,
1: 씹는 식감이.
0: 양파 이런 식감 있고 네 고소하고 예.
1: 좀 그칠까요? 네,
0: 담으시면 됩니다. 예.
1: 예. 네. 아니 이렇게 해서 식탁에 네. 내놓으면 올려놓으면
0: 그러니까요.
1: 정말 젓가락이 끊임없이 네. 가겠어요.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양념간장 넣어서 비벼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띠 맛있게. 여기 기름 더 많이 넣으시면요, 여기 네? 육기가 훨씬 더 잘 흐릅니다.
1: 그게요.
0: 네. 됐어요.
1: 너무나 향이 좋고 그냥 씻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자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2: 감자 잡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강판으로 얇게 채 썰어 찬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감자는 찬물에 담가 전분을 빼야 텁텁하고 미끈거리지 않아요. 불린 표고버섯은 채 썬 뒤 진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설탕,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감자를 넣어 2분 정도 볶다가 양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당근, 풋고추를 넣어 볶다가 식용유, 양념한 표고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소금,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감자 잡채가 완성됩니다. 집밥 전문가 이종인의 입맛도 챙기고 더위도 날리는 일석이조 밥상. 콩물 맛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수제 콩국수. 검은 콩을 직접 갈아서 더 고소하고 더 걸쭉한 서리태 콩국수부터 여름의 필수 재료, 고소한 옥수수를 이용한 이색 전 레시피. 옥수수 하나로 여러 명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옥수수 전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찰떡 광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요즘 밖에서 이 콩국수 사 먹으려면 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네. 여름철 건강식의 대표 서리태 콩국수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콩 중에서도 고소하고 맛있는 서리태 콩, 네. 검은 콩이지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요새 미숫가루들 집에 많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미숫가루를 넣으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서 네. 더 진한 맛을 살려줄 예정이고요. 네. 간하는 거는 소금 간만 하는데 기호에 따라서 또 설탕 넣으시는 분 계시니까 맞아요.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생소면 준비를 했어요.
1: 네. 그 콩국수 위에 채소나 달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욱더 그렇죠. 맛있잖아요. 네.
0: 그래서 양배추 오이,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네, 선생님. 여름하면 이 진하고 고소한 콩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집에서 만드는 홈메이드 콩국수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리태 콩국수 시작해볼 텐데요. 정말 이 여름철에는 콩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철만 되면은 예. 콩 불리셔서 많이들 이제 하실 텐데.
1: 맞아요.
0: 근데 보통은 콩국수 하면
1: 노란
0: 그냥 노란 콩. 예. 그래도 배태라고 하는 걸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서리태 검은 콩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혹시 더 작은 약콩 있으신 분은 약콩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콩은 깨끗하게 씻은
1: 서리태 콩을.
0: 서리태 콩을. 물은 한 뭐 네 컵반이나 이 정도 넣고.
1: 충분히 잠기게끔.
0: 네, 불리시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럴 경우에는 예. 이걸 바깥에다가 아침에 담가서 저녁 때까지 두면 시큼하게 또 쉬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예. 너무 요새 여름철인 경우에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린 다음에 예.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1: 네, 네. 마음 편하게.
0: 네, 이렇게 해서 한 6, 7시간 정도
1: 불리시고. 불려놓은 게 있는데 네. 한번 비교해볼까요?
0: 네, 보시면
1: 예.
0: 콩이. 이렇게 굵어졌잖아요.
1: 이야.
0: 근데 이 국물을 버리는 게 저는 너무 아까워서
1: 예.
0: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저는 이 국물 쓸 거거든요.
1: 오.
0: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네. 저희가 그러면 콩을 불려봤는데요.
0: 이제 냄비에다가 이거를 네. 삶아야 되는데 여기에 콩 아까 한 컵을 불렸는데요.
1: 네.
0: 이게 두 컵 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 두 컵 반이에요. 불리면. 네.
1: 오, 굉장히 또 크기가.
0: 네. 그래서 오래 안 삶아요.
1: 오.
0: 네. 이렇게 했지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이 국물 아까워서 저는.
1: 콩국물,
0: 네.
1: 예.
0: 네, 콩국물. 네. 불린 거. 네.
1: 근데 저희는 항상 이제 콩국수를 이제 뭐 흰색이나 노란색 느낌으로
0: 네,
1: 먹었는데. 오늘은.
0: 네.
1: 좀 진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네. 네, 지금 세 컵 반 정도만.

0: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루 이렇게 좀 다. 예. 네.
1: 아, 근데 콩국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왔네요, 선생님. 네.
0: 그러니까 이 국물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1: 너무 좋은
0: 그래서
1: 건데.
0: 이 국물 쓸 거예요, 제가.
1: 예.
0: 이렇게 됐으면은.
1: 네. 네.
0: 딱 10분을 끓였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이거를 그냥 두어서 식히면 뜨거운 물에서 계속 있으니까 매주 냄새 날 수도 있어요.
1: 너무 있죠, 그래요.
0: 네, 그래서 콩만 건져서 네, 찬물에다가 한번 헹구겠습니다.
1: 네.
0: 콩만. 네.
1: 자, 콩이 잘 삶아졌고요.
0: 네.
1: 콩 국물 사용하신다 그랬죠?
0: 네.
1: 근데 뜨거운 채로 사용하나요?
0: 아니요. 이거 이제 믹서에다가 갈을 거니까
1: 네,
0: 식힐 거예요.
1: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네, 갈아볼까요?
0: 네. 지금 삶은 콩
1: 네,
0: 식힌 거. 왜냐면 네, 믹서에다 갈아야 되니까 네, 뜨거운 걸 가시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차갑게 식힌 콩
1: 네,
0: 넣습니다. 네.
1: 어우, 이 콩향 네, 너무 좋아요.
0: 네. 지금 삶은 콩,
1: 예,
0: 이 껍질을 다 벗겨서
1: 네,
0: 이 콩을 만들면 이런 빛 색깔의 콩국이 나와요.
1: 예.
0: 근데 껍질째에 갈면 약간 회색빛이 나죠.
1: 오.
0: 네. 그러면은 여기에 네, 지금 삶은 콩에
1: 네,
0: 지금 이 국물은 식혀서
1: 네,
0: 지금 두 컵 반 들어갈 거거든요.
1: 두 컵 반 정도.
0: 네. 네. 지금 좀 모자라니까 나머지는 생수로 채우시면 됩니다.
1: 그럴까요?
0: 네. 두 컵
1: 반. 맛있는 콩국물까지 다 넣습니다. 아낌없이. 네.
0: 이렇게 해서 믹서에다가
1: 네,
0: 그 대신에 껍질채 넣었잖아요.
1: 네.
0: 아주 곱게 갈으셔야 돼요.
1: 아주 곱게.
0: 시간 후로는 한 2분 이상인데
1: 예,
0: 이거를 한 번에 다 돌리시면 안 돼요.
1: 오.
0: 무리가 가니까
1: 예,
0: 처음에 한 1분만 돌리세요. 그리고
1: 네,
0: 조금 쉬셨다가 다시 또 1분
1: 갈아볼게요.
0: 또 넣으시면 돼요. 네.

0: 여기에 제가 뭘 넣냐 하면
1: 예?
0: 이건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속에는 또 막 9곡, 11곡 다 넣어서 미숫가루 만들기 때문에
1: 예.
0: 여기 또 영양이 아주 좋고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한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1: 아주 고소함이 배가 되겠는데요.
0: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진짜 콩국이 고소한 맛이 나는데
1: 예.
0: 이게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 미숫가루 향이 너무 강해서
1: 맞아요,
0: 콩국이
1: 맞아요.
0: 맛이 죽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한 숟가락 정도만 딱 넣으시면 됩니다.
1: 네. 네. 1분 더 가면 되는 거죠?
0: 네.
1: 어떻게 잘 됐나요?
0: 네,
1: 곱게?
0: 잘 됐어요. 네.
1: 자.
0: 조금 더 이제 곱게 가르신다 그러면 더 돌리시면 되니까 한
1: 네.
0: 2분 30초 정도 이렇게 돌리시는 게 되더라고요. 네.
1: 자, 한번 보볼게요.
0: 네.
1: 와, 정말 고소한 향이 대단합니다.
0: 네.
1: 우와.
0: 우와. 네. 근데요, 보시면
1: 예.
0: 국물이 진하지요?
1: 예.
0: 네.
1: 아까워요.
0: 왜냐면 묽은 거는 저는 이렇게 이왕 건강 음식으로
1: 예.
0: 보양식으로 드시려면 이렇게 좀 껄쭉해야지 너무 묽은 거는
1: 겉도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예.
0: 옛날에는 묽어 좀 있어야 껄쭉하게 먹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1: 이야.
0: 여기에 이제
1: 간을
0: 소금으로
1: 하는 건가요?
0: 이게요 작은 걸로 두 스푼 정도
1: 네.
0: 넣으시면 돼요. 간을
1: 두 스푼 정도.
0: 네. 이거는 볶은 소금이라서
1: 네.
0: 훨씬 좋습니다. 맛이
1: 티스푼으로.
0: 네. 티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들어갔어요.
1: 네.
0: 근데요, 소금만 넣어서 드시는 게 좋나요? 설탕도 넣으시나요?
1: 물론 소금만 넣는데 저는
0: 네.
1: 살짝 그래도 설탕이 조금
0: 네.
1: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0: 저는 소금만 넣는 게 좋은데
1: 네.
0: 우리 스태프들은 다 설탕을 넣는 걸 좋아해서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안 넣을 테니까요.
1: 네.
0: 기호에 따라서 단 것도 좋아하시면
1: 맞아요.
0: 이것도 동량으로 작은 스푼으로 두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1: 네.
0: 기호에 따라서.
1: 국물 정말 진하네요.
0: 네. 이것만 봐도 건강한 느낌이 막 들지요.
1: 그렇죠.
0: 이것도 네. 이제 차갑게
1: 네.
0: 얼음 조금 넣어서 약하게
1: 네.
0: 네.
1: 줄게요.
0: 그 다음에 채소 이제 썰기만 하면 돼요.
1: 자, 채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0: 여기에 오이 채 썰겠습니다.
1: 네. 자, 또 오이는 또 빠질 수 없죠.
0: 그렇죠.
1: 국수에
0: 네.
1: 빠질 수 없어요.
0: 맞아요.
1: 예.
0: 비빔이든 또 냉면이든
1: 예.
0: 콩국수든 이
1: 오이는
0: 꼭 들어가야 돼요.
1: 맞아요.
0: 그죠? 네. 아, 여름에는 이 오이 없으면 어떻게.
1: 그러게요. 너무 얼굴이 더울 때는, 얼굴이 너무,
0: 네.
1: 붉은, 붉은 붉게 될 때는 또 오이 팩도 많이 하거든요.
0: 맞아요. 네. 그쵸.

0: 씨 같은 경우는 또 피부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1: 아니 근데 먹다 남은 잡들이 끄트머리 이런 부분은. 네네.
0: 근데 자. 이제 저는 아까 예. 미숫가루만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땅콩이라든지 잣들도 같이 갈기도 해요. 근데 콩에도 지방이 많고 예. 그래서 굳이 그렇게 견과류보다는 예. 미숫가루 들어가는 게 더 고소하고 깔끔하고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거
1: 네, 찬물에 넣어볼게요. 네,
0: 잠깐 담갔다 싱싱하게. 네. 그다음에 양배추 요거 씻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양배추도 채 썰어서.
1: 네,
0: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1: 확실히 이렇게 얼음에 넣어놓으면
0: 네, 싱싱해져요. 예. 아, 맞아요.
1: 달라요. 자, 이렇게 양배추까지 썰어봤고요. 네. 자, 이제
0: 담기만 하면 돼요, 이제.
1: 이렇게 시원하게 그래. 먹으면 그러니까요. 더위가 네. 달아나요.
0: 여기에 이렇게 우유하고
1: 네. 네.
0: 이거 저는 많이 넣어야 맛있던데요.
1: 저도요.
0: 채소도.
1: 심심시간 좀 네. 있어요.
0: 너무 그냥 콩국에 예. 조금만 있으면
1: 예.
0: 좀 심심해요. 심심해요. 네. 이렇게 여기
1: 네. 색감까지 예쁘게. 네. 별거 아닌데 이렇게 또 느낌이 달라요.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1: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네. 서리태 콩을 맛있게 또 갈아봤죠.
0: 네.
1: 미숫가루랑.
0: 네. 네. 이렇게 넣어서
1: 예. 아 정말 진하네요, 선생님.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정말 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텀블러에 넣어서
0: 그러니까요.
1: 음료처럼 드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0: 네. 여기에 이제 얼음 띄워서.
1: 네. 이야.
0: 아이고. 얼음 때문에 망가졌네요. 제가 네. 다시 하나 얹을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요즘 15월까지도 덥잖아요, 선생님. 네.
0: 요것도 하나 넣고 예. 이렇게 넣을게요. 있으니까. 네, 이렇게.
1: 이야, 마지막 깨로 마무리할까요?
0: 네, 요게 또 뿌려줘야 예. 맛있어 보이잖아요,
1: 그쵸?
0: 이렇게. 네, 이렇게.
1: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한 서리태 콩국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서리태 콩국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리태 콩은 물에 담가 6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콩 삶은 물도 사용하기 때문에 버리면 안 돼요. 냄비에 불린 서리태 콩, 콩 불린 물, 물을 넣어 센 불에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서리태 콩을 건져 찬물에 담가 식힌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믹서에 서리태 콩, 식힌 콩 삶은 물, 물을 넣어 1분 정도 간 뒤 미숫가루를 넣어 1분 정도 더 갈아줍니다. 콩국물에 소금, 얼음을 넣어주세요. 오이, 양배추는 채 썬 뒤 얼음물에 담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삶은 면을 담은 뒤 양배추, 오이,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를 얹고 콩국물을 붓고 통깨를 올리면 서리태 콩국수가 완성됩니다.
1: 옥수수로 만드는 부침개, 이 옥수수의 톡톡 터지는 식감이 제대로 살아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옥수수인데요. 네. 오늘은 제가 초당 옥수수가 있어서 네. 초당 옥수수를 준비를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양파와 노랑 파프리카가 필요하고요.
1: 네.
0: 반죽으로는 부침가루, 달걀, 그리고 소금만 있으면 돼요.
1: 오. 네. 이 옥수수전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옥수수 좋아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아니 그리고 여름에는 이 옥수수가 예. 네, 뭐 간식으로도 먹고
1: 최고예요.
0: 쪄서도
1: 예.
0: 드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초당 옥수수 여러분들 이거 찌지 않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1: 과일처럼 또
0: 바짝 예. 붙여서 요거를 보통 하나 하면
1: 예.
0: 보통 한 컵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옥수수를 한 컵만 있으면 되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라리 뭐 이렇게 조금 부셔져도 상관없으니까.
1: 맞아요.
0: 네, 전으로 부칠 거니까. 네.
1: 옥수수는 정말 뭐 콘 샐러드로 또 먹고.
0: 네, 그렇죠. 샐러드로
1: 먹잖아요.
0: 네.
1: 예. 자, 오늘 근데
0: 이 초당 옥수수는 참 예. 이렇게 매력 있어요.
1: 맞아요.
0: 그냥도 드셔도 되고
1: 예.
0: 씹히는 맛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사각사각거리고
1: 예.
0: 달콤함까지 해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 옥수수를. 네. 옥수수가 이제 크면은 조금 양이 크겠지만 보통은 한 컵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네. 사이즈면. 네. 그래서 이게 옥수수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초당 옥수수가 아니고 일반 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찐 걸로 하셔야 전부치실 때 좋아요.
1: 맞아요.
0: 특히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생으로 하시면은 네. 그게 좀 부드럽게 잘 안 익을 수도 있어요.
1: 네. 네. 자, 옥수수 한 개 분량이죠.
0: 네.
1: 자, 쌤 이렇게 옥수수 준비됐고요. 네. 다른 재료 한번 또 네. 손질해 볼게요.
0: 옥수수 저는 이렇게 노란 빛깔을 좀 내야 돼서 네. 제가 여기에 파프리카를 노란 걸로 준비를 했어요.
1: 색깔을 또 맞추셨네.
0: 네, 근데 꼭 그런 거 굳이 뭐 안 하시고 예. 집에 다른 파프리카 뭐 주황색, 예. 붉은색, 파란색 있는 거 네. 그거 다 쓰셔도 되고요. 예. 버섯도 넣으셔도 되고 예. 집에 있는 버섯에서 어느 거든지 같이 넣으시면 돼요.
1: 예, 부친 게 어울릴
0: 네.
1: 만한.
0: 네, 맞아요. 그래서 요 파프리카나 모든 재료들은 네. 그냥 옥수수 알 정도의 크기로 썰으시면 돼요.
1: 아. 예. 이따 급식은 또 이제 부친 게 이 전이 그렇게 땡겨요, 선생님.
0: 그럼요. 그쵸? 특히 이제 뭐 여름에 비 오는 날이면 더 땡기고요. 네. 뭐 비 오는 날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름에다가 이렇게 지진 거라서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리고 뜨거울 때 드시면 예. 진짜 맛있는 전. 오늘 제철 옥수수를 가지고 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 아니, 체육위에 나오는 음식은 왜 이렇게 다 땡길까요? 아, 네. 그렇죠.
0: 여러 선생님들이 예. 가장 또 즐기시고 예. 또 하면 좋을 그런 메뉴들만 맞아요. 선택하시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1: 제철 또 어울리는.
0: 네, 제철 음식으로. 예. 네. 그다음에 여기에 양파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같은 크기로 썰으시면 됩니다.
1: 아니, 저도 정말 네. 전 좋아했는데 어떻게 또 옥수수를 또 네. 넣으셔서 하실 생각을.
0: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럼요. 옥수수 자체가 맛있잖아요.
1: 식감도 좋고.
0: 네, 식감도 좋고.
1: 맛도 좋고요. 네.
0: 재료 흔히 여름철에 있는 재료.
1: 네, 예. 네. 쉽게 구할 수 있고.
0: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1: 오늘은 네. 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네. 요거는 달달해 가지고요. 전이래도 예. 굉장히 좀 달달한 그런 맞아요. 전이에요. 초당 옥수수인 경우는.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1: 크기를 좀 맞춰서 한번 썰어 봤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제 반죽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여기에 옥수수 네. 한 컵 정도 되니까 혹시 통조림이나 이런 걸로 쓰실 분들 그리고 쪄서 이렇게 발라놓은 게 있으면 한 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1: 네.
0: 그럼 이제 2인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1: 네.
0: 여기에 그다음에
1: 이렇게 네. 자, 저희가 집에 있는 재료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네. 각자 있으신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됐지요.
1: 재료 넣고
0: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 달걀 예. 하나 정도 깨트려서 네. 넣으세요.
1: 자, 하나 넣었고요. 네. 근데요, 선생님. 네. 지금 재료에, 반죽 재료에 물이 빠진 것 같아서.
0: 네. 물 안 들어가고요. 네. 이 재료 자체에서도 이제 수분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1: 채소에서도 네,
0: 달걀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1: 아, 물 없이도 예. 반죽이 되네요.
0: 그렇죠. 예. 달걀을 잘 이렇게 풀으신 다음에
1: 예. 네. 아, 더 고소하겠어요.
0: 네, 달걀 양이 혹시 적어서 예. 달걀도 왜 크고 작고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조금
1: 달라요.
0: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물 조금 넣으셔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1: 네. 이렇게 반죽을 보면요, 선생님. 이 부침가루보다 다른 재료들이 더 많아서 오늘도 네. 푸짐해 보여요.
0: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옥수수 전이라서 예. 노란 빛깔로 이렇게 했습니다.
1: 전으로 이렇게 부쳤을 때도 씹는 식감도 좋겠어요. 그렇죠? 네.
0: 그러면 이제 부쳐보도록 할게요.
1: 예. 네. 이 전 부치는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0: 맞아요.
1: 이 소리도 너무 좋고요.
0: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소한 맛이 또 식욕을 또 막 땡겨주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자, 이 전 부칠 때는요, 선생님. 네. 불을 좀 세게 하는 게 좋은가요?
0: 아니요. 그러니까 세게 해야 되는 이제 전들이 있죠. 거의 오. 왜 감자도 채 썰어서 부칠 때 파삭하게 하려면
1: 아, 맞아요.
0: 기름을 넉넉히 넣고 하는 거는 불을 조금 넉넉히 넣고 튀기듯이 하시는 게 좋은데 예? 일반적인 전은 너무 센 불에다 하시면 안 되고 기름을 또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거는
1: 적당한 정도.
0: 네.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기름은 네. 적으면 좀 넣어주시면 되니까. 네. 네. 오늘 거는 이렇게 해서요.
1: 자, 여기 숟가락 네. 더 드릴까요?
0: 네, 하나 더 주시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전을 부칠 거예요. 제가 불을 좀 달. 예.

0: 달구느라 그랬고요.
1: 예.
0: 이제
1: 시작.
0: 중불로.
1: 예.
0: 왜냐면 센 불에다 하시잖아요.
1: 예.
0: 이렇게 집어넣는 동안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미리 또 넣은 거안 뒤집으면 타잖아요.
1: 아, 그럼
0: 그래서
1: 정신없어져요. 예.
0: 네, 그래서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하시는 게 안전해요. 요거는 이렇게 한 스푼씩만 뜨시면 됩니다.
1: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0: 네네, 요렇게.
1: 네.
0: 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1: 정말 맛있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이제 기름이 좀 지글지글 소리도 좀 나지요? 네,
1: 예.
0: 이렇게 해서
1: 아, 근데 선생님, 무엇보다
0: 이런
1: 색감이
0: 거를.
1: 참 예쁘네요, 이
0: 네,
1: 옥수수는.
0: 그래서 다른 색깔 나는 거를 제가 안 썼어요.
1: 예.
0: 그냥. 그래서 파프리카도 노란 파프리카.
1: 예. 반찬도 됐다가, 간식도 됐다가,
0: 네,
1: 그쵸?
0: 맞아요. 간식으로도 드셔도 됩니다. 네.
1: 진짜 옥수수를 또 이렇게, 옥수수를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원래
0: 네.
1: 피자도, 옥수수가 들어가고, 부침개에도 옥수수 넣으시는 거
0: 네.
1: 조금씩 있거든요.
0: 근데 옥수수들을 다 많이들
1: 예.
0: 좋아하니까. 네.
1: 오늘 옥수수가 주인공으로.
0: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넣은 거는 이렇게
1: 이야.
0: 해서,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집어주시면 돼요.
1: 아, 노릇노릇하게.
0: 네,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1: 그리고
0: 한
1: 향도
0: 번씩 이렇게
1: 정말 좋아요.
0: 눌러주고요.
1: 예.
0: 네.
1: 일단 재료가 간단해서
0: 네.
1: 집에 있는 재료로 이렇게 금세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요. 찰옥수수를 하시면 또 굉장히 또 쫄깃한 맛이 또 좋아요. 그건 그것대로.
1: 그러겠네요. 옥수수 맛이 다르겠네요.
0: 네, 초당옥수수는 아주 사각사각하면서 부드럽고
1: 예.
0: 달콤하고 또 이렇게 찰옥수수는 그 쫀득쫀득한 그 맛이 있어요. 네.
1: 맞아요.
0: 여기 이제 기름이 적을 때는 조금
1: 예.
0: 더 넣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1: 이렇게 전을 부실 때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시네요.
0: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판판치 않으니까
1: 예.
0: 그걸 좀 눌러줘야지만 좀 이렇게 판판하게 되니까. 네. 가스불이라 가운데가 좀 약하고요. 네,
1: 근데
0: 이렇게.
1: 확실히 조금 불을 약하게 해서
0: 네.
1: 여유롭게 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마음이 편해요,
0: 네네,
1: 선생님.
0: 이렇게.
1: 네. 근데 확실히 또 색깔을 맞추니까 더 예쁘네요.

0: 너무 맛있겠어요, 선생님.
1: 그렇죠?
0: 아니,
1: 아, 이건 좀 부셔졌다.
0: 식사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 솔직히 술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예, 선생님. 네. 그냥.
1: 아, 요건 버리지 말고 또 드셔야 돼요.
0: 그럼요.
1: 네, 맛있는 거.
0: 네. 자, 옮겨서 담아볼까요?
1: 네. 아, 진짜 옥수수가 너무 깨끗하지요?
0: 예.
1: 네, 이게 또 초당 옥수수가 주는 또 그 느낌이 있어서 좋고요.
0: 이 옥수수 씹는 식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집에서 이렇게 간식이 땡길 때, 그리고 또 특별한 반찬이 먹고 싶을 때 네. 만들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1: 이거는
0: 같습니다.
1: 이거는 굳이 초간장 없어도 예. 그냥 드셔도 잘 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예. 그런 전이에요.
0: 크, 네. 이야, 무슨 꽃 같지 않나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옥수수전이 완성됐습니다.
2: 옥수수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초당 옥수수는 칼로 알갱이를 발라줍니다. 여기서 잠깐! 초당 옥수수는 생으로 사용해야 식감이 좋고 맛있어요. 노랑 파프리카, 양파는 잘게 썰어주세요. 옥수수 알갱이, 노랑 파프리카, 양파를 섞은 뒤 소금, 달걀물, 부침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반죽을 한입 크기로 올려 앞뒤로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옥수수전이 완성됩니다. 참외철이 돌아왔다! 제철 재료를 활용한 상큼 짭조름한 장아찌 레시피. 후식으로만 즐겼던 달콤한 여름 과일 참외의 재발견. 아삭아삭해서 오독오독으로 변신하는 참외 장아찌 무침부터 참외 장아찌를 활용해 더욱 인기

0: 있는 냉국. 빠르게 만들어 맛있게 즐기는 여름 별미 참외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부의 단짝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여름철에 달콤한 참외를 정말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후식 정도이지 이 짭조름한 장아찌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어울릴까 싶은데 이 참외 장아찌 무침 네. 제대로 살펴볼까요?
2: 네, 아마 참외 장아찌는 예. 이렇게 담아보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이 참외가 이렇게 단맛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로 장아찌 담아놓으면 아삭해서 그 이제 여름이면은 정말 밥도둑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장아찌를 만들 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외 장아찌는 참외하고 네. 그다음에 식초, 네. 소금, 그다음에 올리고당만 예. 있으면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침 양념으로는 보통 뭐 고춧가루, 고추장, 파마늘, 깨소금, 식초 예. 이렇게 해서 무치면 되고 예. 또 냉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식초만 더 넣어서 예. 이제 물에 해서 시원하게 냉국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원래 장아찌는 밥에 물 말아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참외 장아찌는 어떤 맛이 궁금한데요. 입맛 떠드는 참외 장아찌 무침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네. 아주 제철 참외가 아주 그냥 네. 한 바구니 있어요.
2: 그러니까 참외가 이거는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1: 네, 맞아요.
2: 작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작은 것만 또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담아서 팔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한 7개인가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네. 제가 이걸 두 봉을 샀어요.
1: 네.
2: 이제 구람을 달아보니까 한 2.3kg가 되더라고요.
1: 네.
2: 근데 이제 큰 거보다는 작은 걸로 하는 게 더 아작아작거리고 맛있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있으시면 네. 작은 걸로 해서.
1: 자, 근데 확실히 네. 참외가 제철이니까 네. 이렇게 구매하셔서 장아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선생님, 이 껍질째 쓰시나요, 오늘?
2: 네, 오늘 껍질째 쓸 거예요. 왜냐면 네. 껍질째 이제 사용을 해야. 네. 이렇게 그 냉국을 만들어도 노란 빛깔이 있고
1: 네.
2: 그리고 껍질 속에 영양이 많다라고 했죠.
1: 맞아요.
2: 근데 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항상 왜 과일 같은 거 이제 그 씻을 때 네. 여기에 저는 베이킹 소다 넣으시고요.
1: 네.
2: 그다음에 또 소금도 좀 넣으시고요.
1: 네.
2: 그래서 이거를 한 뭐 5분, 10분 정도
1: 예.
2: 이게 담가 두셨다가 이제 그럼 깨끗하게 씻겨지잖아요.
1: 네.
2: 그래서 껍질까지 쓰는 거는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1: 오늘 요리뿐만 아니라.
2: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네.
1: 자.
2: 이거 잠깐 담그고 그거 예. 미리 쓸어놓은 걸로 할게요.
1: 자, 저희가 이렇게 미리 네. 베이킹소다에서 깨끗이 세척을 해둔
2: 네.
1: 참외가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2: 네. 그러면은 이거 썰으실 때는
1: 네.
2: 끝부분 이렇게 자르시고요.
1: 네.
2: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반을 이렇게 잘라요.
1: 이 정도 크기일 때는 반.
2: 예. 예. 그래서 여기 씨를 예.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1: 씨가 아깝긴 하지만.
2: 근데요, 이거 버리시지 않으셔야 돼요.
1: 바로 먹죠. 제 입으로 쏙 들어가죠,
2: 네.
1: 선생님.
2: 씨만 이렇게 털으셔서
1: 예.
2: 이거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오늘 참외가 15개 되는데
1: 예.
2: 요거를 계속 있다가 씨 빼셔서 드시면은. 맛있습니다. 요새 참외가 정말 달거든요.
1: 그렇죠. 이 씨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네.
1: 다 누구의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2: 이렇게 해서 지금 참외를
1: 예.
2: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뭐 장아찌에는 이 씨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2: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 예.
2: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네. 깨끗하게 준비됐고요. 이게 한 몇 개 분량이죠, 선생님?
2: 이게 한 15개.
1: 15개 정도.
2: 구람으로는 한 2.3kg
1: 예.
2: 두 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자, 네. 손질을 했는데요.
2: 네.
1: 이제 한번 좀 절여야 될 텐데.
2: 이제 담을 통을 주시면
1: 예.
2: 네. 이제 장아찌를 만들려면 들어가는 재료가
1: 예.
2: 아까 설명드렸듯이
1: 네. 네.
2: 올리고당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소주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식초하고 그리고 소금이에요. 천일염.
1: 네.
2: 그러면 우선 여기에 이렇게 깔으세요.
1: 선생님께서 왜 이 정도 크기의 참외를 좀 구입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 네. 작은 게 더 좀 좋더라고요. 네.
1: 손질하기도
2: 네.
1: 편하고.
2: 네. 네. 이렇게 됐으면
1: 자,
2: 이제
1: 예.
2: 네. 스푼으로
1: 예.
2: 네. 여기에 소금 이렇게 뿌리세요.
1: 네, 이게 뭐 절이는 과정이니까
2: 네,
1: 그렇죠?
2: 그렇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1: 이것도 다 절임 재료예요.
2: 네, 절임 재료예요. 올리고당이에요.
1: 네.
2: 네. 우리 장아찌 같은 거 할 때
1: 예.
2: 이제 올리고당 넣으면 네. 이제 더 빨리 잘 절어지잖아요.
1: 아, 맞아요,
2: 수분이
1: 맞아요.
2: 빠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소금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올리고당하고 올리고당. 넣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소주도 약간 뿌려주시고 네.
1: 소주랑 네. 식초도 들어가요.
2: 식초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켜켜로 네.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요. 이 참외 장아찌 한 번도 담아보지 않았지요? 예. 당연히. 근데 이제 참외로는 장아찌를 잘 안 담지요.
1: 그죠.
2: 과일로만 드시는데.
1: 아주 어색하죠.
2: 네. 이 장아찌로, 왜냐면 다른 것들도 다 장아찌를 담는데, 네. 이 장아찌도 이렇게 담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담아보는데요. 예. 예전에는 그 물회라 그래서 예. 전라도 지역에서 나오는 이게 조금 넓적하고 푸른 빛깔 나는 참외과에 속하는 물회 또는 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술지검이 있죠. 그거에 넣어서 그 만든 장아찌가 예. 그 일본말로 나라스케라고 하는 거. 예. 그 장아찌는 우리가 예전부터 담아서 먹어왔지요. 근데 이 참외로는 장아찌를 안 담으셨었거든요. 근데 예. 요즘에는 이제 참외 있으니까 이걸로 예. 장아찌를 담아보니까 깨끗하고 그리고 아삭거리고 좋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1: 맞아요.
2: 오늘 추천해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1: 예.
2: 다시 또 이제 흑교로 반복합니다. 네, 소금 예.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올리고당 네. 넣어주시고요.
1: 물론 선생님 네. 이 장아찌는 짭조름한 맛으로도 먹지만 네. 이 참외는 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달콤, 새콤, 짭짤해요. 이게
1: 맞아요.
2: 네. 그리고 여기에 소주도 식초도 네. 이렇게 좀 넣어서
1: 이렇게 네. 해서
2: 그다음에 참외 또 넣어주시고요.
1: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선생님 네. 얼마 정도 두면은 잘 절여질까요?
2: 이거를요 지금 보면은 예. 이렇게 안 절여져서 볼륨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두면 예. 이게 조금 이제 절여져요.
1: 예.
2: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머지 지금 소금도 네. 네, 좀 덜 뿌려졌으니까 더 좀 넣어서. 뿌리시고요.
1: 네.
2: 그다음에 올리고당도 이렇게 다 넣습니다. 분량대로.
1: 분량대로 켜켜이 네. 이렇게 다 넣은 상태에서
2: 네. 네, 다 들어갔어요.
1: 예. 네. 이렇게 장아찌 만들어 두면 왜 든든하잖아요.
2: 네.
1: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2: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주, 네. 식초도
1: 깨끗이 네. 씻어서
2: 네. 네. 이렇게 해서 부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한 이렇게 누름독으로 네. 좀 이렇게 눌러서
1: 네. 예.
2: 한 이제 무거운 걸로 눌러 놓으시면 좋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두면은 예. 뒤도 조금 이제 절어지어서 예. 조금 이제 수분이 좀 나오면서 예. 조금 볼륨이 줄어들지요.
1: 예.
2: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작은 통으로 옮기시면 돼요.
1: 자, 그래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난 거죠?
2: 아, 이거는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예. 이거를 조금 숨이 죽으면 예. 조그만 작은 통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틀 정도 상온에서 둔 거예요.
1: 오.
2: 상온에서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폭 절어지고 이렇게 물이 생겨져요.
1: 예.
2: 이렇게 이틀 지난 다음에 랩 씌우고 네. 이거 해서 여기다가 날짜 쓰시고 해서 네. 이거를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두시면
1: 네.
2: 저는 저기 준비해서 갖고 온 게 한 달 된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1: 한 달이요?
2: 네.
1: 그래서 저희가 냉장 보관해서 한 달 동안 보관해줬던 네. 저희가 이제 먹고 싶었던 네. 참외 장아찌예요.
2: 네.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됐죠?
1: 그러게요.
2: 이거는 이틀 된 거고요.
1: 네.
2: 지금
1: 확실히
2: 보이시죠?
1: 달라요.
2: 확실히 다르죠?
1: 네.
2: 네. 자, 요거는
1: 비교해볼까요?
2: 네, 이틀 된 거.
1: 예.
2: 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훨씬 더 색깔도 진해졌어요.
1: 그러게요.
2: 네. 이건 한 달 됐어요.
1: 그리고 더 향긋해요. 다른 장아찌랑 달리 네. 향긋한 향이 강한데.
2: 네. 빛깔도 예쁘잖아요. 장아찌 치고는.
1: 예.
2: 이렇게 해서 좀 무거운 걸로 이렇게 좀 눌러 놓으셔서
1: 네.
2: 보관하셔서 이걸 꺼내서
1: 네.
2: 무침으로도 드시고 냉국으로도 드시면 여름에 아주 귀한 네. 밥반찬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참외 장아찌가 완성이 됐고요.
2: 네.
1: 그럼 우리는 참외 장아찌를 가지고 맛있는 네. 무침을 또 만들어 봐야겠죠.
2: 네. 요거는 지금 한 5개 분량인데요. 예. 미리 4개는 썰어 놨습니다.
1: 예. 네. 그러면 먹을 때마다 이렇게 썰면 되는
2: 그렇죠?
1: 거죠.
2: 그렇죠. 네. 이거를 네. 꺼내셔서 한번 예. 씻으신 다음에 네. 왜냐면 끈적끈적거리니까.
1: 맞아요.
2: 그래서 요거를 반 자르셔서 이렇게 해서 네, 한 3mm 정도 두께로 예. 이렇게 써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짭짤하겠지요.
1: 그렇죠.
2: 달콤도 하겠지요. 네. 장아찌니까 그래야

0: 또 우리가 보존할 수 있으니까.
1: 근데 또 네. 무침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이렇게 해서 썰어서 예. 이제 이거는 보셔서 좀 짭짤하면 조금 더 물에 좀 이렇게 빠르시면 돼요. 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으면 네. 이거를 먹어보면 좀 짭짤하거든요.
1: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0: 짜요. 조금만 네. 먹어 드셔보세요. 짭짤하죠?
1: 근데 선생님 네. 확실히 달큰한 맛도 나고 네. 식감이 너무
0: 식감도
1: 좋아요.
0: 있고, 예. 새콤, 달콤, 맞아요. 짠맛 이 세 가지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예? 헹구세요.
1: 선생님 네. 이렇게 더울 때 입맛 없을 때 그러니까요. 먹으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장아찌 같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빛깔도 그렇고 노릇노름한 게
1: 뭔가 네. 향긋한 피클 네.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예. 피클 같은 맛 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물기를 네. 근데 이게 꼭 짜야 더 아작아작한 맛이 있죠.
1: 그렇죠. 아작아작 오독오독한 예. 맛. 예.
0: 제 힘보다는 예. 광희 씨가 짜주면 훨씬 더 맛있게 아작아작 짜질 것 같으니까 예. 오늘 힘 좀 써보세요.
1: 네. 네.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운동하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꼭 짜주세요.
1: 이 참외가 으스러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네. 선생님.
0: 아, 그 정도로 또 아, 정말 또 힘 네, 하시면 안 되고요. 물기만 꼭 짜주세요. 네, 꼭 짜주세요. 네. 우리 또 어머님들은 저도 그렇고요. 너무 이렇게 막 짜니까 네. 팔에 무리도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드님이나 누구 있으면 좀 짜달라고 하세요.
1: 든든하죠?
0: 됐어요. 네. 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 자, 한번
0: 네.
1: 펼쳐볼게요.
0: 네. 볼에 넣겠습니다. 네.
1: 이야.
0: 아, 맛있겠네요.
1: 그러게요. 네. 확실히 껍질까지 있으니까 더 예뻐요.
0: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깨끗하게 씻어서 네. 하시라 그랬고요.
1: 이제 네, 함께 곁들이.
0: 여기에 이제 실파 네. 송송 썰어서 나중에 이제 넣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념만 만들어서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니까 네. 이 장아찌만 만들어 놓으면 무치는 거는 금방이지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네.
0: 이렇게 해서
1: 큰 숙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그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1: 맞아요. 그
0: 올리고당, 소금, 예. 그다음에 식초, 소주만 넣어서 예. 이렇게. 절여놓은 거니까.
1: 저희 엄마가 이 장아찌는 네. 김치만큼 든든하다고.
0: 그럼요, 장아찌 있으면. 예. 네. 그래서 네, 준비가 됐고요.
1: 네.
0: 네. 그러면 이제
1: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양념 한번 네. 만들어볼게요.
0: 네. 일단 고추장이 들어가고요.
1: 네. 네. 이미 기본 간이 돼 있기 때문에.
0: 네. 고추장에.
1: 네.
0: 그다음에 고춧가루조도 좀 들어가고요.
1: 들어가고. 네.
0: 다진 마늘,
1: 네. 네.
0: 그다음에 다진 파, 네. 네. 그다음에 깨소금, 네. 그리고 식초.
1: 식초. 네. 무침에 또 식초 들어가야죠.
0: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요거 넣어서 이제 무치면 되니까 네. 장갑 하나만 주시겠어요?
1: 그래요.
0: 그냥 깨끗하게 네. 묻히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깨소금, 참기름, 파마늘 이런 것만 넣어서.
1: 어,
0: 그러면 이 빛깔 그대로지요.
1: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취향에 따라 하셔도 됩니다.
0: 맞아요. 됩니다. 깨끗하게 묻히셔도 되고 네. 여기서 고춧가루, 고추장만 빼고 예. 하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넣어서
1: 네.
0: 드릴게요.
1: 아, 진짜 장아찌 그래도 나름 많이 먹어봤는데 네. 이 참외 장아찌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0: 네, 아마 네. 이 참외 장아찌 자체가 네. 늘 우리가 담가서 드시던 그런 음식이 아니어서 네. 이제 새로울 거예요.
1: 맞아요. 자, 한번 또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
0: 네.
1: 이 무침은 손으로 이렇게 바락바락
0: 그럼요.
1: 때가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0: 네. 그래야 또 이게 맛있잖아요, 음식의 예. 고루. 네.
1: 어, 금세 또 물이 이렇게 드네요.
0: 네.
1: 이야, 또 빨간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0: 네.
1: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네.
1: 그냥 이게 흰밥이랑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0: 네. 여기 이제 통깨 좀 넣으시고.
1: 네.
0: 네. 여기에 실파도 좀 넣으시고.
1: 네.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새콤달콤, 짭짤한 게 땡기거든요. 네. 달콤하고 저 오늘 옷도 약간 네. 이 장아찌 무침과 좀 어울리지 않나요? 색깔이
0: 네.
1: 예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네. 금세 또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선생님.
0: 네. 이제 무침하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빨갛게 무치는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1: 예.
0: 그냥 깨끗하게 무치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1: 기호에 따라
0: 네 기호에 따라서.

0: 냄새 만들어 바로 묻혔습니다.
1: 이렇게. 그리고
0: 예.
1: 씁니다.
0: 자, 냄새 묻혀 바로 먹을 수 있는 참외 장아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참외 장아찌 무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베이킹소다, 소금을 섞은 물에 참외를 세척해주세요. 참외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해줍니다. 이때 참외는 껍질째 사용하면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참외를 넣은 뒤 소금, 올리고당, 소주, 식초를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누름도를 얹어 30분 절인 뒤 이틀 동안 실온에 숙성하고 김치냉장고에 일주일 숙성해줍니다. 숙성한 참외 장아찌는 한입 크기로 썰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실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대파, 깨소금,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참외 장아찌에 양념을 넣어 버무리다가 통깨, 실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고 통깨, 실파를 올리면 참외 장아찌 무침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참외를 청량한 향기라고도 하는데요.
1: 네.
0: 여름철 내내 즐길 수 있는 참외 냉국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우선 이제 참외 장아찌를 담가놨잖아요.
0: 네.
1: 여기에 홍고추, 청양고추만 있으면 되고요.
0: 네.
1: 또 냉국의 재료로는 생수에 저는 새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입에 식초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0: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입맛도 저절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짭조름한 참외 장아찌로 냉국이 진가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이 참외 장아찌 만들어두니까
1: 네.
0: 너무 든든해요.
1: 그렇죠.
0: 여러 네.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1: 네, 맞아요. 우리 무침은 이제 했으니까
0: 네.
1: 이제 그 냉국, 여름에 또 시원하게 냉국 드시면 좋잖아요.
0: 그렇죠.
1: 썰는 거는 똑같이 썰어서
0: 네.
1: 네, 지금 이것도 지금 이제 물기 꼭 짜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강희 씨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얼음 준비해 주시고요.
0: 네.
1: 여기에 이제 참외만 해도 되는 이제 빛깔로
0: 네.
1: 이거를 좀 곁들이려고 하니까.
0: 네.
1: 네. 우선 씨는 좀 냉국에 씨가 안 들어가는 게 좀 깔끔하잖아요.
0: 깔끔하죠.
1: 그래서 이제 씨를 좀 제거를 하고.
0: 저희가 월요일에도 냉국을 했지만.
1: 네.
0: 이 냉국은 여름에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네. 그래서 이 냉국이 있으면 특별히 더운 그런 뜨거운 국이 필요 없더라고요.
0: 불 앞에 안 가도 되고.
1: 네네.
0: 예.
1: 그래서 그냥 국물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거고 뭐 이렇게 아주 무거운 탕같이 밥마다 잡수시는 게 아닌 경우에는
0: 예?
1: 그냥 이렇게 시원한 냉국으로
0: 맞아요.
1: 예, 국 대신 하셔도 돼요. 특히 여름철 더울 때는.
0: 네. 그래서 이 냉국이 정말 또 먹고 싶었는데
1: 네.
0: 이 참외로,
1: 네.
0: 참외 장아찌도
1: 참외 장아찌로
0: 예, 네. 만들 수 있어서
1: 씹히는 맛이 있으니까.
0: 네. 네.
1: 그러면은 여기에
0: 예.
1: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곱게 이렇게 채 썰으시면 돼요.
0: 네.
1: 네, 이렇게.
0: 청홍고추는 늘 들어가면 색감도 잡아주고
1: 네네,
0: 맛도
1: 맞아요.
0: 잡아주고요.
1: 있으시면, 네. 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시면.
0: 예. 네.
1: 그래서 고추는 이렇게 뭐 조금만 들어가면 요만큼만 넣으셔도 되고요. 홍고추가 크니까.
0: 예.
1: 네. 그다음에 여기에 청양고추 쓰셔도 되고 광희 씨가 매콤한 거 좋다 그래서
0: 예.
1: 청양고추인데요. 청양고추 아니고 그냥 풋고추로 쓰셔도 됩니다.
0: 네, 취향에
1: 네,
0: 따라.
1: 네.
0: 근데 우선 어떻게 또 참외를 이렇게 하실 생각을?
1: 네. 요새 많이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외 장아찌.
0: 예.
1: 네. 요거는 너무 빨리 해서 커서.
0: 예. 이렇게 두 개만 네. 사용할게요.
1: 네, 이렇게 해서.
0: 자, 이제 청홍고추, 청양고추랑 홍고추 손질하니까 끝났습니다. 재료
1: 네.
0: 준비는.
1: 그 다음에 이제 냉국에 국물 만들면 되잖아요.
0: 예.
1: 냉국 국물.
0: 냉국 국물 중요한데요.
1: 네. 냉국 국물은 네. 예, 물은 지금 두 컵 분량의 물입니다.
0: 네.
1: 네, 두 컵 분량의 물에 생수입니다.
0: 네.
1: 여기에 다진 마늘 좀 들어가고요.
0: 네.
1: 네, 다진 마늘.
0: 이 냉국 국물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1: 네.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국간장.
0: 아, 국간장. 네.
1: 이제 국간장 안 쓰시는 분은
0: 예.
1: 지금

0: 간장, 예? 양조 간장으로 색깔 약간 내고 소금 간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네. 국간장 들어서 좀 더 구수할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여기에 식초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깨가 들어가는데 깨는 나중에 넣을게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다 넣으시면 돼요.
1: 와, 진짜 간단하네요, 선생님.
0: 간단하죠. 냉국은 진짜 간단하죠. 오. 국물에 새콤달콤 간만 맞추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1: 만들었던
0: 네, 참외장아찌. 참외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청양고추, 홍고추 들어갔지요. 네.
1: 세상에 이런 요리가
0: 그다음에 여기에
1: 3분 요리 아닌가요?
0: 네. 네. 깨, 통깨 들어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1: 자, 얼음 동동 띄워서
0: 얼음 동동 띄우시면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네. 네. 그리고 딱 이제 2인분 양이니까
1: 네.
0: 네.
1: 자, 완성 그릇에 한번 담아 볼까요?
0: 네.
1: 완성 그릇에
0: 아니 참 예뻐요. 그죠? 색깔이.
1: 얼마나 시원할까요? 네. 국물 시원하고
0: 네.
1: 참외장아찌 씹었을 때 짭조름하고 네. 달콤하면서
0: 네, 맞아요.
1: 입맛 돋구고요.
0: 네. 이렇게 해서
1: 이야, 보기만 해도 네. 시원합니다.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한 참외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2: 참외 냉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홍고추, 청양고추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송송 썰어줍니다. 여기서 청양고추 대신 풋고추를 사용해도 좋아요. 생수에 다진 마늘, 국간장, 2배 식초를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참외장아찌,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 얼음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참외냉국이 완성됩니다. 더운 날씨에 지쳐가는 가족의 기력을 되찾아줄 보양식 한상. 닭다리로만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좋다. 후식주까지 완벽한 코스 요리를 자랑하는 닭다리 녹두 삼계탕부터 다른 반찬 필요 없게 만드는 최고의 곁들이. 삼계탕과 찰떡궁합인 새콤 매콤 상추 겉절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0: 네.
1: 복날이 아니더라도 여름에 자주 찾게 되는 게 이 삼계탕인데요.
0: 네.
1: 이름부터 확 끌리는 이 닭다리 녹두 삼계탕.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그 닭과 녹두의 고소한 궁합을 자랑하는
1: 네.
0: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 네.
0: 저는 닭다리를 좋아해서
1: 네.
0: 닭다리로 짧은 시간 내에 끓이려고 닭다리,
1: 네.
0: 녹두, 찹쌀, 또 삼계탕에 빠지면 안 되는 황기,
1: 네.
0: 그다음에 수삼, 또 통후추, 대파, 네. 뭐 마늘, 또 청양고추
1: 네.
0: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자, 삼계탕 먹을 때는요, 이 죽이 빠지면 또 정말 서운한데요.
0: 네.
1: 오늘은 특별히 이 죽까지 준비하셨다고요?
0: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느끼함이 없는 삼계죽을 만들 수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당근, 양파, 표고버섯,
1: 네.
0: 애호박을 준비했고요.
1: 네.
0: 이게 토탈 걸리는 시간이 딱 30분이면 끓이면 됩니다. 죽까지.
1: 죽까지 30분이요? 네. 와, 뭐 기본 삼계탕은 1시간 정도
0: 그렇죠.
1: 생각하는데
0: 네.
1: 오늘은 죽까지 30분입니다. 본격적인 더위로 몸을 보호해야 하는 날이 많은데요.
0: 네.
1: 자, 올여름을 책임질 닭다리 녹두 삼계탕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0: 네.
1: 닭다리 녹두 삼계탕.
0: 네.
1: 자, 일단 닭다리 정말 좋아하는
0: 네.
1: 분들 많잖아요.
0: 닭다리가 한 팩에
1: 예.
0: 큰 거는 5개 아니면은 이렇게 6개 들어있어요.
1: 예.
0: 그래서 2인일 경우에는 한 팩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찹쌀과 보통 찹쌀만 많이 하시는데
1: 네.
0: 저는 여기다 녹두가 들어가면 이게 궁합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1: 예.
0: 닭은 따뜻한 성질인데 녹두는 찬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합이 잘 맞고
1: 예.
0: 또 녹두가 들어간 또 죽까지 같이 끓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찹쌀과 녹두는 이제 전날 불려놓으시면 좋고
1: 예?
0: 또 한 6, 7시간 정도 불리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네. 미리 불려놓은.
0: 그래서 네, 찹쌀과 녹두도
1: 네.
0: 불렸는데요.
1: 네.
0: 이 녹두는 불린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뜨는 껍질을 조금 버리고 또 비벼서 물 부어서 뜨는 거 몇 번 이렇게
1: 예?
0: 좀 버려줘야 거피가 되지요. 껍질을.

0: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되나요?
1: 한 세네 번을 하셔야 돼요.
0: 세네 번.
1: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예, 녹두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0: 네. 이렇게 몸에 좋은 재료들 저희가 다 손질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사실 삼계탕에는 이 재료 외에도 정말 몸에 좋은 한약재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1: 근데 이제 뭐 한약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약재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한약재 중에서 빠지면 안 된 대표적인 삼계탕의 재료가 황기예요.
0: 맞아요.
1: 이 황기는 한약 같은 냄새 전혀 안 나고요. 네? 굉장히 끓이면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있어서 네. 삼계탕에 이거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네? 이게 좀 이제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르셔도 되지만
0: 접어서
1: 네, 접어서 이거를 국물을 나중에 건져내려면 일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일일이.
1: 네. 저기 면보 주머니 이런 거 다 팔아요.
0: 맞아요.
1: 이건 제가 모시로 만든 건데 그거 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황기 들어갔고요.
0: 예.
1: 그다음에 여기에 통후추 네.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0: 예. 선생님 이 두 가지 재료는 네. 잡내 재료에도 좀
1: 그렇죠.
0: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누린 맛이 안 나게
0: 아.
1: 마늘은요 그냥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0: 빠삭.
1: 그래야 훨씬 더 잘 우러납니다. 맛이.
0: 예.
1: 이렇게 마늘은 이렇게 으깨서 넣어주세요.
0: 네.
1: 네. 네. 이렇게.
0: 확실히
1: 마늘이 예. 많이 들어가 있다 국물이요. 맛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몸도 튼튼해지고. 예.
1: 네. 그래서 여기에 마늘 들어갔고요. 네. 생강은 예. 작은 걸로 한 톨 정도 얇게 저며서. 네.
0: 정말 누린내 걱정은 없겠네요.
1: 네.
0: 선생님.
1: 이렇게 해서 퍽 끓이시면.
0: 예.
1: 또 국물이 약간 또 곱이. 녹두와 찹쌀을 같이 넣어서 끓이니까 국물도 약간 거르게 해서 진국 같아요.
0: 아~
1: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파는
0: 네.
1: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파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이때 되면 삼계탕 같은 거를 꼭 먹어줘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럼요.
0: 예. 뭐 네. 기분 탈 수도 있겠지만 네. 확실히 먹어주면 힘이 나는 것 같고.
1: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옛부터 예. 가장 덥다라고 하는 복날에는
0: 예.
1: 지금 이제 말복 남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단백질 식품이 많이 들어간 이걸
0: 예.
1: 한번 드시면은 든든하지요.
0: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아주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올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늘 그 녹두 죽인데
0: 예.
1: 여기에 채소 버섯이 들어갑니다.
0: 네.
1: 그래서 우선 여기에 호박.
0: 네.
1: 네. 호박은요 이렇게 죽이니까 너무 크지 않게
0: 네.
1: 써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0: 부들부들한 애호박
1: 네.
0: 주로가 너무 잘 어울리죠.
1: 네. 그래서 버섯은 오늘 표고버섯 준비했는데
0: 예.
1: 표고 아니더라도 다른 예. 버섯 쓰셔도 돼요. 그래서 버섯과 채소는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죽이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예. 네. 원래는 선생님 삼계탕 하면 이 찹쌀을
1: 네.
0: 그 닭의 네. 뱃속에 이제 집어넣는데 네.
1: 그 연계로다가 할 때는 예. 그 속에다 넣잖아요.
0: 닭 속에 넣는데
1: 근데 닭 속에다 넣을 때 그 찹쌀이 익으려면은 한 시간은 끓여야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야 국물도 진하고 이제 근데 이제 닭이 덜 맛있죠. 근데 덜 끓이면은 또 국물이 약하고
0: 맞아요,
1: 찹쌀이 잘 안 익어요.
0: 예.
1: 근데 오늘은 그럴 염려 없잖아요. 닭 다리로만 끓이고
0: 예.
1: 이 찹쌀과 녹두를 함께 끓여주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가능해요.
0: 그리고 네. 정말 마지막에 죽까지 먹어서 아쉽지
1: 그러니까,
0: 않게.
1: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0: 네.
1: 당근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0: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또 삼계탕 먹고 나면 이렇게 죽이 또 먹고 싶은지
1: 그럼요.
0: 그치?
1: 네.
0: 국물에 해가지고
1: 네. 그러니까 가볍게 죽으로 왜냐면
0: 예.
1: 고기랑 국물을 드시니까 밥이 그렇게 안 땡기잖아요.
0: 예.
1: 근데 또 안 하면 서운하시니까
0: 슬슬
1: 이렇게
0: 들어가네. 예.
1: 가볍게 죽으로 드시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삼계탕 통으로 해서 이제 찹쌀을 드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요 보통은.
0: 맞아요. 네. 삼계죽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해서 준비됐고요.
0: 네.
1: 여기에 이제 표고버섯
0: 또 우리 또
1: 네, 이 표고버섯
0: 또,
1: 네 불리는 거
0: 예.
1: 네, 이렇게 해서 네 표고버섯도 넣어주시고
0: 예.
1: 네. 식구가 많으면 더 늘리시면 되고요.
0: 네.
1: 저희는 오늘 1인분에 닭다리 3개랑
0: 예.
1: 죽하는 요 양이 요거예요. 네.
0: 뭐 많은 재료도 아닌데
1: 네.
0: 진짜 또 요리에 들어가면 또 푸짐해요.
1: 맞아요. 네 여기에 양파도
0: 예.
1: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0: 또 선생님이 또 일주일 동안 요리해봤는데
1: 네.
0: 그동안에 또 여름에 어울리는 요리들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1: 네.
0: 그렇죠?
1: 네.
0: 근데 오늘 또 마지막에 또 든든하게 저희를
1: 네.
0: 또 몸까지 챙겨주셔가지고
1: 여기에 예. 지를 거니까 섞여도 됩니다.

0: 그러면 이제
1: 재료 손질 다 됐죠?
0: 네. 그러면 예. 이제 여기에
2: 지금 이거를 찬물인가요?
0: 찬물에 찬물에서부터 넣어서 예. 네. 이렇게 닭이나 이런 걸 넣을 때는 끓을 때 넣을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면주머니에 여러 가지 향신 양념들이 들어가져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거를 불 켜셔서 넣으시고 팔팔 끓으면 네. 닭다리 넣으시고 네. 찹쌀 넣고 불린 녹두 넣고 네. 딱 30분 끓이시면 됩니다.
1: 오, 정말 간단하네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준비만 딱 해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순서대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일단 한번 불을 끌어볼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부금을 끓고 있어요.
0: 네. 지금 예, 끓고 있지요?
1: 네.
0: 네. 그러면 아직 요 향신 양념들이
1: 예.
0: 이거 끓었다 그래서 다 안 우러났잖아요.
1: 어, 근데 이거는 좋아요,
0: 네,
1: 선생님.
0: 그냥 넣으시면 돼요.
1: 자.
0: 그리고 이제 여기에
1: 닭다리부터
0: 네, 닭다리를 넣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예. 닭다리 한 팩, 여섯 토막.
1: 아무래도 닭다리다 네. 보니까 네. 익는데 시간도
0: 네.
1: 더 절약되고
0: 30분이면 충분히 익어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 불린 찹쌀.
1: 네.
0: 네.
1: 자, 저희가 미리 불려 뒀죠.
0: 네. 그다음에 불린 녹두.
1: 예.
0: 네.
1: 녹두도 몸에 참 좋다고 하는데.
0: 그럼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1: 같은 재료들. 네.
0: 수삼.
1: 수삼 넣고.
0: 네. 두뿌리.
1: 네.
0: 배추. 네. 그리고 여기에
1: 네.
0: 이제 채소까지 같이 넣습니다.
1: 네. 죽으로 먹을 때 더욱더
0: 네.
1: 맛있게 먹을 수 있는.
0: 네.
1: 이제 재료 다 넣고.
0: 네.
1: 30분 정도만 끓여주면
0: 네,
1: 된다고요?
0: 네, 30분 끓이면 됩니다.
1: 이야.
0: 네.
1: 뚜껑 덮고 하나요?
0: 네, 처음에는 뚜껑 덮어서 끓기 시작하면
1: 예.
0: 다시 또 이제 불 열어놓고 끓이시면 돼요.
1: 네. 네. 자, 그럼 30분 동안 네.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네. 맛있게 지금 끓고 있어요.
0: 그렇죠?
1: 예. 네.
0: 여기 보시면.
1: 네.
0: 제가, 네. 요거를.
1: 예. 네. 이야, 진짜 걸쭉해 졌어요,
0: 네,
1: 선생님.
0: 걸쭉해졌지요?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요거는 빼시고
1: 네.
0: 역할을 다 했으니까.
1: 네. 네.
0: 그다음에 수삼도 이렇게 2인분으로 끓였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여기 이제 닭을 네. 닭다리를
1: 우와, 부들부들하게 예.
0: 네.
1: 30분 만에 다 완성이 됐어요.
0: 그럼요. 네. 충분히 닭다리도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죽도 다 완성이 됐고요.
1: 네.
0: 2인분에
1: 이걸 한 번에 하셨네요, 선생님.
0: 네, 한 번에. 굳이 더운 여름날 굳이 많이 뭐 또 끓일 필요 없잖아요, 죽은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1: 불 앞에서 최대한 오래 있지 않는 게 네. 여름엔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담고 여기도 이렇게 담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죽까지 다 완성됐지요?
1: 자, 그러면 잠깐 줄게요.
0: 네, 여기에
1: 네.
0: 제가 이제 닭다리를 이렇게 제가 2인분이라고 했으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고요.
1: 원래 삼계탕 할 때 닭다리 때문에
0: 네.
1: 싸움 많이 일어나거든요.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끓일 수도 있고 대추도 하나
1: 예.
0: 네. 그리고 여기에 수삼도 하나
1: 네.
0: 네.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 예. 국물을 네. 네. 국물을 붓겠습니다.
1: 아우, 선생님 국물이 정말 진해요.
0: 너무 진하죠? 네.
1: 아니 30분 만에 이렇게 진한 국물이
0: 그러니까요.
1: 나올 수 있는지
0: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이제 삼계탕입니다.
1: 예? 우와.
0: 네, 여기도 국물을.
1: 예.
0: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이게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잖아요.
1: 아, 예.
0: 그렇죠? 네.
1: 2인이 거뜬히 나와요,
0: 그렇죠?
1: 2인분이.
0: 근데 이제 이것만 드시면 그래도 서운하잖아요.
1: 아쉬워요, 선생님.
0: 맞죠?
1: 예.
0: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살짝만 한번 이렇게 끓여주시면 끝이에요. 네. 이 죽도 제대로 끓인 국물에서 끓였으니까 이 국물이 또 맛있잖아요.
1: 아, 그리고 정말 뜨끈하게 네. 바로 먹을 수 있어서
0: 네, 한 그릇 더 나옵니다.
1: 예. 네,
0: 그러면 제가 여기에
1: 네.
0: 이제 풋꽃 요것만
1: 네.
0: 쓰르면 됩니다.
1: 자.
0: 칼 주시고 네. 이게 또 파가 듬뿍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여기에 파 썰은 거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여기에 파 썰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칼칼한 거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여기에 청양고추를
1: 네.
0: 조금 썰어서 넣으면 국물에 칼칼해서 너무 좋아요.
1: 그러게요.
0: 네, 청양고추 얇게 썰으세요 그 대신에.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반만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1: 아니.
0: 요게 들어가면요
1: 예.
0: 국물이요 아주 개운하고 좋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여기에 소금 후추는. 간 하셔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1: 네.
0: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1: 예.
0: 김 드신 거.
1: 올리고.
0: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뿌리시고.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실파 송송 썰은 거 이렇게 해서 네 드시면 네. 네, 여기에 소금 후추만 드시고.
1: 예. 정말 30분 만에 닭다리 녹두 삼계탕과 네. 삼계죽까지 완성했습니다.
0: 네. 네.
1: 보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닭다리 녹두 삼계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면 주머니에 황기, 통후추, 마늘, 생강, 대파를 넣어줍니다. 애호박, 당근, 표고버섯, 양파는 굳게 다져주세요. 냄비에 찬물, 향채소 주머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때 향채소 주머니는 찬물부터 넣어 끓여줘야 맛이 더 잘 우러나요. 끓는 국물에 닭다리, 불린 찹쌀, 불린 녹두, 수삼, 대추, 다진 채소를 넣어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향채소 주머니, 수삼, 닭다리, 대추를 건져내줍니다. 그릇에 닭다리, 대추, 수삼을 담고 국물을 담아주세요. 죽을 살짝 끓인 뒤 그릇에 담아줍니다. 닭다리 녹두 삼계탕에 송송 썬 대파, 청양고추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죽 위에 김가루, 깨소금, 송송 썬 실파를 올리면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상추는 고기 먹을 때 없어서 안 될 필수 재료지만
0: 네.
1: 겉절이로 만들어보면 밥 반찬으로도 좋던데요.
0: 그렇죠. 네.
1: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상추 겉절이에 양푼 넣고 밥을 비벼도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재료는 주인공이 상추입니다.
1: 네.
0: 상추, 그리고 상추만 하셔도 되지만
1: 네.
0: 상추에 오이와 그다음에 양파가 좀 들어가면
1: 예.
0: 훨씬 더 맛있어서
1: 예.
0: 이제 준비를 했고요.
1: 네.
0: 양념에는 뭐 간장, 고춧가루, 설탕, 파마늘, 또 식초
1: 예.
0: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1: 간단하네요.
0: 네.
1: 자, 이런 채소 반찬이면 입맛이 굉장히 당기는데요.
0: 네.
1: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자.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 네.
0: 이제 고기 드실 때는 바로 이 쌈에다가 가장 많이 즐겨 드시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반찬 없을 때
1: 네.
0: 또는 뭐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무쳐서 드시면
1: 네.
0: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예, 지금 상추 물에 담가서 좀 물기가 있어서
1: 예.
0: 물기를 좀 제거를 했습니다.
1: 근데 선생님,
0: 네.
1: 요즘 이제 마트에 가면
0: 네.
1: 상추를 사러 상추 섹션에 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상추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0: 맞아요. 상추가요.
1: 예.
0: 이제 이렇게 푸른 빛깔이 많은 게 있고
1: 예.
0: 적상추라고 그래서 왜 이런 짙은 색깔이 또 많은 상추도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로메인도 있고
1: 아, 맞다, 맞다.
0: 다양한 또 외국산 그 이름으로 들어온 또 새로운 종도 많아서
1: 예.
0: 상추는 그냥 있는 대로
1: 예.
0: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1: 네. 네. 자, 본인이 원하는 상추
0: 네.
1: 선택해 주면 되고요.
0: 근데 상추는 통으로 하면 너무 크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반 정도 이렇게 좀 잘르시면 좋아요.
1: 아, 손으로 예. 툭툭.
0: 작은 거는 그냥 예. 쓰시고요. 끝에가 지저분한 거는 가위로 처음에
1: 예.
0: 이제 그 씻기 전에 자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1: 워낙 연해서, 그렇죠?
0: 연해요. 그리고 이 상추는 버무릴 때도
1: 예.
0: 애기 다루듯이 살살 하셔야 돼.
1: 왜냐면
0: 연하니까.
1: 예.
0: 이렇게 해서 상추는
1: 네.
0: 이렇게 작은 것만 그냥 쓰시고요.
1: 네. 근데 상추도 항상 이제 구입을 했다가 항상 이 정도도 남아요.
0: 그럼요.
1: 다 못 사먹게 되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이렇게 무쳐서도 드시면 되니까.
1: 예. 네. 밥 반찬이 되는 거죠?
0: 그럼요. 예. 왜냐면 이제 매콤하면서도
1: 예.
0: 새콤달콤하게
1: 맞아요.
0: 되니까 반찬으로 좋죠.
1: 네. 식감도 됐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0: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 네.
0: 곁들여지는.
1: 네.
0: 네. 씹히는 맛이 적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1: 상추는.
0: 네. 그래서 여기에 오이는
1: 네.
0: 반을 좀 이렇게 갈르셔서
1: 네.
0: 이렇게 써시면 돼요. 약간 어슷하게.
1: 자.
0: 근데 생으로 버무리는 거기 때문에 오이 안 절이고요.
1: 네.
0: 그냥 같이 버무립니다.
1: 말씀하셨듯이 이 상추는 씹는 시간이 조금 덜해가지고
0: 네.
1: 아쉬웠거든요.
0: 그렇죠. 네, 이렇게
1: 선생님 오늘 이렇게
0: 겁니다.
1: 뭐
0: 네.
1: 오이랑
0: 네.
1: 양파 있는데 다른 재료들 뭐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0: 여기에 파프리카를 넣으셔도 되고요.
1: 뭐 당근 어떨까요?
0: 당근도 넣으셔도 되고.
1: 네.

0: 예. 양념은 다 집에 있는 거고 상추만 딱 있으면.
1: 네. 네. 이 무침은 네. 또 양념이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네. 고춧가루는 고운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무침은 좀 이제 너무 고운 거보다는 입자가 좀 있는 게 이렇게 더덕더덕 묻어져서 좋아요.
1: 맞아요. 네. 느낌도 나고요. 네.
0: 제가 참기름은 양념장에다가 안 넣을 겁니다.
1: 마지막에.
0: 네. 여기에 간장 들어가고요.
1: 네.
0: 파 다진 거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조금만 들어갑니다.
1: 네.
0: 네, 설탕 들어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식초 들어가고요.
1: 네. 네.
0: 그러면 자, 참기름하고 통깨만 남았어요.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설탕이 잘 녹도록 네. 젖어주시고요. 이제 이 상추가 많으면 이 양념은 이 비율대로 해서 조금 더 늘리시면 돼요.
1: 네.
0: 그리고 맵게 버무리셔도 되고 약하게 버무리셔도 돼요.
1: 약간 힘드니까. 네네네.
0: 예.
1: 간간하게. 근데 선생님 참기름을 네. 왜 놔두셨는지 네. 이유가 궁금해요.
0: 네, 참기름을요.
1: 네.
0: 이렇게 참기름을 묻히면 기름 코팅이 되는 거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수분 같은 것들이 덜 나오면서
1: 네.
0: 수분이 덜 생기고 그리고 양념이 이제 더 잘 이렇게 묻어요.
1: 오.
0: 그래서 항상 저는 부추 무침 예. 또는 실부추 무침, 참나물 무침 같은 거 할 때 항상 참기름을 먼저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요.
1: 채소에 미리.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상추는 애기 다르듯이.
0: 네. 예. 살살.
1: 살살.
0: 네. 그리고 이제
1: 예. 제가
0: 여기에
1: 넣어드릴까요?
0: 네. 양념을 예. 네. 넣어주시면
1: 조금씩 넣어드릴까요?
0: 네. 아니 다 넣으셔도 안 많아요.
1: 예.
0: 이렇게 해서 묻히시면 됩니다.
1: 네.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 돌아요, 선생님.
0: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이거는 미리 버무려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1: 식탁에 내기 직전에.
0: 네네. 그러니까 상추 이렇게 딱 씻고, 채소 썰어서 냉장고에다 차갑게 넣어 놓으시고요.
1: 네.
0: 양념도 딱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놓으셨다가, 이제 바로 드시기 전에
1: 네.
0: 이렇게 버무리시면 됩니다.
1: 네. 오, 이 참기름을 또 채소에 따로 이렇게 묻혀서 그런지 네. 고소한 향이 배가 된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거는 그렇게 맵지 않겠는데
1: 예?
0: 기호에 따라서 또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네. 이 양념을 더 많이 넣으셔서 하시면 돼요.
1: 네.
0: 여기에 네. 깨를 넣으시면
1: 네.
0: 훨씬 고소하지요.
1: 네. 네.
0: 저는 오늘 맵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무친 거예요.
1: 자 이렇게 좀 잘 무쳐봤는데요. 야 선생님 고기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고
0: 네.
1: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죽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0: 그럼요.
1: 같고
0: 그럼요. 네 맞아요.
1: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0: 네.
1: 같고
0: 반찬으로
1: 예.
0: 그러니까 상추는 꼭 뭐 쌈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1: 네.
0: 이렇게 무쳐서
1: 네.
0: 반찬으로 드셔도 되니까
1: 저는 요즘 닭가슴살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닭가슴살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네 왜냐면 이게 상큼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네. 더 빨갛게 무치셔도 됩니다.
1: 네.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상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2: 상추 겉절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추는 한입 크기로 뜯어주세요. 오이는 반 갈라 어슷 썰고 양파는 채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진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설탕,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손질한 채소에 참기름을 넣어 버무리다가 양념, 통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참기름을 먼저 버무려 코팅을 하면 수분이 덜 나와 양념이 잘 묻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상추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밥상 고민 해결사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기력 되찾을 잣죽 삼계탕부터 쫀득한 들깨 감자 옹심이까지 고품격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0: 제압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쉽고 편리해졌죠.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의 문을 몰래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개인이나 기업, 정부기구, 국가기구 할 것 없이 몰래 침투해서 각종 정보들을 빼나가는 해커들, 해킹 행위가 참 많고요.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매우 취약합니다. 근데 바로 이 해킹을 막는 화이트 해커들도 많습니다. 국제적인 이 해킹 방어 대회 제일 유명한 대회가 데프콘이라는 대회라는데요. 거기서 9번 우승을 비롯해서 국제대회 최다 우승자인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이트 해커 박세준 대표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네.

0: 제가 방금도 그냥 화이트 해커 그랬는데 정식 명칭은 화이트 햇 해커라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사실 화이트 해커라는 단어도 틀린 단어는 아닌데, 영어 원문에서는 화이트 햇 해커라고 해서 모자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래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 서부 영화에서 이제 흑백 그런 영화 속에서 누가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알기 되게 어렵다 보니까 모자를 흰색을 쓴 이제 주인공은 착한, 그리고 네,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은 악당,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에서 비롯됐습니다.
0: 그랬나요? 서부 영화에서?
1: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0: 아, 흰 모자를 쓴 사람이 좋은 사람, 검은 모자를 쓴 블랙햇 해커가 나쁜 사람.
1: 악당.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컴퓨터 세계에서도 화이트 햇을 쓴 하얀 모자를 쓴 해커는 착한 해커고, 예,
0: 네.
1: 검은 모자를 쓴 해커는 악당 해커다. 이렇게 하고
0: 알겠습니다.
1: 있습니다.
0: 국제적인 해킹 방어 대회 최다 우승자이신데 몇 번이나 우승하신 거예요?
1: 크고 작은 대회들을 다 합치면 통산 80회 정도 우승을 했습니다.
0: 80회?
1: 네.
0: 왜 그렇게 대회를 많이 나가셨어요?
1: 대회가 재밌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할 때는 한 달에도 3, 4개씩 대회들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0: 나갔다 하면 우승.
1: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우승을
0: 거의
1: 했었습니다.
0: 대부분 우승.
1: 네네.
0: 그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해킹 방어 대회가 데프콘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미국에서 하는 거고.

0: 네,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언제부터 시작된 대회예요?
0: 데프콘은 컨퍼런스로서 1993년에 사실 시작을 했고, 그때는 해커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공유하거나 또 기술을 교류하는 그런 장이었고요. 96년부터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 거기서 무려 9번 우승?
0: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9번 우승, 5번 준우승 이렇게 했습니다.
1: 왜 이렇게 맨날 나가셨어요?
0: 사실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 짜릿함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 하게 된 것 같고요. 친구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맞대어서 머리를 맞대고 풀 때 되게 재밌게 느껴져서 좀 많이 나갔었습니다.
1: 이 해킹 방어 대회는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에요?
0: 개인전들도 있는데 보통은 단체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몇 명이 조를 짜서 나갑니까?
0: 대회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또 대회 이제 인원 제한이 있는 곳들도 있고 데프콘 같은 경우 인원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많게는 100명 팀들도 있고요.
1: 아이고.
0: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3, 4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3, 40명? 저는 한 대여섯 명 줄 알았더니 많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몇십 명씩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사실 이제 데프콘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과 본선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웹해킹,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숨겨져 있는 문자를 찾거나 암호학을 풀어서 퍼즐을 푸는 그런 형태로 문제풀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본선전이 조금 더 재미있는데 본선전은 참여팀들이 다 같은 환경들이 주어집니다. 컴퓨터 시스템들이 주어지고 그 환경이 적팀도 저희 팀도 다 똑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빨리 찾아내서
1: 서로 상대편의 취약점과
0: 방어를 동시에 하게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1: 그럼 한 3, 40명이 역할을 어떻게 나눠요?
0: 사실 역할 분담이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어떤 팀원들은 취약점을 분석하는 이게 어떤 서비스고 이게 어떤 취약점이 있을지 분석하는 팀이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찾은 취약점을 공격, 실제 무기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방어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분담해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박 대표가 팀장입니까? 그러니까?
0: 네, 제가 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 대회가 근데 뭐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보통 대회를 하면 짧은 대회들은 뭐 8시간짜리 대회도 있는데요. 그 거의 최소고 보통은 24시간, 48시간 그리고 데프콘 같은 경우에는 본선은 7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1: 꼬박 3일.
0: 네. 3일을 밤낮으로 이제 해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대회를 해서 짧은 대회면 뭐 그래서 24시간, 48시간 안 자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48시간이 넘어가는 대회들은 잠을 어떻게 누가 언제 잘 건지의 전략을 그렇죠. 세우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1: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팀원들이 그 대회 때는 다 모이는 거네요.
0: 직접 모여서 할 때도 있고 저희는 사실 컴퓨터랑 온라인만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 다 이제 그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하게 됩니다. 사실 채팅하면서 서로가 어떤 문제들을 풀고 있고 어떻게 풀었는지 공유하고 보이스로도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채팅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근데 그게 재밌어요?
0: 사실 하는 사람은 되게 재밌는데요. 옆에 보면은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가끔 웃으면서 되게 집중해서 컴퓨터만 몇십 시간 하는 게 재밌나 싶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직접 하게 되면 그 퍼즐을 푸는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나씩 힌트를 얻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점수를 땄을 때 그 희열감이 사실 엄청납니다.
1: 그건 진짜 근데 그 세계를 아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희열이나 아니면 그 문제 풀었을 때 성취감도 있는데 사실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오마주에서 이제 축소해서 문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있고요. 새로운 방식을 또 생각해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의 과정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1: 자, 그 15년 동안 싸운 그 다섯 번 준우승할 때 우승한 팀이 라이벌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어디입니까?
0: 사실 저희가 이제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라이벌 팀이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가장 좀 인상에 남는 라이벌 팀은 사실 한국 팀이었습니다.
1: 한국이에요?
0: 네. 한국 팀이었고, 저희가 항상 이제 3연속 우승을 하기 직전에 이 두 번을 우승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우승하면 3연속이야? 이랬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던 그 팀이기도 합니다. 네, 데프코라고 하는 팀입니다.
1: 한국 팀이고?
0: 네.
1: 그러면 뭐, 이 해킹 방어 대회에 최선도 국가는 한국 그래도 되겠네요.
0: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이나 대만, 다른 이제 유럽권 국가들도 팀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렇게 화이트 햇 해커와 공격하는 블랙 햇 해커가 있잖아요. 블랙 햇 해커가 훨씬 많지 않아요?
0: 사실은 숫자가 통계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1: 아니, 범죄자들이 어떻게 통계가 있겠어요?
0: 맞습니다. 내가 범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숫자는 화이트 해커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0: 예, 아무래도 이제 블랙 햇 해커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많이 이런 사고들을 그러니까요. 보시기 때문이죠.
1: 그래서 저도 그냥 그쪽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짐작해 본 거예요.
0: 예, 뭐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그래도 화이트 해커들도 상당히 꽤 많은데 사실 저희가 지켜야 되는 자산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공격자들과 방어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격자는 실수한 것들, 취약점들 하나만 뚫고 들어오면 성공이지만 방어자는 다 안전하게 막아야만 성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숫자가 많아도 더 적다고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왜 그 영화를 보면 이 종종 해커들이 등장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보면 정말 노트북 하나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보면.
0: 그렇죠. 검은 후드를 들었으고 그러니까. 그 껌껌한 방에서 네,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해킹을 하고
1: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뭐 왠가 건물에 침투해서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0: 막 문도 열어지고요.
1: 그러니까요. 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 박 대표님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조금 이제 방송에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해킹이나 침투가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예 없어요?
0: 네, 가능한 영역인데 물론 이제 시간, 얼마나 시간을 그러니까. 거기다 쓸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투입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1: 아무튼 근데 이름을 내놓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화이트 해커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다만 이제 이름을 내놨지만 이제 밤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1: 그럴지도 모르죠.
0: 그렇죠.
1: 박 대표님도 혹시
0: 아닙니다.
1: 혹시 밤에는
0: 밤에는 저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밤에는 따로. 예.
1: 근데 아무튼 네. 그 이름을 내놓고 활동하는 세계적인 해커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1등이 우리 박 대표님 아닙니까?
0: 사실 뭐 운이 좋아서 그런 대회들도 했고 팀원들 사실 팀 게임이다 보니까 저만 잘해서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도
0: 예, 많이 좋은 성적들을 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대접을 아주 잘 받으시겠어요?
0: 대접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저희 데프콘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블랙 배지, 우버 배지라는 걸 주는데 그걸 따고 나면 평생 컨퍼런스 입장료 내지 않고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전들이 주어집니다.
1: 예, 예. 그리고 왠가 정부기구나 기업에서 막 찾아오지 않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0: 네, 특히 최근에는 사건, 사고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뭐 기업, 민간 기업들도 또 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같이 또 협력해서 하고 그렇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1: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나 뭐 금융회사, 정부기관 할 것 없이 그 조직 안에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데 그런 담당자들이 있는데 왜 이 박 대표 같은 분을 또 찾아요?
0: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런 계층을 가지고 보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조직 내에서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이제 모니터링, 이상한 징후들은 없는지 뭔가 침투가 당했을 때 탐지를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시고 저희는 이제 외부자 관점에서 특히 공격자 관점에서 밖에서 만약에 어떤 조직을 해킹하고 뚫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뚫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남들이 열심히 만들어놓은 거 뚫고 부시는 역할들을 해보면서 다만 이제 저희는 나쁜 해커는 아니다 보니까 모의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뚫릴 수 있구나 알게 해드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역할들을
1: 그렇군요.
0: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들이 철통 같은 방어막을 만들겠죠.
0: 그렇죠.
1: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그런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기관들이 우리 박 대표한테 찾아와서 우리 좀 한번 뚫어봐요.
0: 맞습니다.
1: 이걸 한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그걸 모의 해킹, 침투 테스트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열과 성을 다해 뚫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럼 안 뚫리는 게 없어요?
0: 아직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뚫어요?
0: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일반적인 방법론은 이제 탐색부터 합니다.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뚫을 그 대상이 뭐 어떤 서버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요. 거기서 얻어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약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위협 시나리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지 않았다면, 검증하지 않았다면 해킹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가설들을 실제로 코드를 짜서 테스트를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성공해서 들어가도 권한이 좀 적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상승을 시킬 수 있을까? 관리자 권한으로 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유출시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수평 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된 공격 방법들과 또 취약점들을 고객한테 알려드려서 잘 고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번엔 다행히 저희가 해킹을 했지만 나쁜 공격자들이 해킹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막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서버나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짠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제일 많이 뚫리는 그게 뭐예요? 그 시나리오의 흔한 1번이.
0: 사실 이제 많이들 막 되게 휘황찬란 어려운 기술일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비교적 간단한 부분들에서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뭐 1234 뭐 이런 ABCD 1234 이런 걸 쓰신다든지 아니면 권한 같은 것들을 제대로 분리를 하지 않아서 누구나 시스템에 들어오기만 하면 최고 관리자가 돼서 도는 이런 실수들이 많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 말고도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해서 익스포잇이라고 하는 공격 코드를 작성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1: 근데 그 우리 최근에 보면은 왠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뭐 몇천만 건 막 이런 일들이 번번이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렇게 걔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뚫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렇고 몇천만 건씩 가져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0: 사실 그 어떤 거 왜 목적 왜 이걸 해킹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뺏어갔을까 가져갔을까는 사실 그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체들은 돈이 목적인 경우들이 많고요. 가장 흔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해킹을 통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개해 버리겠다.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돈이 목적인 거죠.
1: 고전의 랜섬웨어는 뭐죠?
0: 랜섬웨어는 아마 개인 들 중에서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업들도 요즘 많이 당하는 공격인데 말 그대로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뭐냐면 들어와서 그 우리의 파일들, 되게 귀중한 파일들을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물쇠를 다 걸어 잠그는 거죠.
1: 그러니까 직원들이 못 보게만
0: 못 보게 예,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려면 우리만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돈 주고 사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1: 아,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이런 이제 돈이
1: 그게 랜섬웨어.
0: 맞습니다.
1: 그 다음에는 내가 정보 갖고 있으니 돈 안 주면 퍼트릴 거야.
0: 네.
1: 협박.
0: 협박.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보통 돈이 목적인 곳들이, 금전적인 이제 목적이 있는 조직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 배후 이게 사이버 전쟁이라고 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습득,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뭐 정책들을 만들고 있을까, 아니면 이런 뭐 통신, 관점에서는 누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난 정보들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정보의 습득 자체가 목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돈보다도.
1: 그거는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 간의 전쟁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 어떤 목적인지는 결국은 당해본 다음에 알게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알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개인정보를 가져갔는데 네. 이걸로 어떤 걸 하려고 했는지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공격자만이 알고 있고 또 그걸 판매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팔아서 따르게 돈을 협박하지 않고도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1: 네.
0: 또 두 번째는 2차, 3차 공격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킹한 개인 정보로 이제 가끔 아마 피싱 이메일들이나 아니면 스팸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
1: 그렇죠.
0: 이제 예전에는 그냥 랜덤하게 뭐 이거 하세요 왔던 것들이 이제는 실명 누구누구님 내 이름도 알고 있고 내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도 알고
1: 그렇죠,
0: 있고 어디에 어떤 구매 기록이 있는지 알고 있고 훨씬 더 정교하게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고 당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획득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런 것들은 뭐 100% 알 수는 없지만 실제
1: 네.
0: 공격들이 일어나는 양상들을 봤을 때는 아 이런 목적이 있었겠구나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북한 같은 경우에 국가 단위에서 이 해커들을 양성해가지고 진짜 국제적인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가상자산 같은 걸 막 탈취해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0: 네.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예전에 외화벌이라고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의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해킹이나 이런 침해들을 통해서 그런 또 외화들을 조달을 하고
1: 그러니까.
0: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북한 그 해커들이 많이 하죠.
0: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죠? 네. 자, 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방어 전

0: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다는데,
1: 맞습니다.
0: 그 선제적 방어 전환이라는 게 뭡니까?
1: 선제적 방어 전환이라는 것은 방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막는 이런 행위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보안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0: 예.
1: 그것보다도 공격자들은 사실 기다려주지 않고 아니 우리 공격합니다 알려주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0: 누가 그래요?
1: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활용하는 기법들이나 수법들 그리고 기술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실제로 그거를 우리 시스템에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실험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발견된 취약점도 막아야 되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공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알아내게 되고 그걸 가장 또 단단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0: 그게 바로 이 화이트햇 해커들이 하는 일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죠?
1: 네.
0: 공격자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뚫으려고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시는 거니까.
1: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보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그
0: 당연하죠.
1: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온갖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계속 방어 기제를 만들면 그걸 어떻게 뚫을까, 어떻게 뚫을까만 하루 종일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지금까지 뭐 굉장히 엄청난 액수가 달려있는 그런 걸뭐 미리 방지했다. 뭐 이런 경험도 있으시다면서요?
1: 맞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가상자산 이런 곳들은 한번 해킹을 당하게 되면 뭐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천억까지도 피해가
0: 그럼.
1: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고가 날때 바로 막아서 수백억 정도의 규모의 피해를 막은 적도 있고요. 실제로 국내
0: 사고가 날때 바로 막았다?
1: 사고가 나고 있는 그 환경을 바로 포착을 해서 이 공격자들이 실제로 수백억을 빼어나기 전에 그걸 저희가 고치는
0: 어떻게 포착하셨어요?
1: 그 기술로 계속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공격들이 왔을 때 그런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포착해서 공격자들이 실제로 공격에 성공해서 완전히 빼어나가기 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가 막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런 기업하고는 이미 이제 제휴가 되어 있었던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저희
0: 그러고
1: 고객사였던
0: 그러니까
1: 거죠. 네.
0: 고객사이고 그쪽을 우리가 모니터링 대상에 두고 있는데 공격 조짐이 들어왔군요.
1: 맞습니다.
0: 이야,
1: 네.
0: 천만 다행이네요. 그
1: 천만다행입니다.
0: 회사 입장에서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랜섬웨어도 얘기했는데 사실 기업들도 랜섬웨어를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다
0: 그럼요.
1: 보니까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사실 하루하루 손실액이 엄청나게 크게 번지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그 악성 코드라고 하는 랜섬웨어 그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성 코드를 만드는 공격자들도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악성 코드에 있는 실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실제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다 풀어내는
0: 그렇죠.
1: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기업을 또 도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0: 랜섬웨어 해제.
1: 맞습니다. 네, 폭탄 해제하듯이 저희가 그 폭탄에 어떻게 보면 실수를 찾아내서 해제를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0: 세계 각국의 정보기구나 국가기관하고도 협업 많이 하시죠?
1: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공개적으로 어디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되는
0: 그러니까요.
1: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국내 안보와도 연관이 되는 일도
1: 네,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국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자, 이제 바야흐로 또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시대가 되면서 이 해킹 공격의 유형도 또 변화가 있습니까?
1: 사실 큰 변화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AI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뭐 아마 들어보셨을 딥페이크라든지 딥보이스, 즉 AI 기술을 활용해서 되게 그럴싸한 가짜의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목소리를 그대로

0: 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는 편하게 아무나 쓸수
1: 그럼요.
0: 있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격, 피싱 공격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1: 그걸 활용한 피싱이라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0: 실제로 이제 그 홍콩에 지사가 있는 영국 기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어떤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죠. 이제 CFO로부터 그 재무 관리자로부터 아, 우리 지금 되게 극비의 어떤 재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좀 도와줘라. 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데 하고 좀 의심을 했는데 이제 화상 전화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화상 전화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참여자들이 다 자기가 아는 얼굴들이고 실제 목소리도 똑같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잘 얘기를 해서 당장 얼마를 보내라 해가지고 한 400억 원어치 정도의 금액을 보냈는데 나중에 본사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우린 그런 컨퍼런스 콜을 우리는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봤더니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딥페이크로 그 CFO나 이런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들을 가지고 만들어 가짜 영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상 통화를 해서 얘기를 했다면 내가 믿는 사람인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정보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믿을 수
1: 아이고,
0: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사장인 척하고 사장 얼굴과 사장 목소리로 전화까지 해서 지시를 했는데
0: 맞습니다.
1: 안 믿을
0: 사실은
1: 방법이 없죠.
0: 그렇습니다. 사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직원도 이거는 그냥 만약 문자로만 이렇게 해줘, 이메일로만 이렇게 보내줘 했으면 의심했고 넘어 이제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화상 채팅에서 내가 아는 얼굴들, 내가 아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또
0: 그래서
1: 어떤 유형이
0: 이런 이제
1: 있습니까?
0: 공격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충격적이었던 거는 작년 한 9월 정도 그리고 올해도 한 3월 정도에 그 AI 회사들에서 한번 성명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뭐가 담겼었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공격자들이 AI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예전에는 사람이 어떤 공격 시도를 하고 기술을 만들고 해킹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들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해킹해서 이런 정보를 빼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긍정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다라는 그 목적만 전해주고 그 해킹 과정은 AI가 다 알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한 8, 90% 정도의 그 전체 프로세스에 8, 90% 정도를 이미 AI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성공을 했었고 이게 실제 미국의 그런 30여 개 정도 금융회사나 또 정보기관 이런 데를 대상으로 공격에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전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할 일을 AI가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킹 같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고도화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영역조차도 이제는 AI가 많이 발달을 해서 알아서 공격하고, 알아서 해킹하고, 알아서 또 진화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반대로 그거를 막을 어떤 그런 것도 A한테 시킬 수 있잖아요.
0: 정확하십니다.
1: 그죠?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런 공격자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근데 그 속도와 규모를 사실 사람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막아내려면 결국 우리도 방어자 관점에서 AI를 활용을 해서
1: 그러니까요.
0: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진도가 나가고
0: 진도가
1: 있습니까?
0: 꽤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이상징후,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신호들이 있지? 하는 것부터 실제로 취약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먼저 공격자들이 AI 써서 우리를 뚫기 전에 먼저 해보는 것들. 그리고 취약점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지가 되게 힘든데, 그걸 고칠 인재들이나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어도, 약점이 있는 걸 알고 있어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해킹을 당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런 패치라고 하는데, 이런 고치는 작업들 또한 AI들이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이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1: 화이트 햇 해커용 AI를 개발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그런 거죠?
0: 네. 사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이 해킹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 뭐 착하고 나쁘고가 없이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휘두르냐에
1: 어디로 어떻게
0: 따라서
1: 쓰느냐에 따른 거죠.
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용되는 기술은 같지만 이게 우리가 방어 목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공격하는 용도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우리 박 대표 개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녔고,
0: 네, 맞습니다.
1: 고등학교부터 미국으로 가셨다고.
0: 네,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고등학교부터 다니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조금 철없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제 그 한국의 입시 생활에서 저도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험을 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나? 미국을 갈 거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철없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가게 됐는데 막상 가서 되게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0: 느꼈던 것
1: 아, 근데
0: 같습니다.
1: 우선 중학교 시절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0: 네,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사실 유치원 때부터 이런 시스템을 되게 좋아했어서,
1: 유치원 때?
0: 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그 게임기를, 지금은 후회하신다고 하시는데, 게임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지금 많이 나쁜데, 어릴 때부터 이제 게임, 컴퓨터 이런 거에 되게 심취해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이제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활용을 하시려고 할때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1: 초등학생이 선생님 컴퓨터 사용 기법을
0: 아,
1: 알려줬다고?
0: 맞습니다.
1: 그건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0: 사실 그냥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1: 전부
0: 이러면서
1: 독학으로?
0: 네. 그때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독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요.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컴퓨터를 좋아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고등학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하루에 컴퓨터 한 시간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규칙이 좀 있었습니다.
1: 그랬겠죠.
0: 근데 이제 미국에 제가 혼자 가게 되면서 이제 그 규칙을
1: 깨고.
0: 깨고 저가 하루에 막 10시간씩 컴퓨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컴퓨터에 더 심취를
1: 그
0: 하게 된것
1: 10시간
0: 같습니다.
1: 동안 뭘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만 했어요?
0: 처음에는 게임만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게임만 진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게임이 질릴 수 있구나를. 항상 1시간씩만 하다 보니까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게임을 하루에 진짜 12시간씩 하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게임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실력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컴퓨터가 도와주는 보통 이제 게임 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총싸움 게임이면 항상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조준을 못해도 무조건 헤드샷을 낼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불법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궁금해졌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이제 그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컴퓨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공부하면서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실제 내부에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구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된것 같습니다.
1: 그게 해킹인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사실 해킹은 어떤 뭔가 컴퓨터 그리고 범죄랑 많이 연계를 해서 생각하시지만 사실 해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기존에 할수 없었던 거를 할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을 사실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1: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0: 네.
1: 이 모든 게 코드를 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0: 사실은 그렇죠.
1: 그죠?
0: 어떤 컴퓨터에게 어떤 것들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식은
1: 그러니까요.
0: 저희는 사람끼리는 대화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컴퓨터랑은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1: 그 코딩의 기초는 뭐예요?
0: 코딩의 기초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래서 컴퓨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언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해커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기계와 더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CPU라고 하는 그 칩에서 컴퓨터의 칩에서 동작이 되는 기계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셈블리라고 하는 기계어가 있는데 그 기계어를 이제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야 컴퓨터를 정말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실력이 늘어나고 대학 때부터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한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잠깐 돌아가면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보통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에 엄청나게 점심을 빠르게 먹고 나가서 축구를 같이 하죠. 그래서 축구에 좀 자신이 있었어가지고 미국 고등학교를 가서 축구팀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저희 학교가 이제 2,000명 정도 되는 되게 큰 학교였는데 남미에서 온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메시처럼 축구를 잘해서
1: 아이고.
0: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축구팀에 들어가질 못해서 아,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과학 그리고 뭐 물리, 수학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틀면서 컴퓨터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1: 그렇죠.
0: 대학교를 가서 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재밌는 거죠. 이제까지는 왜 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되네를 알았다가 이제 왜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같은 수업들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동아리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킹, 보안, 그리고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 대회가 있대 해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고 퍼즐을 풀고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우리 이걸 같이 동아리로 만들어서 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는 저도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리더를 맡아도 되나?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네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주저했었어요. 어떤 팀에 내가 그냥 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학부생 당시에 연구실에서 조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꼭 1등이 팀장이 될 필요는 없다. 제일 잘하는 사람만이 팀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리더십과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고 그 관심이 더 중요하다, 애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조금 용기를 얻어서 동아리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친구들과 함께
1: 만들고 회장.
0: 네, 회장을 맡은 거죠. 사실 제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실 뭐 제가 제일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 잘하는 친구들과 같이 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저 안에서도 성장이 되게 많았고 성적도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1: 그러니까 대학생 때 만든 동아리로 데프콘에 나간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 동아리였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대학은 이미 졸업을 한 거죠, 다들.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일하는 친구들, 뭐 글로벌 빅테크에 있는 뭐
1: 각자 직장은 다른데도
0: 다 다른데,
1: 그렇죠.
0: 네, 여전히 같이 모여서 대회를 하고 또 대회를 운영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1: 네, 그게 이제 2025년까지 데프콘 참가가 계속 이어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이제는 대회 안 나가시나요?
0: 사실 공교롭게 제가 하도 오랫동안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도 들었고, 사실 저희가 뭐 업계에서나 이럴 땐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전히 거기서는 고참이고.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좀 굳게 결심을 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1: 이런 그 화이트 해커들 세계에서도 은퇴가 있군요.
0: 대회만
1: 그러니까.
0: 네, 대회에서 은퇴를 하는 거죠.
1: 국제 대회에 다 이제 더 이상 안 나간다.
0: 네.
1: 그 은퇴 선언을 아마 그쪽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길 것 같아요.
0: 그렇죠. 다들 근데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은퇴를 훨씬 더 일찍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를 한 지 뭐 한 5, 6년, 6, 7년, 10년 전에 보통은 은퇴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할 줄 알았는데
1: 네.
0: 나이 막 100발이 됐을 때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은퇴하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특히 AI가 이런 대회들을 많이 그림들을 바꿨어요. 하는 방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변화들도 조금 느껴져서 겸사겸사 은퇴를 했습니다.
1: 네. 뭐 최소한 대학생 학부 시절부터 저걸 어떻게 뚫을까를 고민해 온 거 아니에요, 사실.
0: 맞습니다.
1: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범죄의 유혹을 느끼진 않았어요?
0: 사실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진짜 눈 한번 딱 감으면 뭐 몇천억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1: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사실 저희의 업계에서는 그런 실력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가 윤리의식입니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인데 감사하게도 저도 그렇고 저와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 회사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유혹이 있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왜 유혹이야? 라고 되묻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 기술을 이해하는 게 더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꼭 돈 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 자,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인 해킹 공격자들로부터 아주 만만한 적이 되고 그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0: 사실 이제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최근에 좀 아마 많이 더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고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 근데 사실 사고와 사건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긴 했었습니다. 뭐 작년이나 올해같이 갑작스럽게 많아졌다는 느낌보다도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특히 한국이 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까를 보면 일단 인터넷 보급률이
1: 높죠.
0: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근데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 들어오기 쉽다라는 이야기도 돼서 그런 이제 어떤 공격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발전이라는 걸 봤을 때 금융이라든지 뭐 기술, IT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뛰어난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사실 매력적인 공격 대상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던 공격자들도
1: 그렇죠.
0: K문화, 예. 한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또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 되게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또 이런 기술들이 하네? 그러면 돈도 있겠네. 이러면서 다, 공격 대상이
1: 됩니다. 한번 뚫으면 먹을 게 많겠네. 이렇게.
0: 맞습니다.
1: 그런 거죠.
0: 그래서 근데 이제 연결도 많이 돼 있고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격에 조금 더 많이

0: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 삼아서 정부는 뭘 해야 되고 기업은 뭘 해야 되고 개인은 뭘 해야 되는지 정부는 네. 우선
0: 일단 정부에서는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특히 한국 정부에서는 망분리 원칙을 많이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과 실제 업무망을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를 한다면 해킹을 하나가 당했을 때 다른 곳까지 여파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사용성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시 우리 업무망으로 가져오려면 이제 어떻게 가져오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데이터 등급별로 차등을 해서 어떤 것들이 정말 주요한 데이터라서 절대 나가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나가도 되고 특히 AI 시대에서는 그런 이제 망분리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 분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데이터 등급별로 차등 대응하자.
0: 맞습니다.
1: 알겠고요.
0: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정도 더 하면 이제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좀 더 빠른 탐지와 대응 어떻게 하면 피해들을 격리시킬 수 있을까 빠르게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제도나 이런 전략들을 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그다음 기업은요?
0: 기업은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하다 보니까 핵심 자산들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산 식별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핵심 자산 식별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1: 핵심 자산 식별.
0: 네. 그리고 그 자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1: 연결 지도.
0: 네. 그리고 계정에 대한 권한. 결국에는 그냥 들어왔다라고 해서 최고 권한을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수. 한 권한들, 최소의 권한만 주어지게 되면 해킹을 당하더라도 공격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적이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개개인이 사실 제일 어려운 영역인데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개인은 일단 우리가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다중인증, 왜냐면 2차 인증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0: 단순히 아이디나 비밀번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1: 한 번 더 건치는
0: 뭐 문자를 받는다든지 이메일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2차 인증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자체도 고도화. 항상 보면 같은 비밀번호들 다 똑같 다른 사이트에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비밀번호를
1: 근데 그거 기억하기 힘들어가지고
0: 맞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매니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만든 비밀번호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되게 쉬우면서도 우리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
1: 업데이트.
0: 네, 보면 아 이거 또 업데이트하면 껐다 켜야 되는데 미루시잖아요. 내일 하기 이런 식으로인데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나를 향한 공격이 올라오는 것은 어쨌든 링크 누르는 거는 무조건 안
0: 맞습니다.
1: 해야 된다.
0: 그거 제가 빼먹었네요.
1: 그죠?
0: 네, 링크. 내가 보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링크가 있다? 안 누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안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앞으로 계획은 어쨌든 저희가 사이버 보안 쪽에서 항상 이제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큰 영향력들을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가 뭐 어떤 특정 기업이나 기관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안전하게 만들까 이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확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해킹을 다 막을 수 있는 AI 하나 만들어주세요.
0: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개인 차원에서 숙지할 것, 의심스러운 링크 누르지 마라. 그리고 어디 들어가든지 가입하든지 이중장치를 이용해봐라. 비밀번호 제대로 좀 관리하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의 봄

0: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제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세상을 살지만 승훈인 제 삶의 전부인데요.
1: 저희 아들은 그 지적장애 2급에다가 조현병까지 있고 29세 된 남자애를 데리고 있는 엄마 김현옥입니다.
0: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 암이 하나도 아니고 유방 대장 간까지 많이 두려워요.
0: 저는 사실 말기암과 싸우고 있는데요.
2: 3개월 터울로 이렇게 CT를 봤더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차단을 못한다 그러면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지내실 것 같아요.
0: 제가 만약 떠나면 우리 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3: 눈도 못 감을 것 같은데 다들 그러더라고. 장애 엄마들은 자기보다 하루 먼저 자식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진짜 가슴 저리게 그거 제가 느끼죠.
0: 아들을 위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저의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가족은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있는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말기암과 싸우면서도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28살 아들 승훈 씨를 돌보는 엄마 현옥 씨. 언제까지 아들 곁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매일 아들에게 혼자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매 순간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엄마 현옥 씨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5: 승훈아, 이것도 봐봐. 네가 옷 준다고 엄마가 맨날 이렇게 쪽팔리 해야 되겠냐고. 이거 냄새나. 이거 엄마 이게 냄새나고 근데 이거 똥빨리 해야 되겠냐고. 맡아봐 너.
6: 알았어.
5: 그게 발 닦는 거야? 물로 마시 닦는 거지?
0: 제 아들 승훈이는 올해 28살이지만 지적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승훈이 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는데요.
5: 승훈이 이거 바지 옷좀 잘 가리고 센터 가서 마르면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야 돼. 남한테 밀백했지만 안 돼? 어?
6: 네.
5: 똥 좀 잘 가리고 너 등치가 있는데 창피한 냄새 나면 싫어. 사람들이 어?
6: 네.
5: 이거랑 그 저기 가져가. 저기 담아가야 돼.
0: 대소변을 가리는 것

0: 것도 쉽지 않다 보니 여벌 바지를 챙기는 일은 제 일상입니다.
1: 아, 승훈이가 그
2: 네.
1: 똥오줌을 초등학교 때부터 못 가려고 학교를 8살에 가야 되는데 9살에 간게 변을 처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정확한 장애 진단이 2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0: 아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제 마음은 쉽게 놓이질 않는데요.
1: 아, 차 왔어, 안 왔어? 엄마가 없다 생각하고 차 왔냐, 안 왔냐 보고 사.
0: 얼마 전부터 자립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승훈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떼를 써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의 자립을 위해 저도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용기를 냈습니다.
1: 저밖에 몰라요. 표현도 잘 못하는데 엄마, 엄마 안아달라고 애기지. 정신은 산만한데 애기야.
0: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그동안 승훈이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났던 아들 승훈이. 그런데 초등학생 때 갑자기 지적장애에 이어 조현병을 진단받고 정신병원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1: 내 애가 장애라는 거 티나는 게 싫어서 더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난 그때는 인정을 못 했거든요. 그게 내 일이 되다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장애고 내가 눈이 왜 이렇게 됐고. 그게 인정이 안 돼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저는 승훈이의 치료비를 위해 보험이며 식당이며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6년 전 갑자기 유방암 판정을 받으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1: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나 두렵죠. 아이도 장애 힘든데 나부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더 우울증도 심해지고 밖에 더 못 나가고 아이는 아이대로 더 망가지고 항암주사를 104번 맞으면서 남들은 한두 번, 세번 맞으면 죽는다는데 그 104번을 맞으면서 살을 잃고 승훈이를 제가 봐야 되니까 주위 식구들도 봐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아차까지 버텨가고 승훈이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0: 살기 위해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1: 결과 들으러 왔는데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럽니다. 또 매일 울기도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드니까 이제 울지 않고 승훈이 보면서 이겨내려고 그래요. 근데 걱정은 많이 돼요.
3: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부디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할 텐데 불안함을 감추기가 힘든데요.
3: 이게 좀 크기가 지난번 거랑 비교했으면 커졌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결절이 또 하나 생겼고 암이 다시 자라고 있다. 면역 항암제를 쓰면은 잘 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제 관건이 이제 근데 이게 내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겁니다.
1: 근데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치료가 100% 되는지 그 기적을 바라야 되는
3: 아니
1: 거지.
3: 이제 100%라는 그런 치료법은 없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3개월 터울로 이렇게 CT를 봤더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차단을 못한다 그러면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지내실 것 같아요. 지금 유일한 희망이 이렇게 면역항암제를 해보는 뭐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0: 저에겐 남은 시간도 감당할 치료비도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 버텨야 하는데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1: 살고 싶어요. 손을 들면 살고 싶은데 그것마저 나의 욕심인가도 생각이 들고 진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하면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0: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승훈이가 있는 자립센터를 찾았습니다. 한창 요리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 자, 이제 야채를 국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잘했어. 좋았어. 그렇지.
2: 승훈 씨가 만든 거 맛있을 것 같아, 안 맛있을 것 같아? 어때요?
3: 맛있을 것 같아.
2: 맛있을 것 같아?
3: 네.
0: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아들.
4: 기특해, 기특해. 엄마 입에 넣어줘.
0: 혼자 해내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3: 엄마 거, 내 거.
4: 그래도 지 입에 안 들어가고 엄마 입에 준다는 거. 승훈이가, 엄마 먹으라고 맛있게 해줬네. 맛있겠다. 승훈아, 부추 왜 많이 넣었어?
3: 네. 엄마, 네.
4: 엄마 왜 많이 먹어야 돼, 부추?
3: 네. 암 걸렸어.
4: 암 걸려서? 엄마 입에 넣어줘야 되는데, 짠. 먹어봐.
0: 승훈이가 처음으로 만들어준 음식. 서툴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제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입니다.
5: 정말 건강하겠어. 와.
4: 요리 하나를 하는 게 신기해요. 아기 같았고 엄마 엄마만 찾다가 나날이 발전되고 너무 보기 좋아요.
0: 승훈이의 환한 웃음을 오래도록 보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6: 엄마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엄마 어지러워.
0: 요즘은 잠깐 외출만 다녀와도 몸이 크게 지칩니다.
3: 이게 토해.
6: 토할 것 같아.
3: 어떡해.
6: 시원한 물 샘줘, 시원한 물.
0: 자립센터를 다닌 후론 승훈이가 저를 챙겨주는 순간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끼는데요.
6: 허리 아파, 잠깐. 아, 고마워. 속이 안 좋아. 그 항암주사 약에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도 토해야 돼. 음식 잘 못 먹고 물만 먹어도 이게 토가 나오더라고. 항암주사 맞을 때. 유방은 절개를 해서 이쪽은 없고 대장은 이제 수술해서 복강경으로 해서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만 잘 치료하면 낫겠다 싶었는데 104번을 맞아서 항암주사도 구역질 나는 거 참으면서 내 자식이 눈동그랗게 두고 나도 나만 쳐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 그래서 약 먹고 항암주사 맞았어.

0: 응. 설거지 손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엄마 아파서 약 먹고 누우고 나면 싫어 싫어 했는데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상황이 응? 봐봐 깨끗해? 꼼꼼히 천천히 해봐.
1: 요즘은 승훈이에게 집안일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이거 우리 승훈 씨, 저 남은 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야지?
3: 나중에 할게요.
2: 뭐라고?
3: 나중에.
2: 나중에 할 거예요?
3: 네. 나중에.
1: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금방 포기하고 마는데요.
0: 엄마 손이 필요하네, 승훈이가. 아이고야. 그게 승훈이 모습이에요. 응, 그냥 그 승훈이가 그래요. 처음에 막 혼내고 스트레스 받고 소리 질러서 이 목도 갔는데 한 번 말해서 안 되니까 열 번, 백 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더라고 나중에.

0: 결국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밑에 허리 아파. 아. 살살 너무 아파. 승훈아 세게 한번. 그만 아파. 이렇게 한번 살살 해야지. 힘조절이 안 되나 보다. 근데 엄마가 설거지 해라.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하기. 에이. 얼마나 좋아. 냄새도 안 나지.
1: 엄마 나 봐봐요.
0: 왜?
1: 수고했어.
0: 진짜 아유 고마워. 엄마 어깨는 정말 저 어깨가 너무 아파. 아 고마워. 아 허리 아파. 허리는 아팠는데 요건 또 잘하네. 응. 고마워. 아우 시원해. 그리고 좀 더 세게 봐. 엄마 거긴 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마. 아이고 아파.
2: 그날 오후 승훈이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요즘 의류수거함 앞을 어슬렁거리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3: 뭐 찾고 있어?
1: 아니요. 형.
3: 인형?
1: 네.
3: 인형을 왜 찾아? 혹시 인형을 왜 찾아?
1: 아니, 이건 갖고 싶어서.
2: 갖고 싶은 건 많은데 차마 저에게 말은 못하고 남이 버린 물건들을 찾고 다니는가 봅니다.
1: 소복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가져온 거예요.
3: 아, 고장 났어?
1: 네.
3: 집에 있는 게 고장 났어요?
1: 네.
2: 승훈이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마음은 고맙지만 버려진 물건을 가져오는 모습은 볼 때마다 안쓰럽기만 한데요.
0: 누구세요?
1: 나.
0: 어? 뭐야?
1: 줄 서 왔어.
0: 왜? 아우 더운데 땀 찔찔하면서 어디 갔다 왔어? 왜?
1: 자, 청소해 줄게.
0: 서풍기는 또 뭐야?
1: 주사.
0: 나비 버린 건데?
1: 어.
0: 이거 주소가 안 되는데 버리는 건데?
1: 주소 안
0: 쓰는 거 아니야? 또 냄새 나.
3: 주소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0: 예.
3: 또 다른 물건들도 있어요?
0: 그럼요.
3: 어디 있는데?
0: 이런 거 자전거 지가 아기 때 탄 거라고 갖고 오고 신발도 버린 거. 이거 지가 신겠다 갖고 온 거야. 신발 신겠다고.
2: 오늘도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 이거 주소 때문에 다 돈이 된 거예요.
3: 다 돈이 되는 거야?
1: 네.
3: 그래서 다 주소 갖고 온 거야?
1: 고무사.
3: 고물사?
1: 네, 고무사. 파면 돼요. 이거 다 갖다 팔아서 암 쓰게.
3: 엄마 병원비?
1: 어.
2: 아픈 저를 보며 승훈이도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0: 아파. 좀 달려. 아까워 좀 해줘요. 진짜 세게 좀 해줘.
1: 엄마 아프면은 어떻게 살까?
0: 너? 잘 살아야지. 아프면 엄마 없으면 잘 살아야지. 뭐 어떻게 살아.
1: 내가 또 기도할까?
0: 승훈이가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 엄마 아픈데 말 안 들으면 더 암 안 좋아. 엄마한테 안 좋아.
1: 힘에
0: 쓰러져 죽을 것 같아.
1: 엄마.
0: 알았어? 아 고마워. 맨날 이제 주물러 줄 거지? 10분씩 다리? 밖은 더운데.
2: 늘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승훈이도 제가 떠날까봐 많이 두렵고 불안한가 봅니다.
0: 날씨 더우니까 좋아?
4: 어.
0: 어디가 좋을까? 가보자. 거기가 좋겠어?
2: 몸은 따라주지 않지만 힘을 내서 더 해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승훈이와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요.
4: 더 해주고 싶은데 형편하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라 해요. 승훈이도 글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지금 덩치만 컸지 아기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몸은 아저씨인데 내 속엔 어린아이 같고 맨날 엄마 절대 사람들 이해 못하죠. 엄마 그 장애 엄마들은 진짜 박수 쳐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그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승훈이가 이제 우산도 펴주고 옛날 자기밖에 몰랐어요. 먹는 것도 무조건 엄마 난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기 바쁘고 근데 너무 많이 좋아져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어? 야 근데 80%는 우산이 너한테 가 있고 간당간당하다잉?
1: 제주도 가서 엄마랑 집 사고 같이 하고 싶었어요.
3: 살고 싶었어요?
1: 네.
3: 혹시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말.
1: 엄마, 나중에 더 많이 모여서 제주도 가자.
0: 승훈아, 엄마가 승훈이 많이 사랑하는데 많이 예쁘게 못 키워줘서 미안해. 근데 승훈이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승훈이도 말은 못하고 표현 못해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꼭 안고 승훈아 엄마 사랑해.
2: 암과 싸우는 지금 이 순간 승훈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제겐 너무나 소중한데요. 사랑하는 아들 곁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눈물 쏟는 엄마의 모습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방암이 대장과 간까지 전이 돼서 104번의 항암 주사를 견뎌온 엄마는 지금도 암이 자라고 있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 달에 700만 원이 넘는 병원비에 계속 치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승훈 씨는 지적장애와 조현병으로 여전히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요. 엄마는 언젠가 홀로 남겨질 아들을 위해 자립훈련을 받게 하고 있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빠듯한 형편에 고액의 항암치료비와 자립훈련 비용까지 감당하기에 현실이 너무 벅찹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3월 14일 방송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몸져눕게 된 아빠와 아픈 남편과 삼형제를 책임지는 라오스 출신 엄마 마이팽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가족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다섯 식구의 안타까운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현옥 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암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홀로 남겨질 아들, 승훈 씨 걱정 뿐이었는데요. 엄마 현옥 씨가 병원비 걱정 없이 암 치료를 잘 받아 조금 더 오래 아들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승훈 씨가 혼자서도 살아갈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근데 지금 어머니 상태는 눈도 지금 한쪽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암으로 이제 전이가 될까봐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요. 우리 승훈이가 자립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만 잘 따라준다면 어머니의 치료에 전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서면 그 승훈이가 바로 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아싸마. 아싸마. 너무 진짜 너무 더워. 더워. 제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대구를 왔어요, 대구를.

0: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 폭석이 대비도 하고 좀 시원하게 여름 나는 법 좀 배우고 가자.
0: 시원하게 나는 법을 왜 대구에서 배우냐고요?
1: 근데 우리 대구 출신 정은이가 이 정도는 더운 것도 아니래. 지금 하나도 안 더워요. 대구는 이제 나가면 기분이 일단 나빠져요. 성격이 안 좋아질 정도로.
0: 저기요, 저 지금 녹아요.
1: 아,
0: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1: 그래 보여. 생수, 그럼 우리 여기 얼마나 더운지 한번 현장 검증 한번 해볼까요?
0: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안 믿을 것 같아요. 대구가 더운지. 그 제가 직접 얼마나 더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구의 더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삼겹살과 막창인데요. 대구는 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불입니다. 자, 태양광으로 제가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0: 냄새난다! 냄새나! 오! 고기 냄새나, 고기 익는 냄새가 나.
1: 오? 펭수, 베이컨보다 너 온도가 더 높은데?
0: 아, 그러니까 지금 뇌가 익고 있다고! 아, 오, this is hot wing. But, don't bite. 왜 안 있는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 사람이십니까?
1: 응?
0: 대구 사람이십니까?
1: 네.
0: 아, 제가요, 지금 대구 와가지고.
1: 형님 사투리 조금 이상한 것 같아.
0: 제가 뭐가 이상해요? 제 대구 토박인데. 은박지만 있으면 네. 고기 딱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있습니까?
1: 지금은 더운 것도 아니라가지고 안 익어요.
0: 지금 안 덥다고요?
1: 지금 완전 선선한 날씨.
0: 대구가 엄청 덥다고.

0: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캡도 쓰고 이렇게 왔거든요.
1: 네.
0: 저기 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합니까?
1: 이 정도 날씨면 헤딩까지 가능하죠.
0: 아 진짜 여기 태국 사람들 좀 보니까 허세가 좀 있네요.
1: 아 좀 있어요. 사우가 좀 있어요.
0: 아 그래서 지금 이 날씨에 패딩도 가능하다?
1: 네.
0: 와 진짜 신기하네. 그럼 한여름에 그럼 보통 뭐 드세요?
1: 매운 음식?
0: 그럼 막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1: 그거 기본으로 먹죠.
0: 아. 이야 덧부심을 넘어서 또 맵부심까지. 자 여러분 또 대구하면 또 이제 그 미식의 또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 현지분들 따라서 매운 음식 먹으러 가볼게요. 아 더워. 아 더워 죽겠어. 아니 저거는 뭐야? 아니 뭐가 나와요 저기서? 뭐야? 이런 것도 처음 보니 이거? 잠깐만 또 킹 받아요. 저 바람. 대영아, 저 잠깐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 날씨가 더운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2: 더위 식히고 있었어요.
0: 아 이거 시원하라고 틀어주는 거예요?
2: 네. 더워서 나오는 거예요.
3: 보니까 팬도 지금 차갑게 식었어.
0: 나 지금 식었어?
3: 파랗게 식었어.
0: 왜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온 순간 더운 걸 까먹었어. 이게 다 좋긴 한데요.
2: 네.
0: 좀 뭔가 이렇게 칙칙하지 않아요? 잠깐만 소리가 잠시만요. 저 이렇게 하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아니 촉촉하잖아요.
2: 아 촉촉한데?
0: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소리 낀 거 봐요.
4: 오 약간
2: 뽀송뽀송한데?
0: 일단 답정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러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더워요?
2: 아 35도? 36도? 내가 원래 더위를 안 타.
0: 태국 사람들 다 자기들 더위 안 탄다고 한다더라. 근데 나 진짜 이제 앞이 안 보이거든? 자 그럼 이거 좀 닦아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습하잖아. 아니
2: 진짜 안 습해.
0: 아니야.
2: 땀이 안 나 나는.
0: 지금 땀이 아니라 젖었다고.
2: 나 진짜 괜찮다니까.
0: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야?
2: 이제 갈 거야.
0: 오스페 어머나 오야 유연하네. 아 지금 팽아 해주는 것 같은데요? 팽아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름이 뭔가요?
5: 아 이름은 김서안이야.
0: 서안아 미안하다. 반가워.
5: 네.
0: 어머 귀여워라. 감사합니다. 근데 안 더우세요?
5: 네 괜찮아요. 올해는 너무 시원한 여름이에요.
0: 아 올해는 시원한 네. 여름입니까?
5: 네 40도가 되어야지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그럴 거예요.
0: 40도 정도 되면 좀 어떻습니까 그 대구가?
5: 신발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렇게 땅에 붙을 때도 있어요.
0: 왜 붙어요?
5: 여기 고무가 녹아서.
0: 고무가 녹아?
5: 지금 유럽처럼 이렇게 붙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안 시켜야 돼요.
0: 아 말을 시키면 안 되고?
5: 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다녀야 돼요 가식적으로. 무조건 긍정만. 무조건 괜찮다.
0: 아 그래서 저기서도 계속 괜찮다.
2: 진짜 괜찮다니까.
0: 어 난 지금 괜찮다.
5: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여름도 지나가고 네. 여름이 지나가고 곧 가을이 찾아오리라.
5: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0: 어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으냐.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고마워. 아 진짜 배고픈다.
6: 어머 저번 주 가자. 어머 잠깐만요. 오,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뭐 날라오시길래 전 쉰 줄 알았어요.
0: 그 뭐 여름에도 이렇게 자주 달리세요 원래?
7: 아 원래 여름에 달려야지만 또 그 맛이에요.
0: 무슨 맛이에요 도대체가? 무슨 맛이에요? 몇 도까지 달릴 수 있어요?
7: 한 37도까지 달려봤어요.
0: 37도에 달리셨다고요?
7: 37도. 그러니까 자기 체온 36.5도잖아요. 아. 그거 밑은 시원하다.
0: 아, 자기 밑은 온도보다 밑은 시원하다. 시원하다.
7: 어, 내 체온보다 아래면 시원하고 위면은 덥다.
0: 아, 그래서 뭔가 37도 정도 돼야 이제 여름이 찾아왔구나 하는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7: 한번 뛸까요?
0: 이 더위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오, 안 돼, 안 돼, 나 안 돼, 나 안 돼. 오, 나 안 돼. 저는 장동 출신이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어, 커트. 야, 여긴 것 같습니다. 아, 여, 만년 사람이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반가워요. 오, 야. 아, 농구부예요?
4: 네.
0: 파이팅!
4: 와, 요즘 진짜
8: 잘생겼어요.
0: 사장님, 여기 뭐 먹으면 돼요?
9: 보통 맛이 김치 정도, 5단계가 제일 매운맛.
0: 5단계?
9: 예.
0: 근데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5단계 먹어요?
9: 5단계까지는 매니아층 정도.
0: 그럼 여기 5단계 먹은 사람 없어요?
4: 그래요.
0: 오! 오! 오! 어, 안 먹습니까?
10: 저희 대구 사람 다 먹습니다.
0: 아, 대구 사람은 5단계 먹습니까?
8: 10단계까지.
0: 이야, 대박인데? 그럼 저도 5단계 하나 주세요.
9: 진짜로.
0: 제가 진짜로. 대구의 맛을 느껴봐야 되겠네.
9: 진짜로?
0: 예, 예.
9: 5단계 콜.
0: 콜, 콜. 5단계 가시죠.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0: 지금 방금 오셨나요?
11: 네, 저 방금 왔어요.
0: 오, 대구 분이세요?
11: 네,
12: 대구 사람.
0: 아, 그러면 저기 그 뭐 시키셨어요?
11: 메뉴판에 없는 거긴 한데 저희 15단계로 일단 주문을 해놓긴 했어요.
0: 아, 매운 거를 잘 드세요?
11: 저희는 약간 잘 먹는다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좀 태어났기 때문에. 아,
0: DNA가 약간 자체가? 네, 그쵸, 그쵸. 대구 DNA가 있군요.
11: 네, 네.
0: 아, 근데 또 이래놓고서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11: 한번 같이 드셔보실래요?
12: 같이 먹을래요?
0: 어, 잠깐만, 우리 이거 어때? 그 매운 거 잘 드신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빨리 먹나. 아~ 대결해서.
11: 대결.
0: 만약에 우리 대구 분들이 이긴다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12: 아, 우리 많이 물긴다.
0: 아, 저희도 장난 아니거든요.
11: 야, 네네.
0: 그럼 2대2로 팀전합시다.
12: 어, 2대2?
0: 이슬로 PD 나와.
13: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다.
0: 자기가 안 되는 걸 왜 남한테 시키시죠? 자, 라면 뭐 드십니까?
13: 라면 하나만.
0: 아, 이거 동석 안 되겠는데 이거.
13: 지금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지금.
0: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저희 팀원이 그 결정됐고요. 일단 나오면은 제가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대결하기 전에. 이야, 이거 뭐야.
13: 냄새가.
0: 아, 근데 별로 안 매운 것 같아. 잠깐만요. 저 그냥 시식 한 번만 할게요.
11: 아, 네.
0: 예, 예, 예. 아니, 진짜 이거 너무 큰 거 말고, 그래도 우리가 게임이니까.
13: 매워?
0: 기아로 하얀 매워요. 기아로 하얀 맵고, 제가 먹으면 이제 한평생이 어느 날까, 제가 저 말고 다른 친구 할게요. 아시겠죠?
13: 어디가? 형수, 우리 준비됐어.
0: 됐습니까? 일산 준비 완료.
11: 대구.
12: 준비 완료.
11: 아까 됐습니다.
0: 아까 됐고. 네. 자, 좋습니다. 자, 일선 자신 있습니까?
13: 우리는 맵부심 대신에 먹부심. 그렇지. 먹부심으로 할게.
0: 맵든 안 맵든 우리는 먹는다. 자, 그러면 대구. 대구 한번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11: 저희는 뭐 빨리 먹는 것도 막 빨리 먹는 건데 대구답게 플레이 하겠습니다.
12: 어, 일단 뭐 넣고 시작할까요?
0: 넣고 시작할까요? 이야, 오! 자, 그러면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매운 갈비찜 빨리 먹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 자, 과연, 오, 자, 일단 넣었습니다. 뭐야! 대구는 헐찍찍가요. 젓가락이 잘 안 가요. 지금 약간 손을 떨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11: 심어, 근데 이거 5단계 맞아요?
0: 아.
11: 5단계 아닌 것 같은데.
0: 자, 1단 보겠습니다. 자, 역시 3등. 야, 뭐예요, 이 사람? 산적 아니에요, 산적.
11: 오, 잘 먹었습니다. 어? 맛있다. 뭘 빨리 먹어.
0: 자,
14: 이거 빨리 먹으라고 빨리.
0: 자, 지금 빨리 먹으라고 지금 다 쓰고 있어요.

0: 좀 많이 더우십니까 지금?
1: 이 에어컨 조금만 더 켜.
0: 자, 덧붙임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2: 우리 라스타님.
0: 잠시만요. 여기 소스까지 먹으란 말 아닌데요. 자, 경기 끝이었습니다.
3: 5분 46초.
0: 자, 5분 46초 만에 혼자 갈비찜을 소스까지 긁어먹은 1선팀의 승리!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느 정도 드셨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1: 뭐 고추만 빼면은 뭐...
0: 아, 그래도 다 먹어드셨네요,
1: 소스,
0: 거의.
1: 소스밖에 없어요, 소스밖에.
0: 그러니까 고추를 왜 넣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고추는 안 넣었어도 거의 비등비등했거든요. 또 이렇게 또 밥도 먹었으면은 또 이제 나가서 조금 이제 걸어다니고 또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 스케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제 서울 사람들 그렇게 안 부르는데 시내, 흔히 말하는 시내.
0: 아, 시내? 네.
1: 동성로에 가서 다녀요.
4: 대학생 때 알바했던 데가 있거든요.
0: 어, 네네.
4: 거기가 실내에 있는 놀이기구가 이렇게 쫙 있는.
0: 놀이기구가 있다고?
4: 실내? 놀이기구가 실내에 있어요.
0: 시원합니까?
4: 시원하죠.
0: 끝내줘요. 자, 일단 지셨잖아요.
4: 네.
0: 저희를 사주실래요? 아니면 가이드를 해주실래요?
1: 가이드도 하고 저희가 사드리기도 할게요. 대구 사람의 인심은 이제 대구 사람. 멀리서 오셨으니까.
0: 어디까지 간 거야? 대구의 친절함 저희가 받고 맛있게 먹고 가이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관람차 뭐가 써있어? 노래방이다! 오, 진짜 노래방이 있어!
4: 노래방 있다니까? 진짜로 있어요.
0: 오, 자, 들어왔는데요. 아니, 에어컨이 나오네, 진짜로. 야, 시원해, 시원해.
4: 정수리 어때요?
0: 아니, 정수리가 차갑고. 여기 노래방이 있어.
4: 혹시 노래 잘 불러요?
0: 아, 저는 저 가수예요.
4: 역시 연습생 출신 다르네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뽑아주실 수 있나요?
4: 노래요?
0: 네.
4: 아, 말만 하세요.
0: 오, 자, 한번 시작해주세요. 지저스 무슨 말.

0: 드릴게요. 한 바퀴 더. 자, 여기 서비스요. 이라고 불러. 아, 이게 가자. 시선이 데뷔하려고 나가. 이러다 죽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지? 여기 파티인데 지금? 저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 저희 지금 대학교 친구들 치킨 먹으러 왔어요.
0: 저 잠깐 여기 앉아도 돼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더운데 왜 굳이 네. 밖에서 드시는 거예요?
1: 아, 또 대구는 낭만의 도시니까.
0: 이야, 더위도 낭만이다. 뜨거울수록 낭만이다.
1: 또 대구 하면 치킨, 치킨 하면 대구잖아요, 또.
0: 아니,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치킨 하면 대구예요?
1: 와, 좀 서운하네, 이거.
0: 왜요?
1: 굽치킨이랑 땅치킨, 이런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또 대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0: 아, 진짜로? 그건 몰랐어요.
1: 아, 좀 서운한데, 이거.
0: 아, 그래갖고 여기서 치맥 페스티벌을 하는구나.
1: 또 대구 하면 치킨, 치킨 하면 대구잖아요, 또.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치킨 앤 맥주. 치킨 앤 맥주. 치킨 앤 맥주.
0: 어, 지금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2: 어디요?
0: 지금 방금 하신 노래가 뭐예요?
2: 노래요? 노래.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수민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3: 예, 대표니까 이상 없다. 파이팅.
0: 뭐야?
4: 파이팅.
0: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예. 여름을 잘 나시라고 예. 응원의 메시지.
3: 예. 예. 대표니까. 이상 없다! 영원히! 화이팅!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3: 대포니까! 이상 없다! 영원히!
0: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름! 못 피하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 딴 거 없습니다.

0: 대프리카 대구로 오케이! 그럼 저는 이 열 개의 낭만을 즐기러 떠나겠습니다. 다음편 캠프에 똥이 추가되면 바로 똥 캠프. 와우.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다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형에서 근데 똥 캠프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0: 아 이거예요.
2: 이거예요. 애초에 똥 캠프가 아니네 우리가.

0: 나온다. 영감이 온다. 캠프하기 좋은 날씨로구만. 제가 여름 신곡을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오기 전에 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꿈캠프를 준비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캠프를 위해서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노래 작사 작곡을 맡아주신 조원상 선배님과 샌드 루시입니다.
1: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2: 연희씨가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의 눈이 넘어갔습니다.
3: 네, 바이올린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4: 드럼 치고 있는 신광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아니 근데 진짜 펜트의 송캠프! 와!
5: 보통 송캠프를 캠핑장에서 하나 이게?
0: 일단 캠프잖아요.
1: 근데 우리 곡 작업은 다 끝났잖아. 근데 무슨 송캠프를 다시 해?
0: 이번 다시 돌아보지 않게. 곡이 거의 다 만들어졌지만 한번 여기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1: 아, 그럼요.
0: 송캠프 왜 왔을까요?
5: 노래 만들러.
1: 음악하러, 음악하러.
0: 아니에요!
1: 왜죠?
0: 저희 게임하러 왔습니다.
1: 평소 근데 송캠프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0: 예.
1: 그러니까 송캠프는 사실은 열몇 개가 있는 작업실에 다들 모여가지고 곡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하는 거야.
0: 그거는 감옥 아니에요?
1: 감옥이 맞지.
0: 그 루시 선배님들 그 노래 엄청 많잖아요. 응. 그거 다 송캠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 그건 그냥 원상 캠프에서 만들었어.
0: 만들었어?
1: 응.
0: 그럼 반응이 보통 어떻던가요?
1: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굿, 좋다, 답장 없음.
0: 광희 선배님은 왜 답장을 안 하신 거예요?
5: 내가 말이 많이 없어.
0: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5: 약간 연락 잘 안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0: 오. 자, 이렇게 대충 이제 송캠프에서 뭐 하는지 알았고 다음 게임이 무엇이냐? 몸으로
6: 말해요!
1: 빠밤!
0: 대신에 좀 특별합니다.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1: 키가 엄청 크다. 앉아 계시면 안 돼. 무서워요.
5: 키가 엄청 크다.
0: 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댄스처럼 해주셔야 돼요.
1: 근데 보통 몸으로 말해요를 댄스로 하나?
0: 보통이 아니니까요.
1: 그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6: 펭수도 춤 잘 춰요?
0: 저는 기본적으로 좀 댄스를 잘 하죠.
6: 웨이브 한번 보여줘.
1: 오.
0: 정확히 나눠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6: 오! 오! 오! 오! 오! 이거 우리 팀에 이거랑 똑같이 하는 사람 있어.
0: 오, 누굽니까?
6: 형 해봐.
0: 아니야!
6: 머리, 목, 가슴, 고관절,
0: 오.
6: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
0: 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0: 아, 이거예요.
6: 이거라니까.
0: 그러니까. 이거예요.
6: 뭐하는 거야.
4: 뭐 하는 거야.
0: 이렇게 하는 거야.
6: 이거라니까.
0: 아.
2: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6: 자, 나부터 그거 아니잖아.
0: 오, 뭐야, 이거.
1: 해서.
2: 미끄럼틀. 춤으로 해야 되니까.
0: 오!
6: 오! 오! 햇살 가득!
2: 그렇지! 주님!
4: 주님!
2: 그렇게 성스러운 느낌이 아니야.
6: 햇살 가득한
0: 하늘!
6: 햇살 가득한
0: 나왔거든요? 이거 쓸 수 있어요. 네.
2: 뭘 쓸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쓰려고 불렀어요 여기?
5: 그래도 갑자기 얼굴이 악덕해졌어.
0: 네, 들어가세요.
4: 뭐야? 근데 내가 말했지. 내가 말이 많이 없어가지고 몸으로 하는 걸 잘해.
0: 오! 아. 자, 보여주세요. 자, 댄스입니다. 댄스.
6: 나오면 안 될 것이 나온 것 같은데?
4: 뭐야 이거?
0: 잠깐만요.
2: 잠깐만. 나 뭘 들었네.
0: 말 안 한다면서요.
5: 야, 말이 많이 없어.
2: 들었는데?
0: 지금 말하고 있어요.
7: 도레미
8: 미미미미미미 댄스 댄서 댄서
0: 그렇죠.
7: 연, 연, 미연, 미연의
6: 미연?
0: 어? 네?
7: 미연
0: 저거 뭐야?
6: 하래 하하
7: 미연하게
6: 아 미련하게
7: 아 미련하게 아,
6: 미련하게
0: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오 좋은데?
7: 뭐가 좋다
0: 뭐야 이거 뭐야 뭐야
7: 미련하게 미련하게 버스 탔어
6: 미련하게 버스
7: 버
0: 아 미련하게 버
6: 기 버티기
7: 야 근데 이거 춤이야?
6: 한숨 쉬는 거죠.
0: 힘내!
7: 그것도 안 거야?
6: 기억, 기억. 뭐. 머리. 머리.
0: 응? 리모컨.
6: 손 딴당.
7: 머리 마광경까지 맞은 거야?
0: 살이 붙어.
7: 뭔데 자꾸 저게?
0: 뭐야? 해봤지 친구. 해봤지 친구.
6: 론, 론, 론.
7: 머리로.
0: 아, 론 하려고 해리포터를 한 거야?
6: 아, 이 세 개가 혹시 해리포터, 헤르미온의 론이야?
7: 아, 이게? 아, 이게? 아. 야,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아.
0: 야, 돌고 돌아가는구나.
6: 알아.
7: 마음으로?
6: 마음으로 몰라.
7: 몰라.
4: 좀 맞춰봐, 그냥.
7: 머리는 아는데.
6: 마음은 몰라.
4: 글쎄,
7: 마음은 몰라.
0: 근데 좀 못 건졌는데.
4: 너도 뭔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위기다.
0: 아우 뭐 목적이 없었어 이건.
7: 그러면 해명 한번 해주세요.
0: 어 어떤 거요?
7: 아까 중간에 이건 쓸 수 있겠다 한 건 무슨 의미예요?
0: 이거 쓸 수 있어요.
7: 아.
0: 네.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일기 쓸 수 있겠다.
7: 일기를 쓰는구나.
0: 아. 왜 이렇게 또 댄스를 추면서 힘들겠냐?
7: 어.
0: 지금 배고프시죠?
7: 아 예, 몸을 또 쓰니까 이게.
0: 네.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오. 다들 식사로 가시죠.
7: 네, 진수성찬.
9: 아.
0: 선배님들 맛있게 드세요.
6: 네. 김밥이네.
7: 아니 근데
6: 혹시 펭귄들끼리는
0: 네.
6: 이게 되게 진수성찬인 거야?
0: 아!
4: 근데 나 이런 송캠프는 못 참는데.
0: 어, 왜요?
6: 강이나 좀 참아봐.
4: 조금 참을까?
6: 일단 들어보자. 이유가 있겠지.
0: 제가 아까 진수성찬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0: 하잖아요. 좀 그 특별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1: 내가 베이스 솔로를 하면서 멋있게 등장하는 씬이었어.
0: 네.
1: 근데 베이스 소리가 안 나왔어.
0: 왜요?
1: 이제 베이스 볼륨을 내려놓은 거야.
2: 근데 베이스는 원래 소리가 들리지 않아.
0: 네, 보통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1: 다들 박수를 쳐.
0: 아, 들리는 것 마냥.
1: 어, 다들 와 멋있다 박수를 치는 거야.
0: 나오고 있겠지 소리가. 원래 안 들리니까.
1: 이제 또 우리 펭수도 데뷔를 하면은 아이돌이잖아?
0: 그쵸?
1: 아이돌 하면은 엔딩 포즈가 아주 필요하단 말이지.
0: 아, 어. 엔딩 포즈?
1: 어.
0: 그럼 선배님도 엔딩 포즈는 각자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편입니까?
1: 기본적으로 규칙은 있어.
0: 규칙이 뭡니까?
1: 숨을 헐떡여야 돼.
0: 아, 안 힘들더라도?
1: 보통 안 힘들긴 해. 근데
0: 근데 광인수미님.
2: 뭐?
0: 광인수미님은 엔딩 포즈 어떻게 하십니까?
2: 그냥 나는 멍 때리고 있어 그때. 뒤에 있어가지고 엔딩 포즈를 잘 안 줘.
1: 펭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가려면
0: 네.
1: 이 헤드셋을 한번 벗어.
0: 아, 한번 벗고 제낄까요 이렇게?
3: 아, 탈부터 되는 거야?
2: 그리고 다시 쓰는데 우와
3: 오. 정확하게 들어가다
2: 앵콜
0: 뻗어 찔게요.
3: 야,
0: 다시 또
3: 우와.
0: 생략하겠습니다. 오. 제가 만약에 이 신곡으로 음악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어. 엔딩 포즈 이겁니다.
3: 어.
0: 자, 그냥 뭐 아무데나 소개해, 아무데나.
3: 아무데나 봐.
0: 아, 너무 행복하다. 그런 표정으로 되게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3: 아, 갑자기?
0: 아니, 그게 엔딩, 그게.
3: 엔딩?
0: 아니, 우리의 마지막에 딱 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3: 뭐야.
0: 자, 웃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다 뽑았다고?
3: 다 뽑았다고?
0: 이제 가시죠. 아우!

0: 49편 신곡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노래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기대도 좋아.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이 멋들어진 대숲이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선산이래요. 야, 부럽다.
1: 그게 계속 귀에 맴돌았었어요. 아, 우리 장손 이제 할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도와줄게 라고 했던 그날의 그 말씀이 하는 내내도 귀에 계속 은은하게 맴도는 것 같아요.
0: 선산에다 집을 지으신 거예요?
2: 얼굴도 못 뵌 시할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런 후사를 다 누리네 싶은 생각에 자 끝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엄마야, 여기는 또 어느 집안 선산이래요?
3: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4: 글쎄, 제가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조상님께서 이 터를 주셔서 지금은 뭐 약주 한 잔 못 드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이분들이 편히
0: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손자가 눈물로 지은 집이랍니다.
5: 많은 현대인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집을 짓거든요. 그 오늘 건축주 분께서는 참 또 대단한 거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집보다 먼저 조상님들의 터를 잡았다라는 거죠.
0: 오늘은 조상들과 떼일리야 떼일 수 없는 사연으로 집 지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충남 논산으로 먼저 갑니다. 소장님, 조상덕 보고 지은 집 찾으러 가는 길이시죠? 와우, 바다만 넘실대나 했더니 논도 넘실대는구나.
5: 아, 오늘 논산에 아주 논밭이 아주 푸르르고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힌트 뭐죠?
6: 선산에 잰 양철 오두막을 찾으시면 돼요.
5: 선산에 양철 오두막이요? 그럼 뭐 현대판 심효사리? 뭐 이런 건가요?
0: 요즘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으려나요? 어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해. 하여튼 선산에 지은 집이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가보자고요. 어? 저기 양철 집 같은데?
5: 어? 아, 이 집이네. 아, 이 양철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카페 같은데?
0: 그러게요. 카페는 저리 가라. 감성도 꽤 잘 지어놓으셨네.
7: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7: 아, 먼 길 오셨죠?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안녕하십니까?
5: 모자까지 벗으시고.
8: 아, 예. 반갑습니다.
5: 근데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카페같이.
7: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8: 예, 감사합니다.
5: 아니, 근데 거기다가 이게 선산에 지은.
8: 아, 예. 저희 선산이었었고요. 6년 전에 이제 다 저희 집안 모두를 다 이장을 해서.
5: 아, 빈터에다가 그러면 네네, 이게 맞습니다. 집을 지으신 거군요.
8: 아, 네, 맞습니다.
5: 와.
9: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버려진 선산에 집 지어달라고 조른 아내 서민숙입니다.
9: 그런 아내에게 1년 동안 제사를 15번 선물한 남자 김선희입니다.
2: 저희 어머니가 좀 무뚝뚝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해주는 거 엄마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어르신들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갑자기 울고 가지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0: 1년에 15번이면은 돌아서면 제사, 또 돌아서면 제사란 이야기인데 고생했다고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산이구먼요.
9: 어렸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되게 부유하게 자란 줄 아시는데 저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먼저 이렇게 여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결리셨는지 이제 우리 장손 제대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돌봐주면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0: 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기를 이렇게 많이 혼자 돌아다녔었거든요.
1: 진짜 사람도 잘 지나다닐 수 없는 빽빽한 대나무였거든요.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대나무 숲도 아니고 이건 무슨 방치된 대나무 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한몇 발자국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햇살이 쫙 대나무로 비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그냥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여기 괜찮다.
2: 그런데 그토록 감성 돋던 대나무가 집 짓는 데는 최고의 적이더래요. 뿌리가 집 아래를 파고들거든요. 포목하는데 좀 먹었겠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0: 몇년 전에 부도 맞고 막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여기를 가끔씩 왔었어요. 제 마음 좀저 다스릴 겸 왔을 때 주변을 계속 돌아봤었는데 나무들을 계속 기억해냈었거든요.
1: 너무 신기하게 저희 남편이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이렇게 요 라인대로 잘라주세요 한그 그림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빼곡한 대나무가 있을 때 스케치를 하셨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대로 나왔어요.
2: 진짜 이 그림이 먼저라고요? 이 산을 토목한 게 먼저가 아니고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조상님들이 돌봐주는 집인가요? 선산에 지은 양철 오두막집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해 봅시다. 우선 외장은 골강판인데 내부는 다 합판으로 두르셨네. 안만 보면은 영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나무 오두막집. 아우, 이쁘긴 이쁘다. 거기다 창은 뭐 이렇게 많아요? 오, 모양은 다 달라요. 더 놀라운 건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는 사실. 컨테이너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군요.
3: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예,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재수 좋은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서울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잘 살아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도도 한두번 맞고 그 힘든 시기가 좀 사실 있었습니다. 좀 제가 힘들 때 힘들고 다시 그 기운을 내서 시작할 때 같이 함께했던 컨테이너거든요.
2: 낡은 컨테이너 같아도 건설업하는 선희 씨가 부도 맞고 맨주먹으로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준 동지래요. 그러면 못 버리죠. 아무녀. 그 의리의 컨테이너가 요래 바뀌었답니다. 아, 뭔 요술을 부리셨나. 진짜 못 알아보겠는데요.
3: 아니, 저도 뭐 이런 현장 사무실 많이 쓰고 뭐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0: 아, 네네.
3: 근데 제가 아는 치수보다 조금 더 넓고 높아 보이는데
0: 네.
3: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2: 뭐야, 천장을 그냥 뚫으신 거예요? 아, 각관을 세워서 높이시겠다. 그러면 바닥은 또왜 뚫으셨을까?
0: 기존의 천정고가 너무 낮고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그 단점이 특히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부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그 넣고 밑에서 또 하부에 80mm짜리 또 단열재를 넣어서 그래서 단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2: 덕분에 단열장장은 세상 하나뿐인 양철 오두막이 탄생했대요. 그런데 단열에 그렇게 목숨을 거신 분이 굳이 나무 창호를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난 그것이 가장 미스터리네. 말좀 해줘 보세요.
1: 근데 목창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갔는데 다 미송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다 미송인데 너무 예쁜 나무가 딱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나무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홍성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저걸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두 배요? 그러시는 거예요.
0: 공장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홍성은 이제 중국산 홍성이었고요. 그래서 문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북미산 홍성을 구해 오면 이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아마 못 구할 것이다.
2: 아느라 소원 들어주기 위해.

0: 해서 전국 팔도 홍송 찾아 산만리. 결국 선희 씨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답니다.
1: 거의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틀어짐이 덜한가 보죠?
2: 아, 네네. 이게 틀어짐이 더하고 향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네. 올라오듯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붉은 빛이 약간 더 돌거든요. 은은하게.
1: 오. 야, 잘 열린다. 야, 그러니까 이 홍성 목창으로 감성을 지키고, 야, 이 폴딩 도어로 열을 지키고. 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0: 머리 잘 쓰셨네. 안은 감성 돋는 오두막이고, 밖은 사방이 자연. 근데 절대 안 춥고 안 덥다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집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면 탐이 좀 나는데요? 그나저나 난 이 창 말고도 눈이 가는 창이 많던데, 미닫이 창에 베이 윈도우 창에 픽스창까지 창 전시장이 따로 없어요. 특히 저 수직창은 대숨만은 제대로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창이래요.
1: 아니 근데 저거 이렇게 수평으로 봐도 예뻤을 것 같은데.
3: 아니에요. 대나무가 네. 이렇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직창으로 보면 네. 대나무 위에 풀만 보여서 이게 대나무 같지 않고 근데 대나무가 딱 보이게 수직창으로 길게 같이 보고 싶었어요.
0: 그러네. 수평창이었으면 대나무가 동강 잘릴 판. 수직창이었으니 길고 곧게 뻗은 저 고고한 자태를 직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다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베이 윈도우 창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미리 창 부분만 덧붙여 외부로 돌출을 시켜놨구나. 덕분에 이런 독특한 외관이 탄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 손바닥만한데 뜯어볼수록 매력있네.
1: 오, 와, 풍경 좋다.
3: 좋죠.
1: 어?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돌식탁 설마 자연석인가요?
3: 자연석이죠. 저희 대나무 네? 뿌리까지 팔 때 저런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0: 돌 놓을 자리까지 미리 계산한 아내 덕분에 선희 씨가 많이 바쁘셨네. 그래도 보람 있네요. 완벽한 캠핑 감성의 야외 다이닝룸을 얻었으니.
1: 그렇게 머릿속으로 페어링이 탁탁 되던가요?
3: 네네. 네?
1: 얘는 쟤, 쟤는 쟤?
3: 네.
1: 이야, 그래요?
2: 제일 어려운 거는 친구 네. 오더?
1: 아, 오더?
2: 네, 네. 지시가 네. 힘들었습니다.
1: 아, 지시로 인해서 돌도 옮기셔야 되고요.
2: 네.
3: 아들, 이리 와.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 둘째 아들 김기범입니다.
5: 이렇게 순종적인 아빠 이해되세요?
4: 저희 아버지도 뭐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일하시면서 좀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생명의 은인처럼 또 아버지를 잘 케어해 주시고
3: 35세 한 번, 38살에 한 번 그리고 이제 52살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뇌염이라는 증상으로 이제 쓰러졌는데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팔다리가 다 묶여서 침대에 팔다리가 다 묶인 상태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남편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6: 선희야, 너 이름 뭐야? 이름. 이름 뭐냐고. 그럼 내 이름은 뭐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선희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4: 의식은 거의 없고 이제 못 알아보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 성함을 얘기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이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미나라고도 불리는데

0: 니네한테 가야 된다고 기다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는데 아 죄송해요 진짜
1: 가정이 세 번이나 죽다 살아났으니 오죽했을까요?
2: 좀 긴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실 아픈 사람은 기억은 없는데 그 아팠던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뭐 좀. 좀 몸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1: 치사율 30%. 잠든 듯 쓰러졌을 때 발견 못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래요. 그때마다 손쉽게 살려낸 거는 아내였죠.
2: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 단어만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0: 야, 바꿔.
3: 야, 이거 맛있게 들었네.
4: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다고? 자기는 어때? 자기 삶이 싫어하잖아. 난 너무 맛있는데.
1: 두 분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0: 아, 근데 이 풍경에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다. 아, 앞에 산 너무 예쁘네.
4: 너무 좋다.
0: 진짜.
4: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1: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은 알지요. 이 공기가, 이 하늘이, 이 숲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이요.
2: 아,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써야 되나를 생각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이 친구였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어찌 보면 와이프가 계획하고 제가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1: 꼭 은혜를 갖고 싶었던 남편의 선물 같은 집. 두 분 다 고생 많았어요. 이 집 눈부신 이유가 있었네.
3: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5: 아 그러셔야 되겠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 아 그러니까요.
5: 와.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집이 누가 봐도 이거는 남성 감성은 아니거든요.
4: 네. 거의 다 제 취향이죠.
5: 그죠? 네. 와, 그래서, 아니, 정말, 특히나 이 외장재가, 예, 그렇게 또 많이 쓰는 외장재는 아니어서.
4: 원래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거 좋아해서, 얘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약간 녹이 나고, 때도 묻어나고, 이런 느낌을 빨리 받길 원해요.
1: 감성의 여왕에겐 그런 큰 그림이 있으셨구만.
5: 결국 감성은 감성 같지만, 시간을 살려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닐까?
4: 그치, 맞는 네. 것 같아요.
5: 지금도 남편의 시간을 사주신 거잖아요.
3: 그렇죠.
4: 그렇죠, 진짜. 어쩌면 지금 없었을 수도 있는 정말. 그러니까
2: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죠. 네.
1: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을 간직한 양철 로드막집 탐구 계속해봅시다.
6: 아까부터 야, 요 참 마루가 뭐 인상적이던데요.
1: 이거 혹시 그 옛날 학교 바닥에 썼던 폐교 마루 아닌가요?
5: 와, 아니 그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서 폐교 마루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4: 네네.
2: 그래서 오더가 왔던 장소가 포천이었어요.
5: 포천.
2: 네, 그래서 또
5: 논산에서 포천까지
2: 화물차 네, 몰고 가서 싣고 갖고 와서 네. 시공하게 됐어요.
5: 생고생. 아, 예. 아 하셔야죠.
2: 에 암만유. 에 해야죠. 에.
5: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2: 그럼요.
4: 어떻게
1: 사포질하고 흰 거 골라내고 모양 맞추고 바닥부터 벽까지 온통 나무로 두르느라 선희 씨가 고생 좀 했답니다.
4: 완전 마음에 들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요.
5: 아, 아까 제가 이 부엌 창문 보느라 부엌을 눈길을 못 줬었나 봐요. 야, 이거 한감성 하는데, 여기도?
1: 주방은 유럽 시골집 감성인데요. 나무로 직접 짜신 거예요? 그 무겁다는 세라믹 독이 맞죠? 이거는 공면 타일이고요. 부엌이야말로 감성 끝판왕이네요.
4: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 세라믹 개수대를 쓰는 게 개수대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일반 싱크대 하는 걸로 자재로 올리면 무너지고 오래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안에는 금속이고 금속이 보이는 게좀 보기가 싫으니까 또 이제 그 목수 팀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카바를 또 원목으로 다 카바를 해주셨어요.
1: 설마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0: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타일이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이 브릭
1: 어려운데.
0: 색깔이랑 민트랑 크림 색깔이 이제 요즘 유행 컬러이기도 하고 제가 의류 제형업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또 폐경화로랑 어우러지는 색깔을 찾다 보니까 이세 가지 색깔을 선택을 했고 가게에서 이제 손님 없을 때 짬짬이 가게 테라스에 나가서 하나하나 다 짜맞춰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보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2: 그러나 디자인은 시작에 불과했대요. 직접 타일 시공에도 동참을 했거든요. 덕분에 현관이 따로 없는 집에 비가 오면 신발 신고 드나들어도 되는 타일 바닥이 탄생을 했답니다. 민숙씨를 누가 말려요. 근데 이것도 진짜 이쁘긴 이쁘다.
1: 그 농촌 체류형 쉼터?
3: 네.
1: 허가를 신청하신 건가요?
3: 아, 네, 신청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농막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었고, 지금은 이제 체류형 쉼터로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농막은 이제 정화조가 옛날 되네 마네 지자체마다 달랐는데 그냥 확실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화조도 되고 부엌도 되고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2: 촬영 후 체류형 쉼터 허가가 나서요. 이제 집안에 화장실까지 들여놓을 참이랍니다. 그런데 양철로 오두막 옆 캬라반은 정체가 뭐죠? 바퀴가 달린 거 보니까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것 같은데 산속에 오두막까지 지어놓고 캬라반으로 또 전국을 누비실 참이에요?
1: 오.
0: 네. 저희 남편 쓰러지고 나서
1: 네?
0: 캠핑을 다니는데 제가 텐트 생활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카라반을 사자고 해서 카라반을 사게 된.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동 음식, 침실이죠.
2: 그런데 저기 저 대수반에 있는 저건 또 정체가 뭐예요?
1: 야, 여긴 거의 등산로 만드셨는데요?
0: 근력이 키워지죠.
1: 예, 네, 야, 근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0: 맞아요. 요새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와, 대박. 야, 무슨 뭐 무릉도원 같은데요, 여기? 카라반이 턱하니 있네.
0: 올라오니까 또 시원하시죠?
1: 오, 훨씬 시원한데요?
0: 저희도 일하다가 힘들면 잠깐 올라가서 쉬고 했어요.
2: 양철 오두막 지을 때쓴 이동식 카라반이래요.
1: 좀 오래된 것 같긴 하네요.
0: 한번
1: 열리긴
0: 보시겠어요?
1: 해요?
0: 네.
1: 오.
0: 직접 칠하고
1: 네.
0: 남편이랑 같이 바닥 사포하고 해서 해놨는데 괜찮으세요?
1: 이거 그냥 온전한 방인데요?
0: 그죠?
2: 임시 쉼터의 이 넘치는 감성은 또 뭔가요?
1: 아니, 이렇게 가파른데, 이거 어떻게 카라반을 위로 올리신 거죠?
3: 포크레인에다가
1: 매달았어요.
3: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1: 네?
3: 네, 그리고선 끌고 올라왔습니다.
0: 집 밑에서 막 기도했어요. 막 밑에 카라반이 막 흔들흔들흔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2: 고생고생해서 골고는 왔는데 갈 길이 구만리. 살랑살랑 저 매력적인 뒤태를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절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들리시나요?
3: 대나무 잎이 막 이렇게 눈꽃처럼 날리는 그런 광경하고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구나.
2: 어머나,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0: 생.

0: 덕분에 26번째 생일을 여기서 할 수 있고.
1: 그러니까. 할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할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지네.
2: 진짜 조상도 보고 지은 집 맞네요.
3: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건물이 아예 없어도 집으로 이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탄 흔적들이 남은 문화재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를 때 뭐 황룡사지라든가 뭐 정민사지라든가 이 지라는 게 땅지자가 아니고 사실 터지자예요. 오늘 건축주는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생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땅에 대한 그 기억들이 더 되살아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이란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 외에도 기억과 추억, 턱, 땅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에게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한 의미를 좀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선희 씨를 살린 건 민숙 씨지만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둘을 품은 거는 할아버지의 선산. 이보다 고마운 집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충청부터 청주로 갑니다. 여기는 이발소 아닌가요? 조상 돋본 집이랑 이발소가 뭔 상관이래요? 야, 그나저나 노포인가 봐요. 저게 언제쯤 물건이야? 엄마야, 수장님. 조상 돋본 집 안 자꾸 한가롭게 면도나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4: 자, 조금 따올 수도 있어요.
5: 네,
4: 예, 예, 예. 스킨이라. 예, 예.
5: 아니, 근데 선생님, 혹시 이 동네에 그 진주유 씨 대종손 분이 계시다던데, 혹시 아세요?
4: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희 씨 대종손입니다.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선생님이요?
4: 예, 예, 예.
5: 아니, 그러면 그 손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4: 예, 예.
5: 대종손님이신 거예요? 그렇구나.
2: 오늘 탐관집이 대종손님 댁이구나.
4: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신이 이렇게 마중 나와서 계시네요.
5: 안녕하세요, 며느님.
6: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5: 그러니까 우리 제 어머님께서 대종선 며느님이신 거죠?
6: 네.
4: 안녕하세요. 조상님 덕에 집을 짓고 사는 진주희 씨 27대 대종선 유만형입니다.
6: 대종선 며느리로 1년 12달 제사를 모셔온 권영애입니다. 1년에 12번은 제사로 방 안에서 지내던 모시던 제사가 4대까지 모셔야 되니까 8번. 그리고 구정, 추석, 그러면 10번. 그리고 이제 우때 조상님들은 다 그냥 산식 때 또 한 번 더 지내고, 시제 때는 이제 그 4대 이상 그 우때 조상님들 제사를 모시는 거죠.
7: 엄청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예,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2: 300년터의 지푸라기 흙집을 수도 없이 고쳐 쌓은 게 반백년.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을 허무는 대신 덧대감에 버텨왔던 거죠.
4: 원래 이제 불태는 집이었어요. 원래 고래가 있는 집인데 그 고래를 안 메우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 미장을 하고서 했더니 이 쥐가 밑에도 다니고 천장에도 다니고 그래. 밤에는 천장에서 우당탕탕 거리고.
6: 방짱이라고 모기장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옛날에. 그걸 갖다 쳐놓고 이제 여름에 문을 열고 자잖아. 그러면 뭐가 여기서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돌아다니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뢰가 그런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5: 거기에 1년에 12번 제사?
6: 네, 그래요. 명절까지 끼어서요.
5: 야,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네. 대단하시네요.
4: 우리 부인이 이제 없는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죠.
5: 벌써 눈물이 나시려고 그런다. 어떡해.
6: 집 짓기 전에요. 조상님들 먼저 이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이장을 다 해놓고 저희가 이제 집을 짓은 거죠.
5: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집 터를 제대로 잡기 전에 조상님들 터를 잡았다. 이 말씀 맞나요?
2: 산 사람 집 짓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집을 먼저 챙긴 셈이네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내려다보는 명당 자리에 짓게 된 집 탐구 시작해봅시다.

0: 오, 현관 엄청 넓은데요? 이게 뭐야? 야,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복도네요?
1: 네, 복도예요.
0: 어, 근데 뭐야? 이거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1: 오른쪽으로 가세요.
0: 네. 아, 오른쪽부터 먼저 봐요?
1: 네.
0: 어, 왼쪽도 밝은데? 이야, 복도 길다.
1: 복도가 좀 길어요.
0: 아, 진짜 길다. 마치 옛날 정말 뭐 퇴마루 같은데요?
1: 애들이 마라톤도 해요, 여기서.
2: 이 정도 길이면 집에서도 만보 찍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0: 오, 이제 방이 나오네.
1: 네네네.
0: 이 방 혹시?
1: 아, 네.
0: 누구 방이에요?
1: 손녀딸.
0: 아, 손녀방. 네. 와, 넓고 좋은데요? 오, 그럼 이 방은요?
1: 손자 방이에요.
0: 아, 이 방은 손자?
1: 네네.
2: 아, 손자, 손녀랑 같이 사시는구나. 대종손집답다. 그런데 퇴마루 닮은 꼴인 긴 복도를 지나면 본 적 없는 공간이 나온답니다.
0: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게 퇴마루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실내화를 시킨 거죠.
3: 또 기른 것만큼 또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재미가 있네.
0: 어, 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겠네. 전이 공간이구나.
2: 이렇게 길면 숨 돌릴 공간 필요하죠. 방이 세 개의 작은 거실까지. 그럼 저 끝방이 두 분 주무시는 방인가요? 어머야, 놀래라. 이분 누구셔?
0: 어, 안녕하세요. 어?
1: 우리 아들이에요.
0: 아, 아드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
1: 청주서 사는 걸 네. 일로 데리고 왔어요. 옆에다 두고 살려고.
0: 아이고야. 그래요?
1: 네,
3: 같이 야, 함께 살고 있습니다.
0: 너무 부럽다.
3: 전 가족이.
4: 안녕하세요.
3: 여기 앞에 오는 우리 큰딸이고요. 뒤에는 우리 아들, 같이 사는 우리 아들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오른쪽에서 살고 있는 아들 유승복입니다.
4: 저는 집 설계비를 대고 집 짓기 전까지 가족들의 의견을 조율한 딸 유하나입니다. 집 허물 때 이렇게 울먹울먹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추억하고 또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추억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울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냥 했어요. 그렇게.
3: 할아버지 뒤에로 쫄랑쫄랑 쫓아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조 약조로 가면 꼭 구멍가게까지 고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오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 할아버지한테 도망가니까 또 이제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나는. 왜냐면 할아버지는 쌀밥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밥을 다 안 잡숫고 남겨놔. 그리고 손자를 주려고.
2: 할아버지가 만영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은 집이래요. 추억이 만리장성. 그러니 옛집 부수던 날 마음이 서운하지.
3: 뭐 집 부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포크라인이 탁 찍는데 야 이거 뭐 무슨 현지 개벽한호가 또 기분이 어째 엄청 안 좋더라고. 딱 포크라인으로 그냥 이제 탁 찍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응? 그래서 얼른 내가 나갔지.
2: 소년이 청년이 되고 두 아이 아버지가 된 집. 만영 씨 인생을 기억하는 집인데 눈물이 나죠. 왜 안 나? 아무녀, 이거. 근사하게 고쳐 살면 안 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평생 불편한 집에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없는 일. 결국 그리운 옛집 허물고 새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거죠. 조상들이 남겨준 300년 터가 남아있으니 그걸로 된 거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현관 한편 참 넓다.
0: 어, 아까 현관 들어올 때도 좀 느꼈는데 이 보통 이 평백향이 확 나더라고요.
1: 네네. 아, 현관은 제가 이제 옛날 집에서는 있지도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게 이 신발 냄새가 나더라고요. 다른 집에 가보면. 내 친구가 이거 하면 괜찮아. 물만 흠뻑흠뻑 뿌려주면 향기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 그리고 이거는 또 그런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0: 아,
6: 옛날 어머니 때문에.
1: 네, 옛날 집에, 옛날 집이었을 때, 이제, 신발 벗는 데가, 문 밖이었어요.
0: 그렇죠. 대돌 위에 다 신발 올리고.
1: 비가 맞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 집인데 여름에 생각도 않고 그냥 신발 속에다 발을 이렇게 집어 넣는데 따끔해가지고 보니까 네? 그 지네가 발을 물어서 네? 엄마 하고 신발을 벗어 내밀었는데 보니까 엄청 커요. 까맣고. 그거 엄청 독하더라고. 근데 119가 왔어. 그 저 구급차가 그 앰뷸런스인가 그게 왔는데. 무슨 중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 뭐, 열두제고, 뭐, 막 체크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래. 아니, 지네인데 뭘 요란하게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지네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2: 경혜 씨는 물기로 먹고 불 떼서 살던 대중선 집으로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비들이치지 않는 곳에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었대요. 에이구.
1: 지금은 뭐, 대궐이지, 대궐.
2: 대종순 며느님은 매일 분무기를 들고 대골집 현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신답니다. 추억이 아롱아롱 비안들 지는 현관이라 서운해서 물을 뿌려주시나? 그나저나 좋기는 좋으신가 봐. 얼굴이 피셨어.
1: 분무기로는 손목 아프고 팔 아파서 못하고 높은 데 같은데 호수로다가 연결해가지고 뿌립니다. 수돗물.
7: 호수에 물을 뿌린다고 그러네?
1: 네. 호수로 뿌리면 물이 천장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나아요. 향이 더 짙게 나는 것 같아요.
0: 와, 거실이 진짜 환하네요. 밝고.
2: 아까 전이 공간이라고 했던 작은 거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크기네요.
0: 제대로 된 거실이네요.
1: 네네.
0: 아, 여기 가족들이 다 모이고.
1: 네.
0: 예. 옛날 이제 우리 한옥으로 치면 약간 대청마루 같은 곳이긴 한데.
1: 그렇죠.
0: 제사도 지내고.
1: 네. 예. 저 시집 오기 전에는 이 제사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사형제고 막 거기에 또 딸린 저기들이 많아갖고 제사를 지내려면 막 밖에서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좁다 보니까.
0: 좁아서.
1: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실을 좀 넓게 해라, 하자 했는데 지금도 이게 넓지는 않아요, 저희가.
2: 제사 한번 지내라 치면은 마당까지 한가득 일가 친척들이 모여들던 대종손 집. 와, 성편 담은 그릇이 대체 몇 개야?
8: 와서 보면은 국그릇하고 막 밥그릇이 한 16개씩 올라가 있고 세트로. 좀 이렇게 뒤돌아서면 또 제사 지내시고 막 음식 차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여기서 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가시면서 아이고 우리 욕받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할아버지들이고 이제 그걸로 그냥 이제 또 좋아요 행복하고.
0: 오, 부엌하고 식당이 거실하고 분리돼서 약간 이렇게 틀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좀 엇갈려 있네요.
1: 약간 엇갈려 있어요.
0: 예, 예, 예.
2: 이 엇갈린 모양엔 대종선 며느리의 말 못할 애환이 담겨 있답니다.
1: 아니 이제 명절 때 같은데 이렇게 어른들은 이 뒤에 거실에 앉아 계시고 막 이게 이제 뭐 술도 드시고 막 하시는데 이렇게 부엌에서 막 뒷모습을 다 보이면서 막 일을 하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띄워달라고
0: 엇갈리게 해달라고. 네.
2: 진짜 엇갈린 거 맞네요. 고생했으니 응당 보답을 받으셔야 옳지. 아며.
0: 그리고 부엌은 또 보니까 야 요새는 또 상부장이라고 하죠. 찬장. 상부장을 없애는 추세이긴 한데 예, 근데 이 정도로 수납이 다 되던가요?
1: 쓸 때 내가 사용을 할 때 보니까 맨 아래 칸만 쓰게 되더라고요. 아, 상부장 차라리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내비둬라.
2: 이제 1년에 4번으로 줄인 제사. 덕분에 상부장 없이도 버틸만 하답니다.
0: 그럼 이 방은 뭐죠?
1: 저희 침실.
0: 아, 부부 침실. 오. 와, 편백으로 마감을 하셨네요.
1: 네.
0: 이야, 향이 너무 좋다. 와. 야, 요새 이렇게 부부가 한 방 쓰는 부부 거의 없거든요.
1: 네. 제 친구가 네. 이걸 하면서 도배를 뭘로 할래? 그러길래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야, 편백으로 하자. 피로 회복에도 좋고 좋대요. 네. 이게 자면서 숙면에도 좋고.
0: 그렇죠.

0: 맞아요.
1: 그게 좋다 그래서. 근데 저는 차지 못해요.
0: 어, 왜요?
2: 이렇게 좋게 해놓고 왜 못 자요? 아, 만영 씨 때문이구나. 영희 씨는 TV를 꺼야 자고, 만영 씨는 켜야 자고, 이게 바로 동상이몽. 영희 씨가 조용히 TV를 끄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3: 아유, 어째 또, 그만 또 TV를 껐어요, 어째. 아이고, 이걸 왜 자꾸 오래 또. 아, 우리는 TV 끄면 잠이 안 와요.
1: 아이씨, 나 여기서 앉아. 잘할 거야.
2: 한 집에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된 이유죠. 그런데 옛날 집사할 때는 아예 딴 집에서 잠들던 시절도 있었대요.
1: 집이 너무 우리 집이 옛날 집이고 막 낙후되고 막 집에 뭐 벌레들 막 천지고 막 이래서 아우 난 싫다고 한번 나도 저기 아파트 좀 살아본다고 내가 이제 그 빌라를 내가 계약을 하고 샀어요. 이 아저씨는 안 와요 거기를. 잘 안 와. 마루에인가 거기 의자 밑에 뱀이 있대. 그래서 뱀 있으면 뱀을 잡든지 내쫓으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아 와서 빨리 이거 좀 해결하래요. 내가.
4: 엄청 커. 양쪽 귀퉁이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이고.
5: 애들을 왜 이렇게 못 잡으세요?
4: 한 저기 누르고 있었어 내가. 이때까지 손으로다가 누르고 하도 누르고 이렇게 힘이 빠져 팔에 이걸 그걸 놓치면 어떡해. 방 저런 데로 들어가 못 찾아. 아 이제 우리 후배님이 이걸 할 적에 그래도 이왕 친 거 어? 무궁화 다섯 개짜리 호텔급에 가서 어? 해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뭐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2: 뭐가 없을까나? 침대는 있고 저쪽은 화장실? 어? 아니 옷방이네요. 아 안방 화장실이 없다.
1: 안방 내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는 사이고 좀 뭐 흉업을 없는 사이라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저기 화장실을 네. 밖에다 차라리 두 개를 둬라. 예. 아. 그렇게 한 거예요.
2: 방 밖에 화장실을 두고 양반은 양반이시네.
1: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 그러면 나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귀찮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죽는 거지 뭐.
4: 서로가 좀 건강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세요?
4: 우리 부인한테 해드리지.
0: 반잡화법인가요?
1: 그런가 봐요. 원래 저희는 원래 그래요. 원래.
4: 우리는 손을 잘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0: 한번 오늘 잡아보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1: 아니, 아니에요.
0: 아, 안 잡아요?
1: 네. 아니, 싫어요. 나
4: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늙어가면 얼마나 사는 거죠?
1: 알았어요. 저를 가.
0: 의리로 사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아요. 네. 생각 같아서는 딱 안 살고 싶고.
0: 부부 클리닉 하시죠?
1: 그렇습니다. 예. 몰라요. 이거 찍으면서 또 클리닉이 됐는지.
2: 두 분 어깨도 거셨으니 화해하신 거 맞죠? 그럼 사이좋게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시다. 에? 여기는 산소 아니에요? 22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님들을 집 짓기 전에 한 곳에 모으셨대요.
0: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 이게 누군가는 또 집을 짓고 싶어 했을 욕심을 냈을 수도 있는 땅인데
1: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0: 지붕이요?
1: 네.
2: 조상님들 놓으신 자리에서 바라보면 그 비싼 스페인 기와가 한눈에 쫙 펼쳐진다는 사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이 집이 앞에서 보면 영락없이 평지붕집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기와지붕집. 조상님들 보라고 올린 지붕 맞네.
4: 잘했다고 했겠지 뭐 조상님이. 손자야 잘 졌다.
1: 다, 남들은 다, 여기 앞에 보고는 모르는데.

0: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지붕이 너무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지붕이 엄청 이쁘잖아.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보라고 했네. 했네비지 뭐. 내가 그래.
1: 마냥신 하루 두 번 빠지지 않고 조상님들께 안부 인사드리러 오신답니다.
2: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1: 정성은 정성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후손이 어디 있으려. 이제 세월을 속일 수 없는 나이. 그래도 조상님 위하는 마음만은 나이가 들지 않으시네. 만영 씨, 대단하십니다.
3: 우린 집이라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건물만 생각을 하죠. 아, 어떤 집, 뭐 예쁜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지만 그 집은요, 아마 수백 년 동안 만들어 온걸 수도 있어요. 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리 순수 국어의 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터를 잘 지킨 집. 오늘 건축 쪽에서 이 조상님들을 너무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얻은 게또 하나 있어요. 아마 조상님들이 그거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들어와 살고 있죠? 거기 심지어 손자까지. 그냥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육일 겁니다. 아, 저 할아버지가 저러니까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만 따라가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죠. 그거는 이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효심으로 얻어진 선물 아닐까요?
1: 조상은 후손 덕을 보고, 후손은 조상 덕을 보고, 그렇게 300년 터가 지켜진 거였네요.
4: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5: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7: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필리핀의 아름다운 도시 리잘에 사는 13살 소년 키코와 사랑스러운 미카이. 오빠 키코는 동네에서 소문난 동생 바보랍니다. 아빠 메이 씨는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사이 훌쩍 커버린 키코.
1: Let's go meet your dad. Yeah. Excited to get home.
0: 어느 날 가족에게 꿈만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 What the hell is daddy? Excited to get home?
0: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오른 아이들은 무사히 아빠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빠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필리핀 아빠와 아들의 꿈을 향한 점프슛이 지금 시작됩니다. 필리핀의 아름다운 도시 리잘. 고지대에 쭉 늘어선 풍력 발전기와 함께 커다란 호수가 유명한 곳이랍니다. 이곳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진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아침 시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버나데 씨. 어째 가방 하나 없이 출근을 하나 했더니 바로 이곳이 일터랍니다. 짜잔! 예쁜 옷가게인데요. 아주 작은 가게지만 매일 쓸고 닦기 바쁜 버나데 씨.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일하는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오픈한 소중한 가게이기 때문이죠.
2: 난든 lang ako sa may gilid lang with ano na kubol lang na blue. 난든 yung mga damit ko ay nadudumihan siya. Sabi ko kay Mister na paggawa niya ako ng ganto para maganda yung mga paninda ko para mas ano sa mga tao.
0: 깔끔한 화이트 톤에 감각적인 핀 조명까지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남편의 조언을 듣고 한국 옷가게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는데요. 가게 이름은 킥스 믹스. 아들 키코와 딸 미카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답니다.
3: 느낌 좋은데요?
0: 그 시각 동네 놀이터.
4: 잉가. 게임 원, 투, 쓰리, 고.
0: 오빠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는 귀염둥이 미카이고요. 방학을 맞아 동생을 데리고 매일 놀이터로 출근 중이라는 오빠 키코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따라가는 뒷모습이 어째 좀 지친 것 같죠?
4: 'Pag matagal po kami nag-stay, ayaw po ni Mikay dahil napapahalong ako sa lahat. Ma-energetic po talaga si Mikay, tsaka po hyper din po. Lapit ah. 1, 2, 3, go.
0: Go. 오늘도 미카이만 챙기는 동생 바보 키코. 그러거나 말거나 미카이의 놀이터 사랑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답니다.

0: 요즘 들어 부쩍 손님이 줄어든 엄마 버나데 씨의 옷가게. 사실 이곳이 첫 번째 가게는 아니라는데요.
1: 아, 낙트라이 po kami magboko sa Manila po. Ngayon, lumakas po talaga siya. Opo. Na sasagot niya yung pangangailangan namin everyday. Pero habang tumatagal po, siyempre nagpa-pandemic po. And then nagka-baby po kami. And medyo mahirap na yung financial namin.
0: 이후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게 된 버나데 씨.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러 10살 아이는 아빠를 대신하는 듬직한 오빠가 되었답니다.

0: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바로 이곳이 아빠의 일터인데요. 메이 씨는 이곳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형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금속을 자동으로 깎아서 정밀 제품을 만드는데요. 때마침 완성된 동그란 부품. 대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1: 마누스 po. Ito po yung isang parang malaking sengseng sa loob ng transmission.
0: 그러니까 이게 애눌러스고요. 변속기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1: 아노 po. 그러니까 lagi kong ma-comsa yung ma-check yung mga sukat niya, hindi siya lalampas ng sukat. Tapos the same time yung ano niya, ma'am, yung itsura niya dapat laging makinis, walang scratch. Yun po yung role ko, taga-bantay ng machine.
0: 아무리 정밀한 기계로 만들어내더라도 검수만큼은 꼭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데요. 숫자 감각이 뛰어난 메이 씨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1: 어, 마이랍 po dati yung pagbasa ng diagram. Ngayon, kailangan mag-isip mo lahat sa isip mo para hindi ka, ano, paghawak mo ng gauge, alam mo na kung saan siya itatapat.
0: 그런데 검수가 다 끝난 제품을 들고 갑자기 공장 밖으로 나서는 메이 씨,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이건 초정밀 검수기기인데요. 자신이 검수한 부품 중 하루 세 번의 추가 검수를 거친다는데 메이 씨는 늘 완벽을 추구한답니다.
2: 퍼펙트한데 건드릴 게 없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뭐 제일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책임감 있고, 예, 보면 뭐 성실하고 품질이 품질이면 품질, 생산이면 생산. 퍼펙트합니다.
0: 그날 오후.
1: Gusto mong tea?
3: Oh, gusto rin bro, kape lang. Ah, sige, meron ako doon.
1: Meron ka doon.
0: 휴식 시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여드는 동료들.
1: 그렇다 mo yung anak ko, bro. To swimming sila ngayon?
3: Tama nga, malaki na pala yung anak mo, bro. Ilang taon na yung bunso?
1: Ano na, pagtatatlong taon na.
4: Okay, bro. Kamukhang kabukaan mo, sabi bro, no?
1: Inig sa ice cream.
0: 나이도 고향도 다르지만 가장 큰 공통점이 있기에 똘똘 뭉쳐 지낸다는 동료들.
4: 그래서 same din po kami. May ano din kami. May anak din ako. Tapos yun, nabibag, normal lang na mga

0: 필리핀 세 식구의 점심시간. 아빠의 빈자리에도 씩씩하게 잘 먹는 미카이. 그리고 오늘도 듬직한 키코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키코가 그릇을 들고 일어서는데요. 그릇만 날라주는 줄 알았더니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키코 정말 대단하죠?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엄마를 도우려고 조금 일찍 철이 들었나 봅니다.
1: 놈 나 그레이드 6 po siya. Ayun, nag-i-start na po siyang matutong maghugas ng plato. And magwali sa labas. Ayun po. Lalo na po nung nagkaroon siya ng kapatid.
0: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태풍이 지나간 후 물이 새기 시작한 천장에 방수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키코의 몫인데요. 아유, 듬직해라.
1: 오포, 방사만탈아. Hindi naman po siya tumutulo. Pinapalitan na lang po namin kapag naluma ulit siya.
0: Yeah.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다 보니 어느새 훌쩍 커버린 키코. 손길도 제법 야무집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때다 싶어 본격적인 아들 자랑에 나선 버나데 씨.
1: 에토 po yung mga honors, mga award po ni Bernard ni Kiko. Ayan, with honors po, tapos meron siyang conduct award.
2: 가만 있자. 메달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와, 자랑할 만하네요. 뿌듯하시겠어요.
0: 밥을 먹고 나자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진 미카이. 아주 시침을 뚝 떼죠?
3: 뭔가 일로 가까이. Hey, come here.
0: 요즘 재밌는 영상에 푹 빠졌다는데요. 오빠 말이 안 들리나 봅니다.
4: I am strong. I am very strong. Recording starts.
0: 오빠가 알파벳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멀찍이 몸을 피한 채 거부하는 미카이.
4: I am strong. I am very
0: strong. 얼마나 싫은지 눈썹마저 거부를 하네요.
4: I am very strong. Recording
3: start. 매주 disappointed po kasi tatry ko po turuan. Ayaw naman po niya. Sayang naman din po. Kasi po, sa tingin, kasi po kasi wala na din po akong choice kundi bantayan po. Dahil kung wala na mo, kung di ko na po abantay si Mikay, baka din po lumaki siya ng lonely po. Wala pong kasama. Hindi, medyo nilalaro ko na din po siya.
1: Alis tayo niya, no?
0: 이런 오빠 맘도 몰라주고 엄마에게 안겨 한껏 어리광을 부리는 미카입니다. 모처럼만의 휴일. 숙소를 나서는 아빠의 손에는 농구공이 들려 있습니다.
5: 자, 바스켓볼은 mahilig ko siya mag-basketball pag rest day. Kaya pag rest day, nagba-basketball kami ng mga kaibigan ko.
0: 아빠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농구. 휴일마다 농구장을 찾는 것은 필리핀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일상이랍니다.
5: 러브 타임 브로. 무스다, 안녕히 나빠요. 브로. 브로. 브로.

0: Yes. Go. Say the guy.
1: 시외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닐라 공항.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에 들뜬 키코와 미카이. 한국에 처음 가는 엄마도 설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태운 비행기가 드디어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4시간을 날아 드디어 도착한 한국.
2: 미키.
3: 아, 인사. 오, 원더민.
2: 떠나기 전에.
3: 괜찮아.
2: 이제 떠나자.
3: 산파이어. 떠나는 버스. 안녕. 안녕. 아이. 아,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4: 부산 가는 거, 부산 가는 거. 아, 뭐 여기를 공항을 별로 안 와서 잘 모르는데.
3: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4: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3: 땡큐, 땡큐. 안녕. 아,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5: Sorry, I don't speak.
3: You speak English?
5: Yeah.
3: Where is the terminal for Busan bus?
5: I'm not sure. I'm so
3: tired. Sorry, sorr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안녕. Excuse me. 안녕. 안녕.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6: 부산.
3: Yes.
6: 여기 코를 끊어야 되는데.
3: 네.
6: 폭발해.
3: 네, right now. Okay, hi. Thank you.
2: Thank you,
1: 어, 이를 어째요? 그쪽은 반대 방향인데? 하지만 터미널이 나오지 않자 씩씩하게 길을 묻는 버나데시.
3: Excuse me. 아,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7: You speak English?
3: Yes.
7: English. You go down the first
3: yes.
7: basement.
3: Okay.
7: And you can find the machine to buy your ticket.
3: Okay.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2: 감사합니다. Thank you.
3: 아, masaya po kasi sa hindi po kami marunong mag-Korean. So, masaya po kami kasi nalaman na po namin kung saan po yung kuha ng ticket.
5: Go down.
1: 다행히 항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으로 무사히 들어온 가족. 이제 승차권만 잘 구입하면 되는데요.
2: 어부터만 소개해 봐.
3: 1, 2, 3.
2: 어부터만 봐.
3: Please board the bus after purchasing.
2: 눈마.
1: 뭔가 발견한 것 같죠?
3: 네.
1: 오, 무인 발공기 찾는 데까지 성공.
3: And English, when
2: purchase
3: ticket, Incheon Airport, no, then destination.
2: Busan.
3: 완도, 산.
2: Yes.
3: I do is Busan.
1: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목적지까지 티켓 구입도 순조롭게 성공했습니다.
3: Excuse me.
2: 안녕하세요. 부산 동부 터미널 버스 맞아요.
4: 오케이.
1: 우여곡절 끝에 부산행 버스에 드디어 탑승한 가족. 좋아! 이제 가는 거야!
3: 나빠가고 가봐. 나빠가고 가봐. 못한 시 다디.
2: 빠가고 봐. pero sobrang excited ko. Excited. 왜 진짜 뭐 빠가고 pag nakita ko na si daddy ko.
3: Basketball kay ni daddy.
2: Oh, bumakit mo sa kanin.
3: Papakita mo kay daddy yung mga ano mo bago mong natutunan. I'll
1: deal with every stranger asking where I'm from. 그나저나 부산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고된 여정에 어느새 잠이 든 가족.

0: 5시간 반을 달려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린 가족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1: Hello. 안녕. Very nice friend. Hello.
2: Welcome to Korea.
1: Family.
2: Marianne, hi. 힘들었어? 어? 너를 힘들었어? 어? Marianne, 응, 내 잘 받았어. 이제 아빠 만나러 한번 가볼까? Yes, together. Go.
1: Help and support.
0: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필리핀에서 출발하기 전 아빠가 있는 회사로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영어를 잘하는 키코와 함께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는군요. 가족이 편지를 받고 흔쾌히 마중을 나와주신 건데요. 이제 아빠가 있는 곳으로 출발! 그런데 곧바로 아빠를 만나는 대신 가족과 회사분들, 제작진까지 모여 회의가 열렸습니다.
3: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가 봐요. 방법이 네. 좀 있을까요?
2: 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회식 때 필리핀 대 한국어로 해서 5대5로 농구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날을 오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Yes.
0: 그렇게 시작된 깜짝 만남 대작전! 먼저 회식과 농구대회를 알리는 가짜 공고문을 만들고요. 아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2: 오늘 4시 반부터 예. 6시까지 오늘 농구대회를 할 거야.
4: 예, 알겠습니다.
2: 필리핀, 네, 코리아. 예. 상금 20만 원 걸려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긴 사람 거예요. It's winner. Winner.
4: Winner.
2: 에이씨가 저랑 나이 비슷해서 또 두 자녀의 아빠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눈에 많이 담아야 될 나이에 이렇게 타지에서 일하는 거 보면 저도 한 아버지로서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뭔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예.
0: 바로 이곳이 오늘의 작전이 펼쳐질 장소입니다. 가족들은 비밀 공간에 대기한 채 모니터를 통해 바깥 상황을 지켜볼 텐데요. 자, 드디어 선수 입장? 모니터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설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야, 오늘도 흥미진진하겠는데요.
5: 나니바오.
2: 경기 룰은 10분씩 2쿼터 그리고 상금이 걸려있으니까 봐주는 거 없는 걸로 우리도 안 봐줄 거야. 자,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자,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하나, 둘, 셋! 화이팅!
0: 두근두근 기대와 함께 드디어 시작된 경기!

0: 가족의 숨은 응원을 받은 메이 씨가 코트 위를 날아다닙니다.
1: Olha, olha, mudando-se esta cidade. Mudando-se para a cidade. Bora, mudando-se a cidade.
0: 아빠의 활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키코.
2: Kinakabahan na sana maging masaya, maging ma-surprise talaga sa gagawin natin pag nakita mga bata.
3: I'm so excited po kasi makakita ko na po si Papa po. Makakalaro ko na po ulit siya.
4: 63, 63. 1분, last 1분.
0: 1쿼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또 한 골을 넣는 메이 씨. 어느덧 1쿼터가 끝났는데요. 그리고 가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5: 이길 것 같으세요?
6: 아, 띵 ko naman mananalo kami. Na nahiya kami bantayan si Sadyang eh, baka hindi kami bigyan ng sahod. De, joke lang ko.
0: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아빠에게로 출발하는 가족. 아빠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질수록 심장은 두근댑니다. 드디어 아빠의 어깨 위에 손을 얹는 키코. 어리둥절한 아빠는 이 순간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1년 반 만에 마주한 가족. 메이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줍니다. 그 어떤 말보다 깊고 진한 포옹에 13살 키코는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딸 미카이도 꼭 안아주는 아빠.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6: 나빠사라 po sa paramdamam kasi minsan pag umuwi ako ng Pinas dahil lang may patay sa isa sa pamilya ko, hindi ko napipil ng yung sobrang saya dahil sa nagbakasyon ako may patay. Ngayon, napipil ko na ang sobrang saya, ma'am, kasi sila naman yung bumisita sa akin dito para ang reason makita nila ako kung hindi dahil sa kung ano man nangyari sa isang pamilya namin.
5: Okay na?
0: 잠시 후 농구 코트 위에 함께 선 아빠와 키코. 두 사람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진 그저 꿈만 같은 순간입니다.

0: 드릴까요? 안 매운 거 드릴까요?
1: 매워요. 한개 매워, 한개 안 매워요.
2: 첫 번째 즐길 음식은 키코가 먹고 싶어 했던 닭강정입니다. 근데 요거 좀 매울 텐데?
0: 매워요.
3: 나 혼자 살면서 매워.
2: 어라? 안 매운가 보네요. 아빠 입에도 쏙 넣어주고 엄마도 잊지 않는 우리 효자 키코.
1: 안녕하세요. 얼마요?
2: 분식의 강자, 어묵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호우 불어서 한입 베어물면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에 쫙 퍼지면서 정말 끝내주거든요. 국물 한 모금 들이켜주고요. 매콤한 떡볶이까지 접수 완료! 그나저나 매운 음식도 정말 잘 먹네요.
1: 와우, 김밥. 안녕하세요. 김밥 하나 주세요. 다음에 잘라주세요. 여기 먹어요.
2: 아빠의 완벽한 가이드로 더욱 행복한 여행. 한국 드라마에서 본 김밥도 처음으로 먹어봅니다.
1: 맛있어요?
0: kahit marami siyang gulay sa loob, hindi mo siya aayawan kahit madami siyang gulay kasi crunchy yung gulay. Ayan, dati nanonood lang po ako ng K-drama, nakikita ko lang siya sa TV, pero ngayon kinakain ko na siya ng personal. Ayan.
3: Labusin natin ito. Laki pa yung part na masarap, yung dulo. So, yung dulo mamaya.
2: Daumuro hangan gusin. 특별히 미카엘을 위해 아빠가 준비한 곳, 어린이 해양생태 체험관입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즐길거리에 잔뜩 신이 난 미카이. 아빠가 있으니 몸도 마음도 든든합니다.
4: 엘랑게가 어디가 아픈가 한번 볼까요?
1: 닥터?
4: 응? 발랑개 뱃속에
1: 잘못된
4: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들었대요.
5: 뜨뜻 생겼으니까 여기 보세요.
2: 체험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는데요. 키코와 미카이가 마음껏 즐기는 사이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0: 아이엔 masaya po kasi experience po ng mga bata. Kasi nga walang ganito sa Pilipinas, tsaka malayo sa lugar namin. So eto nakapunta kami sa Korea pa talaga. Ayun, kaya nakakatawa po. Masaya po kami bilang magulang po.
1: Thank you, staff.
3: Stand up. Stand up.
2: 가족에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 한 채 어느덧 다가온 이별의 순간.
1: 반사만�ala lang to na malalayo muli kayo sa akin. Pagdating ng araw, ng panahon, yung mga pangarap natin, magkakasama-sama rin tayo.
0: Mahal na mahal ka namin. Tsaka huwag ka mag-iisip lagi ng kung ano-ano. Lagi lang tayo mag-pray. Basta si Lord laging nasa center natin. Ayun.
2: Kung 잡은 두 손과 이곳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을 잊지 말길. 다시 만날 그날에 더 깊고 따뜻한 포옹을 약속하며 아빠는 말해봅니다. 안녕,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안녕, 사랑하는 나의 키코와 미카이.

0: Let us examine together how deliverance from that suffering may be possible.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0: 그럼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나는 아이반이야.
1: He really enjoys playing with his friends football. And then he's also doing taekwondo.
0: 잠자리, 여치, 무당벌레. 야, 엄마 해미, 아빠 안토니오.
1: I'm currently working for the game called The Sims. Working on the user interface.
2: 저는 현재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와서 웹이나 앱을 통해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 전반적인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3: 공항에 왔어요. 아이만 볼 수 있어.
4: 그럼. 그댄가 한번 이만들어.
3: 스페인으로 출발합니다. 이밤 코포자. 아이반 어디 갔어?
5: 오이고.
0: 어?
3: 아이반! 아이반!
4: 잘 잊혔어? 잘 잊혔어?
3: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4: 하는데 길에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길에서 먹냐고.
6: 여기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는 거.
4: 아, 서서 먹는 거 좀
3: 어. 맛이 어때? 맛이 어때?
4: 별로네. 저기 가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아리랑 쳐주는 거.

0: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지. 더 줘야 돼. 뭐 큰 거 하나 줘. 된장에다 넣고. 밤새는 거 매운 거 먹어? 된장에 조금 넣는 거.
1: 조금은 괜찮아.
0: 애미가 내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번에 가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래 치대야.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더라고.
2: 우리 집은 요리 담당은 제 애들 아빠가 하고
0: 지금 밥 해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내가 쓸 때는 내가 아침 다 해줘버려요. 배추가 한국 것처럼 깔끔하질 않아. 이렇게 쪄보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시간을 맞춰야 되고 재료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당근이라든가 뭐 양배추 이런 건 좀 오래 쪄야 되고 시금치 같은 거는 그냥 김 나자마자 바로 빼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런 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 시골에서 자랐고 그래서 느낌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0: 알바, 잘 잤어? 할머니 안아줘야지. 일어나세요. 할머니 얼굴 보여줘. 알바, 옷 갈아입어. 밥 먹게.
1: 잘 자요.
0: 안녕히 주무셨어요.
2: 알바, 밥 먹자.
3: 뭐야, Iván, el desayuno tiene pintaza.
0: Ya, 고기. 안녕, 고기, 고기, 고기.
4: 근데
3: 사람들
4: 다 맛있어.
5: 맛있어. 근데 소스 아빠 맛있어. 소스 맛있어요.
6: 소스 매운 거 못 먹어 갖고 내가 이걸로 한 거예요.
3: 맛있다. 비나 버터?
6: 된장. 된장 소스야.
3: 아, 된장.
6: 된장 소스.
3: 아, 된장 소스. 아.

0: 아이만 뭐해. 빨리 먹어야지.
1: 얼른 부지런히 먹고 학교 갑시다.
0: 알바. 할머니가 비빔밥 하나 싸줄까? 알바. 비빔밥 하나 싸줄게. 좋았어. 좋았어. 알바니 원하는 대로 싸줄게. 고기 넣고. 입으로 슈. 잘 먹어. 한 번만 더. 많이 먹어야지. 한 입만 더. 너무 조금 먹어서 살이 안 찌잖아. 국물 한번 먹으세요. 미역국물.
2: 가보자. 자, 가자. 내가 저만큼 데려다 줄게. 가자. 자, 가자. 가자. 오늘은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3: 네. 조금 더 빨리 가자.
0: 조금 더 빨리 가자.
2: 그래. 늦어. 학교 늦었어, 그지?
3: 학교를 빨리 가야 돼.
2: 학교 늦었어.
3: 9시.
2: 30분까지.
3: 25분에 가야 돼.
2: 25분에. 9시 25시 뭐야, 임마. 9시 25분.
0: 하나, 둘, 셋.
2: 야. 천천히 가. 학교 다 왔네, 뭐. 리소 솔루자.
0: 리소 솔루자.
2: 학교 다 왔어요.

0: Hola, gente, con humana.
1: Bueno, ¿qué tal, Iván?
2: Bien.
1: A ver, de este y...

0: Y nos vamos, ¿vale? Ta, te toca. Ta. Otra vez. Ta.
1: Ah, 이반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지금 뮤직, 음악 이론이랑 드럼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 활동 같은 거 그런 옵션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 커리큘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equivocado un poco.
1: Sí, sí, sí, ya sé, ya sé. Vale, bien, bien, muy bien, muy bien. Ahí van.
2: Oh, oh, ya está
1: fuerte, ¿eh?
2: 잘했어.
3: 너무 잘해서 와 저렇게 집중력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려고 할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4: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야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고.
3: 친구 데리러 갔어?
0: 여기는 아
5: Bueno,
0: ahí está.
5: Bueno, muchas gracias, chicos.
2: Yo te tengo chinuguna.
5: Gracias, gracias por la ayuda, chicos.
6: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소개 좀 해줘. 그럼 내가 선물 사갈 건데.
7: 여자친구 아니야, 그렇지?
8: 아이반 뭐 할 거예요?
9: 마시 한 선물 줄 거야.
10: Hola.
2: Hola.

0: 아이고, 더운데 이걸 한다고.
1: Vale, como ya dije, el viernes es la gala de los
2: Javis.
1: ¡Balones, venimos! Toma, Oli. Jaime.
3: Yo voy con Jaime.
0: 오늘 아닌 것 같아. 안 입는 편이지. 이게 반대.
4: 가보시.
5: 집에서는 완전히 아기잖아요. 아기 같은데 축구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공 가지고 노는 것도 너무 잘하고.
2: 아이. 아, 시
1: Naranjas a izquierda, sin peto derecha.
2: Mientras te vendemos, yo me la quedo. ¿Qué voy a hacer? Me hago el equipo yo
5: solo. ¡Ah! ¡Guau! ¡Cuánto bombarde! ¡Ay, Pani, chal, chal, buena idea!
6: 잘한다. 오우. 오. 우와. 잘한다. 잘했어.
5: 잘했어.
0: 1대 0이요.
6: 아, 이게 더 위험하다.
5: 오. 아니, 갈라, 갈라.
6: 오.
0: 아, 얘네들은 전문가같이 잘하더라고. 프로 선수들처럼. 애들이 아니요. 뛰는 거 보니까 아, 그 더운 날씨에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 아이만이 또 몸도 연약하고 그래서 잘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잘 뛰고 그래서 좀 뿌듯했어.
6: 거리냐, 거리. 아주 아주 넣어놓고.
1: 자, 가보, 페토스.
6: 2대 0. 2대 0, 잘했어.
5: 잘했어.
3: 아이반.
5: 아이반.
3: Yes, very good.
5: Very good.
3: He plays very
5: good. 아이반.
6: 치킨 아이반.
5: 치킨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6: 아, 먹어봐. 먹어. 맛있나 먹어봐.
5: 먹어봐.
6: 좋아. 자기랑 만들게.
5: 다 된 거니?
0: 뛰고 뭐 그러다 나오면은 땀 나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은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 해갖고 가면은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식혜를 해갖고 가기로 했었거든.
7: 뭐 해도 뭐
5: 족하지는 않겠지.
7: 아이번 기살내기 힘드네.
5: 선생님.

0: Here, take that.
1: Yes, yes. No, no, they can't. No, but we can. No, impossible. No, no.
2: 처음엔 당황했어요.
1: Yes, yes.
3: They can't.
1: The school has to tell them to. No, but we can. No, impossible. No, no. Because of the allergies, we don't know if they can have it or not.
2: 더운데 주면 좋은데. 코치하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레르기 때문에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0: 선생님 안 된다고. 아니,
2: 선생님이 알러지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런다고.
0: 얘들한테 얘기해줘.
2: 걱정돼서.
3: Que por las alergias, pues no.
4: Sí, por las alergias. Es que yo no soy alérgico a nada de la comida.
3: Yo no.
4: Mateo tampoco a nada de la comida.
3: Yo en realidad.
4: Sí, tú lo coges entonces.
3: Yo en realidad no soy a que no.
1: Venga, chicos, vamos.
3: Lo podría yo que...
0: 아이고 진짜 아니 힘들게 해왔는데 요즘 음식을 한글로 오면 안 돼.
2: 그럼.
0: 애들 요즘은 알레르기 막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사갖고 오는 게 나아.
2: 된 걸 사와야지.
5: 오라 나탈리. It's so hot.

0: let's close this because it's so hot.
1: Hola.
2: Hello.
1: Hello.
0: So you were riding a bike here?
3: Yes.
0: I see.
2: Ivan 친구들이 그날 오후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저희와 같이 비슷하게 다문화 가정인 친구들이거든요. 한 친구는 이제 아빠가 스페인 아빠고 엄마가 일본 분이시고 다른 친구는 아빠가 이탈리안 분이시고 엄마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그 커플이에요.
4: 노래가 이 코치가 코치.
5: 코치.
4: 코치?
2: 네가 얼굴 발라줄래? 엄마가 백 발라줄게.
5: 엄마, 저 te lo tienes de quitar.
6: No, no lo quito.

0: But I think if the water is warm, they'll stay longer. They're so funny.
1: Inside the European Union, your license is worth like 1 year or something like that, or like?
2: No, usually it's 10 years.
1: Ah, stay. Ah, oh, ah, okay. So then. So you mean you can drive 10 years with your Italian license, or?
2: Yeah, yeah. And then now they'll give me Spanish one.
3: 저희도 이제 스페인에서 이민자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고민들도 있고 또 같은 나이의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끼리도 잘 놀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Oh, that's my father. 아빠. 나오코,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일본에서 오셨어요. 네,
4: 아. Nice to meet you. I'm Natalie.
3: Nice to meet you.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5: 아니, 두 분 다 예쁘시네.
3: Okay, so we'll see. But we can taste them. Yeah. 지금 밖에서 놀고 있어요. 우리 저희네.
4: So nice. Your father looks so young.
6: Yeah, he is.
7: Does your father do sports? What does he do?
8: He has this crazy posture and everything.

0: 뭐할 거냐면 짜란
1: 구경하셔네
0: 우리 반에 누리집을 만들 거예요.
2: 쇼
0: 우리 여기 그림 그릴 때 우리 반 친구들 그려줄까?
3: 아이반을 한글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지금 현재 저 혼자만 한국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반 조부모님도 한국말밖에 못하시고 저희가 한국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의 목적은 그냥 아이반이 이제 한국말로 편하게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고
0: 아이반 오늘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4: 어?
0: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어떤 색깔 있어요?
5: 우리 야구공 반달.
0: 아이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1: 따따.
0: 그걸로 우리 색칠 한번 해볼까?
6: 이거 하나 둘. 응. 나 진짜 이거. 나 진짜 이거. 여기서
7: 그. 그러면 그럼 안 되고.

0: 요즘은 길에서 많이 먹더라.
1: 맞아.
0: 차고.
1: 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밖에서 나와 있는 걸 좋아해요.
0: 아.
1: 그래서 그때 집을 살 때도 그래서 그
2: 도로 옆에?
1: 아니 발코니가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0: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음식을 먹고 그래.
1: 여기 사람들은 그 햇빛 보는 걸 진짜 좋아해.
0: 아니 안 그래도 햇빛이 많이 나는데 왜 햇빛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아, 저기가 있고요.
1: 어디가 있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같이 딱 보낸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얘기하는 시간, 예쁜 데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가네.
1: 응, 가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좀 큰 엘 라스토로라는 시장에 갔어요.
2: 사람들 많이 오네.
0: 사람 사는 건 똑같아.
1: 털코트도 판다, 털코트. 지금 입는 거 생각만 하면
0: 날씨가
1: 진짜.
0: 더운데. 이게 외국 나가면 절대로 옷은 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거든.
1: 아, 그럼 옷은 보기 금지야?
0: 아니, 한국 원단이 좋고 디자인도 한국 게 제일
2: 그래,
0: 좋아.
2: 그래, 우리 한국이 제일 좋아.
0: 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
2: 예쁘다. 원피스 하나 사야 되겠네.
1: 원피스 눈에 보이면 딱 찍어. 어, 어때? 얼마? 에, quanto costa? 35. 아, 38?
2: 아,
1: 35, 35 유로?
2: 위에만 하는 거야?
1: 어, 위에만 하는 거.
0: 야, 그 굉장히 비싼 거야. 비싸.
2: 태미야, 이게 수영복 아니야?
1: 맞아. 아, 모르겠어. 아, 수영복 위에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그래? 어.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1: 아, 모자 봐, 모자.
0: 이런 건 우아하고 좋네.
1: 어, 예쁜데?
2: 그지 않나?
1: 어,
2: 한번 써봐도 돼?
1: Hola, can I try this one?
3: Yes.
1: Gracias.
0: 우아하게 우아하네.
1: 우와, 너무 우아하네. 어때? 어, 괜찮은데, 근데 어디 놀러 가야겠다. 너무 커서.
0: 아이스가.
1: 어떤 거?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어? 나쁘지 않은데?
2: 오, 오.
1: Gracias. 아, muchas gracias. 어, 근데 다른 색깔, 색깔만 다른 거.
2: 이거, 이거는
0: 화려한 게 좋지.
1: 예쁘다.
0: 오, 괜찮다.
1: 어. 그래.
2: 알았어.
1: 그래요. 야, 이거 할까?
0: 아, 진짜. 그래. 어.
1: Hola. How much is this? 25. Yeah, I will take it.
3: Okay.
1: 예.
0: 되게 비싸네.
1: 아우, 됐어요, 됐어요.
0: 디스카운트는 안 되는 거야?
1: 아, 여기는 안 될걸?
0: 먼저
1: 봅시다.
0: 갑시다.
1: 우와, 예쁘네.
2: 예뻐?
0: 어. 예뻐. 아이, 진작 사지 그랬어.
1: 어. 잘 샀어.
0: 고급스러워.
1: 아, 이제 할머니 찾기가 편하네. 할머니!
0: 불란서 여자 같아.
1: 옷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나요?
0: 우와. 우리 가방 아, 이렇게, 하니까 어. 여기 명가방에
1: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파는 거야.
0: 그러니까.
1: 우리, 어, 예쁜 우리, 프린트를
0: 우리 해가지고. 프린트 해서 나가.
3: 어.
2: 이쪽으로 와요.
0: 저는 가방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2: 가방 제조하는데 같이 하고.

0: 있어요.
1: 그래도 보이기는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건데 됐어, 이렇게 하면 되지.
0: 알겠어요.
1: 옛날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 요번에 디자인
0: 화려하게 나다.
1: 이건 배낭이.
0: 여행 가방 같은 건가 봐.
1: 가방처럼 생긴 게 배낭이네. 우리가 가방 하니까 가방에 맞는
0: 가방만 길이 가요?
1: 직업은 못 속여.
0: 그러니까 관심 가는 게.
1: 아, 물건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 특이한 것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더라고.
0: 이런 치마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카키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좀 다른 색깔로.
2: 어때? 뭐가 나?
0: 이게 더 나?
1: 그래.
0: 다른
1: 분이 났다. 이거, 이 문이 있는 거, 이건 없네. 이건 얼마래?
0: 후에는 이거는 20.
2: 20?
0: 이거? 요색 되시면
2: 오케이.
3: 나? 어? 주는 바람이네.
4: 20.
0: 엄마, 두 개면은 30이래.
1: 에이, 그렇다고. 거기에 속지 마라. 하나만 사.
2: 이거 할까? 네.
0: 20. 이거는 20.
1: 그럼 좀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2: 두 개 달라 그래.
4: 나도
1: 30에 달라 그래. 30에 달라 그래.
0: 30에 30. Can you do 30? And this and this one?
1: 그 안 되면 가는 거예요.
0: Or 30? Okay, okay, 30.
1: Gracias.
0: Buen día. Buen día.
2: 우리 딸 덕분에 이런 거 샀어.
0: 재밌었어요.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는데 불러주신 가격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하게 돼서 이런 게 삶의 지혜인가 싶기도 했어요.
2: 어디로 가?
0: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1: 맨 음식을 이런 데서 먹어.
2: 예쁘잖아. 여기 사람들 다 기다려.
1: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이렇게 먹나.
0: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10시, 11시쯤에 나와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음료 마시고 그러는 거야.
2: 저기 있다. 식당에 왔어요. 가자. 올라. 올라. 바이 밤.
0: 쭈꾸미.
5: Did you find something?
0: Yeah, look, 할머니, 할아버지.
5: You got the 모자.
2: 모자 어때?
1: 어때, 모자?
5: cool.
1: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인 나는 보틴.
0: 보틴.
2: 보틴? 굉장히 오래된 식당인데.
1: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라고 하더라고. 1700 몇 년도 식당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0: Let's go.
1: Let's go. 가자.
0: Vamos.

0: I sent an email with all the details of what we needed and everything. And then basically I got back contact from, I guess, from the CEO of Botin.
1: 요청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냥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2: Sí, sí.
0: This oven has never been turned off.
3: Wow, wow.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래.
0: And this is the main diner in the restaurant.
4: Hemingway cuando comía solo o en dos. Él siempre comía en esta planta, pero aquella era su mesa habitual.
1: 원래 헤밍웨이라고 그 노벨상 받은 진짜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 그 작가가 식사를 하던 테이블이 저기.
5: 헤밍웨이.
1: 바다와 노인. 맞아요, 맞아요. 바다와 노인 맞아요. 그 작가예요.
0: We're going now to the underground diner that is from 1590.
3: 아유, 우리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주시네요.
1: 그러게.
3: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야, 1519년대에 있던 지하래. 아, 와, 와,
6: 와, 와.
5: 아, 이번 조심해서 내려.

0: Thank you.
1: La bodega es de 1590.
2: From 1590, this
0: case. 1519년부터 있는 이 공간이.
1: Y ahora, bajar por aquí, esto sí que tiene más dificultad.
2: Sí.
0: 보통은 여기 안 들어, 못 들어가게 하는데, 궁금하면은 들어갈 수 있대.
3: 이 식당에 와갖고, 이거 여기 본다는 건 대단해.
2: It's very special.
4: 약간 조심.
2: Only for you.
1: 야, 대단하다.
0: 와. 와.
4: 조심해, 조심.
1: 와, 이렇게 대단한 집. 와, 이렇게 있는. 이야.
4: 오, 여기가 이제 하와이인 같은 노는 데네.
0: 시원해서. 아,
5: 멋있다.
4: 멋있어.
0: 멋있어?
4: 보여주는 거야, 오늘.
3: 이게 빈, 전부 와인이 들어있네, 보니까.
0: 아, 진짜?
3: 난 빈병인 줄 알았더니 빈병이 아니에요. 이거 다 채워져 있어.
4: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0: 신기해?
5: 되게 신기해.
0: 되게 신기해.

0: 자,
1: 알반도, 알반도.
0: 알반도. 알반도.
1: 네. 치치.
0: 가족을 위하여.
1: 위하여. 치치. 맛있다.
2: 맛있다, 맛있다.
1: 음식 나온다. 드디어 음식 나와요. 음식 나와요. 하몽. 하몽.
2: 아, 이거는 마늘 수프예요. 빵이랑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늘 수프에는. 아, 마드리드에서 되게 전통적이에요. 아,
3: 아미노 회분과 히몬. 계란 먹었다.
0: 오징어.
1: 오징어 튀김이에요. 아이바는 자기 계속 레몬 안 넣는다고.
4: 오, 이게 대전다.
0: 우와. 우와.
5: 뭐야?
3: la hemos matado para hacer papita.
6: They're gonna bring warm plates for the.
1: 따뜻한 접시를 갖다 주신데 이제 따뜻하게 고기를 계속 먹으라고.
0: 대단하다. 잘 나왔다.
3: 오,
0: 잘
3: 우와.
0: 잘 나왔다.
3: 와,
4: 아이바는, 아이바는 더 좋은 거 좋네. 남자도 대빵 큰 걸로
3: 줄게.
1: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어요. 아이바 잘라줄까요? 아이바 자를 거예요. 이거 포크, 포크 잡고.
2: 껍질 맛있어. 부드러워.
4: 고기는 부드럽네.
1: 껍질이 바삭바삭해서 맛있어. 한번 먹어보자. 한번 어때?
7: 맛있어요.
2: 아니야, 오징어 튀김도 많이 먹어요. 너 먹고 싶어 했잖아.
1: 응. 예! 예!
4: 알지, 아이 밥 먹어봐. 응? 먹어봐, 이거.
1: 저거 먹고 먹게. 천천히 꼭꼭 씹어.
4: 천천히 꼭꼭 씹어.
7: 이따가 공원 가서 막 누르려면 많이 먹어야 돼. 연 날리게 하고.
4: 레고보다 쉬워, 연 만들어야 돼.
7: 하라죠, 같이 연 만들자.
2: 그거 날리는 거.
1: 아!
4: 만들 수 있어?
2: 만들어야 돼.
7: 만들 수 있어? 엄마, 스페인은 많이 아는데? 아이바니 많이 가르쳐 줬어, 엄마?
1: 아이바니 엄마 선생님이잖아. 스페인 말 선생님.
7: 그랬어?
1: 응. 엄청 차근차근 잘 가르쳐
4: 줬어. 아이바니 선생님.
1: 아이바는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어.
7: 아이바. 맛있어 그 말은 스페인어로 어떻게 해요?
3: Está muy rico.
7: Está muy rico.
3: Está muy rico.
7: Rico. 맞아?
1: 맞아. 네? Está muy rico.
7: 알반 건배.
4: 알반 건배하네.
7: Está muy rico. Está muy rico.
4: Muchas gracias.
1: 그날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게 보티는 보통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굉장히 시끄럽고 음식을 느낄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도 없고 저희 테이블만 있어가지고 더 음식에 집중할 수도 있었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4: 우리한테 특별히 오늘 잘해준 거 아니야?
1: 안토니오가 이메일에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6: 네?
7: 고마워.
6: 전만해요.
7: 전만해.
6: Very happy. 햄버거예요.
0: 얼마예요?
1: 393.
0: 안녕. 올라.
2: 네.
6: 이거 제가 이번.
2: 할아버지.
0: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1: 여기가 성이에요.
0: 오, 김치구시오. 오,
7: 돈을 갖고 와야지.
1: 에서 옵션.
3: 누가 생기신 분 사람? 감사합니다.
0: 아이방 가자. 맨날로 가자. 샥샥샥.
3: 할아버지,
0: 끊어야지.
3: 이게...
0: 끊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뛰어와.
6: 뛰어와. 아, 됐어. 가면.
8: 설탕 빨아, 설탕.
7: 안토니오.
4: 한번 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네.
9: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 뜨겁시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말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네

장춘이라고 했다. 깎아내린 듯 가파른 돌절벽, 가장 높은 봉우리가 북벽이었고, 그 위에 오른 자가 상좌를 틀어 모든 것을 가져왔다. 북벽에 오르면 아래 세상이 어리 보였고, 구름도 발 아래 있으니 두려울 게 없었다.

0: 있습니다. 아까부터 어르신한테 자꾸 영감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건 좀 경우가 아니죠. 서로의 정보를 나누지 않는 건 규칙입니다.
1: 영감님, 사전에 정보 받을 때 이 부분이 없었다고요?
2: 없어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요. 늙은이 데리고 개고생 시키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댁대 들어서 짐 싸가지고 나가요.
3: 되게 힘 빼고 하시는데 긴장도 있고 위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호흡, 침묵, 가만히 계실 때도 그냥 그 신의 공기를 확 전환시켜주시는. 저는 지금 현재 불란서 금고에서 신구 선생님과 함께 공연 중인 밀수역의 장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대뜸 신구 선생님이 하실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할래요. 저 해야죠. 저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4: 그 이유가 뭘까요?
3: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인데? 이유가 없죠. 언제 선생님과 이렇게 무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건 뭐 영광 그 이상이죠.
2: 높이가 6자에 폭이 8자라고 하셨어.
5: 예, 내가
6: 완벽주의자세요. 그리고 그 무대에 선다라는 거를 그냥 허투루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 연극을 연습하면서 가장 많이 선생님한테 들어. 장 감독.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 제가 그냥 후배들한테만 계속 디렉션 주고 뭐, 선생님 그냥 뭐 하시는 거 제가 잘 뭔가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얘기해줘. 자꾸 얘기해줘.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2: 장사를 묶겠다.
0: 예?
2: 금고 앞에 장사 말이요. 이게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당겨야 하든 쉽지가 않겠는데.
7: 아이고, 이 지금 남자가 세 명인데 이걸 묻는다고.
2: 나도 안 하고?
0: 자, 이불 좀 줘봐요!
6: 91살에 대한민국의 가장 노후 배우, 전 국민이 다 알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 배우가 주인공의 역할로 1시간 40분 동안 등퇴장도 거의 없는 무대를 저렇게 지켜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프라이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0: 그래, 혼자 들어가 보자.
1: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무슨 스튜디오가? 네. 아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 여기 앉아요. 여기. 아이고, 이렇게 걷는 게 부실해. 나. 오래 기다렸겠네.
2: 아니, 선생님.
1: 옛날 어릴 때, 젊을 때네. 그래서부터 쭉 있네, 사진들이. 나는 없어, 사진이 하나도 없어, 집에. 잊어버리고 있던 사진 모습이 많아, 젊을 때.
3: 정부에서는 이 나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2월 10일을 기해 환화를 10대 1의 원화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서울 남산

0: 기슭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양식 모델을 갖춘 소극장 드라마 센터가 지난 12일 개관되었습니다. 이날 공연된 것은 셰익스피어의 햄렛이었습니다.
1: 그렇게입니다.
2: 햄렛을 보니까 참 근사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구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와서 전율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프로그램 뒤에 보니까 학생 모집을 해. 그래서 그건

0: 동남 유치진 선생님이 드라마 센터를 개관하고 부설로 극작가 연출 배우를 육성하는 학교 학원이지 그런 여건 아카데미를 만들어 주셨는데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켜서 착실했어요 그 내용이. 근데 내가 좀 적극적인 성격이 못돼요. 소극적이고 간이 요만해가지고 큰일을 벌리지 못하는 중인데 아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좀 변화해 볼 수 있는 게 연기겠다 그래서 선택했지.
1: 같이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업 받으면서 졸업 공연도 같이 하고 소라는 작품도 하는데 그때 그분은 이제 주인공 국서 역할을 하시고 국서는 그 형밖에 없었어. 아 잘했어. 하여튼 그런 역할은 그 형님이 잘하셨어.
0: 아 잘하게 뭘 이제 2년 공부하고 그 말하는 좀 발표회 형식이니까 지금 기존 극단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 그럼.
1: 일일이 우리 동기가 처음에 입학할 때 60명인가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한 20명 되더라고. 유치진 선생님께서 우리 몇 사람을 부르더라고. 예명을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무송이 너는 네 이름 그대로 써. 이러고.
0: 그래. 내가 원래가 순할순 때 턱이야. 순기야 이름이. 이게 왠지 연극을 하면서 하는 이름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 너무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납신하고 오래 굳혀서 이걸로 해봐. 그래서 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도 못하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바로 나왔지. 근데 그렇게 주셔서 외자는 좀 그때도 흔하지 않았거든. 외자에다 오래 읽고 연극을 오래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는 뜻으로 그냥 받고 그때 이후로 쭉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예명이 된 거지.

0: 무대와 음악을 연결하는 연극 영화인의 잔치 제1회 한국 연극 영화 예술상에 대한 최종 결선과 시상식이 1월 18일 저녁 서울 시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1: 최초로 생긴 연극 상입니다. 조연상을 먼저 받으셨고 그 다음에 남자 연기상을 받으셨고 남자 연기상이 두 번인 거죠. 70년대가 되면요 극단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배우들도 좀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뭐 상을 받으셨으니까 연기과에 들어가서 수련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또 조연상을 받고 곧바로 또 연기상을 받고 이랬다는 거는 주목을 요하죠.
2: 요거 뭔지 기억나시는지 같으세요?
3: 이거 생일 파티야. 그래 맞아 이거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신구영이야. 해롤 핀터의 생일 파티라는 작품을 내가 맡은 그 스탠리 역할을 뺏겼어. 그 형님한테 그 역할을 뺏기고 굉장히 내가 낙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투정도 부리고 막.
4: 나 기억 빼지셨어요. 기억이 안 나. 그랬었나? 왜 그랬을까? 아니 아끼셨는지 몰라도 미워하시진 않으셨어요.

0: 아, 또난 선생님 말씀이면 그냥 곧이곧대로 실행하고 따랐고 그랬고.
1: 하여튼 그 형님은 대형 맡을 때마다 뭔가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주어진 어떤 천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갖고 계시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떤 노력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배역하고 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지, 말하자면.

0: 그때 거의 우리가 아마 처음일걸. 연극을 가지고 극단 초청을 받아서.
1: 그때는 다 같이 갔어요. 이호재 씨, 전무성 씨, 나무. 거기 뉴욕에 한 달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또 저 유럽을 갔죠. 그 프랑스, 저기 네덜란드 투어를 했어.
0: 햄릿을 하멜 태자로 타이틀을 바뀌어서 번안을 해갖고 이름을 적어서 가서 공연하는데 신구형 왕 역할을 잘했어. 왕 역할하고

0: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 한국 연극이 이 정도냐,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 그냥 대서 특별하게 났다.
1: 근데 걔네들한테는 신기했을 거야.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유럽 애들이 춘향전 가져와서 한다.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

전통 연인이나 이런 게 해외로 나간 적은 있지만 연극이 그것도 햄릿을 가지고 한국적으로 변환한 작품을 가지고 투어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0: 자, 알겠습니다. 초창신 거 용지 한 장 주십시오.
1: 이 초다이신가 보구만.
0: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2: 신구 선생님하고는 KBS에서 뵌 적이 있어요. 신구 선생님은 KBS 안에서 이제 크게 활동을 하셔서 아주 그냥 좋은 작품들을 너무 많이 남기셨고, 그때는 이제 워낙에 이제 그때 열악하던 때라 연극계가 너무 이제 생활고가 심하죠.
3: 그러니까 돈 달라는 말을 못하고 너 해봐 그러면 예,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고 나면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럴 정도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텔레비 생기니까 텔레비로 나가는 거죠.
4: 이제 그동안은 나 혼자 지내면서 집에서 뭐 버스비로 이웃집에 가서 그것도 빌려가지고 버스 타고 나와서 갈 때는 술 한잔 먹고 걸어도 가고 무슨 뭐 친구들이 또 돈은 술은 사줘도 돈은 잘 안 줘. 이제 버스비 또 얻어가지고 집에 가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뭐 애도 생길 테고 생활비가 달라지잖아. 그리고 이제 그 호구지책으로 이제 아이도 생길 테고 그러니까 그 거기 가서 돈 벌어서 생활했죠.
5: 네 이름이 장가든다고 사정사정해서 내 애편에 결혼 반지며 내 시계까지 저당 잡혀서 만들어준 돈이야. 그 돈을 깨먹은 자식아!
6: 종애,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5: 이런 더러운 자식아, 빌리라고!
4: 그걸 하면서 끼니는 해결하잖아, 드라마 나오면. 근데 아쉽고 자꾸만 연극이 그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연어가 뭐 멀리 갔다가도 고향 생각 자꾸만 마음은 그쪽에 있는 거야.

0: 축구에는 손흥민이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가 있었고 이게 무대 위에서는 신구 선생님이 계시는 건 아닐까.
1: 바람아! 불어라!

0: 어마무시하죠. 그 에너지, 발성. 유명하세요. 신구의 발성. 그게 전설로 많이 들려요. 대극장 끝에 창문이 흔들렸다고.
1: 나 좀 쳐다봐요. 나 좀 보라고요.
2: 그래.

0: 어떻게 어떻게 마지막 공연
1: 그래.
0: 이 뭐죠?
1: 박부장의 시작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끝날 때는.
0: 아, 선생님 목도리 이렇게 염해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응? 겨울이었으니까.
2: 세계절이 간 거예요. 가을에 선생님을 뵙고 겨울에 연습을 하고 겨울이 끝날 즈음에 공연을 시작해서 마지막 공연을 하려니 여름입니다. 처음에는 대본을 받으시고 읽기 전에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진아, 네가 기억하는 내가 아니야 지금. 내 몸이 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연극 이 공연 3개월 하는 동안 선생님은 회춘하셨어요. 선생님이 자신 없어 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에 정말 거의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는 선생님한테는 그냥 역시 에너지예요, 에너지. 보약 같은 곳인 것 같아요.
3: 선생님은 무대 자체를 즐기진 않으세요. 무대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지금도요. 그래서 공연 전에는 항상 초긴장 상태세요.
4: 안에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앞선 위쪽에 몇 분만?
1: 됐습니다.
5: 예쁘네. 예쁘네.
1: 화이팅!
6: 화이팅! 화이팅! 네.

0: 선생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길게 처음이야.
1: 나도 이거 쉬지 않고 이렇게 학습하는 건 처음이야.
0: 처음이야.
1: 근데 이거 제공해내도 가능성이 보여.
0: 그치. 내년에 선생님 해야지, 우리. 5월에.
1: 살아야지.
0: 아니지.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살아 계셔야지. 내년 5월이면 선생님 92세. 와, 진짜.
1: 내년에 5월에.
0: 장진이라고. 그럼, 같이. 똑같이.

0: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죠. 베니스 상인의 샤일록은 아주 악질고리대금업자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해석이 많이 달라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맞췄어요. 그래서 좀 색다르다고 할까요?
1: 친구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공작 역할을 좀 맡아주십시오. 권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서 선생님이 그 무게를 충분히 수행해 주시지 않을까.
2: 뭔데? 말해봐.
3: 글쎄요. 아, 만약 샤일록 나리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럼
1: 선생님 그 공연을 하시느라고 많이는 아직까지는 참여 못하셨어요. 오시지 말라고 공연 끝내놓고 컨디션 조절하시고 대사 외워서 오시라고 하셨는데도 또 굳이 또 연습장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든 책임을 지시려고 진짜 끝까지 노력을 하시죠. 늘 그러셨어요.
4: 네? 대사를 못했어.
2: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0: 대사 못된 건 당연하지. 공연하라고 대사 못되지. 공연을 미리 외워놓고 공연하는 사람 어딨어?
1: 선생님이 그 대본 토시 하나하나를 굉장히 존중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으셔서 얼마 전에도 자네가 이러한 악의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데 악의라는 의 발음도 좀 어렵고 자칫하면 악의라고 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악의에 찬 태도를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네 라는 식으로 제가 바꿔서 드렸어요. 네.
5: 어이 병대 웬슬론, 너 자꾸 이렇게 내 사랑 몰래 들어갈 거야?
6: 저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배워가고 있는 주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1년 차입니다. 연극 내에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청년 예술인들을 모아서 지원금도 주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 1,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리게 됐고 30명 정도 네 이제 뽑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신구 선생님.

0: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께서 한 회차의 수익금을 기부를 해주셨고, 연극 무대에 첫 발을 디딘다는 것, 그리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 장학금도 역시 그런 일환이신 것 같아요.
2: 친구 장학금이 있어. 애들,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굉장히 오래됐어.
1: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지금 현업에 있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하다고 들었는데 몇십 년 동안 계속 그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친구 장학금이라는 거를 제가 도움을 받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친구 선생님이 그런 기부를 해갖고 받는 그런 장학금인 줄 몰랐었고요. 근데 그 이름이 배우의 이름인지는 몰랐었어요. 그때 뭐 좀 넉넉지 못해가지고 학교 생활이 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어려웠던 학교 시절을 선생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쳐서 제가 지금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4: 아니, 그게 내가 그때 그거를 아주 소액인데, 나도 그때 장학금을 받았거든. 그때,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나같이 어려운 애가 있으면 좀 아주 소액이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애들한테 해라 그래서 조금은 내가 했지. 그거 가지고 이게 거기가 안 되지. 무슨 장학금. 이게 무슨 뭐 크게 도움이 됐겠어. 그때 버스비 좀 보태줬겠지.

0: 왜요?
1: 저기 제가 아드님이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0: 아 그래서 어쩌라고?
1: 아니
2: 정신 잠깐 나가 있었을 때요.
0: 정신 나가 있었을 때가 더 행복.
2: 아니요, 전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더.
3: 선생님은 일단 연기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 모두가 알아서 선생님은 아무도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선생님 에너지는 못 말려요.
4: 선생님 원체 연습을 많이 하시니 그리고 리딩 날 대본이 이만해요. 이만한 걸 줬는데 이만해요. 백과사전이 와요 대본이.
1: 저 벌써 긴장돼요.
0: 걱정하지 마라. 몇 달을 쉬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어. 다 잘 돼.
5: 그 악리 할아버지라는 작품을 보러 갔을 때 보는 사람을
0: 갈 데 없어.
5: 약간 무장해제시키는 연기.
0: 목전화,
5: 이게 뭐 감탄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빠져서 보게 되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연기는.
6: 선생님 사생팬을 하고 있는 네, 배우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5: 선생님하고 한 6년 전에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이었어요. 네. 이게 2인극이거든요. 작품 자체가 원체 어떤 토론으로 이끌어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7: 대사 분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뭐 어떤 유신론, 무신론 사이의 어떤 논쟁이다 보니까 되게 학술적이고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해서
8: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0: 내가 83만 아니었어도 괜찮다고 했을 텐데
5: 어느 시점이 됐는데 친구 선생님이 갑자기 컨디션 난조가 딱 오신 거예요.
7: 네,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하니까 이제 경태가 혀가 잘 안 돌아간다 미안하다 막
8: 구강암이요. 이것 때문에 입천장을 드러냈어. 틀리처럼 보이는 이건
5: 프로이트 역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 혀가 굳어간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첫 공날. 근데 딱 시작을 했는데 정말 10분도 안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직 1시간 이상이 남았는데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 어떡하지? 한 30분 정도 지점에 화를 팍 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8: 거기에 대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9: 당연히 그래야겠지. 안 그러면 선생님 믿음이 무너질 테니까. 예수 가르침 중에 한 가지라도 쇠질적인 게 있기는 하오.
5: 그래서 화를 팍 내시는데 갑자기 무슨 혈이 뚫린 것처럼

0: 뻥 뚫린 거예요.
1: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즉시에 해야 하는데 다들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 손을 어느 갔냐? 종교가 이 세상을 기우천으로 만들고 있어.
0: 발음이 막 딱딱딱 찍으면서 막 대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걱정을 시켜놓고 혼자 저렇게 하신다고?
2: 너무 캐릭터에 몰입한 나머지 그냥 스스로 그렇게 느끼셨던 상황이었고 아무 문제는 없으셨죠.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와 정말 대단하시다.
0: 아 대단하셨어요 그때 진짜.
3: 그 혹시 이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4: 몇 개 있지. 근데 연극은 내가 해보고 싶은 작품을 다 해본 사람은 없을 거야. 자기가 선택해서. 왜냐하면 이거 자기 혼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럿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모여서 거기 뭐 음악도 들어와야 되고 무용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한 꼭지점으로 그 지점이 맞춰져야 연극이 되는 건데 그 좋은 연극 거기가 쉽지가 않죠.
3: 해보고 싶으셨던 역할 있지 않으세요?
4: 많지. 리어도 못 해봤고 햄릿도 못 해봤고 근데 그게 인생 동안 그런 기회가 왔다가도 어떻게 놓쳐지게 되고 그때 놓치면 또 다시 오기가 어렵고 그런 것 같아.
5: 너무 얘기 많이 했다 내가. 난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4: 인생을 돌아볼 때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없어.
5: 100년 후 거기서 들어갈 당신의 물건 고도 기다리며 포스터 아니면은 거기 그 중에 사진 하나

0: 되는 게 없네.
1: 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계속해서 다짐해 왔는데 말이야. 브라드밀, 정신 차려. 아직 최선을 다해본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계속 버텨왔는데 말이야. 아, 또 너구나.
0: 그래서
1: 다시 만나니 반갑다. 아, 나 아주 영 떠나버린 줄 알았어.
2: 고도를 기다리며를 봤어요. 선생님이 등장하셔서 대사 한마디를 딱 내뱉는 순간 제가 울컥했어요. 눈물이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3: 아마 우리나라에 연기한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가서 봤을 거고요.
4: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셨지 싶을 정도로
5: 잘했어, 아주 정말 잘했어. 고도가 그거야. 그렇게 연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0: 숨 쉬는 것도 힘들어.
1: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균형감각을 위해서 나무라도 대보자.
0: 나무?
1: 나무. 네 차례야.
0: 하느님은 날 보고 계실까?
1: 눈을 감고 해야지.
0: 하느님,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1: 아, 그럼 나는?
0: 접니다. 저예요.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1: 천천히!
6: 저는 아주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원케어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저도 처음엔 대뜸 들어서면서부터 원케어 꼭 해야겠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약속처럼 됐어요. 둘이 분향실에 앉아있거든요. 가끔가다 대사가 서로 삐끗하면 앞서서 또 그 포인트를 짚어주시기도 하고

0: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또 내가 또 그러기도 하고 서로 이게 잘 맞았죠.
1: 친구 박근영 선생님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가장 큰 특징은 보면서 관객들이 계속해서 웃습니다.
2: 고고, 아, 너 좀 이랬지 맞자고도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3: 어, 그거 아주 대단하고 멋진 얘기인데.
1: 이렇게까지 관객들이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고도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오경태 연출의 처음 그 연출 의도이기도 했고요.
4: 그 두 분이 수십 년을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쌓아온 그런 공력, 내공, 그런 시간의 힘이 이렇게 붙어서 선생님들이 너무 즐겁게 무대 위에 놓으시면서 하시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 잘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2: 덕분에 시간 잘 보냈다.
5: 어차피 시간이야 흐르는 거니까.
2: 그래도 시간은 느리게 흘렀을걸?
5: 아, 이제 뭘 하지?
2: 글쎄.
5: 가자.
2: 고, 안 돼.
5: 왜?
2: 고도를 기다려야지.
5: 아, 그렇지.

0: 3월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10만 명이 넘게 봤다? 제 생각에는 아마 3월 베케트의 나라에서도 그런 공연은 없었을 것 같아요.
1: 두 분들도 아마 불태우지 않으셨나. 60년, 70년 동안 연기하신 모든 에너지를 고도 때 불태우지 않으셨나.
2: 근데 이제 저희가 지방 공연 거의 끝나갈 투어의 마지막 무렵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선생님이 너무 당연하게 또 공연을 하시겠다고 새벽에 발인을 하고 선생님 댁에서 한 2시간 정도 주무시고 공연을 너무 평소처럼 하셨고 선생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데 떠나보내시는 날 무대에 섰다. 그 의미가 뭘지 저도 참... 네.
3: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대요. 화수목 마치고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 날 지방 공연 가면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그걸 도와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 듣고 장례식에서 다들 와, 진짜 이분 뭐지?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시지? 그러면서 막 아버지인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공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 이분한테 도대체 무대는 뭐지?
4: 아니 공연은 나 개인의 일상 생활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관객하고 공연하고 약속해 놓은 거니까 그냥 개인 사정은 개입할 수가 없지. 갑자기 가대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가 보다 싶어서.
5: 마지막 공연의 날이 왔어요. 모든 일은 마지막 끝맺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쪽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가자.
6: 모두를 기다려야지. 고도 고도 고도
4: 내 인생 그게 말년에 박근영 씨가 잘하셨고 합이 잘 맞았어. 다른 사람하고 했으면 그런 맛이 안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게 나는 나도 인생 동안 연극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그런 연극인데 전화가 매진됐다는 건 거의 연극사에 모르겠어요. 난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0: 그동안
1: 벨라데오 박사의 편지를 이 법정에서 남겨봐라. 모두 위대한 벨라데오 박사의 편지를 들었을 것이오.
2: 아, 괜찮으신 것 같은데? 뭔가 안 굳으셨는데?
3: 안토니오가 고증을 쳤죠.
1: 지금 좀 낫지?
2: 네, 지금 괜찮으신데?
4: 오가 되니까 더 그래요.
3: 도와줄 거요, 말 거요? 삼촌을 정당화하려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거요? 제가 하고 있는 게 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3: 근데 사실 당신들
1: 전에 생각이 참 안 된다. 전에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전의 세상이,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된,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된,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됐네. 이 불쌍한 상인, 지금은 이 불쌍한 상인, 안토니오의 위약금, 이 파운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5: 네, 안녕하세요. 안토니오입니다.
6: 안토니오 여기 있습니다.
7: 선생님의 연기 철학이라고 하시면 선생님 화내실 것 같은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1: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니? 이걸 내일 바로 공연이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면 긴장해서 좀 밀도 있게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 공연에서는 연습처럼 하면은 공연이는 마찬가지 아니야. 나도 조용! 그를 내 앞에 세워라. 모두 조용! 내 권한으로 이 법정을 폐정할 수도 있다.
7: 어떻게 주홍이랑 한번 쭉
1: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8: 예, 공장님.
1: 자네 사정이 참으로 안 됐네. 자주 잡히실까, 또?
8: 잡히실까, 동정씨.
1: 잡히실까? 예.
9: 3,000더것을 석 달 동안 그리고 안토니오가 번역을 사.
8: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10: 이토록 고통스러운 단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처음 제 사랑을 전했을 때 제게 남은 건 깊이 죽고 안토니오에게 빚을 졌고 그 친구 저를 위해 자기 몸을 저당 잡았습니다. 편지는 곧 제 친구의 몸이고 한 글자 한 글자가 피 흘리는 상처입니다.

그냥 사는 거야. 뭐 여기 늘 내가 곁에 두고 살았으니까 내가 즐겨하고 해보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밥 먹듯이 그냥 해왔던 거죠.

0: 자랑스러웠죠.
1: 나팔바지 나팔바지 스며들며
2: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3: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5: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요즘에 이 외국어를 AI가 기똥차게 저 번역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동물 언어를 번역하는 AI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무슨 말을 할까.
1: 맞아요.
0: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통역하고 싶은 동물들 있습니까?
2: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반려견을 조금 떠나보냈는데, 네. 마지막에 진짜 뭐라고.

0: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렇지. 아, 그래도 얘가 나한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네,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0: 진짜
1: 하고.
0: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2: 아.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래도 약간 짐작은 가는데 저는 반려 도마뱀을 키우거든요.
3: 이름이 뭐였죠? 그 폭풍의 뭐시기
2: 폭풍의 갈라크론드라고.
1: 아, 폭풍의
2: 갈라크론드라고.
1: 갈라크론드? 네.
2: 얘는 보통 소리 아예 안 낼 것 같은데 이제 아파서 약을 먹이다 보면 기분이 상한지 갑자기 꽉 하고 소리를 내요.
1: 꽉?
2: 네, 꽉.
1: 동화로 소리를 내요? 꽉! 네,
2: 그런 소리를 배송에서 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1: 아, 걔가 이제 좀 더 큰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가 보다. 까!
2: 아, 그런가?
1: 까페! 까페! 까페! 이러면서. 동물 커뮤니케이터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야 되나?
3: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는 좀 드물긴 한데요. 그렇지만 또 국내의 이 소리, 동물들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아주 최고의 과학자분이 계십니다.
1: 오,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과학자가 있다.

0: 네, 저는 이화여대 고고학부의 장희권 교수입니다.
1: 아, 우리 장 교수님, 여러분들 그 취미는 과학여행에서 쥐레이 동물원.
2: 그렇죠.
1: 아, 동물원을 같이 갔었던 우리 장 교수님입니다.
2: 네. 동물 만나러 가시죠.
0: 동물 만나러 가죠. 가야죠. 여기 있는 코끼리는 지금 보이시죠, 여기요? 네, 아까 보이는데, 네, 보시죠. 정말. 여기 보시죠. 아이벡스. 뿔이 정말로 이렇게 멋있는 동물인데요. 재밌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동물원만 갔어요.
3: 아, 그러니까요.
4: 진짜. 오늘 약간 동물원, 사파리 이제 안내원 같은 또
3: 그런
4: 느낌이 있으신데요.
0: 저도 이 복장이 마음에 드네요.
1: 아니, 동물 연구하시는 줄은 알았는데 동물의 소리도 연구하셨어요?
0: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행동 생태학이거든요. 근데 행동 생태학은 좀 크고, 그 세부 분야로 그 음향 생태학이라고 있어요.
1: 아, 음향 생태학?
0: 소리를 생성하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4: 영어로는 어쿠스틱 이퀄로지예요?
0: 뭐, 바이오 어쿠스틱스.
4: 아, 바이오 어쿠스틱스요? 바이오 어쿠스틱스? 네. 멋있네.
3: 태어나 처음 들어본 단어.
0: 사실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걔들이 너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3: 너무 궁금하죠.
0: 근데 저희 동물을 연구하는 저희한테도 이 동물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3: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블랙박스라고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가끔 이 동물이 자기의 내면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의사소통할 때예요.

0: 블랙박스. 말씀하신 그 블랙박스를 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뭐, 저처럼 이렇게 동물의 의사소통 이렇게 연구하고 싶으면은요. 네. 이 동물이 어떻게 소리를 발성하는지, 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죠.
0: 동물이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이 자연계에서는 그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소리로 소통을 하는 걸까요?
1: 발성을 통한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동물의 한 10%?
0: 그렇게밖에 안 돼요?
1: 많아야 20% 정도?
0: 방송에서 봤더니 밖에서 만나는 동물들 다 소리를 내던데요?
2: 그러니까요.
0: 다 소리를 내던데요? 근데 10%밖에 안 된다고?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애들이 10%밖에 안 된다고요?
1: 모든 동물이 동물계에 속해 있어요. 그 밑에 그 분류 단위가 문이에요. 문. 몸의 구조에 대한 것인데 그 문은 한 10개 내외에서 많게는 한 32개 정도의 문이 있다. 네. 이렇게 많은 동물의 문 중에서 단 2개의 문에서만 발성을 통한 소리 의사소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네.
0: 인간, 사람.

0: 포유류, 포유류, 포유류.
1: 척삭동물.
2: 네, 척삭동물문. 맞아요, 맞아요.
3: 척삭이 왜 척삭이죠?
2: 네, 일종의 척추인데.
3: 아, 척추가 싹 이렇게 골고게. 아, 척추가 싹 이렇게 딱 서 있는.
4: 야, 기가 막히네요.

0: 또 하나는 혹시 아마 잘 아실 텐데.
1: 울충이 워낙 유명하니까 절지동물.
0: 네, 절지동물문. 맞아요. 네, 딱 두 가지 문에서만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이 발성을 통한 의사소통이
2: 그런 90%. 네,
1: 네, 아, 근데 이게 이 둘이 워낙 많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2: 맞아요.
1: 아, 착시의 효과네요.
3: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소리를 내는 동물들이 왜 그렇게 작은 걸까요?
0: 이 소리를 생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서 이 어떤 움직임을, 진동을 만들려면은 일단 그 ATP.
2: 에너지.
0: 아시죠? 예. 네. 그 ATP를 분해해서 그 화학 에너지 있죠?
3: 그렇죠.
0: 그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3: 그렇죠.
0: 네, 성대. 그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를 다시 또 소리 에너지로 변환시켜야 돼요. 한 번, 두 번.
2: 거쳐야 돼요.
0: 이게 변환할 때마다 그 효율이 쭉쭉 떨어지거든요. 아. 전부 다 열로서 이렇게 다 흩어지는데. 그래서 효율이 한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4: 그러면 에너지 100, ATP 100개를 쓰면 음향으로 나오는 거는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0: 맞습니다.
4: 뜻이에요.
0: 맞아요.
3: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도 되게 힘들고 벌써부터 먹고 있잖아요. 말 몇 마디 안 해도 벌써부터 먹고 있잖아요, 지금.
2: 맞아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자꾸 주전부리를 먹고 이렇게 채워야 그나마 이제 ATP가 총 나와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0: 아, 정말 강의 한번 하고 나면은 정말 에너지 수준이 쭉 떨어져요.
3: 그러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힘들다는데 동물들도 그럼 느낄 텐데 왜 굳이 얘네들은 소리를 내는 걸까요? 10%.
0: 그 소리 의사소통이 가져다 주는 장점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3: 장점.
0: 아. 네. 굉장히 빠르게 의사소통 할 수가 있고요.
3: 그렇죠.
0: 좀 복잡한 환경에서도 전달이 돼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의사소통 할 수가 있죠.
3: 그렇죠, 그렇죠. 네.
0: 또 소리가 어떤 종인지, 뭐 어떤 상태인지, 포식자가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1: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수십 개의 동물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두 개만 소리를 아주 일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과연 그게 우연일까라고 하면 소름이 싹 돋네요.
0: 절대 우연이 아니죠.
1: 그렇게 오히려 소리를 잘 썼기 때문에 제일 번성한 가문들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0: 만약에 그런 계산을 안 했다면은 그러면 이미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 사라졌을 거예요.
3: 싹 다 멸종이다.
0: 네.
3: 아, 분명히 전략적인 소리다.
0: 그렇죠. 그런 동물들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3: 네.
0: 먼저 소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3: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3: 그렇죠.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은 그 진동을 생성할 수가 있는가.
3: 진동.
0: 네.
3: 진동.
0: 그 후두 아시죠?
3: 네. 네. 아니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쳐 내미세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4: 정상적인 후두를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항상 후두염 걸렸을 때만 가기 때문에.
3: 부어 있는 거 노란색.
0: 그래서 혹시 그런 후두에서 아니, 나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5: 들어봤어요. 그걸 들으려면 후두만 빼서 들어요.
3: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 잠깐 빼봐요. 후두 빼봐요, 잠깐.
0: 후두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 사람
0: 후두에서
3: 어떻게 그게 구하셨죠?
1: 어떻게 구하셨죠?
0: AI로 만들었어요.
3: 아~
0: 그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3: 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건강검진 받을 때 귀에다 대고
0: 맞아요.
3: 나요 안 나요? 그건 되게
4: 그냥 소리? 폐에서 바로 여기 후두까지 나왔을 때 후두만 거치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0: 후두만 거치면 후두에서만 나오는 소리. 후두에 그 얇은 막이 있어요.
3: 네.
0: 그래가지고 그 얇은 막이 아주 빠르게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요.
3: 네.
0: 근데 청개구리도 우리 사람처럼 이 후두가 있어요.
1: 여기 이거요?
0: 네.
1: 여기
0: 후두로 소리를
3: 내요. 후두가 있어요?
0: 네. 그래서 후두에서 만든 소리는 뭐 그 개구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이제 그게 거기서 일종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만든 그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공기예요. 근데 이 공기하고 이 생체 조직하고 물성이 완전히 달라요.
4: 물성이라고 하는 거는
0: 이제
4: 물체 성질인 거죠.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물인데 또 전달되는 거는 이 공기 중이니까 소리가 나가는 곳이 물성이 다르잖아요. 공기하고 물 이런 걸 물성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0: 그것을 음향 임피던스가 만든다 해서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1: 임피던스가 거기에서 파생되는구나.
0: 앰프 스피커 할 때 그 네. 임피던스 되게 중요하죠.
1: 그렇죠. 아무 스피커나 아무 앰프나 다 갖다 낄 수가 없거든요. 스피커의 성능을 이 앰프가 잘 맞나야 이게 이제 확 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게 있거든요.
2: 거기에 보면은 단위로 옴스잖아요.
1: 거기 옴.
2: 옴이 원래는 저항이에요.
1: 저항이죠.
2: 저항의 단위죠. 사실은 네. 임피던스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서로 진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값이거든요. 저항 값인데 이 임피던스를 잘 맞춰줘야지만 소리가 멀리 잘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면 개구리가 그러면 그 임피던스가 잘 맞는 거네. 공기랑 이게 이 노래 주머니하고 임피던스가 그렇죠. 맞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수 있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이게 노래 주머니로 나오면서 이 그 얇은 막이 이렇게 떨리거든요. 뭐 그러면은 그 진동이 그 공기하고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공명이 일어나서 훨씬 더 소리가 커지죠.
1: 그러면은 동물도 이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달라질까요? 왜냐면 스피커는 사이즈에 따라서 또 낼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0: 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1: 그래요?
0: 이 주파수하고 그다음에 동물의 크기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있잖아요. 잠깐만 수학 시간인데
1: 수학이요?
0: 소리가 1초 동안에 한 343m 정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소리의 그 주파수가 있거든요.
1: 주파수에.
0: 예, 네, 소리의 그 파장.
1: 파장. 네.
0: 그러면은 1Hz는 그 파장이 한 몇 미터나 될까요?
1: 장 교수님.
3: 뭐 하는 거예요? 343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나눠봐요.
0: 그러니까 1Hz는 343m죠. 네. 그럼 10Hz는 34.3m죠. 그럼 100Hz면은 3.4m. 그 주파수의 크기만큼 나의 그 발성 장치 크기가
1: 성대나 이런
0: 비슷해지면은
1: 게.
0: 아주 효율적으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물리적인 그건 한계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작은 동물일수록 이게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발성할 수밖에 없고요.
1: 작은 애들은 고주파고.
0: 네. 그 다음에 큰 동물일수록 저주파. 이렇게 저주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1: 호랑이는 어때? 호랑이.
0: 호랑이 어때? 크기가 우리 사람보다 훨씬 크잖아요.
1: 네. 네. 초 거대 동물이죠. 동물원에 가서도 호랑이가 가끔 하면은 그냥 꺼지는 것 같아요.
0: 야생에서 들으면 완전히 달라요.
1: 아 진짜
0: 정말 정말 무서워요.
1: 들어보고 싶다.
4: 야생에서 그 소리 들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3: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가.
0: 그래서 으르렁 소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
1: 맞아. 그러네.
0: 다시 말해서 나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으르렁 소리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1: 네, 좋습니다.
0: 근데 바로 이거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 오? 오? 오? 오? 이게 맹수 소리인데?
4: 되게 무서운데, 이거.
1: 얘는 엄청 무서워. 아니, 엄청 크게 큰 동물이 우는 소리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약간
1: 호랑이나 약간
4: 멧돼지.
0: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코알라의 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1: 코알라?
3: 코알라예요?
0: 네, 코알라 소리입니다.
4: 코알라가 으르렁 거려요?
0: 네, 코알라.
1: 호랑이가 아니라요?
0: 아니, 그 있어요.
2: 귀엽게 귀엽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코 이게 약간 코알라 말하는.
1: 아, 코알라가 울던가?
3: 아, 으르렁이 아니라 그 소리 자체를 들어본
1: 적이 없는데. 그게?
0: 으르렁 소리는 상대방한테 가까이 오지 마 할 때
1: 접근 금지.
0: 그래서 나의 크기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예요.
1: 와.
0: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낮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1: 남자들도 이제 가끔 최대한 목소리 내릴까 이거.
2: 어이. 그렇죠, 그렇죠. 어이. 우리 목소리 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4: 맞네요, 진짜네. 네. 목소리 깔지 말라는 소리가 있네. 네.
2: 그러니까 목소리 깐다는 게 저주파잖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4: 와, 근데 갑자기 소름이 돋는 게 이게 으르렁 소리는 위협하는 소리나 방어하는 소리,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적대적이고 긴장된 상황에서 내는 소리이고 그걸 저주파로 하잖아요.
0: 네.
4: 그 반대가 부모가 아기들한테, 어른들이 아기들한테 내는 소리는 완전 고주파를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4: 제가 저희 아들 부를 때 소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0: 이 고주파, 저주파 이런 소리가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오리 소리 혹시 아시죠?
1: 네.
0: 그다음에 혹시 새끼들의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1: 삐삐삐삐 그러겠죠.
0: 네, 삐삐삐삐 그래요. 그게 보면 완전 주파수.

0: 가 달라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새끼들의 소리는 이 고주파는 있잖아요. 빨리 사라져, 빨리 열로서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멀리 못 가요. 근데 그게 새끼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나 새끼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1: 그러면 천적이 와가지고 다 낚아채버려.
0: 그렇죠. 예.
1: 매가 와가지고 그냥 낚아채버려.
0: 그래서 새끼는 엄마한테만 의사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1: 엄마만 들으면 돼요.
0: 엄마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위험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서 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새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2: 그게 생존하고 또 관련된 소리이기 때문에.
3: 이야, 신기하네요.
2: 야, 그러면 약한 동물들만 좀 고주파를 내는 게더 많을까요?
0: 작은 동물들은 고주파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일부 동물들을 보면은 이 고주파를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2: 특수한 목적.
0: 예, 박쥐.
1: 박쥐. 아, 예, 박쥐.
2: 초음파.
0: 예, 초음파.
2: 박쥐 소리는 우리가 못 듣지 않아요?
0: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기는 힘들죠.
1: 그렇죠. 근데 밤에 박쥐 가끔 나면 삑! 삑!
0: 예, 그것은 이게 이쪽에 들을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
4: 박쥐들에게 있어서 저주파죠.
0: 그렇죠. 여기서 이 고주파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1: 아,
0: 수가 있어요.
1: 해상도가 높죠.
0: 해상도가 높아요.
1: 아,
0: 예, 고주파가. 예. 이 박쥐가 비행을 해야 되는데 앞에 뭐 장애물이 있는가? 그게 이만한 장애물인지 이만한 장애물인지
2: 그렇죠.
0: 아주 작은 장애물인지 이게 크기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방 있잖아요. 나방이 날아가면은 얘가 왼쪽으로 날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날아가는지 얘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것인지 이게 어떤 종인지
2: 판단을 다 해야 되네.
0: 그런 정보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박쥐의 초음파가 이게 그 굉장히 주파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2: 레이더 같은 건 레이더. 완전히.
3: 생각해보면은 우리 산부인과 가서도 임신했을 때 초음파로 다 보잖아요.
0: 그렇죠.
3: 그리고 우리 뱃속에 보는 것도 초음파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 내부를 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쥐들은 초음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박쥐 자체는?
0: 그 박쥐도 이게 포유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이 후두가 있어요.
2: 근데 박쥐는 후두로 초음파를 만들어요?
0: 뭐 그렇죠. 예.
2: 방금 진짜 박쥐 같았어. 와, 방금 진짜 얄미웠었어. 박쥐가 됐어요.
1: 박쥐가 됐어.
0: 아까 그 주파수하고 몸 크기 그 관련 말씀드렸잖아요. 후두를 더 작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3: 네,
0: 작게 만들고 아주 그냥 장력을 많이 줘가지고
3: 맞아요.
0: 반응을, 이게 아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 초음파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은 첫 번째 문제일 뿐이에요. 이 박쥐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어요.
2: 어떤 거예요? 왜요?
0: 이게 박쥐의 소리는 굉장히 정교한 그 위치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태 정보를 다 필요로 해요. 그래서 소리를 그 완전 이렇게 분산시키기보다는 아주 그냥 특정한 영역으로 확 모아야 돼요.
3: 어차피 시각 대신에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시각이 거의 시각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소나라고 하는데.
2: 그렇죠.
0: 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쥐 얼굴을 보면은 그런 소리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장치들이
2: 얼굴에요?
0: 네, 얼굴에요. 네, 이게.
2: 박쥐 얼굴? 악마들 아니야, 악마들?
3: 진짜 막 생겼네요.
1: 생긴 거예요.
2: 얼굴을 포개했네, 그냥.
0: 이쪽에 보면은 이게 박쥐 입이라든가 이 코를
2: 코쪽에
0: 이게 특정한 방향으로 소리가 집중되게끔. 네, 입코박쥐라고 약간 입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게
1: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손나발을
0: 그렇죠.
1: 만들어서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0: 네, 맞습니다.
2: 얼굴에다가 깔때기를, 얼굴에다가 확성기를 딱 그냥 갖다가 됐다, 만들었다, 구조가.
0: 네, 이것도 변형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일종의 증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 사실 박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리를 위해 가지고 이게 성형을 한 건데. 이 정도면 이제 초음파로 사냥을 잘해야 돼요. 그죠?
0: 맞습니다.
2: 이 정도로 얼굴에다 공을 들였는데. 잘해요?
0: 뭐 하룻밤에 뭐 수백 마리 정도의
2: 진짜 곤충을요?
0: 나방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0: 이게 만약 들리는 수준이라 치면 정말 많이 시끄러운 소리일까요?
1: 이 생각보다는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소리가 있나? 뭐 이런데 박쥐한테는 그냥 하! 막 거의 그냥 소리를
0: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네.
2: 사우정이네요, 약간. 그러면 박쥐가 이렇게 악! 하면서 나는 거잖아요. 우리 못 듣지만. 네. 그럼 이 나방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 소리가 들려요?
1: 들리죠.

0: 야, 쟤야? 아, 무섭겠다.
1: 그 진짜 우리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야생에서 호랑이가 계속 울고 있는.
2: 네, 맞습니다. 이 나방이 먼저 진화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밤나방들이 뭐 그냥 완전 제 세상이었죠.
3: 네,
2: 볼 시야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박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곤충들이 완전 기겁을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4: 패닉이요, 패닉.
2: 완전 패닉이에요, 패닉. 그래서 이 밤에 그 비행하는 곤충들 있죠. 네. 이 박쥐 소리에 대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좀 조잡해요.
0: 어떻게 해요? 아, 궁금하다.
2: 소리에 대한 네. 최선의 그 방어책은 귀죠.
3: 예, 네. 네. 네.
2: 들으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급조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일단 구조가 되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경이 한 두 개밖에 없어요.
4: 어, 진짜요?
2: 예, 네, 딱 두 개밖에
0: 급하게
2: 없어요.
0: 급하게 만들었네요.
2: 그렇죠. 밤에 있잖아요. 이런 열쇠꾸러미. 네. 이걸 들고 네. 이 공원 같은 데 가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방에 이렇게 날아다니죠. 그러면 그 앞에서
4: 열쇠 흔들어요?
2: 아, 이렇게 한번 흔들어봐요.
4: 그럼 미친 사람 같을 텐데.
3: 약간
4: 여기서 공원 열쇠 들면, 오, 저 사람 이상하다.
2: 뭐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이게 멀리서 오는 나방들 있죠. 걔들은 이렇게 피해가요, 이렇게.
3: 아, 진짜요?
0: 아, 진짜로요?
2: 네.
4: 도시에서도요?
2: 네?
4: 우와.
5: 밤나방만 피해요?
2: 밤에 활동하는 나방 중에서 귀가 있는 애들은.

0: 심지어 아주 가까이 있는 놈 있죠? 네. 이 가까이 있는 놈은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푹 떨어져요. 우와!
1: 중축하는 거예요?
2: 굳은 거야, 굳은 거야. 네. 야, 열쇠 소리를
1: 뭐, 들으면. 여기서 초음파가 나와요?
0: 그런 네.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박쥐 소리처럼 아주 효율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나방의 귀가 조잡하다고.
1: 해상도가 좋지 않군요.
0: 네, 그래서 초음파가 들리면은 일단 조심하고 보는 거예요.
2: 이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실험할 것 같은데요. 진짜 나방이 떨어지는지.
3: 뭐 벌레 많을 때잖아요.
2: 근데 나방들은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박쥐가 뜨면 이거를 피하거나 잡아먹히거나 그냥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진화학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도 보통 보면 어쨌건 창과 방패예요.
0: 그렇죠. 네,
2: 당할 수는 없다.
1: 공진화, 군비 경쟁. 네,
2: 그렇죠.
0: 그 군비 경쟁이 엄청나요, 사실은.
2: 네, 그러니까요.
1: 궁금해요, 궁금해요.
0: 거의 대부분의 그 나방들이 네. 그냥 듣고 피하는데요. 일부 나방들은 그 소리를 듣고 거기다가 방해 전파를 쏴요.
2: 방해 전파.
3: 진짜요?
2: 재밍을 한다고.
1: 재밍.
0: 저기 왼편 보면은 그 박쥐가 있고요. 오른편에 보면은 그 나방이 있어요.
2: 네.
0: 이게 박쥐 소리예요?
2: 이게 박쥐 소리고. 당황하다. 뭔가 소리가 겹쳐졌어. 피했다.
3: 피했네. 저 하얀 점 피했어요.
0: 이 박쥐 소리는 잘 들으셨죠? 예. 근데 나방 소리 들으셨어요?
2: 아니, 중간에 겹치는 소리. 때.
0: 약간, 그런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나방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딱 거의 직선처럼 사선, 약간 사선인데 쭉 보이시죠? 그게 바로 박쥐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찍 하잖아요. 저기 뭐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스윕이 일어나요. 그냥 쫙 훑어요. 그냥 그다음 박쥐가 집 하고 소리 내요. 그럼 그 소리가 나방에 가서 부딪히고 다시 박쥐로 와서 소리를 듣고 저 앞에 있구나. 다시 또 소리를 또 내고 또 소리 듣고
2: 거리를
0: 점점 저쪽으로 좁혀요. 그런 다음에 가까이 가서 탁 잡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방이 거기에 막 자기 소리를 내요. 총파 소리를 내요.
4: 잡음으로.
0: 그러면 이렇게 잡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보면은 이 박쥐 소리 사이사이에 뭐가 하얀색이 뿌옇게 많이 있죠.
4: 네네네.
0: 나방 소리예요.
4: 네.
0: 예. 그래가지고 이 나방이 그 박쥐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고요.
2: 이야,
5: 이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투기가 도망가다가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가까이 왔을 때 플레어 쏘잖아요. 플레어 쏴가지고 그거를 교란시키잖아요. 열이랑.
2: 내가 봤을 때 이 자연계에서 다 얻은 힌트가
5: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2: 근데 나방이 어떻게 초음파를 만들 수가 있냐.
0: 그 나방도 그 소리를 발성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팀벌이라고 해요.
2: 팀벌.
0: 네, 제가 이거 약간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게 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상 아니면은 이 반대상.
2: 네.
0: 이 두 개만 가능해요.
2: 네.
0: 그럼 내가 빠르게 근육을 이용하여서 플라스틱 판을 움직여요.
2: 예.
0: 그러면은 이게 상이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이렇게 진동이 딱 일어나요.
2: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팀벌. 예. 팀벌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판이 보이죠? 이렇게 주변에 털이 있고. 이게 저런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2: 그걸로 소리를 만든다.
1: 저 판 저거 지금 날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배에?
0: 가슴?
2: 가슴.
0: 네.
1: 가슴 쪽에서요?
0: 네.
5: 그러면은 저 팀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음파를 단순히 내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예. 그 나방의 주요 의사소통 그 신호는.
1: 페로몬.
0: 네, 화학신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파 통신은 박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개발한 것이고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요.
2: 근데 동물들은 왜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소리를 진화시킨 걸까요?
0: 이 동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리 신호 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그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서 또 사용해야 돼요.
2: 네.
0: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음향 니치 분화.
2: 음향 니치 분화?
0: 어떤 한 종이 특별한 그런 영역만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좀 다른 종이랑 이렇게 좀 분리돼서
2: 겹치지
0: 않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진화가 일어났거든요.
2: 음향 니치 분화.
1: 우리 딱 라디오 방송하면 어차피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2: 그렇죠.
1: 같은 우리가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다른 방송사가 같은 주파수를 써버리면 간섭이 되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소리라고 하는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소통을 할 때 겹쳐버리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나눠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나눴다기보다는
2: 나눠진 거죠.
1: 나눠진 거죠. 이걸 쓰고 이걸 썼을 때 나눠졌을 때 훨씬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2: 근데 그렇게 몇 천만 년씩 걸려가지고 다른 주파수를 진화시켰다 쳐요. 근데 주파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목소리 끝내면 뚝 하고 어느 날 나와. 고성방가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럼 뭐 주파수고 뭐고 그냥 이거 꽝 아니에요?
0: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요.
2: 있죠.
0: 제가 연구하는 종에서 바로 그런 일이.
2: 어떤 종이에요?
0: 수원청개구리.
2: 아, 수원청개구리. 아, 저 스위스에서 말씀하셨던. 수원에 왕가이면 유명한 게 아닙니까? 아, 수원에 진짜 유명한 게 수원청개구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원래는 우리나라에 청개구리 한 종만 있다고 알려졌어요. 네. 그런데 그 일본인 학자가 이 수원시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 이 청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예. 그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인데 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는 원래는 사는 지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두 종이 서로 부딪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만날 일 없었는데.
0: 예, 그런데 저희 우리 인간이 그 논농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네. 평평해 보이는 땅들은 전부 다 눈으로 바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가 같은 장소 논이에요. 이제 거기서 같이 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 수원 청개구리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은데 이 청개구리는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2: 자, 청개구리파와 수원 청개구리파의 지금 그 이제 조직 싸움이지. 조직들이 이제 이 청개구리파가 지금 더 애들이 많으니까 그죠?
0: 여기 청개구리 보면은 네. 쟤 앉아서 노래를 하죠.
2: 그러네.
0: 보통 예, 청개구리가 네. 논둑 아니면 논둑 근처에서 앉아서 저렇게 노래를 해요. 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2: 논둑에서 앉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0: 앉아서 노래하는 논뚝. 거예요. 근데 수원 청개구리 보면 좀 네. 이상해요.
1: 똥 싸면서 노래.
2: 아, 저기 힘겹게 이렇게 양옆에 벽을 붙잡고.
0: 별을 붙잡고, 이렇게 별을 붙잡고.
2: 별을 붙잡고
0: 노래. 종종 내 다리로 이렇게 별 붙잡고서 이렇게 노래해요.
5: 푸세식 그러니까. 화장실 갔을 아니, 때. 그냥,
2: 지금 약간 PT하면서 노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0: 이게 사실은 얘도 논둑을 좋아해요.
2: 아, 논둑을 좋아합니까?
0: 네, 도 좋아하는데 논둑에 누가 있어요?
1: 청개구리.
0: 청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못 가요. 네, 그래서 노래할 때 가능하면은 좀 청개구리한테 좀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논 가운데로 이동을 했어요.
2: 아, 그럼 수원 청개구리는 논 가운데 쪽에서 울어요?
0: 네. 근데 논 가운데는 이게 평평한
5: 쉴 데가 없죠.
0: 지지대가 없어요.
2: 아, 그렇지.
0: 이 청개구리는 다른 개구리하고 달라서 반드시 수면 위에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할 장소 찾아서 별을 붙잡고 올라와서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2: 힘들게 노래하네. 네. 아니, 근데 수원 청개구리가 그 논 가운데를 좀 좋아해서 가는 거라고 거기에서 그냥

0: 우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1: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0: 이거 왜냐면 그냥 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생에서 안 놀아. 우리는 정중앙이야. 중앙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노는 거야. 네. 파티하자.
1: 이게 경쟁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선택인지. 처음부터 선호의
2: 네, 차이인지, 네,
1: 차이인지. 네. 이제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이거 이제 교수님이 알아내셔야 되는데.
1: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이 청개구리하고 수원청개구리가 같은 논에서 노래를 할 때 이 네. 청개구리를 살짝 이렇게 잠시 좀 잡아서 이게 딴 곳에 둘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수원청개구리 혼자서만 노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논두 쪽으로 가까이 와요.
2: 치어 사는 게 맞네.
0: 끝났네. 끝났어. 이미 결론이 났네. 논두에 있는 청개구리를 싹 다 잠깐 다른 데다가 놔뒀더니 수원 청개구리가 논두로 왔더라.
1: 네. 근데 그 반대로 하면은 네. 이 청개구리는 그대로 놔두고 네. 수원 청개구리만 살짝 이렇게 한쪽으로 빼면은 네. 청개구리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노래해요.
0: 논두기네요.
1: 논두기. 이게 노래하기 좋은 장소예요.
2: 왜요?
1: 일단 지지대가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가 길목이에요. 암컷이 오는 길목이에요. 이 암컷은 외부에서 논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논뚝을 거쳐야만 해요. 그래서 논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암컷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2: 아, 그러면 그 논뚝에서 수원 청개구리랑 청개구리랑 교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1: 있어요.
0: 와,
1: 그 수원 청개구리 유전자를 다 조사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0: 섞여 있어요?
1: 아, 네.
3: 걔는 그 어떤 소리로 울어요?
1: 약간 좀 중간 정도 소리 있죠.
0: 진짜 하이브리드?
1: 예, 예. 예.
0: 아, 그럴 거면 그냥 다 같이 파티해 버리지. 눈에서 아, 참.
1: 그러면 수원 청개구리의 행동을 보면은 네. 정말 필사적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청개구리로부터 떨어질 수 있을까? 이 개구리는 밤에 노래하는 걸 선호해요. 네. 근데 수원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랑 같이 노래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원 청개구리는 자기 혼자만의 노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아. 청개구리와 경쟁 없이.
2: 시간대를 그럼 나눠요?
1: 네, 시간대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노래를 시작을 해요.
3: 눈치를 많이 봐요.
1: 한 4시쯤.
3: 눈치를 많이 봐.
1: 네, 엄청 봐요. 오후 4시쯤. 그러니까 청개구리 한 7시 넘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몇 시간 동안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4: 잡혀 먹잖아요.
1: 맞아요. 아. 네, 포식자가 활동한 시간이에요.
4: 그러네. 네.
2: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치어서 잡혀 먹고, 그 다음에 암컷들이 오다가 청개구리랑 짝짓기에서 유전자 섞이고, 그럼 수원 청개구리 이제 흡수 통합당하는 운명 아닌가요?
1: 지금 그런 과정에.
0: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 교수님이 수원에 땅을 좀 사세요. 거기서 수원 청개구리와 함께 예?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 제 생각에는 네. 그 방법이 수원 청개구리를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0: 아, 그러니까.
1: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네. 몇몇 분들은 네. 정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가지고 네. 이 논은 절대 안 팔 거야. 이건 수원 청개구리를 위한 논이야.
0: 수원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2: 저 수원 시민입니다.
0: 수원 청개구리가 저렇게 힘겹게 별을 움켜쥐면서 저 불편한 자세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논뚝에서 노래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예, 좀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육지 동물의 소리만 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의 그 소리도 연구를 좀 하시는지?
1: 뭐 사실 저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0: 아, 하시는구나.
3: 하시는구나.
0: 아, 육지가 아니라 바다까지 갑니까?
3: 바다에도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나?
1: 바다는 소리의 세계예요. 바다에서 사는 많은 동물들이 이 소리를 이용하여서 의사소통을 하고
0: 해양 생물들도
1: 예, 그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돌고래.
0: 예, 초음파요. 돌고래 하면은 초음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초음파를 어떻게 내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1: 그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폐에서 숨을 쉰 다음에 여기에 숨 구멍 있잖아요. 네, 숨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요. 근데 그 이 숨 구멍 나가는 그 구조 있죠. 이렇게 네. 그 구조에 그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예, 거기에 바로 이렇게 진동.
5: 아, 거기에 진동이 있었구나.
1: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음성 입술이라고 해요.
5: 음성 입술?
1: 네, 음성, 예,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입술처럼 생긴 그런 부위라고 해서.
5: 물 배출하는데, 입술. 공기 배출하는데 거기에.
1: 네, 그쯤 내부에 있어요.
5: 내부에.
1: 네, 네, 내부.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예. 네. 근데 이 물 속에서 소리를 발성하게 되면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육상 동물이 의사소통할 때 생체 조직하고 이 공기하고 음향 임피던스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잖아요.
5: 그렇죠.
1: 근데 이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요.
5: 그러네요.
2: 어차피 몸이 다 대부분 물이니까.
1: 몸이 물이니까.
5: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공기도 없고.
1: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그 돌고래 몸 안에서 소리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5: 다 나가요.
2: 다 퍼지는구나.
1: 아무런 그냥 제약 없이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5: 원래 물속에서도 스피커 켜놓으면 소리가 더 빡 퍼지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돌고래한테는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소리를 이용하여서 먹이감을 찾는다. 그러냐면은 아까 그 박쥐처럼 소리를 집중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소나를 만들어야 돼요.
5: 근데 그게 안 되네.
1: 그렇죠.
5: 다 퍼지니까.
1: 그래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5: 그래요?
1: 이 돌고래 보면 돌고래 되게 귀엽죠?
5: 네.
1: 근데 그 귀여운 이유가 이 이마가 되게 크잖아요.
5: 네, 약간 짱구처럼
1: 되어있죠. 짱구처럼 피고, 네. 네. 크고 이게 볼록한데 그 내부를 보면은 그게 멜론이라는 구조인데 거기에 기름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5: 아, 지방이요?
1: 네, 지방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 지방하고 물하고 또 물성이 틀려요. 네.
5: 그렇죠.
1: 달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이 멜론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은 일종의 그게 렌즈예요, 그러니까.
5: 볼록 렌즈.
1: 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 뒷부분은 또 뼈예요. 그래서 물성이 좀 달라가지고 이 소리가 전부 다 바로 이 그 음성 입술 그 앞에 멜론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리가 그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소나가 나가는 것이죠.
5: 생물 음향학을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데요. 그럼 교수님은 연구하는 그 동물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도 딱 구별할 수 있습니까?
1: 그 내용이 네. 제 연구 주제이죠.
5: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1: 예. 예, 한번 있잖아요. 예. 제가 주로 연구했던 예. 그런 귀뚜라미를 이용해서
5: 귀뚜라미?
1: 예, 귀뚜라미 예. 소리를 한번 들려줄 테니까 예. 이게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노래인지.
5: 추리. 좋습니다.
1: 질문입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예.
1: 자, 한번 제가 먼저. 근데 이 답이 있어가지고 네. 있잖아요. 먼저
5: 눈을 감아요.
1: 눈을 감아요.
5: 눈을 감고
1: 소리 세 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예.
1: 네, 이게 저 이게 첫 번째 네. 소리예요. 예. 이게 왕 귀뚜라미의 소리입니다.
5: 여보세요? 예. 아, 그러시다고요?
1: 두 번째 소리입니다.
5: 이게 귀뚜라미라고요?
1: 네, 벌써 끝나는데 혹시 그리고? 들으셨죠? 약간 네, 소리.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네, 알 것 같습니다. 힘이 느껴져요.
1: 네, 힘이 느껴지죠.
5: 네. 그렇죠, 맞아요. 힘이 나는 힘이 느껴져서 까불지 마, 약간 이런 느낌.
0: 두 번째 귀뚜라미는요. 유언.
1: 유언.
5: 유언. 얘들아, 힘이 없고
2: 행복했다.
5: 네, 네. 아무튼 다들 잘 살고. 첫 번째는 항상 듣는 거는 약간 그런 거, 항상 짝짓기 할 때.
1: 이 첫 번째가 일종의 유인 노래.
5: 유인?
1: 유인? 네, 광고 노래이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5: 네,
1: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듣는 노래예요. 여기 S하고 A랑 스피커에서 지금 두 종류의 네. 서로 다른 그 유인 노래, 광고 노래가 있고 저기 조금 암컷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5: 네, 움직이네요. 조금 움직여요.
2: 소리 듣고 움직여요.
1: S를 선택을 했어요. 그 유인 노래, 광고 노래는 우리가 장거리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떨어져 있는 암컷과 수컷을 한 장소에 모으는 거. 근데 둘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어둡고 사실 귀뚜라미가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5: 네.
1: 그래서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같은 종인지.
5: 너야?
1: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더듬이 있죠.
5: 네.
1: 얘 더듬이로 해요. 그 더듬이가 둘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 더듬이가 탁 부딪히는 순간 그때 그 냄새를 서로 맡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놈이 어떤 종인지 이제 어떤 성인지 그만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암컷과 수컷이다. 그러면은 이 수컷이 다시 또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구애 노래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암컷만
2: 들으라고,
1: 들으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불러요.

0: 그래서 이게 더듬으세요. 지금 부딪혔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이 수컷이 이렇게 다시 또 날개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암컷이에요.
1: 아, 뒤에가 수컷인 줄 알았어요. 포개길래.
0: 암컷 뒤에 보면 이렇게 침처럼 되어 있죠? 네. 그게 산란관이에요. 네. 네, 이렇게 그 땅에 꽂아서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 금방 암컷이라고 할 수가 있죠.
1: 아, 뒤에 암컷이 먼저 이제 와가지고. 네. 러브송.
2: 너만 네. 들을 수 있는 노래.
3: 맞아요. 러브송 부드럽죠.
1: 예. 이게 둘이 있을 때는 구애 노래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고. 예. 그 세 번째는 뭐죠?
0: 자, 이번에는 수컷과 수컷. 아~
1: 여기야가 아니네. 싸우는 거네. 야, 오지마. 네. 오지마. 아, 싸우는 거구나. 아.
0: 네, 엄청 지금 심하게 싸우고 있고.
4: 아~ 네. 들어와. 아니야, 들어와.
0: 네, 거의 그러고. 주로 이 노래를 부른 놈이 이겨요.
1: 아~ 네. 이 노래를 부른 놈이 지금 내가 이기고 있다.
0: 예. 네, 네. 아~
1: 그래서 약간 화이팅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0: 싸울 때 보면 되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더듬이 싸움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더듬이 딱 있으면, 더듬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 더듬이하고 칼싸움을 먼저 해요. 이렇게 칼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열받다. 그러면은 이게 큰 턱이거든요. 큰 턱을 확 이렇게 벌려요.
1: 아.
0: 그 다음에 더 열받으면은 이렇게 머리를 서로 맞대요. 머리를 맞대고 막 이렇게 힘을
1: 싸우고. 싸우는 거죠.
0: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이 자연계에서 정말 수컷들끼리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귀뚜라미는 다 이렇게 열심히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인간계도 보면 너무 이렇게 소리 내고 막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과묵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어필될 때가 있거든요.
3: 그렇죠.
1: 그러니까 약간 과묵한 귀뚜라미는 없습니까?
2: 스텔스 귀뚜라미.
1: 스텔스 귀뚜라미나 침묵을 선택하는 귀뚜라미.
0: 원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네. 나의 생존과 네. 번식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의 의사소통이 그 어떤 생존에서 아니면 번식에서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은
2: 네. 그냥 침묵을 선택하는 게 맞죠.
0: 그렇죠. 침묵을 선택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 귀뚜라미 중에서도 실제 이런 내가 의사소통할 때 더 손해이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한 그런 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이 그 오세아니아 들 귀뚜라미거든요. 이 종이 그 하와이로 이렇게 침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잘 거기서 지냈는데 그게 기생파리도 같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이 기생파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귀뚜라미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다가가서 근처에다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도와가지고 구더기 있죠. 이 구더기가 그 귀뚜라미 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 파먹어요. 그러니까 수컷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 기생당해서 죽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의사소통 하겠어요?
1: 안 하죠.
0: 네. 그래서 한 1991년쯤 됐더니 계속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더니 딱 그 해에 갔더니 한 마리만 노래하는 거예요. 아, 이 기생파리 때문에 이 오세아니아 들 귀뚜라미가 이제 멸종했구나. 이 섬에서는 지역 멸종이 일어났구나. 결론 내렸는데 한 2년인가 후에 거기 다시 가봤더니 귀뚜라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노래를 안 해.
1: 역시나. 예,
0: 이 진화. 노래하는 능력을, 그것을 상실했어요. 네, 귀뚜라미 날개 보면은 그 날개에 그 발성 구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구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1: 없어졌어요.
0: 네, 밋밋해요.
1: 와.
0: 그래서 이 수컷의 그 날개를 보면은 암컷 날개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의사소통이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 의사소통을 포기할 수도 있고 퇴화시킬 수도 있죠.
1: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진화. 네, 진화.
5: 지금처럼 이게 진화가 소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치면은 동물 소리 연구를 하면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 이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0: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 연구의 좀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그냥 소리를 녹음하는 장치가 워낙 싸지고 그냥 대량으로 이렇게 완전 생태계에 그럼요. 그냥 거의 뿌리듯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리를 가져다가 이 AI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렇게 되겠네.
0: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이용하여서 이 생태계 전체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되기도 하고
1: 좋네요.
0: 네, 저도 지금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또 이게 기후위기 때문에 동물들의 그 외침을

0: 또 분석하고 소화하는 거, 네. 그리고 또 모니터하는 거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참 동물의 소리와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또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나 또 개인적으로는 꼭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수원 청개구리를 네. 예 정말 문뚝에서 얘네들이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게 새로운 연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의 소리를 또 저희에게 많이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1: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3: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4: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1: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 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5: 카이스트 뇌인지 과학과 김한모 라고
1: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5: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1: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앉으셨어요?
5: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4: 와, 진짜요? 색깔이?
1: 몰랐어요, 이것도.
5: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1: 뇌가요?
5: 네.
1: 편집을 해냅니다. 한다고요?
5: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1: 많이 움직여요.
6: 오, 움직여요.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아, 진짜?
5: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1: 딱 사라졌다고 깜빡깜빡거려요.
4: 안 보여요. 사라졌어.
1: 깜빡깜빡거려요.
7: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9: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0: 영어.
9: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0: 17점 수학.
9: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0: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9: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0: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9: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0: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9: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0: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9: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9: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9: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9: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9: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9: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9: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저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난 주걱을 들고 태어났네.
1: 자,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왔습니다. 시흥. 여기가 무슨 농장 같기도 하고.
2: 왜냐면 텃밭도 좀 보이고 약간 시골 할머니 댁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뭐 많은데요?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1: 잘 자라나요?
2: 되게 큰데요? 알이? 엄청 실어.
0: 사랑하는 서장우 씨! 사랑하는 서장우 씨!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아유,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1: 예.
0: 사랑하는 서장님, 서장우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눈물이 지물라 그래, 보고 싶어.
1: 아이고. 아이고.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 새?
0: 네. 네, 맞아요. 백만장자. 지금은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제 손바닥을 보세요. 얼마나 큰지. 자, 밥퍼주는 아줌마라고 하잖아요. 네. 밥을 다 해서 퍼줘서 다 퍼주고 별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1: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자기소개.
0: 예. 네. 네. 이경의 약선요리 연구가입니다.
1: 아,
0: 예.
1: 네,
2: 약선요리 연구가.
0: 예, 예,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장님들을 가르쳐 드리고 전국의 소상공 컨설팅을 16년 동안 했어요.
1: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0: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저희야, 그지?
1: 약선 요리 연구가라고 하셨는데 약선 요리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약이 되는 음식.
2: 약재 같은
1: 약재를
2: 건가요?
1: 좀 넣어서 만든 음식 뭐 이런 거죠?
0: 천연 화학 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가고 약재물을 이용한 건강한 음식, 자연 음식으로 만들어서 약선 요리를 하고 있어요. 네. 예.
2: 바구니에 쌈채소 같은 것도 가져오신 것 같은데.
0: 예, 예. 여기 호박잎이고 이 호박이고 고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호박잎은 장에 엄청 좋잖아요. 고추는 비타민C가 어마어마해요.
2: 맞아요.
0: 고추 같아서. 예.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채소를 고백을 또 하자면 호박잎입니다.
0: 호박잎.
2: 진짜?
1: 제가 정말 호박잎 쌈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또 우리 마침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잎을 이렇게.
0: 그 이거 내가 갈 때 이거 좀 따서 줄게.
1: 아니 근데 따서
2: 주셔도 해먹을지 몰라요.
1: 가듬을 수가 없어. 네.
0: 내가 다 다듬어서 해줄게.
1: 아니 근데 그 또 쪄야 되잖아.
2: 쪄야
1: 쪄야 되죠.
0: 내가 쪄서
2: 마음으로 오늘 또.
1: 자, 마음으로. 여기 있는 지금 그 나무들도 다 그러면 약선에 필요한 나무들인가요?
0: 예, 저희 집은 지금 다 아로니아, 포도, 샤인머신 없는 게 없어요. 예, 예.
2: 부지가 넘네요.
0: 예. 눈 좋으셔? 눈.
1: 네,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0: 나쁘지 않아?
1: 네. 아, 블루베리요?
0: 얼마나 눈이 좋아요, 저게. 분명히 졸리야.
1: 블루베리를.
0: 얼마나 크지 않아? 와. 이거 봐봐, 이거.
2: 와, 포도 같아, 포도.
0: 어.
2: 와, 포도 같아, 포도.
0: 어. 이거 짠내자고, 이거 짠거 보자. 이거 짠내자고, 이거 짠거.
2: 벌써 먹었어?
0: 이거 하나 잡아봐.
2: 짠을 했어야 되는데.
0: 아, 진짜 짠내.
2: 타이밍이 안 맞네.
0: 예, 예, 예. 자.
1: 아, 맛있습니다.
0: 맛있어요? 네. 진짜 달죠?
1: 네. 저 건물은 근데 뭡니까? 그.
0: 요리연구소.
1: 연구소.
0: 예. 저희가, 제가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연구해라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지어줬어요. 예, 예, 예. 예.
1: 저거는 왜.
2: 공작새를 키우시네요?
1: 키우시는 거예요?
0: 저희 공작새를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기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키우는데 지금 새끼

0: 퀴즈 나가지고 한번 가보실래? 혜림아, 사랑하는 서장훈 씨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안녕하세요. 남편 분이신가 봐요.
0: 예, 저희 남편이에요. 아~ 예.
3: 안녕하세요, 서장훈 씨.
2: 아, 이게 공작새의 병아리.
3: 예. 예.
0: 지금 어, 갖다 이게, 키우세요.
1: 아니요, 네. 어떻게 키워요, 이게, 저희가.
3: 저, 이건 이제 백공자. 네. 이건 천공자. 잡으세요.
2: 아니, 잡아야 이, 돼요.
3: 놓치면은.
1: 아, 미안해.
3: 괜찮아.
2: 닭, 병아리는 많이 봤는데. 네. 공작의 이 새끼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근데 너무
2: 좀 모양이 다르네요.
3: 예, 좀 달라요. 어릴 때 나올 때부터 좀 크게 나오고.
2: 예, 좀 크고. 아니, 네. 저기 지금 이런 새끼들이 저 안에도 많이 있네.
3: 일주일이시면 한 10마리 정도.
1: 10마리요?
2: 근데 선생님은 어. 왜 갑자기 공작을 키우시게?
3: 원래 공작을 키우면은 백공작이 길조를 해가지고. 아. 오늘도 길조를 키우니까 우리 저 서장훈 씨가 또 조심히도 오셨잖아요.
1: 예. 너무 귀여워요.
0: 좋은데 들어가서 용수에 네네. 가서 볼 게 더 많아.
2: 알겠습니다.
0: 그러니 가서 보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1: 예. 오, 시원하, 시원해. 네. 뭐가 많네요.
2: 뭐가 많습니다.
1: 네. 여기 약주도 엄청 많아요.
0: 이 약주 저거 약손유리잖아요. 네. 제가 사위 얻으면 사위를 주려고 네, 네. 약주를 담았는데 네. 오래됐어요. 근데 사위들이 술을 안 먹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술이 많아 여기 거. 네, 네. 이따 차에다 실어줄까?
2: 아니, 저는
1: 자꾸 왜 실어주신다고?
0: 술 안 먹어?
2: 저는 괜찮습니다.
0: 네. 좋은 술 많아 여기. 아, 저는... 40년 되고 막 이런 것도
2: 아니라
0: 많아.
2: 저는
0: 네.
1: 약주
0: 안 하셔?
2: 아니 약주에 좀 약해가지고.
1: 아, 그래요?
2: 네. 저쪽에 벽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1: 아니 한가득 채워놓으셨는데요?
0: 네.
1: 와,
2: 아유,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0: 예예. 예. 저게 약손일을 하면서 대통령상도 예. 세 번 정도 받고 그렇게 장관상도 많이 받고 대체로 예. 요리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1: 선생님께서 예. 요식업 대가들의 선생님이라고 예, 제가
0: 예,
1: 들었거든요.
0: 맞아요. 한식 대가들 여저까지 한 1,000명 있는데 집안에. 김밥
2: 예, 예,
0: 회장님, 예. 모종 회장님, 우리 회장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장님들을 제가 예. 요리를 김치, 저 김치를 가르쳐서
2: 쉽게 오는 얘기해서 예.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시죠.
0: 예, 맞아요. 예, 대단한 예.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센 불로 졸이면 국물이 싹 없어지고 꼬들꼬들해져. 불이 약하면 안 돼. 어느 정도 돼야 돼, 불이?
4: 멸치는 박스채로.
0: 박스채야. 우리 먹는 거니까 한 봉지씩이라고 그랬어, 내가.
2: 저희가 밥을 조금 뭐 먹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네. 그럼요. 내가 예, 밥을 예. 채려서 맛있게
2: 알겠습니다.
0: 해드려볼게.
2: 아이고.
1: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2: 아니, 근데 한 5, 6인분 같은데.
1: 5, 6인분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와, 에피타이저 같다, 이거. 와, 이거 너무 맛있다.

0: 짠, 이제 마지막에 짠.
1: 또 있어요?
0: 네. 짠. 자.
1: 네. 어디다 놔야 되나, 이거를?
2: 이야. 와. 잔치 같습니다, 잔치. 보기에만도 아주 눈이 행복합니다.
1: 맞아요. 네. 색이 막 다채롭고.
0: 그렇죠? 저희 집에 농장에서 키운 걸로 저렇게 해수를 넣었어.
2: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저는 이게 지금 숯불 돼지고기랑

0: 약간 소육이랑 김치인데 진짜 다 맛있는 거 같아.
1: 근데 내일 아침에는 이게 더 맛있어.
2: 랑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맛의 밸런스가.

0: 너무 맛있는데?
1: 우와.
0: 밥도 너무 맛있어요.
1: 진짜 상을 받으셔야 돼요.
0: 차량 접고 먹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너무 맛있는데?
2: 그래, 차량 접고 드시오.
1: 우와.
3: 조미료 안 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2: 예, 황옥 조미료는 안 들어가요.
1: 조미료를 네. 엄청
2: 예, 재료.
1: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조미료를 때려 부은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 간이 완전 되어 있어요. 네.
2: 저는 조미료를 다 만들어요. 자연 재료로. 해물가루도 다 만들어 쓰지, 맛간장도 만들어 쓰지. 이거 진짜 맛있나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어떡해. 지금 네. 장난 아니고 네. 이거
2: 잘라드릴게요. 네.
0: 맛있죠?
2: 비타민C.
0: 좋아하는 맛이죠? 진짜 시원하죠?
1: 너무 좋아하는 맛이에요.
0: 어, 맞죠?
2: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리 연구를. 어디 가셔?
0: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아니, 저...
2: 물?
1: 아니, 아니, 저기, 저... 뭐? 나 이거 저 뭐? 국물 좀 한
2: 번... 아, 저 다 보고 달라고지.
1: 어. 아니, 아니, 제가 이런 거 되게
0: 깨... 전문이다.
2: 싸줘야 되겠다, 오늘.
1: 흘리지 않고.
2: 포장해줄게.
1: 아, 예, 예.
0: 안 올렸는데요?
2: 네? 맛있다리면 무조건 포장해주는데 내가 오늘 포장해줄게. 아... 고사리 명화주 알아요, 나물?
0: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또 이거 해놓으셨어.
2: 아... 이거 가져오지 마, 절로 가.
1: 아니, 아니, 아니.
0: 그래도 먹어봐야
2: 돼. 옛날 전통. 네. 네.
1: 이거 김치에다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0: 선생님, 저 이제 김치 이렇게 담글래요. 김치 진짜 너무 맛있어.
2: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감동의 눈물이 날라고 그래. 날 잡아서. 어떡해.
1: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2: 눈물이 날라고 그래. 어떡해.
1: 저는. 예. 정말 우리 선생님이. 입말이 아니라. 정말 요리 잘하시네.
2: 아, 나 밥 안 먹을래. 오늘 하루 종일 굶을래.
0: 뭐 필요 없이 먹는 것만 나가도 선생님의 말, 그 요리 말. 인생 다 설명될 것 같은데.
2: 그래.
0: 맛있을 것 같은데, 오늘?
2: 이거 진짜 맛있나 봐.
1: 너무 맛있어요.
0: 토크하지 말까요? 그렇죠.
1: 자, 50년간 요리를 연구해오신 약선 요리 연구가 우리 이경혜 선생님. 저희한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안 주셨거든요?
2: 짠.
1: 200억.
2: 정도.
0: 물음표를 해놓으셨네요.
1: 200억이 뭔가요, 200억이? 엄청난 금액인데.
2: 그래요? 네. 이제까지 남에게 쓴 돈 해서 200억 정도가 되지 않나. 무조건 어릴 때 결심한 게 성공하면 나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1: 네, 네.
2: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여전까지 살아왔어요. 예, 네, 그렇게. 그 배고픔은 호밥 온 사람만이 알아요. 예, 네, 그렇게.
1: 200억이라는 게 아마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내가 번 거에 반 정도는 남이랑 나누겠다라고 하셔서 200억 정도를.
2: 예.
1: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200억은 있다는 얘기시네요.

0: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 밥이 없어서 생강밭에서 생강, 어린 생강을 캐먹고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는 농사를 짓고 아버지는 누룽, 네, 이거를 많이 즐기셔서 저희들을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0: 아니 그럼 어머니는 뭐 논이나 밭이 있었어요? 그러면
1: 하나도 없었어요. 팔아먹었어. 자꾸 팔아먹으니까. 엄마는 충남 서촌에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야.
2: 어머님이.
1: 근데 예, 논을 사주면 아버지가 논 팔아먹고, 밭을 사주면 밭 아이고. 팔아먹고 계속 그렇게 한량이었어요.
0: 아니 그 저 어머니 혼자 벌어서는 예. 그 팔남매를 먹여 살리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1: 지금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 머리가 이렇게 길면 가위로 잘려야 돼. 잘라서 그걸 팔아야 돼. 그래서 엄마가 보리 바꿔서 보리도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아요.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3: 그 당시에 진짜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는 꿈도 못 꾸셨을 것 같아요.
1: 그 학교 가고 싶은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까만 보직에 대요. 그냥 형식장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허리에다 매요. 그리고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요. 가면 부잣집 애들이 쓰다 남은 몽탈 연필 그 종이 쪽지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받아 쓰고 그렇게 공부를 뒤에서 육성예비 옛날에는 육성예비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성예비를 갖고 오라고 선생님이 안 오면 가라고 그러면 저 고집이 또 세서 안 갔어요. 선생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척하고 그냥 뒤에 앉아있고 그렇게 공부를 계속했어요.
0: 육성예비는 그럼 어떻게 해요?
1: 안 냈어요, 결국은. 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요?
0: 아, 그럼 학교에서 암소리 안 했어요?
1: 계속 나가라고 그러죠.

0: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이제 고모님 댁에 사셨다고?
1: 고모네 집이 부여 읍면장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요. 그러니까 고모가 학교 보내주고 할 테니까 밥 먹고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고모네 집을 갔어요. 네. 네. 고모네 집을 갔는데 밥은 실컷 먹고 진짜로 원 없이 먹고 고모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계란 가서 팔아와라는 부여 시장 가서 팔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나 학교를 보내줄까 엄청 그 공부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래도 결국은 못하고 근데 언니가 그 결국은
2: 아니 그럼 중학교를 안 보내주신 거예요?
1: 네
2: 아니 그 뭐 되게 부잣집이라며 왜 고모가
1: 그게 좀 쉽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 아이고
1: 그 결국은 못하고 근데 언니가 그 인삼 전매청 홍삼 말린 거 거기 가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그 전매청에서 그 홍삼 말려가면서 그 홍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요.
2: 홍삼 많이 근데 우리 선생님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건강하신데 그 아까 보니까 그 물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데 그 어린 생강하고
0: 염증 잡는 거죠. 네,
1: 저도 그렇게
2: 생각. 홍삼하고 부시래기랑 계속 드셔가지고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거였지만 굉장히 건강한 거를 계속 섭취를 하셔가지고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0: 영양가 있는 것들로. 네.
1: 저도 지금 74시잖아요.
2: 그러니까
1: 이제 75대잖아요.
0: 네. 너무 좋으시고.
1: 너무너무 그 홍삼 말리는 그 과정이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4층 올라가서 완전 건조, 반건조 된 거 얼마나 쫀득쫀득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막 짐이 모락마락 나는 걸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2: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갑자기 음식 장사

0: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1: 이제 제가 많이 배고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항시 먹는 거에 대해서 음식 장사를 할까 하고 배고프지 말고 실컷 먹고 하는 생각을 항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점 먼저 시작하자 했는데 중국집을 하게 됐어. 중국집을.
0: 네. 예전엔 뭐 외식하면
2: 중국집
0: 대부분이 다 중국집만 있었어요. 뭐 다른 게 없었으니까.
2: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식당을 차릴 돈이 있으셨어요?
1: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2: 없죠.
1: 예, 없으니까 일수도 네. 하루 팔아서 하루 갚는 거. 월세도 그 일수돈까지도 보증금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파는 대로 거기에 네. 까나가는 네. 걸로.
0: 아니 근데 그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그게 잘 됐나요? 중국집이? 잘 됐나요? 중국집이?
1: 엄청 잘 됐어요.
0: 엄청 잘 됐어요.
1: 말도 못 됐어요. 이 음식을 못 해내고 배달을 못 할 정도로.
0: 원래 좀 솜씨가 있으셨나요? 손맛이?
1: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요리를 잘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처음에는 중국집 짜장면 짬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짜장면 간짜장 이 만드는 방법을 채소 쓰는 방법까지 다 섬세하게 다 알려줘서 짜장면을 만들어 놨을 때 아 대단하다고 손맛 이 실력이 굉장하겠다고 나중에 뭐 주방장이 그 정도로 칭찬을 해줬어요.
2: 그럼 이제 일수는 벗어나셨겠네요.
1: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벌고 조금씩 모으는 거 하잖아요. 네. 숨통이 트이려나 하니까 옆집 중국집 사장님이 건물을 샀어요. 저희 여기 집이 너무
2: 옆집에서?
1: 잘 되니까 옆집에서.
0: 아 그러니까 여기 경쟁 업체가 네. 이 건물을 사버렸어요?
1: 사버렸어요.
0: 그래서
1: 나가라고.
0: 나가라고 네. 쫓아낸 거예요?
1: 6개월 만에.
2: 너무한데요?
1: 애기 아버지가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 내가 사우디 한 4년은 갔다 오마.
0: 맞아요.
1: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2: 남편분은 언제 돌아오셨어요?
1: 4년 후에 돈을 좀 가지고 왔어요.
0: 네.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그럼?
1: 말하자면 옛날 다방이야.
0: 네.
1: 그런 걸 목 좋은 자리 지하에 창고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그냥. 네. 근데 그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신랑이 벌어온 돈 거기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을 거라 자신을 만만한 거예요. 막 중국집을 했으니까 이제 더 경험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찻잔 같은 거, 장식, 의자 같은 것도 최고급으로 다 해놓고 손님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돈을 모으려고 거의 3년 됐는데 장사 잘 되니까 거기서도 나가라는 거예요.
0: 건물주가?
1: 건물주가요.
0: 건물주들이 왜 그렇게 다 나가라고 그럴까요?
2: 꼭 늘 잘 될 때마다.
0: 참고로 저는
2: 네.
0: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분에게도 나가시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2: 갑자기요? 네. 갑자기 참고를.
0: 혹시 그런 생각을 살짝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희 건물에 계신 그 어떤 분한테도 나가시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근데 거기 안에 인테리어하고 예. 한 건 다 어떻게 해요?
1: 다 이제 뭐 다 그냥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 그 많은 게.
0: 바깥 어르신께서 야 거기 사우디 진짜 미쳐요. 엄청 더운데 네. 거기서 진짜 땀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일해가지고 벌어온 돈이 그 피 같은 돈을 그냥 날리신 거잖아요.
1: 예, 진짜로 그 심정은 어디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나와서 애들 데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그 계단을 밟아서 왔는데 여기까지
2: 번째고.
1: 왔는데 이걸 해보겠다고 해서 다 날린 거 아니야.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같이 예, 조금. 본도를 다 날렸잖아요. 한 푼 거의 없을 정도로 날렸잖아요. 그 심정은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고 좀 중간에는 이랬고 너무 굴곡이 심하게

0: 고생을 많이 하고 그게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고생한 거 꼭 책에다 네. 괴로울 때마다 쓰고 좋을 때 쓰고 다 써서 이렇게 해고록을 써놓은 게 있어요. 네.
1: 본인 얘기하신 것처럼

0: 근데 어떻게 다시 이제 일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1: 이웃집 분이 뭘 해서 못 먹고 살겠냐. 빈 가게가 하나 있으니까 월세 당분간은 안 받을 게 뚝수나.
2: 네. 너무 열심히 사느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뻐라 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또 저기 넘어져도 오뚝 일어나는 똑순이네 막 이러면서 월세를 안 받고 돈이 아직 없으니까 벌으면 줘라. 그래서 아 살으라는 발자인가 보다. 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갈비 기술을 좀 알려줄게. 갈비집을 해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글쎄 제가 여태까지 잘 살아오려고 그걸 떠올랐는지 아 갈비집을 해? 그러면 한방으로. 한방 그때부터.
3: 한방 갈비?
2: 갈비 해. 한방 숯불 갈비. 한방.
0: 한기가 환기가 그때부터 등장.
2: 예. 한약재를 대면서 돼지갈비를 쟀어요.
0: 돼지갈비?
2: 그 한방으로 돼지갈비를 하니 잡내가 다 없어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엄마가 매실 많은 그런 거를 산에서 캐오셨어. 캐오셨는데 그거를 푹 끓여서 그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것도 엄마가 끓여줘서 배고프면 그걸 끓여줘서. 근데 그걸 생각해서 아 이것도 약재로 이렇게 하면 뭐든지 나겠다는 그런 게 아마 돌아간 것 같아요. 예.
0: 약재를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약재는 다 어디 있나요?
2: 저희 보물창고가 있어요. 아, 한번 가셔요. 예. 자 여기로 이쪽으로 네. 오세요. 네. 예, 보물창고예요. 예.
3: 보물창고다.
2: 예, 예. 우와. 여기서 약선요리 아, 연구를 해요.
0: 아 여기서?
2: 예 여기서.
0: 여기 뭐 계속 다리고 계시는데
2: 예, 그게 다리고 뭐예요? 있고, 밥도 하고 다리고 그러고 이게 환기예요. 이게 환기,
3: 아, 환기구나.
2: 예, 예, 예.
0: 냄새만 맡아도 되게 건강해질 예, 것 같은
3: 예, 예. 이, 지금 이게 환기예요. 보면... 환기
2: 깜짝 놀랐지만 하나, 네. 둘, 셋 듣게. 네.
0: 막 웬만한 건 잘 안 놀래니까. 예.
2: 하나, 둘, 셋.
3: 와, 왜 이렇게 많아요?
2: 한번 봐.
0: 이야, 뭐?
3: 오, 여기도 진짜 많아요.
2: 네, 진짜 많아요.
0: 장아찌랑 막 이런 게.
2: 장아찌랑 여기 밭에서 재배해가지고 네. 이런 장아찌를 다 담아서 보관해.
0: 시간장도 있고. 시간,
2: 예.
0: 이건 뭐예요?
2: 매실이에요.
0: 장아찌. 매실.
2: 장아찌. 매실, 매실, 네, 매실 효소 만드는 거. 약재 냉장고도 이렇게고 다섯 개 냉장고가 효소 담고 약재를 이용해서 담고
0: 깊은 맛이 어떤 설탕의 맛이 아니라
2: 네, 이렇게 약재를 다 이용한 네, 맛
0: 이런 효소의 네. 맛이고
2: 네, 농장에서 다 재배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약이 되고 네. 비법 소스가 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하고 건강에 음식을 할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0: 한방 돼지갈비. 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잘 장사

0: 장사가 잘 됐습니까?
1: 예. 너무 잘 되고 이제 한 칸 했는데 줄을 서는 거예요. 왜? 손님이 많고 하니까 옆에 가게가 또 비어 있었어 하나. 그걸 또 하나 헐었어요. 권리금까지 주고 헐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 헐었어요. 그래서 세 칸을 헐었어요.
2: 계속 확장해 나가신 거예요?
0: 옆에 세 칸을 예. 다 터가지고?
1: 예. 확장을 크게 하니까 돈이 이제 막 엄청 벌기 시작하잖아요.
2: 선생님의 비결은 뭐였길래 그렇게 계속?
0: 환기요.
2: 환기만으로 이 정도?
0: 이 손맛이 타고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음식을 먹어본 결과 우리 선생님은 그냥 타고나신 분이에요. 딴 사람은 그 맛이 안 나는데 우리 선생님이 하면 그 맛이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 그런 분들, 그런 분인 것 같아.
2: 근데 선생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시네요.
1: 예, 그래서 이제 엄청 돈이 많이 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0: 뭐 얼마나 버신 거예요, 그때 거기서?
1: 그때 예, 한 5억 정도 벌었나 봐요. 10년.
0: 10년하고.
1: 예, 5억 정도.
0: 그게 90년대 초?
1: 저 초반 때.
0: 돈이 90년대 초에 5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1: 세였잖아.
2: 네.
1: 이제 내 건물로 해서 내가 멋있게 한번 해보자.
2: 아~ 네.
1: 남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5억 들고 5억을 빚내서
2: 네.
1: 진짜 좋은 데로 가자.
0: 그럼 어디로 가셨어요?
1: 광명으로 왔어요.
0: 광명?
1: 네. 땅을 샀어.
0: 아, 광명에다가 그러면 돈을 빚을 내서 더 크게 차리신 거예요, 식당을?
1: 이제 논밭이었어요.
0: 논밭.
1: 그러니까 아무 데도 없는 이 산속에다가 그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혜림 엄마 또 미쳤다고. 제가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논밭에다 저 건물을 저렇게 크게 짓냐고.
0: 맛있으면 다 찾아와요.
1: 예. 예.
3: 거기에서 식당 차릴 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1: 저는 어디 가서 장사해도 불안한 적 없어요. 다 잘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불안한 점 아직까지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손님이 안 오시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논밭에다 쳐도 내 손으로 음식하면 분명히 성공이라고 믿고
0: 잘 돼야 하는데 잘
1: 됐어요.
0: 잘 됐어요?
1: 잘 돼서 손님이 오시면 반찬 맛있네, 김치가 더 맛있네 하면 저 그냥 그때는 포장용기도 없었어. 비누종이다 싸서 가져와서 드시라고. 그때부터 그냥 김치는 싸서 그냥 드린 거예요. 1년 되니까 교통마비가 될 정도로 말도 못했어요.
0: 훨씬
2: 어마어마한
0: 돈을 버셨을 것 같아.
1: 거의 뭐 매출 올라올 때 2천만 원도 팔고.
0: 하루에요?
1: 그때 당시에는 카드도 별로 없고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잖아요. 그거를 은행 갈 시간도 없이 챗바퀴 돌듯 후대자로도 넣고 저녁이면 비고 자고 또 장사하고 모으면 거기다 넣고 쌀 푸대로 한 두세 개까지 은행을 안 가고 놔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넣고 끌어안고 신랑하고 끌어안고 자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앞에 거 사고 사서 2,000평을 산 거예요.
2: 와.
1: 가산 디지털에 그 몇백 평도 사고 또 막 가게를 여기저기 해서 가든 5개를 했어요.
2: 딴 데도 그럼 돼지갈비집 하신 거예요?
1: 돼지갈비집, 소갈비집, 한정식집,
2: 와.
1: 횟집, 오리집 안 한 게 없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0: 그럼 뭐 다 직접 관리하셨어요?
1: 네.
0: 왔다 갔다 하시면서?
1: 그 와. 음식을 다 해서 봉구차로 실어 날렸어요, 제가.
2: 대단하시네요.
0: 예전에 그 바쁘셔가지고 식당에도 계속 사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좀 좋은 곳에 사시나요?
1: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에요.
0: 아, 이 위가요?
1: 위에가요, 예. 2층에 네. 너무 좋게 해놓고 살아.
0: 아니요?
1: 네. 깜짝 놀래게 아니, 좋게 해놓고.
0: 네네.
1: 이렇게 좋게 해놓고 살아.
0: 아, 여기가 지금 살림집이에요?
1: 예.

0: 뭐가 그치? 없는데요, 손님? 네.
1: 여기,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0: 네.
1: 두 분이 주무시긴 너무 좁은데?
2: 여기서 자다가 TV 보다가 잠들고 그냥 생활을 이렇게 해요.
1: 여기 네. 보니까 제가 네. 죄송하지만 잠깐 앉겠습니다. 경치는 엄청 좋아요.
0: 아, 이쪽 앞에, 뷰가 좋네요.
1: 앞에 낮은 산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경치는 되게 좋은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돈을 엄청 많이 버셨다고 그랬는데 너무 검소하게 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소박하게 네. 이렇게 배만 부르면 돼, 저는.
1: 저 돼지 저금통은 몇 번 갈랐다가 다시 붙여놓은 건가요?
2: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떨어뜨렸어, 잠깐.
0: 아... 아니, 얼마나 많이 넣으셨으면.
2: 몇십 년, 40 년 됐나? 한번 들고 집에
1: 아니, 이게 찢어져서 붙이신 거예요? 네.
2: 우와. 허리 다쳐, 조심해, 허리 아프네.
1: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어우, 돈이 엄청 많아요. 네. 아니.
2: 다 동전이에요.
1: 이거 새로 하나 좀 사시지.
2: 아, 근데 우리 옛날 때 가지고 있던 거라.
0: 네. 눈을 그리셨네. 눈을 그리셨어.
1: 뭘 보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0: 단촐하게.
1: 단촐하게, 단촐하게 네. 사셔서. 우리 저 방도 한번 볼까요?
2: 네, 방이.
1: 이게 옷이 이제 여기 있는 게 요게 다고.
2: 예, 다고 대통령 상 받는데 좀 옷 입고 가자 했는데 신랑이 백화점 갔는데 잡을 땡겨요. 아마 옷 가격을 봤나 봐. 집 가자고 잡을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 가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이거 입고 대통령상, 대통령상 받은 것이 이거예요.
0: 근데 거기서 사고 싶지 않으셨어요?
2: 내가 옷 좋게 입고 이런 건 하나 생각지 않아.
1: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는데.
0: 그러니까 한 번 사셨어요.
2: 그게 백만장자가 아니라 옷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예. 사람들은 그 많은 돈 있고 한데 왜 저러고 살까? 다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도 그게 내 돈이다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그게 안 느껴져요. 그냥 풍부해서 그냥 좋다만 생각 들지, 아, 이 돈을 내가 쓰고 어디다 쓰고 내가 막 내 치장하고 해야 될 때는 생각이 하나 안 들어요.
1: 정말 검소하시고
0: 네.
1: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1: 여기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덥지 했는데 이 방엔 에어컨이 없어요. 그 여기서 여름엔 여름엔 어떻게 주무세요?
2: 에어컨 없어.
0: 선생님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요?
2: 네, 에어컨 없이
1: 여기 엄청 더워요.
0: 선생님 쓰러지세요. 이렇게 더우면.
2: 예, 그렇게 살아요.
0: 쿨하게 나가셨어요.
2: 살아요.
0: 아니 쓰러지실까 봐.

0: 공작새가 알을 한 10개 낳더라. 10개 낳고
1: 맨날 공작새요, 공작새.
0: 우리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냐? 친구들하고 맥주도 한잔 하고 얼마나 좋아. 그 인생 나가 이거.
1: 풀이 너무 많이 났다. 그 풀 좀 뽑아 그렇게.
0: 그래요.
1: 네? 근데 여기 호박은 파란데 왜 저기는 저렇게 거름 안 줬어? 거름을 골고루 줘야지. 뭐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줘?
0: 우리 사모님이 잔소리가 되게 심하네. 지금.
1: 근데 왜 나한테 와? 저쪽으로 가서 풀 뽑아, 얼른 가.
0: 아니, 마누라 이쁘니까
1: 이쁘지. 아, 마누라 이쁘니까 맨날 이쁘다고 하면 돼. 미울 때도 있어야지. 저 가서 풀 좀 뽑아봐.
0: 이 뽑는 시간이라도 뭐 같이 있지. 맨날 너 뭐 요리하러 대고 뭐 어디 저, 어? 난 이리로 와.
1: 가, 이리로 가, 그냥.
2: 남편이 뭐라고 막 터지면서요?
1: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 그래서 고추 갈아줘 하면 고추 갈아주고, 과일 갈아줘 하면 과일 얼른 갈아주고. 그런데 워낙 잘 도와주고 5년 나를 쫓아다녔잖아. 소리질러도 이쁜가 봐. 이렇게 5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질러도 이쁜가 봐.
0: 여자 미인 맞추고 살아야 돼, 남자들은. 여자한테 반항하면 밥도 반찬도 잘 안 나오고

0: 용돈도 잘 안 줘요.
1: 에이, 여보시오.
0: 이 가만 고치 이거 닦아.
1: 예. 혜림아, 밥 먹어요. 어제 담았는데 김치. 간 봐봐, 맛있나.
0: 그래. 항상 너 김치 맛있지 뭐, 최고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1: 옆, 요, 아, 이렇게 안 앉아. 요 옆에서 이렇게 해서 반찬 집어주느라고. 반찬 집어주잖아. 이상하게 반찬을 이렇게 집어줘, 나는, 습관이. 그리고 여기서 국에다 이렇게 말아서 먹어. 소리는 질러도 이렇게.
2: 사람들은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면서 죽을 드시는 식사가 너무 조촐한 거 아니에요?
1: 원래 국하고 김치만 있으면 먹어. 반찬을 여러 개 차려놓잖아. 한 번을 젓가락을 안 가. 반찬을 안 먹어요, 잘. 국만 있으면 돼. 그래서 반찬 없어도 이렇게 밥만 주면 웃어, 좋아서. 그게, 그, 이 사람도 학교 다닐 때 굶고 살다시피 했고, 똑같은 게 밥 있으면 최고야, 그냥.
0: 응, 자, 한 잔, 한 잔.
1: 한 잔.

0: 우리 선생님께서 나누는 낙으로 사신다고 했는데 500평 가까운 땅을 광명시에 기증을 하셨대요.
1: 진짜 어렵게 식당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손님이 많고 하니까 판자촌 동네에 이 동네를 어떻게 좋게 내가 다른 데 이사 안 갈 뿐에는 이 동네도 발전시켜서 좀 좋게 하자 해서 땅도 좀 많이 내놨어요.
0: 선생님이 기증하신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0: 별명이 밥퍼주는 아줌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 음식 봉사하면서 좀 생긴 별명일까요?
1: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거의 1년에 3천 명씩 그렇게 많이 밥을 드렸어요. 저 그때 버스하고 봉구차 7개 있었어요. 각 지역 복지마다 다 모시러 가요. 모셔오는 거예요. 직접 불고기, 소불고기. 소불고기, 능이 저기 그때 오리백숙, 한방 오리백숙 이거에서 대접해드리고.

0: 우리 이경혜 선생님께 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1: 그게 진짜 배고픔 겪어본 사람만이 알잖아. 네. 그러니까
2: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끼니를 챙기시는 거예요?
1: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굶어 왔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할머니 집에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그렇게 내쫓았어요. 왜 왔냐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는 성공하면 진짜 배고픈 사람 굶지 않게끔 하고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든지 그런 봉사를 하겠다 결심을 아주 하고 살아왔어요. 예.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예.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1: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2: 으쌰! 으쌰!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3: 저희 회사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0: 어우, 엄청 다네요.
1: 어우, 엄청 다. 아, 맛이 죽이네.
2: 9,000명의 눈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3: 저는.
4: 알려주세요.
3: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4: 아니, 말해주세요. 일자들이.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성격.
0: 자, 오늘은 좀 시작부터 강하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앞에 폭탄이 놓여져 있어요. 나를 당황시킨 아이의 성교육 질문을 1분에 이 폭탄을 들고 계신 분이 지는 겁니다.
2: 걸린 사람 벌칙 있습니까?
0: 당연히 있죠. 네, 벌칙은 녹화가 다 끝나고 혼자 이곳에서 30분 동안 있다가는 거예요. 쌤들이 다 철수를 해도 깜깜한 이곳에서 본인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력 후보 보입니다. 유력 후보 보여요. 그럼 쌤 씨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3: 알겠습니다. 네. 화장실 들어갈 때 가끔 들어와서 보는데 아빠가 고추가 왜 이렇게 커요?
2: 잠깐만.
0: 아, 이거는 그냥.
2: 아니, 이거 뭐야?
0: 검증 안 된다고 막.
2: 아니, 이거.
3: 검증 있어야 돼요?
0: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아니,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0: 아, 제 시간이 흘러. 엄마, 아빠는 왜 문을 잠궈? 엄마, 첫사랑이 언제야?
4: 아빠, 성관계가 뭐야?
0: 오, 야, 세다. 세다.
3: 세다.
0: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2: 그렇지, 당황할 수 있지.
0: 엄마는, 엄마 좋아했던 사람 얘기해줘.
3: 아빠 여자친구 누구야?
0: 엄마, 아빠! 어떡해! 나!
4: 30분간 보낸 시간.
0: 네. 전 더 좋아요. 집에 안 가고 혼자 있는 시간. 저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났지? 입니다.
5: 아기는 어떻게 생겨?
6: 어른이 그것도 몰라요?
7: 어른도 모르는 거 많아.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학교에서 안 배웠어.
0: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4: 은순의 이 은경이 어?
8: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9: 나도야.
8: 나도.
9: 내가 더 많이.
8: 나도.
9: 아니, 내가 더 많이야.
4: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이 정말 좋은 성교육 선생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10: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
11: 근데 질문하지 않았어도 알려줄 때가 되면 알려줘야 된다.
4: 뭐야?
3: 아니.
4: 인도요?
11: 카마수트라.
3: 네, 카마수트라에서 봤던.
4: 오!
0: 완전 너무 야해.
12: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3: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와서 다른 것도 챙겨줄게.
2: 어머, 머리가 너무 아파. 생각도 하기 싫어.
0: 아, 오늘 강력하네요.
3: 이거 솔직히 음경 세 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른이는 것 같아요. 음경.
0: 그래.
4: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저인데 선혜 씨가 이렇게 오시자마자 너무 센 걸 맞이하셔가지고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13: 네. 근데 중요해요. 네.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요즘 받고 있기 때문에.
2: 그래요?
0: 그래요?
13: 너무 궁금했어요.
0: 의외로 또 담담하시네. 엄마 아이가 어떻게 생겨?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13: 그냥 엄마의 씨앗 난자와 아빠의 씨앗 정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기는 거야? 정도까지만 얘기해줘.
3: 그럼 어떻게 만나요?
13: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갔죠.
0: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 만난다 정도는 되는데, 아, 참, 조금 더 이제 크면 사실은 질문들이 더 이어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엄마,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막 이러면서 막나게 만든 거잖아요.
3: 아, 근데. 네. 하는 일이 아니고.
0: 아니, 그러니까 엄청 좁아지는 게 나도 당황했거든. 아, 진짜 요즘에 난이도 있게 저희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로 제가 싹 피했어요.
2: 아.
0: 근데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4: 아니, 사실 저는 정말 소름 돋는 게 이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그런데 진짜 성관계가 뭐야?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은경이랑,
13: 얘기했어?
4: 은순의 이 은경이,
3: 거기까지?
4: 아니, 근데 중요한 게.
0: 내가 미치겠다.
4: 아니.
3: 저는 솔직히 이럴 때 조금 이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섹시란 단어만 해도 다들 너무 막 경계하는 것 같잖아요.
0: 맞아, 몸을 움찔한.
3: 아니, 뭐, 솔직히, 이름은 다, 얘기 다 끝났어요. 윌리엄하고 벤틀리.
0: 얘기 다 나눴어요.
3: 아니, 그거, 얼마나 전에, 매체에 보다가, 이 약간 관계 관련된 내용 나왔어요.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이제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세한 음경하고 음순 이렇게 발기 뭐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0: 오, 알려주셨구나. 네. 야, 역시 우리 쌤 씨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깐 OX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딥한 스킨십까지 부모가 직접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X. 그래서 이제 자, 솔직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4: 아,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0: 반반이죠. 사실 저도 반반이에요. 네.
4: 지금은 또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굳이 이런 거를 알려줘야 하나?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0: 네,
4: 부모가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0: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굳이 성관계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빨리 오히려 눈을 뜨면 어떡하지? 엄마가 뭔가 가르쳐줬으니까 허락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좀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거든요.
10: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는 선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의 아기 씨앗이 만났어. 뭐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인지가 자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질문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 자체가 아이가 생각이 많이 컸다는 거죠. 부모가 안 알려준다고 해서 밖에서 그런 소스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0: 실제로 아이들이 더 많이 정보를 얻는 게 부모가 아니라 친구나 혹은 뭐 SNS 음란물 이제 안 좋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정보는 너무너무나 부정확한 정보죠.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일수록 더 좋다고 봐야 되죠.
1: 그렇군요. 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정말 흔한 상황입니다. 만약 아이랑 TV를 보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짝짓기 장면이 나왔다. 자, 여러분 채널을 돌리실 건가요? 코끼리가 물속에서
2: 시청률 올라간 소리 들리네요.
1: 짝짓기를. 세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3: 처음 봤다.
1: 세 마리인 줄 알았어.
3: 세 마리가.
2: 아니.
4: 엄마는
2: 일단 당황 먼저 하시고.
5: 짝짓기.
6: 저거 짝짓기야?
1: 짝짓기인 걸 바로 알죠, 아이들이. 아버지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는 좋아하세요.
7: 무슨 짝짓기 중인 것 같은데. 아.
5: 드라마 같은 거에서 사귀면은 잘 막 저러지 않아요?
1: 애정 표현.
8: 도대체 뭘 본 거야?
1: 그러게 드라마에서 뭘 본 거야?
5: 엄마 보는 거 따라 봤어요.
0: 결국 엄마가 먼저 본 거예요. 다.
5: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
9: 그럼 애기는 어떻게 생겨?
6: 아기는?
8: 뭐 하는 건지 자신이 잘 안 모르겠어.
10: 어른이 그것도 몰라요?
8: 어른도 모르는 거 많아.
10: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8: 학교에서 안 배웠어.
1: 엄마랑
2: 그렇지. 아, 우리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0: 요즘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배워서 잘할지도 몰라요.
11: 월경을 했을 때 엄마가 화를 냈었어요. 창피하니까 말 조심하라고. 더더 성에 관련돼서는 조금 숨기고 자세한 걸 잘 모르고 학창시절을 보냈었거든요.
6: 저도 좀 고민이긴 해요. 미리 이렇게 알려줘야 할까.
12: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 건데?
9: 암컷이 밑에, 암컷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짝짓기.
12: 와, 그래? 그럼 근처만 있으면 그냥 짝짓기가 되는 거야?
9: 근처만 있는 건 아니고 제대로 붙어 있어야죠.
2: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
1: 아이들이 더 잘하는구나.
9: 근데 아빠, 아기 잡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12: 일단 사랑해야 돼.
2: 아,
0: 그거 정말 중요한.
2: 아버지 로맨티스트죠.
12: 뽀뽀도 하고 안아줘야 돼.
2: 단계별로 들어가네요.
12: 아빠도 엄마도 그런 성기라는 게 있어. 동물들 표현하면 교미라고 하잖아요. 교미. 그렇게 해서 짝짓기가 끝나고 나면 여담이가 생기는 거야.
13: 저도 좀 자연스러웠어가지고 저희 항상 일상이 강아지 고양이 붕가붕가 하는 것만 맨날 보고 살아가지고 오히려 뭐 더 물어봐, 더 자세히 물어봐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9: 남자 생식기랑 여자 생식기랑 만나서
1: 영상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담담해요. 오히려 어른들이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3: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만이 아예.
1: 맞아요. 빨리 이렇게 뭔가 딱 2차 성징이 올 때쯤에는 좀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더 미뤄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사고를 칠까 봐 조금 얘기를 했을 때 좀 빠르게 뭔가 시작이 될까 봐 그게 조금 두렵습니다. 정규 씨 솔직히 안 그래요?
2: 그건 이제 누나 이야기인 거잖아.
1: 경험상 DNA가 혹시 있을까 봐.
2: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1: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늦게.
2: 네. 네.
14: 성관계 같은 거는 특히 사춘기, 2차 성징이 시작되면 남자아이들은 사정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월경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임신하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성교육을 잘 받으면 오히려 첫 성경험 뒤로 미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을 제대로 잘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전하고 정말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오히려 몰라갖고 너무 실수하거나 당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다.

0: 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성교육을 받는 게 인생의 좋은 지도를 손에 쥐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성관계가 결국 이제 임신이 가능한 몸의 접촉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임신만 엄청 강조하면 사고 치지 마,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성 자체를 굉장히 무겁거나 책임감으로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그 어떤 죄책감,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공포스럽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2: 야, 근데 정규 씨는 네. 부모님 말고 네.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3: 와. 질문 훅 들어왔네요.
2: 네.
3: 깜짝아.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좋은 성교육 선생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2: 아, 그래요?
3: 예, 예, 예.
2: 좀 앞서 나간 친구들.
3: 아, 네. 많이 앞서 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영상물들이 또 그런 그 교육 자료로서 그런 네. 안 좋은 영상물들을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 우리가 그렇게 생긴 거야? 하면서 뭔가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뭔가 좀 불편했어요.
2: 그럴
3: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0: 이제는 알고 있지만, 네. 결혼할 때까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죠.
2: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언니도, 저희 네. 실제 저희 언니도 고등학교 때 알았다 그랬나?
3: 사실 이제, 쌤 형은 왠지 알게 된 것도 좀 우리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4: 성관계 좀 알게 된 게, 우리 집에 이렇게 책자 다 있었거든요. 근데 눈이 들어왔던 제목 하나 있더라고요. 섹스의 출금.
2: 제목이 안 볼 수가 없겠다.
4: 아, 그거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 번 봤어요.
2: 아니, 듣자마자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 제목이 너무 임팩트가 있네요.
4: 많이 봤죠.
0: 외국 책은 그런 그 성에 대한 책들이 굿섹스 뭐 이런 게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신성한 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3: 그렇죠, 그렇죠.
0: 아름다운 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2: 네. 엄마가 약간 자연스럽게 거기다 두신 건가 보라고?
4: 어머니 책인지 모르겠지만
2: 어머니 책일 수도 있고
4: 약간 네.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 저를 보라고 그렇게 냅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거 배웠어요.
3: 형 땀 흘리는 것 같아요 지금.
4: 아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5: 안녕 내 이름은 은부. 이 은부야.
3: 어머 어머
5: 지금 은경이 만나러 가는 길이야.
3: 은경이
5: 신난다.
2: 생김새도 비슷해.
1: 그러네요. 비슷하게 만들어놨네.
6: 내 이름은 은경. 김은경이야. 편하게 은경이라고 불러.
3: 자신감이 있는데요.
5: 날씨도 너무 좋다.
7: This stop is Gwanghwamun.
5: 벌써 다 왔네. 은경아 기다려. 룰라라라. 은경이잖아.
3: 은부야, 여기야 여기.
8: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데? 저기 은부야, 손 잡아도 될까?
3: 야, 긴장감이 있네.
5: 오늘 영화 진짜 재밌었다.
8: 맞아, 너랑 같이 봐도 더 재밌었어.
5: 저기 은경아, 너 좋아.
8: 나도야.
5: 정말? 나도.
8: 내가 더 많이.
5: 나도.
8: 아니, 나도. 내가 더 많이야.
3: 아유, 왜 이렇게
8: 뭐야? 오늘 은경이 지금 최고인데? 곧 문이 열리겠어.
3: 문이 열린다. 어머. 문이 열려버렸어.
2: 남자가 나와버렸다.
8: 우와, 새로운 세상이다. 끝은 뭐가 있는지 가보자.
3: 와, 되게 집중하게 되네요.
1: 대서사시네요, 이거 완전.
2: 야, 우주를 만나는 거예요.
1: 우주를 헤엄쳐.
2: 환상적이네. 너무 신비롭다는데. 그러니까 더 신비로워요.
8: 난 여기까지야.
0: 너무 힘드나.
8: 운동 좀 할 걸.
3: 힘 없는 정자들은 또
8: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지?
2: 제일 강력한 아이가
8: 살아남을까? 나도 너무 힘든데. 올라가자.
2: 도착했어.
3: 그러네.
8: 한 시간을 쉬지 않고 헤엄쳤는데

0: 어떻게 할 수 없어.
1: 만나네.
2: 묻은 의지가. 어? 드디어?
1: 저기에 있어.
0: 아름답다. 널 만나고 싶어. 제발 나 좀 데려 보내줘.
2: 다 안 받아줘요.
3: 그래, 너로 정했어. 어서 들어와.
0: 나도.

0: 감동이다.
1: 네, 예술이네요, 예술. 네.
0: 진짜 너무 감동이고. 그렇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니까 네. 그냥 관계라는 말이 자극적이라서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고
2: 맞아요.
0: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3: 그 제가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한번 네. 보실래요?
2: 어, 그게 뭐예요?
4: 옷?
0: 옛날 역전 뭐. 자,
2: 오, 뭐야?
4: 어. 아니.
3: 카마수트라. 네,
4: 카마수트라에서 봤던 약간 느낌인데.
0: 이게 말이 돼요?
2: 오. 오. 오.
0: 완전 너무 야해.
1: 방탄사 말고 말씀들을 하세요.
0: 아니, 다들 당황해가지고.
2: 야, 이거 계속 보게 되네?
0: 이게 뭐예요?
3: 저게 춘화전이라는 조선시대 동전이에요. 네. 동전에 보면 네 가지 그 성관계 체위가 나오잖아요.
2: 맞아요, 네 가지가 있어요.
3: 체위가 나오는데. 이 동전 가지고 뭐를 했을까? 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정조 이후에 이 춘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저것들을 만들어서 왕족이나 양반과 결혼하기 직전에 아마 그때쯤 보여준 것 같고 그 왕가나 양반가에서는 이 종족 보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일찍 결혼하고 네. 근데 그 결혼 나이가 지금 한 13살, 4살, 5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2차 성징 거치면서 적당한 나이에 보여준 거죠. 저걸 모르면 그때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때도 이미 성교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0: 우리도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다들 생각은 하지만 막상
3: 네, 입 밖으로 좀, 나오기가 네, 쉽지가 않으니까. 네네. 근데 일단 시작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내용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성관계는 남자의 음경이 여자의 질환으로 들어가서 움직이고 사정을 하는 것. 이렇게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성관계라는 게 그것만은 아니에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바깥에 소프트한 얘기도 해주면서 이게 정말 사랑이 들어가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거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죠.
1: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면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거나 TV를 보거나 할 때 다른 이제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을 때 마주치지 않아도 그럴 때라도 얘기를 좀 던져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부끄럽거나 민망하다면 아빠가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아. 너도 한번 읽어봐 라고 책을 건네주면서 추천을 해줄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많이 지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1: 어렵습니다. 많이 네, 저의 딸이 저도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이게 참 그렇습니다.
2: 맞아요. 네,
0: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2: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막 호들갑을 떨고 어머 뭐 그런 거 물어봐 어쩌면 좋아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0: 안 되지.
2: 거
0: 안 되죠. 네. 동공지진하지 말고 그냥 네. 쿨하게 담백하게 내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좀 그런 화법으로 풀어가면 근데 오히려 선혜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2: 진짜
0: 그런 톤이 약간 교장 선생님처럼 톤이 쿠나 말씀처럼 높낮이가 없이 계속 한 톤으로 쭉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네. 어떤 상황에서도 뭐 담담하게
2: 네. 확실히 딱 셋이라서 그런지 클래스가 달라요.
0: 근데 사실 뭐 처음에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아,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렇게 설득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쌤 씨가 유일한 어머니랑 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를
4: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솔직히 여자친구 언제나 집 데리고 와서 같이 관계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0: 아 진짜
4: 차라리 자기 집 자기 지붕 밑에 하는 게 자기도 안전하니까 네. 다른 데 나가서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핍약도 얘기 또 같이 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어렸을 때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오히려.
2: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도 사실 조금 충격이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좀 어떤

0: 임신율도 더 높아지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 머릿속에서 미리 생각도 좀 해보고, 혹은 동의나 거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아이가 자기가 미리 준비해본 대본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성에 대한 대화 교육은 성적으로 빨리 깨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1: 선혜 씨 아이들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2: 남자친구는 없고, 뭐, 이제 좋아하는 사람 뭐 생기는 정도?
1: 좋아하는 마음, 네. 좋아하는 뭐.
3: 근데 뭐, 이미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치.
2: 그럴까?
1: 원래 부모만 몰라요. 원래 부모만 모를 수 있어요.
2: 부모만 모르나?
1: 그 우리 때도 아름아름 좀 이렇게 다 사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비밀이었지.
3: 그렇죠.
1: 우리끼리만 아는. 옛날에 사실 결혼 전에는 동거도 대놓고 못했습니다. 요새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정규 씨딸 동거 허용합니까?
3: 와. 아니.
1: 허용해요. 요즘에 대부분 다 살아보고 결혼하는 추세예요.
3: 와, 근데, 아니, 저희 딸이 안 하지 않을까요?
1: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2: 아빠의 희망이다.
3: 아니, 그래도 안 하지 않을까.
1: 아이, 그건 희망이지.
2: 또 이제 아이가 사춘기 정도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엄마들끼리 같이 얘기하면 남자친구랑 뭐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막 주고받고 하면 이제 또막 생각만으로도 막 난리가 나죠.
1: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실험 카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막 성이 된 자녀가 이성 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간다. 자, 요즘 부모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0: 여보세요?
1: 아, 아빠.
2: 어, 왜?
1: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로.
2: 어?
1: 우리 첫 기념일인데.
2: 첫 기념일? 형. 아니, 근데 너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첫 기념일이랑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은. 야, 좀 당황스러운데?
1: 아, 그래도 나 이제 성인이잖아. 남자친구도.
3: 아, 말도 안 돼!
1: 나랑 많이 사랑하고
4: 아,
1: 이런.
4: 충격.
1: 나랑 많이 사랑하고 이런.
4: 아, 충격.
2: 야, 아직은 해.
4: 야, 나.
2: 아직은 야, 너 생일 안 지났지?
1: 그럼 당일치기면 허락해줄 거야?
2: 아, 당일치기?
4: 어머, 어머.
2: 그러면은 당일치기, 일단. 당일치기는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아빠한테 스케줄표 가져와야 돼. 아니 근데 1박 2일은 야 좋아. 새벽에 오는 것까지 돼.
3: 당일치기는 뭐 다른가? 다른가?
4: 당일치기 괜찮은데 자고 오는 건 안 된다.
2: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을 막 이렇게 해서 안 돼라고 어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감정이 먼저 이렇게 안 된다라는 느낌 먼저 딱 들고 계신가?
4: 이미 지금 정신 혼미 생각할수록 화가 나.
2: 다음 날 보면 되고 그 다음 날 또 보면 되고 계속 보면 되잖아요. 뭐 어떤 경험이든 해결해야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됐나?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5: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하고 1박 2일 놀러 가도 돼?
6: 걔가 가재? 아니, 네가 가자고 그랬어? 엄마한테 뭐,
3: 외박 하면서 만난다고
6: 그런 얘기는 안 했었잖아. 외박 했었던 거야? 그동안도? 혹시?
5: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잖아.
6: 어쨌든, 엄마만 알지? 너무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기분 낸다고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신하게 있다 와라. 알았지?
5: 응, 알겠어. 그럼 나 가도 돼?
6: 뭐, 갈 거라고 마음 먹었잖아, 너 지금. 아빠한테 전화해봐, 그래도. 근데 어떻게 가지 말라고 하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4: 어차피 안 간다고, 아, 가지 말란다고 갈 걸 아니까.
6: 그래, 이제 애들도 성인이니까 자유로운 의사에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잘 다녀오고.
4: 엄마 그래도
6: 키가 잘 챙기고, 가서 즐거운 거, 좋은 거 많이 보고, 재밌게 놀다 와. 갔다 빨리 와라.
4: 그러니까 지금 자아가 지금 두 가지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보내고 싶은 마음과 너무 싫은 마음.

0: 사실 엄마한테는 말 안 했었는데 아, 이번에 여자친구랑 300일 돼서
1: 300일? 좀 1년이 됐다고?
0: 여행 가려고 해.
1: 300일이나 됐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야? 와, 이게 더 충격이다. 네가 여행 간다는 것보다 300일이나 됐다는 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로 가. 막아도 안 된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솔직히 제가 또 냉정한 데가 있어가지고 남의 자식이면 아니라죠. 아 그래 뭐 이러고 뭐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러고 뭐 아 그래 뭐 어쨌든 또 잘 알아서 해 똑똑하게 해. 막 이런 정도 마치겠지. 근데 내 새끼니까 죽장창.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얘기해 준 것만도 고맙다. 그건 얘기라기보다 통보해 준 것만도 고맙다라고 그래야 되겠나? 뭐 젊었을 때 연애해보고 이랬던 것들이 다 잊어질 줄 알았는데 안 잊어져요. 나이가 들어도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후회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어요.
2: 엄마한테 허락은 받았니?
3: 아니요. 아버지한테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죠.
2: 나한테? 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 괜찮아. 아빠는 적극 권장이다.
3: 근데 엄마한테 들키면 어쩌죠?
2: 엄마한테 왜 들키니? 알아서 할게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Don't worry, be happy다.
4: 이야.
5: 아빠 방송 약간 의식하신 거 아니죠?
6: 그치, 카메라 의식하시는 것 같다.
2: 그럼요, 좋죠.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 네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여자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길 권해. 권장합니다. 성인식만 지나면 사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학교 한 12살쯤 됐을 때 제가 해줬던 것 같아요. 만약 여자친구가 생겨서 잠자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콘돔은 필수다. 아마 일단은 남자를 만나봐야 되겠고.
6: 아, 남자를 만나봐.
2: 남자의 집안도 봐야 되겠고.
6: 집안도 보시라고.
7: 달라지셨어요. 아버님, 아까랑 달라요.
8: 달라.
2: 딸 키운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을까. 좀 이기적입니다, 그런 쪽에서. 네.
7: 솔직하시다.
9: 네. 확실히 온도차가 좀 있어요.
7: 많이 있네요. 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남녀 같지가 않아요. 아. 지금 몰입하게 되는데 네. 많은 생각이 들죠?
10: 네. 다들 좀 이렇게 쿨한 척 하시지만 막상 이제 예, 들여다보시면은 너무 밤새도록 걱정하고 좀 잠 못 주무시지 않을까.
7: 그러니까
10: 걱정돼서.
9: 예. 예. 저는 영상을 보는데 질문이 나오자마자 머리가 아픈 거야. 아우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생각도 하기 싫어.
11: 아, 다들 왜 그러세요?
7: 네. 자, 그럼 여기서 상황극을 한번 몰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씨가 딸을 하고 정규 씨가 아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9: 예,
7: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오, 사랑하는 우리 딸, 진리야. 무슨 일이야?
10: 아빠, 나 할 말 있는데. 나 남자친구 생긴 거 알지?
7: 말 안 한다.
9: 여보세요? 여보세요?
7: 끊은 거야?
11: 웃겼어?
9: 여보세요?
10: 아니.
9: 잠깐만. 아빠, 잠깐만. 그래, 뭐.
10: 배낭여행 간다고 돈 모아놓은 거 있잖아.
9: 그래도 열심히 모았지.
10: 사실 나 남자친구랑 가거든?
9: 여보세요?
7: 듣기 싫어, 지금. 아빠는 듣기 싫어요.
9: 여보세요? 네.
10: 걔랑 가는 게 제일 편해.
7: 어머! 충격이다, 아빠 충격이다.
9: 아빠랑 엄마가 너 혼자 가기 외로울까봐 같이 끊었어. 그 똑같은 변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이참에 그냥 같이 우리 한번 즐겁게 지내보고 오자.
10: 날짜 바꿨어.
9: 여보세요?
7: 아빠가 엄청 집요해요. 이 집은 아빠가 큰일입니다. 여행을 따라온대.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예. 네. 큰일 났네요.
9: 머리 아파.
12: 네. 그 여행 갔다 오면 고혈압 돼 갖고 그럴까요?
7: 갔다 가다니 살이 빠질 수도 있어.
11: 응급실 쓰러질 수도 있어. 네.
7: 자, 이번엔 그러면 샘 씨가 아빠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샘 씨한테 윌리엄이 돼볼게요.
11: 네. 네.
7: 아빠! 아빠 지금 돈 좀 붙일 수 있어요?
11: 어?
7: 아빠 돈 좀.
11: 잠깐만. 야, 윌리엄. 저 먼저 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7: 아빠. 하이. 헬로.
11: 하이.
7: Give me the money. Right now.
11: Money?
7: Yeah, right now.
11: 아니, 네. 너는 뭘 필요해?
7: 아이, 아빠 나 실은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 나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 진짜 쿨하잖아. 방송에서 아빠 다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우리 다 이해해 준다고 하니까.
11: 알았어, 네.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와서
7: 네.
11: 내가 현금 줄 테니까 다른 것도 챙겨줄게.
7: 그럼 돈이랑 뭐 카드도 주려고요?
11: 아, 카드는 아니고 콘돔.
7: 아빠 지금 갈게요.

0: 가게 됐지. 아,
1: 콘돔에
0: 어, 돈도 주고 콘돔도 주고.
1: 어. 사실 그 뭐 여행은 사실 누나 이제 소시적에는 지금 이제 형님이랑만 다니셨잖아요.
0: 저는 유일하게 여행 간 남자 우리 남편.
2: 역시. 예. 아.
0: 결혼 이후로. 정기 씨는 어때요? 여행 좀 많이 다니셨어요?
1: 저는 뭐 네. 여행을 안 다녀봤죠. 네, 제
0: 유일하게 아내분하고만.
1: 어, 그럼요. 아내가 어. 제 삶의 전부죠.
0: 그러니까 결혼 이후로 합시다.
1: 사랑해.
0: 우리 두 선생님 답변도 되게 궁금합니다.
3: 그럼요. 양가 감정 많이 들죠. 그리고 근데 뭐 저도 제 아이의 성격을 알지만 뭐 말린다고 뭐 말릴 수 있는가?
0: 맞아요.
3: 그걸 참 불가능한 얘기고 뭐. 외박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랑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다행 아닌가 싶어요. 아예 맞아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벼락처럼 맞는 것보단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를 그래도 잘 귀담아 들어줄 것 같긴 하고.
0: 아니 그게 고마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오늘의 포인트는 아이가 나한테 얘기해준다는 맞아요. 게 너무 고마울 네.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것도 그렇죠. 예방할 수가 없으니까.
4: 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학생들의 첫 경험이 뭐 이런 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가 될까?
0: 몇 살인지
4: 이런 통계가 좀 있나요? 그
5: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첫 성경험 나이는 한 19세에서 20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이 다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일반 청년들의 첫 경험은 좀 늦게 나타나고요. 요즘 오히려 더 문제는 아이들이 성관계를 실제로 하는 나이보다 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정보나 포르노를 받아들이는 나이가 너무 빨라졌다는 거죠. 성교육을 미리 해주면 이제 성에 대한 그런 노출이나 왜곡된 생각을 막을 수 있죠.
0: 예. 부모님과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실제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뭐가 궁금한지 물어봤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부모의 첫 성교육 자문을 맡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0: 아, 우리 프로그램 자문위원이시군요.
7: 오늘 주제가 성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아. 괜찮을까요?
8: 예.
7: 네. 대답하기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저는 그 대답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혹시 실제로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9: 네. 이번 달까지 하나가요?
8: 마지막 연애가 한 달 전?
7: 한 달 전쯤?
8: 네. 네. 원래 초등학교 때도 연애를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안 치기 때문에.
0: 아! 네. 이제 애기들이다. 초등학교 때.
2: 선 그거.
10: 중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있어요. 중학교 가면은 애들이 막 손도 잡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많아서
8: 중학교 때부터
7: 아
3: 네 맞아요 캐시도 하고
7: 사실은 어른들은요 학생들이 성관계를 굉장히 모를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9: 너무 틀린 것 같아요.
7: 너무 틀린 것 같아요. 네
8: 10명 중에 한 명? 한명 정도가 그냥 모를 거예요. 나머지는 9명은 다 알아요.
10: 성교육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받았었는데 그 전에도 애들은 이미 거의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 그러면 혹시 성관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8: 그 남자의 정자가 그 여자의 몸속에 좀 들어가는
9: 서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의 신체를 공유하고 사랑?
3: 베스트니
0: 운명처럼
8: 일단은 아무래도 옷을 일단은 벗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대화하기가 좀 부끄럽긴 해요.
10: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5: 실제로 질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2: 그러네요, 진짜. 비임과 인신 가능성.
7: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가정에서 얼마만큼 자녀와 소통하느냐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면

0: 아이들도 그 감정은 그대로 읽거든요. 성과 관련돼서도 일상을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1: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놀랐어요. 네. 진짜.
2: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알고 있구나, 이제는. 네. 부모가 성교육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는 한 다른 외부적인 것들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거를.
1: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3: 부모님들은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자극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중학생으로 치면 성관계 하는 비율이 한 5%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10%가 넘어가요. 내 아이는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4: 그렇죠.
3: 그 생각 때문에 아이의 몸의 변화나 혹은 아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게 선택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무조건 얘기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5: 네, 애들끼리 공유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임신하면 뭐 배를 차면 된다든지 물구나무를 서면 된다든지 까만 물을 먹으면 된다든지 이런 속설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 유튜브나 멀쩡한 뉴스를 검색해도 옆에는 이상한 짤들이 붙고 이러면서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부모가 성교육을 받아야만 내가 그 책도 읽고 이렇게 좀 정보를 알아야만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해 주시고 좀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방금 영상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연애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학생 때의 스킨십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자, 솔직하게 써주시죠.
4: 아, 진짜 솔직하게요?
6: 네. 아, 저 오늘 너무 몰입하는데 지금.
7: 아, 생각할수록.
6: 자, 공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4: 왜요? 무슨 일 있나요?
6: 성기 씨, 네. 뭐예요? 30cm 거리 두기 뭐예요?
4: 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6: 계속.
4: 예. 네.
6: 계속 아무리 이성 친구라도 30cm 정도는 떨어져 있어요.
4: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제가 선혜 씨랑 네. 있는 거리가 한 50cm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
6: 큰일 났네, 큰일 났네.
4: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 이게 다 해봤기 때문에.
1: 근데 네. 물리상 30cm면 네. 손은 잡아야 되는 지금 거리가 아니에요?
4: 안 돼요, 안 돼요.
1: 손 안 돼요?
4: 손을 안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진도가 있어요.
1: 멈출 수가 없어요.
4: 그 다음 진도가 나면 또 그 다음 진도가 있어요.
6: 그게 사실이에요. 쌤 씨는 지금 알아서 하게. 안전하게.
8: 그 솔직히 내 몸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뽀뽀만 해. 근데 자기 키스 하고 싶으면 키스하는 건데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아빠는 여자친구랑 키스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이게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6: 근데 또 아들 엄마, 아들 아빠와 다르죠. 좀 그런 포지션이 네. 조금 다른 네.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5: 네, 저는 아들도 딸도 다 있지만 쌤 씨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손까지 뭐 뽀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 혹시 넘어갔을 때 죄책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제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3: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지시나 혹은 이제 딸하고 아들에게 약간은 이제 비대칭적인 어떤 맞아요. 사고들이 네. 있잖아요. 뭐 아들한테는 그냥 아주 짧게만 야 너 사고 치지 마 이러고 별 말 안 하고 딸한테는 너 뭔가 좀 잘해 이러면서 막 엄청 쫓아다니면서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비대칭적인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아들한테도 동의를 구하는 거 거절 받아들이는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딸한테도 딸이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거절할 줄도 알고
6: 맞아.
3: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5: 스킨십이라는 게 어디까지만 이렇게 규칙을 세운다고 그게 상황에 휩쓸리면 금방 쉽게 무너지잖아요.
6: 맞아. 어른도 근데 힘든데.
5: 그렇죠. 네. 어른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적 자극 받으면 막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막 폭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는 그 왜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가속도가 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침대가 있는 방, 밀폐된 공간,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곳,
4: 위험해.
5: 그리고 왜 나가기 어려운 곳,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 어두운 야외, 이런 데는 가능하면 둘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좀 스킨십의 스킬을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 시선이 있는 곳에서 친밀감을 나누는 게 네가 브레이크 잡기가 쉬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4: 저는 아무도 없는 집. 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4: 절대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네.
8: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 진짜 제일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1: 아니, 근데 네. 진짜 배가 고파서 한 끼 그냥 라면만 먹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5: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네. 부모가 안 계신 집에 그냥 놀러 갔다가 숙제하러 갔다가 과제하러 갔다가 TV 보다가 뭐 노래 듣다가 이렇게 갑자기 스킨십이 진행돼갖고 생각지 않았던 성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둘만 있는 공간은 좀 안 가는 게 좋다. 같이 만나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우리 아까 뭐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말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성적 각본 이론에 따르면 남자하고 여자가 성장 과정에서 다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태면 이런 거죠. 남자들의 각본이 키스가 시작일 때가 많아요. 초록불.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럴 때가 많은데 여자들은 그에 반해서 경계 관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키스를 하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오,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초록불인데 여자는 노랑이나 빨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각한 소통의 오류나 오해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가지 않으면 멈춰라는 것과 그리고 네 마음 감정을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내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 여기 더 해도 될까? 요게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3: 부모님 입장에선 굉장히 이런 얘기를 내가 해도 되나? 어색하기도 하고 할 텐데 이 대화 하나가 어느 시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이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오늘 정말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숙제 하나 안고 돌아가는 느낌인데 오늘은 특별히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8: 윌벤, 제가 나나 집에 아빠 어렸을 때 봤던 책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있다면 나나한테 여기로 보내달라고 할게.
1: 다 읽고 저도 한번.
8: 아, 알겠어요. 이게 다 읽고 넘겨줄게요.
4: 죄송한데 전 PDF 파일로 좀.
8: 아, 알겠어요.
1: 나 궁금해하거든요. 네. 자, 오늘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방송을 아이랑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9: 성교육해요.
10: .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11: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이제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1: 너무 예쁜 거죠.
11: 무서웠어요.
5: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1: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8: 안 돼.
1: 명백한 범죄다라고.
10: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젊은 시절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감각과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충격 이후에 쓴 책이 바로 지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라기보다는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에 대한 예찬처럼 느껴지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읽으면 오래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시대에 들어 더 좋아하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책에서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의 맨발이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먼저 감각이 앞서지 않은 지식은 일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요즘은 굳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쉽게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뭐 핸드폰만 켜도 이 바다를 볼 수가 있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낭을 메고 실제로 떠나는 여행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곳은요. 카리브해 구석의 외딴 섬 코나일랜드이고요. 여기서 나눠볼 이야기는 불편함이 남기는 것들입니다. 자, 우선 코나일랜드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코나일랜드는 중앙아메리카의 나라 니카라과의 가장 동쪽 카리브해에 있는 섬입니다. 빅콘이라는 메인섬과 리틀콘이라는 작은 섬,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는 빅콘이 6, 7천 명, 리틀콘이 7, 800여 명쯤 되니까 사실 합쳐도 작은 섬마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나일랜드는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중앙아메리카 분위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카라과 동쪽 지역은 대부분 정글과 늪지대로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전부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저 멀리 정글 너머 바다 너머에 있는 코나일랜드는 니카라과의 주요 도시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니카라과 본토 사람들은 대부분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언어도 스페인어를 씁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럽계 백인과 원주민 혈통이 섞인 메스티소 사람들이 많고요. 반면 코나일랜드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카리브해 문화권에 더 가깝고요. 언어도 영어를 기반으로 한 크리올 영어를 씁니다. 인종도 아프리카계 흑인 혈통이 많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카리브해 휴양섬 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니카라과는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코나일랜드는 니카라과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는 소외된 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다른

카리브의 섬들처럼 완성형 휴양지로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딴 섬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사실 저의 오랜 취미자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세계지도를 막 확대해가지고 여기저기 굴려보는 걸 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와 여기에도 마을이 있네. 아,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하고 호기심을 막 끄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코나일랜드도 그렇게 발견한 섬이고요. 아, 이런 걸 또 보게 되면은 여행가로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직접 가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메인 섬인 비콘으로 들어가는 경비행기가 있었는데요. 워낙 낮게 날아가는 비행기여서 가는 내내 중미의 정글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고 섬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와 이게 얼마나 작은 섬인지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비콘에 딱 착륙하게 되는데 공항도 되게 작습니다. 문 열고 탁 이렇게 나오면요. 벌써부터 놀라게 되는 게 이게 비콘인데도 섬이 워낙 작다 보니까 섬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택시비가 고정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도 이 택시비가 얼마였냐면요. 미국 달러로 1달러였습니다. 그만큼 섬 끝에서 끝까지도 한 10여 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아예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섬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항상 이렇게 멋진 섬에 오게 되면은 이 바람 맞으면서 해안가를 달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비콘은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가에는 야자수가 빼곡하게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쨍한 색감의 카리브해 바다가 이렇게 눈부시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파랗고요. 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슬슬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생기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불편함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요. 사실 제가 코나일랜드 이야기를 가져온 거는요. 이 비콘 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리틀콘에서 겪었던 흔치 않은 경험 때문입니다. 리틀콘은 비콘에서 대략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리틀콘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보트 그거 타고 이제 섬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바다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거죠. 리틀콘은 어떤 섬이냐면요. 우선 섬의 90% 가까이가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선착장 근처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적인 도시랑 비교하면은 섬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애초에 자동차가 다닐 도로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전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녀요. 또 큰 짐이 있으면은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고요. 또 가로등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섬의 전기가 발전기를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한 서너 시간 동안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식당에서 시원한 음료를 시키려고 해도 낮 시간 동안에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희미한 섬이죠. 그만큼 시간도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조용한 휴가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소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섬에서 보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느낀 이유는요. 사실 마을 자체보다는 지냈던 숙소에 있습니다. 저는 선착장이 있는 이 마을 안이 아니라 그 반대편 해안가에 있는 정글 속에서 지냈거든요. 이 마을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한 4,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말이 숙소지 이 정글 속에 나무로 지은 오두막 몇 채가 전부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나무 위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지냈습니다. 한 두 평 남짓한 작은 통나무 집이었는데요. 안에는 뭐 모기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창문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나무에 걸려있는 이 커다란 나무 상자 같은 곳에서 지내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이 정글 안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전부 있습니다. 뭐 비록 지붕도 없이 울타리만 쳐놓았을 뿐이지만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음식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아궁이가 이렇게 있었고 성냥도 있었거든요. 물론 장작은 이제 직접 마체테로 쪼개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정글 속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준비를 해서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코나일랜드에 오기 전에 도시에서 한국 라면을 잔뜩 사다가 배낭에 꽉꽉 채워왔거든요. 지구 어떤 오지를 가게 돼도요. 이 라면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카리브의 바닷속에는 캐리비안 스파이니 랍스터라고 해가지고 집게발이 없는 작은 랍스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라면에 이 랍스터를 3마리씩 넣고 끓여 먹었습니다. 이 정글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사치겠죠. 그렇게 일주일

넘게 정글 속에서 지냈는데요. 물론 자연 한복판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은 많이 생깁니다. 한 번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거대한 털복숭이 거미가 이렇게 마중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5일 차부터는 밤마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서 밤새 나무 위에 집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이게 자연이라는 게 원래 그냥 뭐 근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생활이 불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겁니다. 물론 정글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들이야 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덥고 습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을에 다녀오려면 왕복 2시간씩 정글을 걸어 다녀야 되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웠냐면요. 이 많은 불편함 중에서 제가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렇게 불편함이 불쾌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결국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처럼 적정 수준의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불편함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일상에서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 대한 감사함, 평범하고 익숙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함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불편함이 오히려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확실히 몸으로 느끼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실 호주 바나나 농장에서 시작했어요. 세계 일주를 할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농장에서 일하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호주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영국인 친구가 숙소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바나나 농장에 있다 왔는데 거긴 진짜 지옥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지금의 저는 전혀 그렇진 않은데 8년 전에 저는 훨씬 더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옥 정도는 가봐야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짐을 싸가지고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된 거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부터 구했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뭐 마을에서 지내지는 못했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산속에 있는 캠핑장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트 전단지를 잔뜩 깔아놓고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새벽 5시쯤 마을에 오면은 트럭들이 마을 바깥에서 줄줄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바나나 농장에서 인력들 태우러 보내는 인력 트럭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기 가가지고 이 문 똑똑 두드린 다음에 아저씨들한테 영어로 물어보는 거죠. 아저씨, 혹시 바나나 농장에 남는 일자리 없어요? 하면서요. 이분들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드라이버 분들일 뿐이지 저를 고용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 마을 도서관에 가서 제 인생 첫 이력서를 잔뜩 만들게 됩니다. 이름 쓰고 나이 쓰고 그리고 영어 할 줄 알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침마다 나가서 매일 뿌리고 다니니까 결국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호, 너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이 전화를 받는데 야,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제 인생 첫 취업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바나나 농장과 산속 컨테이너 박스를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힘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180cm에 76kg 정도 나가는데요. 그때는 한 달 만에 한 살이 67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소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세계 일주를 하려면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니까 규칙을 딱 정했습니다. 하루의 요리를 딱 한 번만 하는 거죠. 커다란 후라이팬 가지고 와가지고요. 파스타 면을 잔뜩 부어넣었습니다. 파스타 면은 싸거든요. 근데 이제 소스는 비싸니까 케찹이랑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100일 넘게 파스타만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 파스타만 100일 넘게 먹고 살면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단군 신화 아시죠? 거기 나오는 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역시 그때도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일이 끝나고 산속에 돌아오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와이파이, TV 뭐 그런 것도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이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별은 뭐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별이 잘 보여도 24살 청년이 일 끝나고 산속에서 두세 시간씩 별만 쳐다보고 살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시절도 굉장히 행복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편한 게 많아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떠나와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아,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는요,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훨씬 더 쉽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코나일랜드 정글 말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바나나 농장에서 목표로 했던 여행 경비를 모은 날, 그러니까 세계 일주 떠나기 전날 밤 마을 강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 농장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제 여행 인생의 전야제 같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불평하는 일이 많아질 때마다 이 사진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만큼 저한테 크게 불평하지 않고 웃어 넘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이처럼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느끼는 경험들은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껴야 평소 작은 불편함에도 훨씬 덜 예민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방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역시 간접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접 경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바로 고통의 부재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삶에 오랜 영향을 남기는 경험들은 대부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자극 혹은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고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의 시작에서 지상의 양식의 한 문장을 읽어드렸죠. 이번 강연의 마지막도 이 책 서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책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방금 읽어드린 문장처럼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 나가는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특히 좋아하던 이야기들의 유형이 있나요? 뭐 가령 추리소설을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삼각관계 이런 이야기만 좋아했다든지 저도 좋아하던 이야기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다 건너 낯선 세계로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디세이아, 걸리버 여행기, 모비딕, 보물섬 뭐 많잖아요. 저는 그런 모험담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가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여행가보다는 모험가나 탐험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여행도 그런 여행이고요. 그래서 살면서 이 흥미를 가졌던 인물들 중에 모험가나 탐험가가 유독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밟은 인물이죠. 어렸을 때 이 아문센이랑 영국의 해군 장교 로버트 스콧이 누가 먼저 남극점에 도달하는지 이렇게 경쟁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외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모험가 탐험가들은 굉장히 많죠. 뭐 마젤란, 허드슨, 제임스 쿡, 리빙스턴.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여섯 탐험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미지의 영역을 개척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공통점은 이겁니다. 전사, 실종, 피살, 병사, 동사 전부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집이 최고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여행가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떠냐면요.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이들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 그런 여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모험에는 다른 뜻도 있잖아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하는 여행도 이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는 게 겁이 나거든요. 불안하고요.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제가 가진 이 직업에서 조금의 희망을 찾자면요. 저는 제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저만의 모험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이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성체라는 책에서 쓴 문장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만든다는 것은 돛을 짜거나 못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게 사회에서 여행가로 살아가고 있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어떻게 해야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각자가 품고 있는 낭만과 호기심에 살짝 불

를 지펴주는 거죠. 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설렘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야 주변에 충분히 많이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여행 이야기는요, 저의 모험담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요, 북대서양의 페로제도이고요. 여기서 나눌 이야기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호기심입니다. 페로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먼저 위치부터 보면요, 아주 낯선 곳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영국 사이에 이 북대서양 한가운데 있거든요. 제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8개 작은 섬들의 모임입니다. 국가로 보면 덴마크령이긴 한데요, 자치령이기 때문에 정부, 화폐, 국기, 축구팀 전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대략 5만 명쯤 되고요, 모든 섬의 면적을 전부 합쳐도 제주도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유럽 대도시의 풍경도 페로제도에선 전혀 볼 수 없는데요. 단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이 페로제도엔 에스컬레이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럽이라고 해도 이 현대 문명의 중심부랑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아, 저는 진짜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 봤을 때부터요, 완전히 저를 위한 세상처럼 이렇게 느꼈어요. 이 두꺼운 구름 속을 딱 비행기 타고 뚫고 내려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저와 페로제도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어쩐지 북유럽 신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엘프가 사는 섬에 착륙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페로제도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은 그냥 계속 산책만 하면서 이 멍하니 풍경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섬 풍경이 정말로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거대한 절벽들이 바다 위로 솟아있고요, 언덕 사이엔 작은 마을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습니다. 또 집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페로제도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인데요, 나무 벽에는 이 방수를 위해 가지고 검은색 타레를 이렇게 칠해놨고요, 지붕에는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두껍게 잔디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럽냐면요, 갑자기 안개가 끼고 두려운 햇빛이 나왔다가 또 금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페로제도에선 하루에 사계절을 다 만날 수가 있다. 아, 근데 저는 그 변덕스러운 날씨조차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장소에 오면요, 내가 원래 살던 세계의 감각이 금방 희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정말로 동화 속 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풍경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예, 트레라니파 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절벽 끝머리까지 올라가면은 바다 위에 있는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는 검푸른 바다가 거칠게 파도치고 있고요, 그 위에는 잔잔한 호수가 마치 거인의 찻잔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죠. 저는 저녁 8시쯤 이곳에 방문해가지고 운이 좋게도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는 이 9시 넘어 늦게 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몰도 봤고요, 그때 이제 잔디에 이렇게 드러누워가지고 해지는 모습을 천천히 구경했는데요, 이 바람도 워낙 시원하고 파도 소리도 좋고 정말 너무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페로제도를 찾은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사실 이 풍경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먼 북대서양 끝에 섬까지 오게 된 이유는요, 단 하나였어요. 바로 퍼핀이라는 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 퍼핀은 북대서양 절벽에 사는 바다새인데요, 이게 좀 펭귄이랑 닮긴 했는데 펭귄은 아니고 오히려 오리랑 이제 가까운 동물입니다. 근데 이 퍼핀이 굉장히 독특한 게 부리가 알록달록한 데다가 막 아이라인까지 그려져 있어가지고 약간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도 바다의 광대라고 불리고요. 제가 처음 이 새의 존재를 알게 된 건요, 전에 아이슬란드 여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퍼핀을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념품샵 이런 데 가니까 막 열쇠고리, 침대, 베개 막 이런 게 다 퍼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만 남겨두고 있다가 이번 여행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퍼핀이 아문센의 남극점이었던 거죠. 미리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페로제도에서도 서쪽 끝에 붙어 있는 미키네스 섬이 퍼핀의 주요 출몰지더라고요. 미키네스는 인구가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저는 일부러 이 미키네스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를 탔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배가 떠나고 나면은 이 당일치기 여행객들은 당연히 전부 섬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여기는 뭐 숙소 같은 게 뭐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퍼핀과 저만의 시간을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밤을 이렇게 꼬딱 샌 건 아니고요.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만약이라도 퍼핀이 없으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면은 저는 지금 이 새 한 마리 보겠다고 이 북대서양 외딴 섬까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도 이 여행을 위해 가지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엄청난 시간도 썼고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에너지도 소비했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퍼핀이 안 나타난다? 아, 이게 헛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사진 한 장이라도 못 건져가면은 그 손해가 너무 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는 게 벌써부터 민망하기도 하고요. 웃긴 일이죠. 저는 직업 여행가로 살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좀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 특히나 한국에 있는 시간에는 더 해요. 왜냐면은 사실 좀 부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나이 35 먹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직업이 여행가라는 게요. 그런데 고백하자면요. 이거는 저의 오래된 불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여행 이야기로 돈을 번 게 대학교 4학년 때부터니까 이제 이 여행가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행가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 때 하던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난히 잘 졸업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주변에서 이제 여행도 다녀왔고 졸업도 했으니까 뭐 할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이런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막막하고요. 우선은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기는 하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우연히도 이 대학교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상 받고 졸업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행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인터뷰 기사가 여기저기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게 되면서 사람들 반응을 수백 개씩 막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봤던 반응들이 저한테 힘을 준 그런 반응들은 절대 아니고요. 보통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제가 제 주변에서 듣게 되는 조언들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다정하고 상냥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조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긴 해도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향 위주로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일 격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굴까요?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안정적이 못한 삶을 살게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온 거죠.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알게 됐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확신 속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을 낯설게 느끼지는 않고요. 굳이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그냥 이 여행가의 삶을 선택한 그때부터 불안이랑 계속해서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퍼피는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봤으면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겠죠? 오후 9시 드디어 저는 카메라를 들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서 마침내 마주하게 된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도 아니었고요. 그냥 온 천지가 퍼핀인 거죠. 대충 세도 수천 마리가 넘는 퍼핀떼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서 퍼핀을 보기 위해서 엎드려서 절벽으로 기어갔어요. 바람 때문에 날아갈까 무섭기도 했고요. 그냥 다가가면은 뭐 도망칠 것 같기도 했고요. 풀이 축축해가지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이때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든 이 근사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야겠다 이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기분이 무척이나 특별하고 신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몰입하고 있는 순간인 거죠.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던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때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감동으로 충만했고요. 세상에 저 하나뿐인 것 같았어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는 퍼핀밖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절벽 너머 바다는 그냥 끝없이 북극으로 펼쳐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아마 저는 이런 순간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내가 하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진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자유로운 순간들이거든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냥 세상에 대한 애정, 삶에 대한 애정으로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죠. 언젠가 인생이 마칠 때가 돼도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끝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저는 여행이 끝이 났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여행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많은 여행들을 했는데요. 뭐 이스터 섬에 가서 모아이 석상도 봤고요. 갈라파고스에 가서 바다사자랑 수영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으로 가득한 지금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고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두 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많아지는 게 고민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겁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불안이라는 거를 꼭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오히려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이고요.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험을 많이 하게 될수록 호기심이랑 자신감은 잃어가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결국 불안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어야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궁금해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그 장면에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호기심과 자신감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여행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호였습니다.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번 사.
3: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주름인지 발표해볼까요? 이달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만불임즈입니다.

0: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너무 가능하죠? 네, 너무 가능하죠.
1: 우리 떨어져도 다음에 또 넣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에 오 이렇게 뽑히게 된 게 정말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2: 관객들 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 아무렇게나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팀도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달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PPB입니다. PPB입니다.

0: 대박. 이게 막.
1: 얼굴에 웃음이 계신 분이셨네.
0: 아이고.
2: 피핌 노래 들으면서 아, 나 저런 노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했거든요. 연말 결선 무대 하셔야 돼요.
3: 제가 이거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목이 안 쉬었었는데 방금 하면서 목이 다 쉬었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얼이 빠져갖고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1: 질문 없어요. 고생하셨어요.
3: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또 처음이고
5: 상 받아보고 했던 적이 초등학교 줄넘기 상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저는 아직도 너무 얼떨떨하고요. 저희가 공연을 많이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여가지고
6: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희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당연히 저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7: 지금 가장 관객이 많아요. 원래 최고가 1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긴장이 좀 되거든요. 하는데
6: 오늘 용모가 큰 꿈을 했거든요. 꿈을 꿨는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8: 딱 무대 올라가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9: 잘할 수도 있겠는데? 곡선이 됐네.
10: 진짜
11: 아 신기하네. 첫 성추거든요. 이번 헬로루키 당선이 네가 발판으로 와 우리 조금 더 할 수 있겠는데 좀 길이 보인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을 너무 감사합니다.
12: 뛰어놀아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외향적인 공연이 아니었나.
0: 관객들이 저희를 약간 예뻐해 주셔가지고 좀 몸부림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재 삼아서 해야겠어요.
2: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좀 빨라졌어요. 빨라져가지고 이제 못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템포를 잡고 듣고 다시 웃었습니다.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고
0: 지금 너무 열정이 가득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을 딱 깼는데 쌍란 루키입니다. 쌍란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음악들이 그런 대중들한테 그런 쌍란처럼 하루에 기분 좋은 발견이 되는 그런 곡들이 되면 어떨까.
3: 다른 팀 팬분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4: 연습 한도로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있었거든요. 마침 터크니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기서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었어요.
5: 경연을 앞두고 음악 들어주실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6: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진짜 곰곰이 해봤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꿈에 이렇게 응원을 와주신다는 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0: 저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1: 근데 오늘 왠지 이상하게 실수해도 좀 상관없는 날 같았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2: 되게 재밌어.
0: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근데 2절 정도 시작할 때 다들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쳐달라고 유도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이게,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탁 희열을 느낀 것 같아요.
1: 아, 이거 좀 부끄럽네. 이거.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게 됐지?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지? 하면서 아, 여기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0: 저희는 열려있는 루키다. 모든 것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지금 갖고 있는 곡들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새로 또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뵐게요.
3: 감사합니다.
4: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구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예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휴대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었던 것도 휴대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 즉 우리 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2주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어제 휴대폰을 좀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깨졌어요. 휴대폰은 괜찮은데 케이스가 깨져가지고 케이스를 다시 이제 교체를 좀 하려고 시켰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주변 기기 쪽하고 케이스 쪽하고 배터리 쪽하고 그다음 고장 분실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은 표현들이 갑자기 막 생각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휴대폰 자체, 즉 하드웨어적인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충전하는 얘기, 뭐 액정이 깨진 얘기,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요즘 뭐 거치대 같은 거 이것저것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액정 상하지 말라고 필름 붙이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네, 아주 유용하고 실생활에 여러분이 그대로 쓸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면 돌파 스피킹 컨텐츠의 어떤 장점과 매력은 현실성이잖아요. 정말 현실성. 자, 주변 기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 핸드폰 주변 기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이어폰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어폰. 네. 이어폰도 있고, 헤드폰도 있죠, 요즘에? 음악 들으시는 분들. 무선으로 대부분 돼 있으니까 블루투스 같이 연결을 할 거고요. 이어셋, 요거까지 정리를 해보자.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어셋, 그거 있잖아요. 한쪽 귀에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전화하려고. 그건 이어폰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어셋이라고 하죠? 그거 그냥 영어 단어니까 그대로 이어셋이라고 하는데. 자, 블루투스부터 묻겠습니다. Bluetooth devices. There are so many Bluetooth devices these days. 자, 요 발음이 TH 때문에 블루투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영어에서 많이 벗어나고요. Bluetooth 하면서 혀끝을 윗니, 아랫니 사이에 넣으면서 공기를 막아야 돼요. 자, Bluetooth. 느낌 와요? Bluetooth devices 해서 이건 항상 강세를 뒤에다 줍니다. Devices가 아니라 devices. 해보세요. Devices. Bluetooth devices. 발음까지 주의해볼게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음 정확하게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1: Bluetooth devices. Bluetooth devices.
0: 오케이. 자, 이어폰, 헤드폰. 제가 선생님, 이런 쉬운 단어 우리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드는 거 보면요. 이어폰에 S가 너무

0: 끼는 게 아니라 한쪽 귀에 이렇게 딱 나와서 끼는 거 있죠? 전화통화 용도로만 씁니다. 그죠? 음악 듣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call it? 이거 그대로 영어예요. earset. 이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한쪽이니까 그냥 earset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요즘은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무선 이어폰 자체가 전화 통화할 때 그대로 쓸수 있어가지고 이어폰을 많이 전화 통화할 때 쓰다 보니까 굳이 전화 통화 거의 전용의 이어셋은 쓸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쓰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earset. 들어보세요.
1: Earset, earset.
0: 단복수 차이. 자, 문장에. 전화기와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기들이 다양하다. 많죠? 엄청 많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런 문장 영작할 때 여러분,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There are many. There are various. 이 부분을 영어에선 끝부분을 먼저 치는 게 좋아요. There are many. 많죠?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그 다음에 이런 건 연결하면 돼.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자, 연결이 가능한 그거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데서 생략한 거죠. That we can connect인데 곧 빼도 되죠. 빼고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해서 일반화시켜서 연습 붙였어요. 자, 우리 전화기에 일반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기가 다양해요.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강세 주의하시고 들어볼게요.
1: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0: 자, 거치대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치대를 왜두 가지로 얘기하냐면, 저도 차에 있는 건, 잉에서 탁, 잉, 탁, 이렇게 잡는 거. 그런 거치대가 있고요. 집에는 이렇게 올려놔. 사실 휴대폰 거치대보다 태블릿 거치대인데, 휴대폰도 올려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뭐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hold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hold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잡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치대는 거치대인데, phone holder. 그러면 잡은 거잖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전화기 잡은 거야. 그러니까 phone holder. 그래서 같은 거치대인데 잡아주는 아이. 이런 거를 phone holder. 주로 어디 있어요? 차에 많죠. 차에 많은데 요즘 이렇게 막 지렁이처럼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방향 많이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치대 집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It's called a phone holder, okay? Because it holds the phone. 그런 거치대. 고정 거치대는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 holder. Phone holder.
0: 오케이. 근데 그냥 거치대는 stand예요, stand.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 네. phone stand.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어의 뜻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 이겁니다. 그치? phone stand. 오케이? 들어보세요.
1: Phone stand. Phone stand.
0: 랩톱 stand. 노트북 거치대죠. 거치대 많이 쓰니까, 요즘에. 자, ring holder는 그대로요. ring holder라고요. 이건 영어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외래어가 그냥 영어로 그냥 들어와서 phone ring holder. I always use a ring holder. If I don't have that, it's really inconvenient. Ring holder, 그죠? Ring holder라는 제품명을 알고 계시다면 그 그대로 영어입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0: 자, 휴대폰 ring holder는 정말 편리한 것 같다. 별거 없어요. 주어를 잡을게요. I think phone ring holders, S 붙여서 일반화, are really convenient. 그죠? 딱 손가락 넣을 수 있고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보니까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Convenient. 자, 전체 문장 강세 네 군데 주면서 들어볼게요.
1: I think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I think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0: 자, 그다음 셀카봉 요즘 잘안 쓰죠? 예전에 많이 썼는데 어쨌든 화면 보호 필름, 휴대폰 체인, 체인 뭐예요? 열쇠고리처럼 그렇죠? 체인처럼 돼 있잖아요. 자, 셀피 스틱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셀피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셀카죠? 스틱 봉입니다. 들어볼게요.
1: Selfie stick. Selfie stick.
0: 자, 그 다음, 필름이라고 해서, 필름이라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스크린 프로텍터라고만 얘기합니다. 스크린을 보호하는 아이. 필름이죠, 필름. 그 투명 필름. 붙여서 화면 긁히고 깨지는 거 방지하는 스크린 프로텍터. 들어볼게요.
1: Screen protector. Screen protector.
0: 체인은 체인이에요. 폰 체인. 자,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키 체인이 뭐예요? 열쇠고리죠. 키 체인. 그죠? 열쇠에 다는 거니까 키 체인. 휴대폰에 달았어? 폰 체인. 그죠? 폰 체인. 그 장식용으로 다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수 같은 거 해도 되고, 뭐 자수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이렇게 비드 같은 거 해가지고, 이니셜로 두고 새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휴대폰에 달려있는 것들, 폰 체인. 들어보세요.
1: Phone chain. Phone chain.
0: 예전에는 셀카봉을 자주 사용했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예전에 뭐 했었다 영어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used to죠? I used to use.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제법 자주 예전엔 셀카봉 썼어요.

0: 썼지, 지금은 아니지.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문장 깔끔하고 좋네요. 들어볼게요.
1: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0: 자, 오늘 정리합니다. 별거 없었어요, 오늘. 그냥 휴대폰 주변 기기 한번 정리한 거 한번 한 거 합니다. 자, 그럼 블루투스 기기부터. Bluetooth devices. 복수형 주시고 읽어볼게요.
1: Bluetooth devices. Bluetooth devices.
0: 그대로 쓰세요. Ring holder는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들어볼게요.
1: Phone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0: 이건 그대로 selfie stick 앞에 강조해 주시고 들어볼게요.
1: Selfie stick. Selfie stick.
0: 네, 좋습니다. 자, 휴대폰 자체를 기기로 인식하고요. 기기의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으로 쓰는 주변 기기라든가 충전, 배터리, 고장, 분실 쪽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 다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래요. 자, 오늘 정리한 내용들 저희가 교환으로 다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으니까 교환도 많이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보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들 나오니까요. 그중에 하나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EBS1004입니다. Alright, that's all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Clean versus spotless. Clean versus spotless. Today,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lean 그리고 spotless입니다. 네, clean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지만 spotless도 사실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비슷하게 깨끗한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살짝 달라요. 혹시 spotless 모르신 분들 있으면 오늘 어휘력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clean부터 볼게요. 네,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clean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국식 발음이고요. 영어로는 clean 이름절로 clean. 오케이? 그리고 이 발음을 조금 더 길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clean. clean. Oh, your room is so clean. The kitchen is clean. Okay,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깨끗한, 깔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So clean refers to something that is unsoiled, doesn't have dirt, okay?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은. So something that is free of pollutants and something that is just nice, nicely washed or just not dirty, okay? 그거를 clean라고 하죠.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room is finally clean. The hotel room was clea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Clean, 깨끗한, clea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 방이 마침내 깨끗해졌어. My room is finally clean. Okay? 예전에 저희가 누구나 톡톡에서 clean하고 tidy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clean하고 tidy의 차이점은 tidy는 좀 정리

정돈된, 그렇죠? 네, clean은 좀더 깨끗한 거에 강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정돈한 것보다는 뭔가 좀 테이블이 이제 행주로 잘 닦아져서 먼지가 없고 뭐 얼룩 같은 것도 없고 뭐 청소기로 잘 돌려서 깨끗한, 깔끔한 이런 느낌입니다. My room is finally clean. 네, 두 번째 문장은요. 그 호텔 방은 깨끗했어. The hotel room was clean. Okay? 그래서 the bedding smells fresh, looks very nice, unsoiled, no dirt, no spots. The hotel room was clean. The hotel room was clean.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 자, 유지하는 것을 maintain라고 할게요. I like to maintain 뭐요? 깨끗한 부엌을 유지하는 거 좋아해. A clean kitche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네, 두 번째로 이제 spotless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티끌 하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spotless, spotless.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중간에 있는 t 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 소리가 나지 않고 혀가 천장을 닿긴 닿는데 바로 트 소리 나기 전에 l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spotless. spotless, spotless. 이건 아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spot이라는 거는 얼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less라는 여기는 전미사인데 이거는 무엇이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spotless 혹시 감이 왔나요? 네, 얼룩이 하나도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끌 하나 없는. 오케이, 뉘앙스 차이는 표시나 얼룩이 없이 깨끗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clean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깨끗하지만 진짜 표시 하나도 없고 얼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spotless. So spotless means there's not a stain or dust in sight. Okay?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Okay? So there is everything is pretty much perfect. Okay? 깨끗함에 그래도 완벽히 깨끗한 거죠. 그래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It's perfectly clean. There's not a single spot in sigh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The hotel room was spotless. I want this place spotless. 네, spot. less, 티끌 하나 없는, spotless.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집을 티끌 하나 없게 유지해. 자, 유지하다 maintain 단어도 좋지만 keep 단어도 좀더 심플하고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그래서 spotless가 들어갔으니까 깨끗한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고 진짜 티끌 하나 없게 깨끗해요.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Okay?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두 번째 문장이요. 그 호텔 방은 완벽하게 깔끔했어. The hotel room was spotless.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무조건 많은 분들이 clean 단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 spotless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깨끗하지만 거기다가 완벽하게 깨끗해요. 티끌 하나 없는. The hotel room was spotless. 정말 깨끗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곳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원해. I want this place spotless. 뭔가 손님들이 올 거예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정말 깨끗하게, 완벽하게 깨끗했으면 좋겠어. I want this place spotless.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want this place spotless. I want this place spotless.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clean은 깨끗한 상태를 말할 때 clean라고 합니다. clean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도 쓸수 있지만
동사로도 쓸수 있죠. 뭐 청소하다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 저희가 clean을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한, 깔끔한 이런 느낌이고요. spotless 같은 경우는 깨끗하지만 거기서 더한 단계 더 티끌 하나 없이,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거를 표현을 합니다. spotless. 자,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room is finally clean. My room is finally clean. My room is finally clean.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patience. Uh-huh.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가리다 씨의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1: Let's do it.
2: When it comes to gifts, I am officially the most patient person in the world, and I'm pretty proud of that. I feel like not many people can contain their curiosity and stay patient.
1: When it comes to gifts, I am officially the most patient person in the world.
0: 선물에 관해서는 이라고 문장이 시작되죠. When it comes to gifts, I am
1: officially, officially.
0: 공식적으로, 물론 진짜로 공식적으로 뭔가를 인정받았을 때에도 쓸 수 있는 말이지만 officially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가볍고 농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Yeah. Basically, it just means you're really whatever it is. Mm-hmm. I'm officially the best MC on 생활 영어.
0: So among the two of us? Between yeah. the two of us? Mm-hmm. Okay, so it's very, very not official. 그래서 officially the most patient person in the world라고 하면은 mm-hmm. 공식적으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uh-huh. 아주 크게 과장을 하고 있고요.
1: For sure.
0: 그 다음 문장.
1: Next she says... And I'm pretty proud of that.
0: 네, 저는 그걸 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왜 스스로가 officially the most patient person in the world 라고까지 했는지 다음 문장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1: She says, I feel like not many people can contain their curiosity and stay patient.
0: 네, 먼저 함유하다, 억누르다.
1: Contain.
0: 네. Contain, 그래서 container 안에 뭔가를 yeah. 가지고 있죠.
1: A 그리고, container.
0: 네.
1: 그다음으로, put stuff in a container.
0: Yeah, there's stuff in a container. 그리고 contain하고 여기서는 호기심이 같이 쓰였어요, 호기심.
1: Mm-hmm. Contain curiosity. Curiosity.
0: 그러니까 호기심을 억누르고 참는 걸 말하고요.
1: Yeah.
0: You can contain your
1: anger.
0: Anger, 분노를 yeah, 억누를 so 수 있죠.
1: I'm 네. containing my anger.
0: You can also contain your excitement.
1: Excitement.
0: 너무 신나서 흥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참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contain이라고 해요. 그래서 I feel like 어떻게 느끼냐면 not many people can contain their mm-hmm. curiosity and stay patient. 호기심을 억누르고 그러니까 지금 선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mm-hmm. 호기심을 억누르고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 And you are very right. Mm-hmm.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When they know that there's a gift somewhere waiting for them, but they can't open it just yet. My family lives abroad,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and we also don't get to shop for birthday gifts.
1: When they know that there is a gift somewhere waiting for them, but they can't open it just yet.
0: 이 문장 when they know 앞에 방금 뭐가 나왔었죠? Not many people can contain their curiosity. 이 부분이었습니다. Mm-hmm. 호기심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언제? When they know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that there is a gift somewhere 어딘가에 지금 선물이 waiting for them mm-hmm. 기다리고 있어요. But they can't open it just yet. Mm-hmm. 아직은 못 열어볼 때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1: Mm-hmm. Next, she says. My family lives abroad,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0: My family lives abroad. 저희 가족이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서, mm-hmm.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서, mm-hmm.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1: Mm-hmm.
0: Not that often,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해요.
1: Yeah.
0: Celebrate birthdays, 생일을 같이 기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Mm-hmm.
0: Because, you know, it's... You maybe get to travel for Thanksgiving, Christmas.
1: Yeah, big 거. holidays, but 네. you can't really go visit your family because of a birthday.
0: 그렇죠.
1: You know?
0: 명절 때, 큰 명절 때 mm-hmm. 만나는 거 외에 또 생일 때 만나기는 다른 나라까지 가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1: Of course.
0: 그래서, 그리고.
1: Mm-hmm. And she says, and we also don't get to shop for birthday gifts.
0: Shop 하면은. To go shopping이라는 말도 yeah. 있지만 shop 자체가 쇼핑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요.
1: Yeah.
0: Shop for 하면은 이걸 사려고 쇼핑하는 거예요.
1: Yeah. You can shop for a new phone.
0: Food or shop for a new computer, a phone,
1: a new, phone.
0: New shoes. Mm-hmm.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 지금 쇼핑하는 걸 말하는데 생일 선물 쇼핑도 내가 선물 사줄게 하고 같이 갈 수도 없는 거죠.
1: Right, because they're abroad.
0: Mm-hmm.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0: myself, and then open it on my birthday.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where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half a year in advance.
1: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myself and then open it on my birthday.
2: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myself. Mm-hmm. 부모님이 저한테 직접 뭔가 사라고 mm-hmm. 하세요. 그런 다음에 they ask me to 연결되죠. Then 그런 후에 open it on my birthday. Okay. 이거 사서 그러니까 돈은 보내주시고 mm-hmm. 사서 생일날 열어봐 그 기분을 이제 즐기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문장.
1: She says,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2: 작년에 그렇게 했대요. Mm-hmm. 그러니까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do this.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 Oh, of course.
2: Thank you, but I don't need anything. Mm-hmm.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양할 수도 있죠. 그런데 mm. 작년에는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Mm.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 She did it. And what exactly did she do? Where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half a year in advance.
2: 이 부분이 왜 where로 시작되는지는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what I've done 자체가 어떤 일, mm-hmm. 행동이잖아요. Mm-hmm. 그 행동이라는 어떤 장소, mm-hmm. 무대, 세팅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 yes.
2: 그래서 where를 많이 씁니다. Mm-hmm. 어떤 경우라든지
1: in the case of something
2: time or
1: yeah, anything time related
2: yeah,
1: or
2: 그럴 때
1: when
2: where를
1: something happened, you can say it happened. Where, whatever happened.
2: Yeah, exactly. where, 어떤 상황이었냐면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Mm-hmm.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bought myself a laptop. 스스로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사줬어요. Mm-hmm. 샀어요. 그런데 half a year in advance. 6개월 미리 샀대요. Half mm-hmm. a year, 반년 미리 샀대요.
1: Why did she buy it so early? She tells us next. Mm-hmm.
0: Because the shop had a really good student sale. I bought the laptop, I brought it home, I put it away, and I didn't touch it until my birthday. That's what I call patience.
1: Because the shop had a really good student sale.
2: 네, 6개월이나 먼저 산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죠. Because mm-hmm. the shop had a really good student sale. Mm. 그 가게에서 학생 할인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good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좋은 할인이라고는 하지 않고 할인을 크게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she's saying really good.
1: Yeah, it was a really good sale. But not a sale only for good students.
2: Yeah. And also she could have said in English as well in a similar sense really big student sale.
1: A really big student sale would work as well.
2: 네,
1: basically, they're giving you a big discount
2: for being a student. Student. 그래서 한국에서도 학생 할인 본 경우가 뭐 없는 건 아닌데 특히 미국이나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mm-hmm. 더 많이 보여요. 웹사이트에서
1: yeah.
2: 학생이면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1: yeah.
2: 네, 더 할인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1: Yes.
2: Student sale 이야기하고 있고요.
1: We have 그래서, many big student sales.
2: Yeah, exactly. I think I used a student sale opportunity when I was buying a laptop when I was a student.
1: Oh, nice.
2: I was buying that from abroad.
1: Perfect.
2: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1: Mm-hmm. She says, I bought the laptop, I brought it home, I put it away, and I didn't touch it until my birthday.
2: 그래서 노트북을 사서 I brought it home, mm-hmm. 가져왔어요. 물건을 직접 사러 간 거예요. Mm-hmm. I put it away. 다른 곳에 멀리 두었어요. Mm-hmm. And I didn't touch it until my birthday. 제
1: wow.
2: 생일 때까지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Wow.
1: wow.
2: That's very, very patient.
1: Yeah.
2: 네. And?
1: Oh, okay. 네.
2: put it away. 잠깐만 이야기하면.
1: Yes.
2: 보통 put it away는 또 어떨 때도 쓰냐면 지금 손대지 말고.
1: Yeah.
2: Like your kid is playing with a toy.
1: Yeah.
2: And it's time to eat.
1: Yeah. So like put your toy away. Put it away and come eat.
2: 맞아요. 그거 한쪽에 놔두고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할 때 지금 아무튼 건드리지 않는 걸 말하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을 나에게서 뺏어가는 경우라면 put it away보다는 take it away. 아무튼 away니까
1: right.
2: 지금 내가 쓰지는 않습니다.
1: Yeah, basically if you're going to put it down, you're putting it away.
2: 그렇죠. 내려놓는, put it dow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럼
1: yeah.
2: 그 아까 뭐 식사 시간이야 할 때 put it down and come and eat 할 때도 있고 put it away, 치워놓고 밥 먹어라.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어요.
1: She says, very proudly, we can see just how proud she is of her patience.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직 뭐뭐 할 수 없어요라고 cannot just yet 이걸 이용한 문장이죠. 저는 아직은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I couldn't reply just yet.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couldn't reply just yet. I couldn't reply just yet. Let's look at our next one.
0: 그 다음으로 우리 집 아기는 아직은 못 걸어요. 이제 거의 다 걸음마를 할 때쯤이 됐지만 아직은 못 걸어요라고 하고 싶을 때 Our baby can't walk just ye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Our baby can't walk just yet. Our baby can't walk just yet. Perfec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는 on behalf of를 이용해 볼 거고요. 첫 번째 문장. 그녀는 자신의 상사를 대신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She signed on behalf of her boss. 발음 연습이요.
1: She signed on behalf of her boss. She signed on behalf of her boss.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 다음으로 모두를 대신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고 싶을 때 on behalf of everyone,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1: On behalf of everyone, thank you so much. On behalf of everyone, thank you so much. Perfect.

0: You're doing great work, amigo. Keep it going. So, Shenoy and Merritt have arrived at the North Pole. So, let's look here. You see those colors? 네, 이 색깔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죠? 근데 조금 걸어야 될 것 같아요. Yeah. At least we've got an impressive view. Shenoy가 그래요. 이제 힘들겠지만 그래도 impressive, 인상적인 이런 뜻인데 아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걸어가야지만 아 그 뷰는 경치는 되게 멋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계속 궁금합니다. Let's continue reading.
1: So, why is all this happening anyway?
0: Huh, why do you think?
1: Snare? Seriously?
0: It's bonkers enough for it to be him.
1: Everything's looking very orangish now.
0: When the color red starts going, we're in trouble.
1: Why?
0: Red light has the longest wavelength of all the colors. It'll be the last to get pulled to the magnetic north.
1: What if we don't get to the North Pole in time?
0: We will.
1: What if Laszlo and Salama don't get to the South Pole in time?
0: They will.
1: Will we lose colors forever?
0: Let's make sure that doesn't happen.
1: Ugh, are we nearly there yet?
0: There! Look there!
1: Wow! 자, 우리 시노이가 여기 하늘을 보고 Everything's looking very orangish now.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황색이 이 지구에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Right? Okay. 그리고 우리 메리트가 우리 빨간색이 이제 다 빠져나가면 큰일이다. Red light has the longest wavelength of all the colors. 자, 여기 wavelength, 파장인데요. 이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빠질 거라 빨간색이 다 빠지면 이제 색깔이 없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 시노이가 걱정이 되는 거죠. 막 우리가 이제 북극, 뭐 남극, 우리 다 이거 도착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네, 그렇지만 네, 그러지 않겠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Lower the EMF regulator as far down as we can get it. Switching on and turning to 10 as instructed.
1: Let's hope Salama and Laszlo are ready too. Oh, it's not working. Should we turn it up more? It has an 11 setting.
0: My orders were to set the dial to 10.
1: Everything is red. All the color is going. We have to do something.
0: It's your planet, so it's up to you.
1: 우리 메리트가 switching on and turning to 10 as instructed. It comes from the word to instruct. 네, 지시하다.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까지 킬까요? 이렇게 하는데 메리트가 It's up to you.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네 지구니까. 네. All right,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Yay! The colors are coming back! It worked!
0: The South Pole.
2: All is good at the South Pole.
0: Flat Hill.
3: Woohoo! We have color!
0: Mission accomplished. Ready to go back? Or...
1: Or we could stay for a little longer.
0: Good plan, amigo.
4: All right. 11번으로 딱 하니까 색깔이 촥 다 다시 나옵니다. Alright, it's going back to Earth. 근데 우리 시노이가 여기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어요.
0: So, Merritt says, good plan, amigo.
4: 그 말은, 아, 좋은 생각이야. Yes, let's do it. 이런 말입니다.
0: Alright, let's finish the story.
5: Back at the campsite, present day.

0: And now, sometimes when the conditions are just right, the chaos lights come out. And all because you turned it up to 11. Maybe. Look, there! Is that them? Definitely 11 out of 10.
1: Okay. 자, 우리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캠핑을 하고 있었잖아요. 뭐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뭐를 기다렸냐면은 이 chaos lights. 네, 여기 그림 보면은 되게 색깔이 되게 신비롭게 나오죠. 그래서 definitely 11 out of 10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점 만점에 10 1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Okay. So that was our story of color chaos. 재밌었죠? I had a good time. 네, indigo. 아, 아주 새로운 색깔이에요. 남색. 친구들, 네, 기억하세요.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come back for another great adventure. Take care, everyone. See you soon.
2: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이번 주도 영어 확실하게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가정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슬기 씨 혹시 토스트 좋아하세요?
1: 저 너무 좋아하죠. 어제 아침에도 토스트 안에 들어가는 그 왜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양배추랑 달걀이랑 섞어가지고 부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0: 와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막 고여 있습니다. 침이.
1: 소스는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반반씩.
0: 무조건이죠.
1: 네. 맞습니다.
0: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토스트기에다가 토스트를 넣고 네. 이게 노릇노릇해지면서 퉁 튀어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잘못 요리하면 탈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진짜 네. 조금만 시간을 좀 오버하면요.
0: Right.
1: 바로 그을려져가지고.
0: 그렇죠.
1: 버려야 돼요.
0: 아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온 내용 자체가요. 토스트를 또 태운 상황이에요.
1: 아,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토스트 하나에 교훈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맙소사.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또 태웠다고
1: 자,
0: 했거든요.
1: 근데 이거는 한
0: 아하.
1: 번 태운 사람이 계속
0: 아,
1: 태워요.
0: 계속 태웁니까? 아,
1: 예,
0: 이게
1: 이게
0: 습관이군요, 거의.
1: 개선이 어려워요.
0: 아, 오케이.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오, 그래도 아빠한테 그럼 차라리 맡기는
1: 그러게, 보통은
0: 것이.
1: 아빠가 그러면 할 텐데,
0: 차라리.
1: 네,
0: 그래도
1: 또.
0: 한번 도전해보라고 한번 맡겨봤나 봐요.
1: 그러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시네요,
0: 그런 것
1: 아빠가. 예,
0: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Alright.
1: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토스트를 얼마나 태웠는지

0: that is easy. blah blah. easy.
1: Uh-huh.
0: But you are good cook.
1: Yeah, I am a good cook.
0: I am not cook.
1: You're not a cook.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Rome wasn't built in a day.
0: Rome?
1: You know Rome.
0: Rome?
1: In Italy.
0: Rome?
1: The city.
0: City.
1: It wasn't built in a day.
0: 아,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1: Took a long time.
0: Yeah.
1: Don't worry. Just keep trying.
0: 멋진 말이다. 네, 또 해봐야지.
2: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패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관용적인 표현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좀 반가울 것 같아요.
0: 네.
2: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3: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4: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3: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4: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출발은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0: 아이고.
2: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Dad, I the toast again.
2: 음흠.
0: 아, 토스트를 또 여기 태웠다.
2: 태웠네요.
0: 그때 아,
2: 태우다 뭘 쓰면 될까요?
0: 그때 살짝 배웠던 것 같은데요.
2: 음흠.
0: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죠, 당연히.
2: 아하.
0: 네. 자, 태웠으니까 일단 네. 불에 타야겠죠.
2: 불에 타야 네. 되죠.
0: 그러면 burned 할게요.
2: 아, 오케이.
0: 네. 구워진 거니까.
2: 과거니까?
0: 예,
2: 아,
0: 과거로.
2: 태웠으니까.
0: 네,
2: 오케이.
0: 네, 네.
2: 자, 간단하게 정말 뭔가가 타는 것, burn이 나왔을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ad, I burned a toast again.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이 burn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그것 뭔가 자체가 탄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burning,
0: 네.
2: right? The toast is burning.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태운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웠죠? The toast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o burn, 태우다. 아니면은 내가 데인 것도
0: 네.
2: 그것도 bur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때 우리 sunburn.
2: That's right.
0: 기억나요?
2: You remember, right?
0: 네.
2: Okay. So 대신에 burn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중간에 r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모양 모으고 이 상태에서 r 당겨서 burr 하고 나서 은 마무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0: 네.
2: 자, 두 번 해보도록 할게요. Burn, burn.
0: Burn.
2: Ooh.
0: Burn.
2: Okay, very, very nice. So I burned the toast again.
0: Mm-hmm.
2: 자, 지금 처음 태운 건가요?
0: 아니요, 또요.
2: 또예요.
0: 네.
2: Okay?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0: Again.
2: That's right. 문장 맨 뒤에 again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혹은 또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 아주 심플하지만 문장 의미가 자체가 달라지는
0: 맞아요.
2: 거죠. 발음을 할 때 again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는 나라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지만 대부분은 again.
0: again.
2: again처럼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너 다시 시도해 보는 거 어때? 자, 뭐뭐 해 보는 거 어때라고 하는 패턴 우리 자주 쓰는 거 뭐 있죠?
0: try to
2: 해 보는 게 어때? 상대방한테.
0: Why don't you?
2: Why don't you?
0: Yeah.
2: 뭐 다양하게 how about 이런 것도 있지만
0: 네.
2: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why don't you 한 다음에 동사를 쓰면
0: 네.
2: 뭐뭐 하는 거 어때? 이런 느낌. So 너 시도하는 게 어때?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0: Why don't you try again?
2: 그렇죠.
0: Oh.
2: Why don't you try again?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불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조명 같은 게 나갔다라고 하면 정말 go out이라고 써요. Alright, go out. 그러면 그 불이 또 나갔어. 그 불이 또 나갔어.
0: The fire.
2: 그 불 말고.
0: The light. The light went out again.
2: There you go. Oh. The light went out agai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Just like this.
0: Mm-hmm.
2: Very simple, right? Okay, so again, 맨 뒤에 붙여주시고 개인도 나쁘진 않으나 again으로 가주기.
0: Again.
2: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Why don't you try again?
0: Why don't you try again?
2: The light went out again.
0: The light went out again.
2: There you go. 자, 요거 실망하는 느낌으로 살려서

0: 그러세요?
1: Yes.
0: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자, 이랬을 때, 아,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느낌 달라요. 그냥 계속 시도해봐.
1: 우와.
0: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 거야.
1: 아, 굉장히 그 곱게 자란 친구는 아니네요.
0: 아, 그렇죠. 네. 뭔가 파이팅이 있고.
1: 그렇죠.
0: 가끔가다는 살짝 탄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맛있어가지고.
1: 아니, 왜냐면 약간은 그을린 음식이 아하. 뭔가 모를 풍미가 있어요.
0: 살짝 브라운 네. 이렇게 되는 게. 오케이.
1: 근데 또 말씀이지 뭔들 다 잘 드시니까.
0: 다 좋아요.
1: 네. Just keep trying. 계속 해봐.
0: 오케이.
1: 네. 연습이 완벽을 make 하는 거야.
0: 음흠.
1: 그럼 여기 연습이 들어가야겠네요.
0: 네.
1: 연습은 practice.
0: practice.
1: practice. 네, practice.
0: 아, 보통은 발음이 좋으신데.
1: 네, practice.
0: Okay, so practice makes perfect이다. 이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
1: Yes.
0: You got it. Practice. 자, practice라고 하는 거는 연습하다라는 동사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 네.
0: 실제로 연습이라는 명사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가 perfect를 만든다. 라고 이제 표현을 딱 멋있게 썼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거는 직역을 해도 이해는 되죠?
1: 네.
0: 어때요? 그러니까 연습이 완벽한 것을 만든다.
1: 메이크한다.
0: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연습을 하면
1: 완벽해진다.
0: 네, 언젠가는 완벽해진다. 근데 연습을 근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연습 안 하고 그냥 이론만 하는 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자, 그리고 이걸 굳이 문법으로 따진다면 완벽을 만든다이기 때문에 perfection 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기서는 perfect라는 형용사를 썼죠. 근데 이 perfect 한 거, 이 상태를 썼는 한 번 시도해봐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1: 계속 시도해봐.
0: 패턴 중요한 거 뭐 있죠?
1: Keep ing.
0: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자, keep 뒤에다가 ing 써주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한다라는 느낌 줄 수 있고요. 이거를 이명작하려면 과거형 keep이 아니라
1: kept.
0: kept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 걸어. 계속 걸어.
1: Keep walking.
0: 두 단어로 끝난 거예요.
1: 그러네요.
0: Keep walking. Keep walking. Keep walking.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계속 기침을 했어. 혹시 하는 기침하는 거 동사로 아세요?
1: 알죠.
0: What is it?
1: Cough.
0: Cough.
1: 아하.
0: 그런데 그들은 계속 기침을 해가 아니라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They kept coughing.
0: 아하. They kept coughing.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령어에도 써도 되고 평서문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이 첫 번째 거 있잖아요. 계속 걸어.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그래 도망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네.
0: 뭔가 길을 가다가 뭔가 그 기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하다가 상대방이 확 남을 이제 겁을 줬어요.
1: 예.
0: 그랬을 때, 이러면서 가잖아요.
1: 예.
0: 걸어가잖아요. 그때, oh yeah, keep walking.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1: 요즘은 또 이제 한국말로 오히려 잘 쓰고 있는 게 keep going.
0: keep going.
1: keep going 되게 많이 써요.
0: 아, 그래요? 아예 그냥 외래어처럼 해서?
1: 예, 이렇게 keep going. keep going. 이렇게 keep 많이
0: 계속해,
1: 써요.
0: 계속해, 이런
1: 계속해,
0: 느낌.
1: 계속해 right. 하면서.
0: 조금 그래도 익숙해질 수
1: 네,
0: 있을 것 같은데요.
1: Okay, 익숙해요, 그래서.
0: Very nice. 자, you guy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eep walking.
1: Keep walking.
0: They kept coughing.
1: They kept coughing.
0: Alright, 자 본문 가겠습니다.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네, 자 이랬을 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전 이게 안 돼요, 잘.
1: 그렇죠, 그렇죠.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약간 박탈감 와요.
0: 아, 그래요?
1: 네. That's for you to say. 말은 너를 위해서 대츠 쉽다 너에게는 말하는 게
0: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0: Very
1: 쉽네요.
0: Nice.
1: 그러면 여기가 easy겠네요. 네,

0: 그건 쉬워.
1: 그게 쉽다. 근데
0: 당신에게.
1: 너에게 뭐
0: 아빠에게.
1: 하기에? 말하기에.
0: 말하기가.
1: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0: You
1: 있어?
0: are a good cook.
1: You're a good cook.
0: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야.
1: 요리사야.
0: 네.
1: 오케이. 자, 일단은 어순대로 처리해 주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Perfect. That's easy for you to say. 당신이 말하기엔 그건 쉽다. 한마디로 말이 쉽죠. 라는 느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원어민들은 엄청 빠르게 말을 할 겁니다. That's easy for you to say. Or that's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Easy for you to say.
0: 안 들려요.
1: 이러면서, right? 그래서 이게 읽어보고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0: 근데
1: 트레이닝이.
0: 사실 말이 쉽다라는 게 되게 뭐 편하게 얘기한다. 너는 잘하니까 이건데
1: 잘하니까.
0: 이거라서 이게 한국에서만 뭔가 굳어진 표현인 것 같은데 이 easy라는 표현을 또 이런 상황에서 쓰네요.
1: 맞아요.
0: 미국
1: 원어민들도
0: 경우.
1: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0: 네.
1: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주 쉬운 일 있잖아요. 이게
0: 네.
1: 쉬운 게 생각이 나서 말인데 여러분들 복습 좀 해야 됩니다.
0: 네.
1: 아주 쉬운 일을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 piece of cake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케이크 한 조각. 야, that's a piece of cake, right? 그거 말고 더 간단하게 한 단어로 된게 있습니다.
0: 약간 누워서 떡먹기 스타일인데.
1: Right. 이거는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습이라고 한 건데요. 산들바람을 얘기를 해요. B로 시작해요. 물,
0: 비비
1: 물, 물, 물,
0: 그래요?
1: 물.
0: breathe.
1: 예스. Go ahead. Try it.
0: breathe.
1: Okay.
0: 예.
1: 자. Yes. Oh, that's a breeze. 이러면은 산들바람이란 뜻인데 이
0: 네.
1: 단어가 그만큼 산들바람 이렇게 오면 얼마나 이지해요. 뭔가, right?
0: 맞아요.
1: 그래서 그만큼 너무너무 쉬운 일을 얘기를 할 때, Oh, that's a breez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표현 있죠. 이거 거의 굳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easier said than done이라고 하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0: 오.
1: 말해지는 것이 더 쉽다
0: 예.
1: than done, 행해지는 것보다.
0: 아.
1: 그래서 말은 쉽지만 하는 게 어렵다라는 뜻으로
0: 그래.
1: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0: 그러네요.
1: 차이가 좀 있어요.
0: 뭐예요?
1: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you가 들어가잖아요.
0: 예.
1: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은 잘하니까 그렇죠.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0: 그게 깔려 있군요.
1: Right. 하지만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사람들이 그냥 잘안 하게 되는 거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은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꼭 당신이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그게 말하기 쉽죠.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Easier said than done.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살 빼는 거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운동하고
0: 좀덜
1: 음식 조절 좀
0: 먹고.
1: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게 말이 쉽죠. 그냥 하는 거
0: 맞아요.
1: 있죠. 그 방금 말한 거는 당신은 잘하잖아요란 뉘앙스는 아니죠.
0: 그쵸?
1: 그냥 원래 그런 게 말은 쉽지만 원래 행하기가 힘든 거가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easier said than done이 훨씬 잘 어울리죠.
0: 그러네요.
1: Right. 하지만 예를 들어 친구가 살을 정말 잘 빼는 친구예요. 몸 조절을 엄청 잘해요. 그랬을 때, oh, that's easy for you to say. 이거 느낌 다르죠?
0: 너무 뭔지 알겠어요.
1: Right,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빠는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0: You are a good cook.
1: There you go. 물론, you cook very well 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0: 네.
1: 당신은 cook을 합니다. Very well. 아주
0: 아주
1: 잘.
0: 잘.
1: 그것도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다, 잘하는 요리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사용 빈도가 높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걸 가져왔는데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서 cook이라고 하는 거는 cook은 요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되지만요. 이거 자,
0: 동사로도 되고,
1: right. 자, 어, 사람, 명사로
0: 네,
1: 요리사,
0: 맞아요.
1: 요리를 하는 사람도 cook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Right?
0: 맞아요.
1: So, a good cook이 요리 잘하는 사람, 결국, 당신 요리 잘한다라고 할 때, 당신은 a good cook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적인 스타일인 거죠. Okay? 자,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해서 문장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0: 네.
1: guys.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 남편분은 제 생각엔 굉장히 모든 거 잘하실 것 같거든요.
0: 아유.
1: 스타일이.
0: 예, 잔소리를 저한테 해요.
1: Okay.
0: 제가 뭐국 끓일 때 마늘 안 넣었다고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1: 맙소사. 자, 내 남편은 요리를 잘해요. 한마디로 요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0: My husband is a good cook.
1: 그렇죠. My husband is a good cook.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건 아닌데. 막 이런. 자, 한번.

0: this. 아, 나 요리 잘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1: Oh, I'm not a good cook.
0: 그렇죠. I'm not a good cook. 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My husband is a good cook.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1: I'm not a good cook.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Very, very nice. Okay? So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빠르게 읽는 연습하다 보면 여기가 flap이 나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겁니다. For you to say or for you to say.
1: For you to
0: 이렇게
1: say.
0: 둘다 한번 해보세요.
1: 네.
0: Okay.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로마는 하루 만에 지어진 게 아니란다.
1: 아, 또 아빠
0: 아,
1: 이거
0: 또
1: 또
0: 시작됐어요. 지금 칭찬 한번
1: 로마까지
0: 나오니까요.
1: 가면은 지금
0: 아,
1: 너무 너무 일이
0: 많이
1: 많아져요.
0: 갔어요.
1: Well, wasn't built in a day. 하루에 로마는 하루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쵸? 근데 빌드 아니에요? 빌드 아닌가?
0: maybe,
1: 빌트?
0: maybe.
1: 이거는 과거인데 또 과거가 왔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0: 네.
1: 여기는 일단은 주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로마를 일단 쓸게요.
0: 네.
1: 예, 로마.
0: 아마 어디 글 같은 데서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 자,
1: 로마.
0: 대놓고 그냥 로마 쓰셨네요.
1: 그럼요.
0: 아, 자, wasn't built in a day. Alright. 이러면서 티를 내는 거죠. 정답은
1: 롬.
0: Rome. 들어봤죠?
1: 그럼요, 그럼요.
0: Yes.
1: 아.
0: R-O-M-A가 아니라 영어, 그쵸? 영어식 표기는 R-O-M-E고 발음도 심지어 로마가 아니라 Rome이라고 하시면
1: 아, 들은 적
0: 되겠습니다.
1: 있죠.
0: 그런데
1: 네.
0: Rome은 it wasn't built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 wasn't 과거 나왔는데 또 built 과거가 나오고 원형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헷갈렸죠.
1: 네.
0: 자, 지금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built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PP 형태예요. 네.
1: 아.
0: 그래서 PP 형태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짓다가 아니라 지었다도
1: 지어진.
0: 아니고 지어진. 이렇게
1: 아.
0: PP 형태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3단 변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1: 네.
0: PP 형태가 built고요. 현재형, 과거형, 짓다.
1: 네. 저 T를 뒤로 바꿔주면
0: That's
1: 되더라고요.
0: right.
1: Build,
0: 과거형은
1: 이것도 built.
0: 아, 맞아요.
1: 네.
0: 자, okay.
1: Yes.
0: 그래서 이런 변형 형태를 알아야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롬이 스스로를 빌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롬이 빌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okay? so 이거는 짓다, 지었다, 그리고 PP 형태. PP 형태는 여기서는 지어진 정도로 형용사 같은 느낌을 쓸 수가 있다. Right? So Rome wasn't built. So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짓는 것을 당하지 않았다. 이게 되겠죠. 그쵸? Right? In a day.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덩어리 표현. In a day.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그거 설명해 드렸죠. in을 쓰면 얼마 안에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을
1: 있다가
0: 꽉 채우고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가 걸리고 뿅, 롬이 생긴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려고 in을 쓰게 된 겁니다. in은 꽉 채우고 얼마 있다가 여기에다가 심지어 in just one day 이런 식으로 just 같은 거 써주면 딱 하루 만에 이런 느낌을 더 살릴 수도 있어요. 원하면은.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살뺄수 없어 하루 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뭐예요?
1: Lose weight.
0: Lose weight. 넌
1: Yeah.
0: 살뺄수 없다. 어떻게요?
1: You can't lose weight
0: 하루 만에?
1: in a
0: In a
1: day.
0: day. 하루 꽉 채운다고 다음날 갑자기 뿅! 안 된다.
1: 아이, 있을 수 없죠.
0: 그쵸?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걸 고쳤어. 하루 만에. 자, 그들은 그걸 고쳤다. 과거형으로.
1: They fixed it
0: 그렇죠. 하루 만에.
1: in a day.
0: In a day. Beautiful.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1: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0: Alright. They fixed it in a day.
1: They fixed it in a day.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1: Right, 두 번째는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3: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4: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 뒤에 again 넣는 거. 댁에서 목소리 키워서 참여해 주셔야 돼요.
4: Yes.
1: 자,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저 그 토스트를 태웠는데 다시 태웠대요.
2: I burned the toast again.
1: 그죠? I burned the toast again. 두 번째. 다시 해보는 게 어때? 너 다시 시도해보는 거 어떠니?
2: Why don't you try again?
1: Very nice. 자, 조명이 나가는 거. 나가는 거 go out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Okay?
2: Yes.
1: 그 조명이 또 나갔어. 조명이 또 나갔어.
2: The light went out again.
1: Beautiful. 이번 기회에 go out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4: 네.
1: 자, 읽어볼게요.
3: I burnt the toast again. Why don't you try again? The light went out again.
1: Alright, 자, 다음은요? A good cook. 이렇게 해서 아 요리 잘한다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4: 네.
1: 자, 가보겠습니다.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당신은 괜찮은 요리사잖아요.
2: You are a good cook.
1: You're a good cook. You cook very well도 나쁘지 않습니다.
4: 네.
1: Okay? 자, 내 남편은 요리 잘해.
2: My husband is a good cook.
1: My husband is a good cook. 하나 더요. 이번에 부정문 한번 해볼게요. 나 요리 잘 못해. 한마디로 나는 좋은 요리사가 아니다.
2: Yeah, I'm not a good cook.
1: I am not a good cook.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a good cook.
3: My husband is a good cook. I am not a good cook.
1: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6: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5: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6: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Oh,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2: That's it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0: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2: Oh,
0: keep going, keep going. You can do it.
2: Okay, okay.
0: Come on.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not willing to help him.
1: There you go. Be willing to. 뭐뭐 할 의향이 있다라는 패턴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자, 이건 패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문장 뒤에 넣어서 again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또 실수했어. 나 또 실수했다.
4: 아이고.
1: 굉장히 심플한 문장입니다.
4: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실수해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분이 있으신데
1: 네.
0: 보통 이제 뭐 할머니, 아이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무 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1: 정말 좋아하고
0: right.
1: 가끔 영상 통화 이렇게 하면은 uh-huh.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표정과
0: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찾아가면은 슬기 씨는 보지도 않고
1: 그쵸.
0: 아이들 먼저 이런
1: 그럼요.
0: 거.
1: 예,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 손주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쵸.
0: 오늘 제목이 손주 자랑은 영원한 무죄라고 해서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주 자랑을 좀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또 들어줘야 됩니다.
0: 아, 들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1: 자,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이가 그린 무슨 뭐
1: 그림?
0: 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뭔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1: 아니면
0: 그렇죠?
1: 뭐 피아노를 쳤는데
0: Right.
1: 아이가 음감이
0: 맞습니다.
1: 뛰어나다거나.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백지에 동그라미 하나 있어도 칭찬이 들어가줘야
1: 천재예요.
0: 되거든요. 그렇죠?
1: 천재예요.
0: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아,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아유,
0: 요 문장은
1: 그럼요.
0: 무조건 또 해줘야
1: 얼마나
0: 됩니다. Right.
1: 이쁘겠어요.
0: 자,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그럼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자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0: 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My grandson drew this.
1: grandson?
0: Can you believe it?
1: grandson, 어?
0: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아니, 근데 진짜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0: Excuse me, I don't speak your language.
1: grandson is so young, but
0: Yes, he's young.
1: he is good. Good,
0: Oh,
1: good.
0: yes, he's good for his age.
1: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0: Sorry.
1: You proud of your son, 그 grandson.
0: Oh, proud? Ye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Bob Ross. Bob Ross is an artist.
1: Artist.
0: So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m very proud, very
1: 그렇게
0: proud.
1: 되라.
0: Yeah, I hope good stuff. 아이고, 반응을 잘못 쳐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실망하셨다고
1: 그러니까 이 리액션이
0: 들었어요.
1: 중요한데
0: 아,
1: 말이죠.
0: 그러려면 영어 표현이 좀 술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와우 이런 것들.
0: 그럼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게 제가 표현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2: I am.

0: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네.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손자가 이걸 그렸어. 믿겨져? 딱 그림을 딱 보여준 거예요.
2: 너무 자랑하고 싶죠.
1: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2: 그렇죠.
1: 중요하지 않아요.
2: 네, 네. My grandson, this.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어? 이거는
1: 그렇죠?
2: 딱 보이네요. Grandson이 이걸 그렸다.
1: 그렸다.
2: 그렸다. 그러면은
1: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과거니까 draw의 과거. Do you 아닌가요?
1: 드로도 아시는군요. 아주
2: 그럼요.
1: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그린다. 이게 아니라 그렸다라고 네. 과거 시제를 잡아봤네요. So 주어는 my grandson이겠고 drew this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it? Very, very nice. 오케이. So 일단은 기본형으로 그리다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2: Draw가
1: 되겠습니다. D-R-A-W. 오케이. 하지만 내 아들은 이걸 그려. 원래 그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2: 그쵸.
1: 그래서 과거형으로 잡기 위해서 중간에 drew.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PP 형태까지 해서 우리 교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 네네네. 아유, 이거 나올 줄 알고 제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오케이.
2: drawn.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들렸습니다.
2: 네. 너무 당당했네요. 네,
1: 가끔 이렇게 탁탁 쳐줘야 돼요. 네. 자, D-R-A-W-N, drawn. 그래서 draw, drew, drawn. PP 형태는 여러분 아시죠?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 계속 이렇게 꺼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my grandson이 이걸 그렸다라면서 보여주면서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쵸. 믿을 수 있나 이 사실을 하면서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2: 네,
1: 그렇죠?
2: 네, 네.
1: 자, 이 can you believe it? 그걸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elieve 뒤부터 없애서
2: 예.
1: 동사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2: 오.
1: So can you, can you do something? 뭐예요? 간단하게 can you do something? 뭐뭐?
2: 할 수 있어?
1: 그렇죠. 너는 원래 뭐 하니? 이게 아니라 너 뭐 할 수 있니? 이런 어허. 느낌. 여기서는 너 그거 믿을 수 있니?
2: 그렇죠.
1: 믿을 수 없겠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2: 네.
1: So can you 동사 원형. 왕초보 영어의 거의 기본 자세입니다.
2: 네.
1: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능력이 되냐, 뭐 가능성이 있냐, 뭐 can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어떤 뭐 드레스를 보셨는데 슬기 씨가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이 색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2: Can you believe this color?
1: 와, can you believe this color?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퀴즈 같은 거 우리 푼다, 해결한다 라고
2: 네.
1: 할 때 혹시 동사 아는 거 있을까요? 무슨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2: 풀다.
1: 네.
2: 정답을 맞추는 answer이랑은 다르죠?
1: 아, 다릅니다.
2: 그러면 solute?
1: 비슷한데요.
2: 해결하는 거잖아요.
1: Solution. 아, 걔는 명사예요.
2: 그쵸.
1: Solve.
2: 아. Right. Solve.
1: 그러면 너 이 퀴즈 풀 수 있니? 이거 뭐라 그럴까요?
2: Can you solve this quiz?
1: 그렇죠. Can you solve this quiz? So 이거는 능력이 되니 할 수 있어? 라는 또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 그나저나 읽을 때 이거 퀴즈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이를 따로 다 발음해야 돼요.
2: Quiz.
1: Quiz. 그 대신에 빠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So, quiz 아니라 quiz. Quiz. 좀 이런 식으로 퀴 말고요.
2: 우 발음이 많이 들리네요.
1: Yes, yes.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2: 네.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2: Can you believe this color?
1: Hey, can you solve this quiz?
2: Can you solve this quiz?
1: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아, 자랑스러운 느낌 살려야 돼요.
2: Okay.
1: 아시겠죠?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Alright. 자, 이랬을 때, well, yeah.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2: 그렇죠. 이거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1: 아주 아주 중요하거든요.
2: 지금은 영어도 가르쳐드리지만 리액션도 같이 가져가세요.
1: 그렇죠.
2: 리액션, 1:2조예요.
1: 리액션
2: 예,
1: 클래스입니다.
2: 그렇죠.
1: 자, 나이치고 진짜 재능이 있네요.
2: 그렇죠.
1: 아, 이거 엄청 어리다고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2: 너무 좋았어요.
1: 와우! 이런 거 넣어주면 또.
2: 그렇죠. 아, 그 금상첨화죠. He's really for this age.
1: For his age.
2: For his age.
1: Yes.
2: 그의 나이에 비해, 나이치고는 정말 재능이 있다.
1: 자, he's really 재능 있어요. 재능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2: 그렇죠. 근데 his면은 비동사인데요?

0: 오오 여기 he is가
1: 예,
0: 나왔죠.
1: he is인데요.
0: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형용사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1: 그러니까요.
0: 상태.
1: 재능이 있다.
0: 재능이 있는이라는 게 나와죠.
1: 근데 우리가 뭐 프로그램명도 있지만
0: 네.
1: 그외막 재능 있는 사람들 나와서 오디션 하는 게그그갓 탤런티드 이런 거
0: 오오
1: 있잖아요.
0: Got talent?
1: 예.
0: Okay.
1: 그러면은 갓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두 개인데요.
0: 그거는 talent가 있나요가 되는 거죠. 재능이 있나요가 되는 거고,
1: 그래요?
0: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슬기 씨가
1: 말했죠?
0: yes.
1: 그러면 뒤에 것만 쓰면 되겠네요.
0: 알겠습니다.
1: 탤런티드.
0: 오케이.
1: 네. 요즘에는 워낙 프로그램명도 그렇고, 우리가
0: 네.
1: 일상 쓰는 대화 중에도 영어가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1: 예.
0: 외래어로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게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제
1: 맞아요.
0: 다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모양을 잘못 쓸 때가 많죠.
1: 콩글리시화된 것도 있고요.
0: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congratulations인데 S를 뺀다던가 이런 케이스
1: 맞아요.
0: 많죠. Alright, s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정답 맞습니다.
1: 와.
0: 자, talent는 재능이란 명사예요. 근데
1: 네.
0: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손자분이 재능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그 ED를 붙여서 talented. So, 비동사랑 같이 쓴 거죠. He's really talented. 재능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 talented 말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필기 같이 하시는 거 좋아요.
1: 네.
0: 바로 재능 있는 혹은 타고난이라고 하는 거 힌트 드릴 수 있어요.
1: 힌트를 주셔야 돼요.
0: 예. 네. 자, 우리 슬기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가 선물을 줘야겠군. 선물을 줘야겠군.
1: 기프트요? 기프트?
0: 한번 go ahead. go ahead,
1: 기프트라고요?
0: go ahead.
1: 기프트요? 선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0: 그쵸.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얘도 명사 되니까 좀 비슷해야 될
1: 아,
0: 것 같지 않아요?
1: 기프티드?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오?
0: 하겠습니다. Check this out.
1: 우와!
0: Yes. 우리는 gift 하면 무조건
1: 선물이에요.
0: That's right.
1: 네.
0: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넌 기프트가 있다라고 해서 명사로 써도 돼요. 하지만 talented처럼 형용사로 만들어서 Oh, you're really gifted. He's really gifted. 쓸 수가
1: 우와!
0: 있습니다.
1: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 이런
0: 맞아요. 그래서
1: 의미예요.
0: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섞어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Gifted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다른 노력을 안 해도 정말 타고난 수준 있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He's
1: 와,
0: gifted. 이렇게.
1: 약간 얘보다 더 위에 있는
0: 뭔가
1: 칭찬 느낌?
0: 조금 그런 게
1: 그쵸?
0: 있죠. 탤런티드라고 하는 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
1: 그쵸? 예.
0: 있다가 이제 그건데 그걸로 뭐 굳이 섞어서 안 써도 되지만 진짜 와 쟤는 정말 정말 대박이에요. 별 그것도 없어도 그냥 몸이 그냥 뭐 축구를 하는데 막 팍팍팍
1: 날라다녀요?
0: gifted 쓰는 경우도 굉장히
1: gifted,
0: 많아요. 오케이.
1: yes.
0: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예요. He's
1: 뭐요?
0: really talented. 이러고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린데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라는 느낌 주면 더 좋잖아요. 기분이.
1: 네.
0: So, 여기 보면 뒤에 for his
1: His age.
0: age. 자, 얘는요. 당연히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His, her, 이런 식으로, 그쵸? For thei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치면, 나이 치고, 나이 대비. 무슨
1: 네.
0: 느낌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1: Yes.
0: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는, 걔 나이 치고는 굉장히 뭐,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떤 물건, 가격 치고는 물건이 뭐, 퀄리티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드린 겁니다. 그녀는 매우 키가 커.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은,
1: 예.
0: 그녀는 굉장히 키가 크다. 뭐,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She is very
0: She's
1: tall.
0: very tall, right?
1: Yeah.
0: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
1: For her age.
0: 그렇죠. For her age.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혹시 사람이 되게 성숙한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되게 성숙하다 할 때?
1: 성숙하다? 몰라요.
0: 오케이. mature 이라는 단어가
1: 아,
0: 있어요. mature.
1: mature.
0: 그런데,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
1: 예.
0: 앞에 I am을 또 붙입니다.
1: immature.
0: immature 이라고 쓰면
1: 아.
0: 성숙하지 못한이에요.
1: 네.
0: 자, 그는 그의 나이 치고, 성숙하지가 못해. 무슨 애 같아.
1: 아.
0: 그러면서
1: 예.
0: immature 하다.
1: He didn't.
0: hold
1: He is
0: on.
1: not.
0: immature 자체가 이미 성숙하지 않은이에요.
1: 아.
0: Alright, not 안 써도 돼요.
1: 네.
0: 자, 그는 엄청 immature
1: 아,
0: 하다.
1: 그러네요. He is immature.

0: 이렇게 그의 나이치고
1: for his age.
0: For his ag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부정적인 네. 거에도 쓸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 뭐 so 같은 양념을 더 치긴 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1: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1: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물건이나 가격 이런 거에도 쓴다 그랬잖아요.
1: 네.
0: So this steak is pretty good for the price. 아. 이거 어떤 뜻일까요?
1: 이 가격치고는 스테이크가 꽤 좋네요.
0: 그렇죠.
1: 질이 좋다.
0: 너무 저렴해서 에이 맛은 별로겠지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이 말은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0: 많이 쓰죠. 그렇죠. 오케이,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자,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네.
0: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돼요.
1: 네. 그래요? You must be of him. 자랑스럽다 할 때,
0: 네.
1: proud. proud 쓰는 거예요.
0: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런 거예요?
1: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be proud of. 이거 많이 외워도 기억나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proud.
0: 아, proud입니다.
1: Yes.
0: road 아니라
1: proud.
0: proud. Oh, you must be proud of him.
1: Mm-hmm.
0: 정답 맞습니다.
1: Yeah.
0: Okay. 자,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만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Oh, you must be proud 해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누가 proud하냐? 아, 그가 proud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로 항상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보통
1: 맞아요.
0: be proud of까지 이제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아, 이런 attitude 좋아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나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1: I'm proud of myself.
0: That's right. I'm proud of myself.
1: Yeah.
0: 자, must be 이것도 해볼게요.
1: 네.
0: 분명히 그러겠군요. 이렇게 해서 당신 아들이 분명히 자랑스럽겠군요.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Your son.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proud of myself.
1: I'm proud of myself.
0: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Right.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이 명장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must를 썼어요.
1: 네.
0: 그럼 확신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1: 완전 올라가죠.
0: 네. must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뭐이겠구나
1: 네.
0: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빼고 그냥 you are proud of him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1: Yes.
0: 당신은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1: Mm-hmm.
0: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1: Yes.
0: So you must be proud of him.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때 따로 이 명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must be 이게 might be보다 확신이 확 올라간다는 거.
1: 네.
0: 분명히 뭐뭐 하겠구만. 이거고요. Might be는 뭐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1: 네.
0: 교재에 같이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You must be proud of him.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요.
1: 네.
0: Which is... 그럼 손자 녀석 꿈이 밥 로스 같은 화가가 되는 거야. 네.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 밥 로스 참 쉽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밥 아저씨라고
1: 예.
0: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염 많이
1: 알죠.
0: 하시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1: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0: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1: 맞아요.
0: 진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쉽죠. 이렇게 just like that.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저도 기억나네요. I am. 그럼 his dream is 그의 꿈은 to be on like Bob Ross.
0: Right.
1: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Okay. 굉장히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보세요. I am
1: 네.
0: 하고 나서 이제 his dream is 뭐뭐다. 사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일단 이거 뭐예요?
1: 그의 꿈은
0: 뭐가 되는 거죠? To be what?
1: 화가가 되는 거.
0: 그렇죠.
1: 그러면
0: 뭐가 필요해요?
1: 화가. 나 화가. 화가가 뭘까요?
0: 네. 이 그냥 예술가라고 하시면 돼요.
1: On이네.

0: 그렇죠.
1: artist.
0: 이유가 있겠죠?
1: 네. An artist like Bob Ross.
0: Bob Ross. Yea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정답. That's right. 뭐 예술가, 화가, artist라고 얘기를 할 때 artist라고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는 네.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깔끔한 발음이긴 해요. Artist, right? 하지만 빠르게 읽게 되면 T가 flap 현상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 있어요. So, 부드럽게 try만 해볼게요. Artist보다 artist인 것처럼. 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Artist, artist.
1: Artist, artist.
0: 오, 발음 좋아요. 네. Okay, so his dream is 이거다. 일단은 근데 이거 출발하기 전에 얘를 잠깐 걷어낼게요.
1: 오.
0: I am, 이랬잖아요. I am이 뭘 지금 줄인 것 같아요? 혹시 상상 가능하나요?
1: I am proud of my son.
0: Oh,
1: yeah.
0: Go ahead, please.
1: 그쵸.
0: 이거는 여러분 필기 한번 하는 거랑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1: Yeah,
0: of my son. Right. Because 전에 oh, you must be proud of him.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So 이것을 줄여서 그냥 oh, yes, I am. 그리고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왜, 그의 꿈은 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 꿈은 뭐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라고.
1: 훨씬 구체적이에요.
0: 그렇죠. So 네. my dream is to be 무엇. 오케이? So 당연히 여기서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뭔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y dream is to be someone. be라고 하는 게 이다도 되고요. 되다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그렇죠. My dream is to be who? A teacher.
1: Yes.
0: Right? 자, how about this?
1: Like my you.
0: Oh, like my you.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1: Yeah.
0: 자,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녀의 꿈입니다. 이거 네. 바꿔봤어요.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그렇죠. My만 하는 게 아니라 his만 하는 게 아니라 her dream
1: yes.
0: is to be a doctor.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teacher.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Her dream is to be a doctor.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자, 여기서 이 본문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네. 여러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틀리셔도 돼요. 내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엄청 길어졌다.
1: 예.
0: 자, 침착하고요. 내 꿈은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dream.
0: 축구 선수가 되는 거 플레이어를 드릴게요. 축구 플레이어.
1: Yes. My dream is to be a soccer player.
0: 당신 같은?
1: Like you.
0: Like you. 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팬인 어떤 네. 스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그분들 정말 기분 좋으시게.
0: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1: 네.
0: Right? So 이런 식으로 like 누구 같은 거. 여기서는 like Bob Ross, 유명한 artist. 누군가를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자, 두 번째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0: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0: like Bob Ross. Ne,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굉장히 실용적이죠. For one's age. 나이 치고, 뭐, 나이 대비.
1: Yes.
0: 한번 가볼게요. 걔는, 그녀는 나이 치고 아주 키가 커. 그녀는 아주 키가 커.
1: She is very tall.
0: 그녀의 나이 치고는.
1: For her age.
0: For her age. For를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Really를 좀 넣어서. 그는 정말 재능이 있다.
1: He is really talented.
0: 그의 나이 대비.
1: For his age.
0: There you go. 자, 미성숙한 것은 immature이라고 했었죠. 네. 자, 걔는, 그는 나이 치고 엄청 미성숙해.
1: He is immature for his age.
0: There you go. Again, so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네, 다음은요. Be proud of someone, right? 가보겠습니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1: I am proud of myself.
0: Alright, I am proud 아니라 proud of myself. 자, 그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Must를 좀 넣어야 되겠죠.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그렇죠, you must be proud of him. 여자면은 her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1: Yes.
0: 자,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0: 당신 아들,
1: your son.
0: Your son. 읽어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Okay,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2: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Oh,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Oh, you must be proud of him.
4: Oh,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Whoa, really?
4: Yeah.
1: Whoa.
4: What do you think?
1: Yes, good.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기서 잠깐 기다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ait over there for a sec.
0: Alright, wait over there for a sec. Okay, over는 빼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proud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1: 네.
0: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오.
0: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응용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Let us examine together how deliverance from that suffering may be possible.
1: (목소리)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안녕하세요. All right. So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today. And of course, it happens in the office becau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같이 출근하니까 네, 이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영어를 쓸 수 있을까요? So many things to teach you. So let's go ahead and check out today's dialogue. 커피 좀 사왔어요. I got you some coffee. Oh, wow, 고마워요. 무슨 일인데요? Wow, thanks. 무슨 일인데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덕분에 어제 마감일을 마쳤어요. Thanks to you, I met the deadline yesterday. All right, so now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h, that's so nice. You know, if someone gives you coffee, it's the best feeling. 그쵸? 누가 커피 사주는 거. 밥보다는 커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Alright? 아, 밥, 물론 밥도 좋지만, 네. 근데 아침에 딱 커피 짠! 한 잔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So, in this case, the person says, I got you some coffee. I got you some coffee. You can say I bought you some coffee. 근데 bought는 거의 안 써요. 자, 커피 좀 사왔어요. 사왔어요 해서 I bought you some coffee.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좀 어색합니다. So, I got you some coffee. Or I have some coffee for you. Buy는 거의 안 나와요. All right. I got you some coffee. Oh, wow. Thanks. 네. 네. 그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되겠죠? Right. Oh, 고마워. Thanks.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So, wow. 고마워요. 자,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 커피를 샀는지. 아니, 왜 갑자기 커피를? Okay. So, in English we say, what's the occasion?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like we can use it in many, many different situations. What's the occasion?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이런 말이에요. Right? So, why? Right? So, what's the occasion? 특히 상대방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잔소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은 그쵸?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하지마, 하지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해버렸을 때 아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영어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told you not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표현들을 바로 I told you not to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기 전에 문장 구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소리를 할 때 잔소리라는 거는 그렇죠. 몇 번 얘기를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유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야, 내가 그거 말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바로 I told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을 했다라는 의미지만 영어에서는요. 아유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잔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잔소리는 살짝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들 얘기를 하죠? 일단 이렇게도 상상 한번 해볼게요. 아유 내가 그거 하라 그랬잖아. 그거 왜 안 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바로 I told you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 하라고 너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 라는 의미는요. I told you to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하지마 하지마 했는데 그걸 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바로 I told you not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told you not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오늘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뛸 때 뛰지 마, 뛰지 마 라고 했는데 결국은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뛰다가 막 넘어졌을 때 아유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run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I told you not to ru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run.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run. 해서 야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told you not to run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계속 늦는 거예요. 계속 지각하는 겁니다. 지각하지 마. 지각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또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야, 내가 너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각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be late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late. 아이고, 나 지각했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 told you 하고 나서 not to be lat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be late.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be late 라는 의미로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내가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요 밖에다가 나가버리다 라는 던져버리는 약간 느낌 그쵸? throw 무엇 away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거 내가 내다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아, 엄마, 내가 그거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로 얘기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개의 문장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두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do that.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don't do that. 그거 하지 마. Don't run. 뛰지 마. Don't be late. 지각하지 마. Don't throw it away. 그거 나가. 버리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버렸을 때 아,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told you not to run. I told you not to run. I told you not to be late. I told you not to be late.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I told you not to do that. I told you not to do that.
0: 내가 그거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표현. 그렇죠. 바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거꾸로 아 그거 좀 버려. 그거 좀 버려줘. 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아 그거 내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도 잔소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그걸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라고 잔소리할 때는 I told you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told you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나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told you to throw it away. 요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 좀 버려줘.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약간 명령조로. 그쵸? Throw it away. 그럼 버리지 마. 그쵸? Don't throw it away. 요것이 반복됐을 때 그쵸? 아, 내가 그거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I told you to throw it away. 버리지 마. 버리지 마. 그런데 버렸을 때는 그쵸?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었어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누가 그러라고 했니? 혹은 누가 그러지 말라라고 했니?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o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요. Who told you not

should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지 말라 그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Who told you not to do tha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누가 그 행동을 하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Who told you to do tha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o told you not to do that? 한 번만 더. 시작. Who told you not to do that? 이라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잔소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그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re spending a beautiful day full of great moments.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네,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딱 한 문장만으로도 자신감이 뚝뚝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Try again. 왜?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한 번 해보고 마는 건 없잖아요. 우리 밥도 매일 먹는다. 지겨워. 밥을 왜 매일 먹어야 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매일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한 번 먹고 평생 배부르면 사실은 먹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어도 까먹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느낌이 이거 까먹었어? 아, 다른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are you with me right now? Challenging time이죠. Your challenge.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보여드리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말을 보고 글자를 외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대부분.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상대편의 의견을 구하거나, 그렇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뭐뭐라면, 나라면, 그라면, 이게 다 바꿀 수 있겠죠? 영어로는요, 당연히 if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if you were.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왜, 예,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는 요건 외워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감만, 아, 이게 인간이 상상의 동물이니까 상상, 어떤 가정을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인간에게 상상력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문명이나 문명의 이기들도 전혀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if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일 내가 나라면, 탐이라면, 에임이라면, 그들이라면, 라면 라면, 먹는 라면 아니고요. if의 라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나라면에서 if you were 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if you were me. 만일 내가 탐이라면, 그 자리에 탐만 쓰시면 돼요. if you were Tom. 그렇죠? 내가 Amy라면, 그러면 뭐예요? if you were Amy. 간단하죠? 만약 그들이라면, if you were them. 이때 they 아니에요. them이라고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있는 온갖 종류의 이름들을 붙이면 한천 개, 만 개씩 연습할 수 있어요. 이름 종류가 뭐만개 이상일 테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다 됐고요. 참고로요, 내가 만일 너라면 이라고 할 때는요, if I were you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만일 너라면 이라고 할 때는 if I was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if I were로 통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I랑 was랑 주어 동사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 현재의 현실이 뭡니까?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 근데 그 현실의 법칙을 어기면 가정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if I were you 이렇게 일부러 were를 쓰면서 이거 현실 아니거든? 이거 가정이야, 상상이야를 더잘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다 were로 통일한다는 거. if I were you 아니면 if you were me 해서 그게 구어체선 물론 was라고도 if I was you라고도 쓰일 수 있지만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정확한 영어인 were를 쓰시고요. 아, 영화에 나오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특별히 많이 연습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나라면 Your turn. 네, if you were me. 네가 탐이라면 탐 크루즈를 떠올려 보세요. 네, if you were Tom. 네가 에이미라면 그렇죠? 예, 뭐 에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if you were Amy. 네가 그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Your turn. 네, if you were them. 됐죠? 자, 그러면 step 2.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러면 다 이것도 응용 가능한데요. 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나라면. 그럼 일단 앞에 나왔던 내용은 if you were me. 됐잖아요. if you were me. 어떻게 하겠어? 무엇을 하겠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예, 그래서 그다음에 in this situation 아니면 in a situation like this 다 좋습니다. in this situation.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만약에 무슨 말을 하겠어? What would you say? 그렇죠. 예, 그러니까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say? 예, 이렇게 다 연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느낌은 가정이죠. 어떻게 하겠어? 그냥 모르는 거죠. 같은 입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정하는 느낌. 내가 탐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 그러니까 영화 배우 탐 크루즈가 본인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서 if you were Tom, 그렇죠? 누구를, 그러니까 who가 나오겠죠. who, 그 다음에 would you choose. 됐습니다. 물론 정확한 문법은 whom would you choose 해야 돼요. 왜? choose의 대상이니까. 누가 고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미로 whom would you choose. 근데 이거는 whom 발음이 어려워요. whom would you choose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거의 whom은 요즘엔 안 쓰이고요. who를 많이 씁니다. 물론 둘다다 알아두시면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who would you choose. 자, 맨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에임이라면 어디를 가겠어? 그래서 if you are Amy. 예, 그러면 다 나왔죠? 아까 what, 그다음에 who, 이번에는 그렇죠? 예, 바로 where would you go? 그렇죠? where would you go? 예를 들면 신혼여행으로 for your honeymoon. 그렇죠? 예, for your honeymoon. 아니면 for your summer vacation, winter vacation 다 가능합니다. 뒤에 붙이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더 연결만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연습 꼼꼼하게 할수 있는 시간.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만일 당신이 나라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뭐 존치법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친구 사이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나 같으면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겠어. 그렇죠.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So,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in the situation? 아니면 in this situation? 그랬더니, 나라면 말할 텐데 아니겠어요? 텐데. 그래서 I would예요. will이 아니고. I would tell people the truth. 사람들한테 바로 진실을 말할 텐데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if you're me right now, what would you say? 무슨 말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저라면 time to say goodbye.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0: Lady Number Two.
1: Oh, hiya, Mo.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저는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한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0: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가리키다.
1: 가리키다?
0: 가리키다가 무슨 뜻일까요?
1: 가리키다는 까마귀가 날아갔을 때 어, 까마귀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걸 가리키다라고 해요.
0: 와우!
2: 전 지금 선생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0: 와! 우리 준성이랑 리아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3: 손가락 등으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알려주다.
0: 시계가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요즘엔 숫자로 표시되는 전자시계를 많이 쓰니까 바늘로 된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친구들이 많대요. TV 보고 있을 똑똑 친구들을 위해 시계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긴 바늘, 분칙. 지금이 몇 분인지 알려줍니다. 짧은 바늘, 시측. 지금이 몇 시인지 알려줘요. 그럼 한 시간은 몇 분일까요?
1: 60분이요.
4: 60분.
0: 딩동댕동. 긴 바늘이 한 바퀴를 열심히 도는 동안 짧은 바늘을 느릿느릿 숫자 한 칸을 이동해요. 그럼 이제 직접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춰볼까요? 짜자잔! 여기 시계가 있어요. 선생님이 돌리고 돌리다가 멈춰 할 때 그 시간이 몇 시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멈춰!
1: 사야!
0: 네!
1: 8시 60분이요.
0: 오! 8시 60분. 준성이!
1: 8시!
0: 정답! 리아야,